0: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다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 곽 구매하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코엔 자임 Q10 여덟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 자임 Q10 한 곽을 더 특별히 증정해 드립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금리 보신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를 이 시간에는 약을 많이 소개해드립니다. 여러 가지 약을 소개해드린데 우리 회사에는 이런 소개해드리고 싶은 약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서 근내 보신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데 그렇게 하도 많은 약 중에서 왜서 근내 보신환을 소개해드리는가 보면은 일단 이 근내 보신환은 제약회사가 좋습니다. 제약공장이가 우리나라 또 세계적으로도 이미 유명해졌고 오래된 제약공장 산둥둥어어조라는 제약공장에서 만든 근내보신환입니다. 여러분들 약을 이 소개받을 때는 어처 선생이 제약공장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드리는가 또 제약공장을 많이 자랑하는가 자랑하지 않는가 이것도 봐야 됩니다. 똑같은 이름을 가진 약들은 시중에 많습니다. 심장약이든 뭐 뇌경색약이든 그러나 그 제약공장이 유명한 제약공장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이거는 직접적으로 약이 효능하고 효과를 보는가 못 보는가에 관계됩니다. 때문에 제약회사를 많이 소개하고 자랑하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 근내보신환 같은 약들은 여러 가지 병치료에 쓸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건망증이 오고 또 기억력 감퇴증으로 인해서 내가 이게 치매 오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다 할 때에는 우리 CT나 MR의 해보면 머리에 보면은 노바이스 빙변이라는 이런 진단과 또 여러 가지 뇌조직 위축이 이미 와서 이 머리에 또 소리도 나고 머리가 어지럽고 계속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이런 뇌조직 위축거종 왔다 할 때는 그 전에 이미 순시 콩팥이 허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고가병, 요추간만 돌출, 무릎관절염, 그 외에도 경추병, 견주염 이런 고가병뿐만 아니라 소변이 작고 밤소변에 여러 번 일어나게 되고 소변을 봐도 품이 일고 시원하지 못하고 심지어 신염이란 이런 진단, 방광염 진단, 전립선염 진단 이런 진단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이런 분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0: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랭계랍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신다.
1: 예.
2: 나도 지금 녹음석 부서 있으면서 그냥 머리 어지럼증이 많이 나타나고 머리 항상 이게 뇌진탕 온 것처럼 머리 뛰나고 이랬댔습니다. 그래서 약은 예전에는 약방에 약을 갖다 먹고 먹기는 먹었습니다. 근데 효과 낫지 않지 그냥 어지럼증이 자꾸 나타난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는 지금 방송에서 강의하는 근내보신환을 지금 싸서 먹고 있는데 한 일주일 먹은 게 효과 그렇게 빠르대다. 엄청 빠른다.
1: 이야기 좋습니다.
2: 예. 그래서 앉았다 일어나면 막 집이 빙빙 돌아가면서 난 어지럼증 난 특별히 심한다 빈혈다 미스면서
1: 예.
2: 그랬던 게 이거 일주일 먹은 게 인차 머리 막아지면 어지럼증 인차 나서 아예 나타난다. 응?
1: 그렇죠. 직접적으로 내 조직에 영양을 공급하는 약이 되나 예. 내 세포가 다 줄어들고 없어지고 내 세포가 손상 왔을 때는 이런 약을 잡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지럼증 치료해야 됩니다.
2: 예. 어쩐지 뭐 일어나서 막 번져질까봐 얘 무서워 또 붙잡아야 변수 화장실에 들어가고 이랬는데 부정상이 좋아서 너무 좋습니다 지금.
1: 네.
2: 예, 그리고 뭐니까 눈도 어쩐지 막 또 답답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좋아지고 네. 예. 네. 그 다음에는 뭔가 뭐 요즘엔 또 소변에서 뭐 자꾸 잣더러만도 나지 뭐
1: 예.
2: 낮에도

0: 갔던 애기는 더 잤을 때 잤다. 그럼 배가 차고 얘 손이 차면 그렇더라 말도. 근데 그게 많이 좋아지죠. 이제 뭐랄까 신장 보신해서 그러는지 예, 그게 많이 좋아지죠. 다
1: 예. 특히 그래, 살 사람들은 이런 약 예. 써줘야 돼.
0: 나는 효과 받아줬는데 그 그래, 소리 예. 그래서 그냥 소리 났댔습니다. 윙 소리 났지. 때문에 거기 저녁에 딱 낮에는 막 하이브 먹는데 댕겨가면 조금 났었는데 저녁에 딱 누워 자자면 거기 휑 무슨 윙 소리가 향 난다 말하고 진도 아이들 나 말하고 죽겠다 예. 연민하면서 그러니까 소리 나는 게 정말 많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요즘에는.
1: 예.
0: 그래서 지금 이제 약은 저번에 많이 아이스 아떼였습니다. 그래서 효과 좋지 특별히 빠른 때로 나 먹어보면 쌌는데 일주일 먹기 그렇게 좋으니까 나 오늘 좋으니까 더 먹자고 저 짜자버렸다. 이제 보니까 나 이 공장에서 꼭 큰 공장에서 만든 제작한 약이니까 아무튼 다른 때로 다른 약보다.
1: 이 약은 믿고 쓸만합니다. 예. 또 어제 제약 공장은 대단한 제약 공장.
0: 예. 그러니까 큰 예. 공장이라면 이래더라 말 그렇게 예. 은혜 썼습니다. 예. 이게 내 계속 예. 먹자 오늘도 배달 받겠습니다.
1: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0: 예.
2: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5012797번입니다.
2: 네, 맞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2: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이 약을 소개드리면서 우리 꼭 알아야 될 의학 지식이 뭔가 하면은 콩팥이 양기 문제입니다. 우리 몸에는 양기하고 음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음양이 평형을 잃는다 할 때에는 몸에 병이 생깁니다. 자연도 그렇습니다. 자연도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낮을 양이라 말하고 밤을 음이라고 말합니다. 양지 쪽이 있으면 산도 그렇지 않습니까? 양지 쪽이 있으면 음지 쪽이 있고 우리 그렇지 않고 낮에 해가 뜨고 밤에 달이 뜨는데 낮에 해가 아예 뜨고 계속 달이 뜬다고 생각해보시오. 세상 이 만물이 잘할 수 없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3: 네, 저도 지금 권예보시안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1: 네.
3: 네, 내가 이제 한번 온 후로부터 예, 그냥 혈압이 파동이 많아놓으니까 예, 머리가 그냥 뻥하며 아프고 어지럼지 자꾸 나고 심장도 좋지 않고 예, 경력도 없고 해서 예, 이 약, 저 약 써도 이제 크게 허전이 없어서 예, 민바르 선생님 강의를 듣고 지금 권예보시안은 이제 한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네.
3: 예, 그런 게 지금 이 약 먹은 다음부터 예, 이게 혈압이 온정되는 게 알립니다, 지금.
1: 예, 뇌가 건전하자면 혈관이 건강해야 됩니다. 이래서 피가 맑아지고 혈관이 건강한 약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 혈압이 있다, 뇌경색이 있다, 심장병이 있다, 이런 사람들 효과 잘 봅니다.
3: 예, 그러나 어지럼증이, 굴이 나던 게 어지럼증이 없어지고, 경력이 많이 좋아지고, 예, 머리 맑아지니, 영, 정신이 나는 게 지금 알린다, 지금.
1: 네, 그렇습니다.
3: 예, 고변 차수가 많아서, 예, 변하기 뭐 화장실에 갔다 왔다 하니까, 담을 못 하니까, 머리 막, 저기, 뭔가, 머리도 멍하지. 눈도 보였고 그러던 게 예, 이약 먹으면 다 뭐 소변 차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으니까 예, 잠을 얻은 영 정말 통잠을 자나 잠이 없습니다 지금.
1: 이 약에 그 잠이 잘 자는 신경 불안 이런 치료제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중약으로 예, 이래서 잠을 못 잔다 그냥 짜증이 난다 건망증이 있다 이런 사람들 특히 더 좋은 약입니다.
3: 예. 그래 잠을 잘 자니야 정말 살 것 같습니다 지금. 예, 기분이 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 예. 활동이 있다니 활동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1: 예. 우리 활동 우리 방송 시작될 때면 계속 말씀드리는데 일단 열 꽉 싸면 여덟 각이 예, 그리고 그 더드리는 Q10이라는 이 성분이 좋습니다. Q10도 이렇게 전화하고 참가하시는 분들 우리 아홉 각 신하드리고 예, 다섯 각 싸도 세 각 드리고 들었습니다.
3: 와, 그렇습니까? 그럼 이 우리 남편과 둘이 먹길래 이게 열꽉 싸는 이 활동에 참가하자 그런다. 예.
1: 그게 좋습니다. 이만한 약에 예, 이렇게 산조인이 들어가고 비싼 약이 다 들어갔는데 이 가격이다 하면은 열꽉에 여덟꽉을 싸면 거반 절반 값이 내려집니다.
3: 예. 예, 선생님 알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세요.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우리 몸의 양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양기나 음기나 다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 몸에 양기가 부족하다 할 때는 전체적인 대사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신진대사가. 신진대사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나쁜 거는 배출하고 좋은 영양 성분은 세포가 흡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신진대사입니다. 몸에 양기가 부족할 때는 이런 대사가 우리 몸에서 진행이 못 됩니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4: 예. 아니, 보시나요? 저는 이전 이야기 광고 이전 나왔습니다. 이 방송에.
1: 네, 텔레빌로 나왔습니다. 네, 네, 방송에 나온 거는 이 산동 아교 제약 공장께 아닙니다.
4: 네, 맞습니다. 이전 이야기 이거 여기다 쓴 건 전혀 부서워이라가네. 내일 건강하게 하고 또 건강도 보양하고 이렇게 써, 이렇게 예, 썼단 말이에요. 이게 머리가 더니 항상 어지럽고 예. 어지럽고 휑하고 예. 아침에 일어나면 더 했는데 그때 이거 쓰니까 많이 효과 좋았어요. 그리고
1: 예.
4: 콩팥도 좋습니다. 저는 사업이 시원하게 안 나가고 거품이 그때 밤새에 자주 왔습니다. 이거 쓰니까 사업이 시원하게 나가고 거품이 있는 게 없어요. 이전에 밤새에 한 6배, 7배 됐습니다. 그런 게 그때 쓰고 나 한 몇 달 썼는가 밤새에도 많이 자주 한 번이나 되고 그래 이번에 또 이야기 나오니까 이야기 또 쓰자고 그랬는데 이번에
1: 소변에 도품이 나간다, 그 다음에 전열성 비대 있다, 여도염 있다, 선시, 콩팥이 허하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녹용이나 홍삼이나 이런 약이 들어갔을 때, 그러면서 음양 평형을 잡아주는 약이 들어간 이 약을 쓰게 되면은 다른 약에서 보지 못한 효과 봅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4: 네. 네, 알겠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우리 선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콩팥이 양기란 전체 우리 몸이 살아가는 데서 꼭 필요한 특히 신진대사를 한다거나 머리가 어지럽다 할 때는 콩팥이 양기가 허해서 우리 몸의 기를 머리에 거정 순환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전체 우리 몸이 이 기가 순환할 수 있게끔 돌과주는 힘이 이 발동기 힘이가 콩팥이 양기 문제입니다. 양기라는 게 이렇습니다. 그래서 손발이 특히 시린 사람들, 특히 발이 시린 사람들, 발이 시리단 거는 혈액이 발걷은 가지 못합니다. 왜서 혈액이 발걷은 가지 못하는가? 이 양기가 부족하게 되면은 우리 몸의 전체적인 온기가 돌지 못한다. 집안도 그렇습니다. 이 온기가 돌아야 되지 찬 기운만 돈다 할 때는 사람이 오래 살 수 없는 집입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네, 건예보시 화하는 선생님이 강의하신 거 듣고서 이거는 제약공사에 너무 좋고 그러면서 이게 우리 언니 썼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약공사에 좋다고 우리 언니 신에 조금 적인다. 좀 당뇨병도 있고 연세져서 다시 둘이 제약하나요? 그래, 이게 그래서 지내 적이 일어서서 그래 선생님과 전문의 이렇게 물어보고 이게 치료될 수 있대서 우리는 이제 보는 선지 잠 자자고 그다음에 기력이 좀 좋아지고 그다음 뭡니까 이게 지내 조식이 그래서 밤이 일어나 계속 다각질 그게 없어졌단다 그 딸이 얘기하는 게
1: 적이 치료되는 이야기입니다 지내는.
5: 예, 진짜 저기 선생님 된다 했죠. 굉장히 이렇습니다. 그래, 완전히 그렇게 이렇지는 계속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 나도 그게 좋다니까. 이제 한 야들에 먹었는데, 많이 너무 편안한다, 선생님. 이야기 뭘까? 마음이 편해. 많이 편해. 언제나 마음 편안하지 못, 무슨 일이 없는데 마음이 참 편안하지 못한 게
1: 맞습니다.
5: 정말 이게 대세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경력도 좀 없고, 예, 잠 못 잤습니다. 그러게, 이제 한 일주일 좀 야들에서 이제 잠 잘 자고 마음 편안할까, 예. 그래서 무슨 일이 없는가, 총고서 어머니로서, 예. 어머니, 마음 편안하고 어머니 편안하다 말입니다. 그래, 이번 우리 학교에 두 집이 싸게래, 싸서 그럼 10가게, 8가게 줍니까?
1: 예, 이 산조인에다, 룡골에다, 하인에다가 이게 다 들어간 약이 없습니다, 저만에. 그리고 이전에도 이 다른 방송을 통해서 건예보신환이라는 약이 소개됐댔습니다. 그런데 약이 아닙니다. 이 중어 의조 제약공장에서 만든 건예보신환은 우리 방송에서는 처음입니다.
5: 예, 공사에 관계 많습니다.
1: 예, 예, 그렇죠.
5: 예, 수고하셔. 감사합니다. 오늘 대답하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면서 우리 그

0: 설명드려야 될 의학 상식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콩밭이 양기 부족, 이거는 우리 몸이 만병을 불러올 수 있는 원인이다 이 말입니다.
1: 네. 그래서 우리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0: 네.
2: 예, 저도 지금 전번에 강의 듣고서 신선 강의 듣고서 이 건네 보시하니 내 약사 쓰는데 지금 내 중사한 게 제가 머리가 항상 뱅하는데 뒤뒤때 뒤뻣뻣하고 결국 저 이 기억력이 자꾸 저 잊어먹게 된다면 같은 데 네. 찾아갔다네 이런 정도. 그리고 또 이 신장이 항상 황황하고 막 불안하게 하고 여러 가지인데 그래서 네. 이 상품을 굉장히 공장에서 이게 정말 제일 처음 나온 정말 중국에서 제일 처음 난 공장이 제약 공장이 생산한 게가 뉴스 있고 이렇게 한데 나는 저희가 여러 가지니까 어쩌면 약이 좋다는 게 새로운 약이 나오면 꼭 바꾼단 말입니다.
0: 예, 이 약은 확실히 좋습니다.
2: 예, 나이가 드니까 자꾸 배란 거지. 옛날에는 뭐 어디가나 오면 물러나는데 지금 대회 자꾸 첨부를 한단 말입니다.
0: 점점 심해지죠.
2: 예, 그러니까 아이스 많이 된단 말입니다. 예. 예. 예, 여러 사람들 이제 들어볼까요? 심해 증상도 좋고, 예, 열매도. 확실히, 정신상에 지금 내내 생각하는데 기분이 좋단 말입니다. 예. 안 좋은 애, 굉장히 크게 알겠지만, 항상이, 그, 운동을 하면 기분, 그런 증상, 우울증 이런 증상이 심하단 말입니다.
0: 예, 이 시간이 돼서 그런데, 예. 이 약을 꾸준히 쓰십시오. 더 좋은
2: 예. 약입니다. 예. 선생님 맞다. 이 강의면 힘에 듣고 해요. 저는 예. 약은, 이 약, 암약은 허파시키고, 네. 일에, 예, 이런 약은 유심했어요.
1: 그래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연맹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맹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먼저 풍랭가 불러 그대에게입니다. 들판 넘어 넘칠대는 황금 물길을 떠올리며 그 기쁨을 조국에 전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여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미래와 현재를 더욱 찬란하게 밝혀준 노래 위대한 땅 빛난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힘차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남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꽃잎 사이를 발랑이는 나비 움직임 속에서 느껴지는 계절의 향기, 그 순수한 동시가 낭만을 마음껏 맡기게 보시길 바라면서 노래 여름나비야를 여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위메 작사 김몽호 작곡의 꽃배달 아가씨는 누군가에게 기쁨을 전하기 위해 땀방울을 흘리는 그녀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듯 현관 넘치는 노래입니다. 최은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옛날에 햇살이 과일을 익게 하듯 사랑하는 마음도 어느새 무르익어갑니다. 태옥 작사 김영준 작곡의 마음 벌써 익어가네. 달콤하고 애틋한 감성이 가득 담긴 이 노래로 여러분의 가슴도 설레길 바랍니다. 임양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민 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운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철, 제작의 방부린이었습니다.

0: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 일기.
1: 국약 결배강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처방인 생매금을 가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702여 명의 의학 박사들이 수십 년간의 임상 실험과 현대 최신 초음계 유체 추출 요가법 기술을 결합시켜 천연 중약재에서 활심 펩타이드 성분을 추출해냈습니다. 체내에 들어가면은 심장 노폐물을 빠르게 제거하고 손상됐거나 위축된 심근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막힌 심내혈관을 개통시켜 심장의 펌프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뇌경색, 관성동맥 질환, 협심증,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증상, 심낭염, 심박수가 고르지 않으며 가슴 통증과 식은땀이 나고 기력이 없으며 심방세동과 기외 수축 등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국약 혈배강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 약방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먼저 고기학 혈배강이 요새 우리한테 와서 사가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값이 오르기 전 제일 마지막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이번에 값이 많이 오릅니다. 898원을 오릅니다. 약간 200원 오릅니다. 예, 한 세트 200원씩 오른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예.

0: 그래서 이 오르기 전에 미리 약이 집에 있는 것도 나이 미리 사놓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내 안 죽은 공장에 나왔는데 그래서 먼저 이렇게 띵진 내 구슬이에 먼저 자기 거 남겨놓아야 되겠는가 이런 분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 띵진 내 구슬이 그만한 거 남겨놓으세요. 날짜도 다 좋은 겁니다. 무슨 날짜가 다 나쁜 거 이렇게 주는 게 아닙니다. 2028년 6월 달에 또 치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능히 오래 잡술 수 있는 이런 약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6세트에는 4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럼 10세트 가게 되죠. 그러면 약과거로 따지게 되면 20과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0세트부터 좋습니다. 공장 측에서 더 드립니다. 10세트에 10세트를 더 드리는 동시에 오늘이 또 결정해서 하겠다 하는 분들이 10세트를 또 더 드립니다. 공장 측에서. 예, 그리고 16세트 더 좋습니다. 24세트를 더 드리면서 또 공장 측에서 10세트를 오늘이 결정하는 분들 더 드리고 또 침구 12번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 침은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예, 어쨌든 환자분들이 책임지는 각도에서 예, 우리 지금 떠우디라는 거 이거 제가 자꾸 강조하는데 이 단어를 어떤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한데 떠우디라는 게 뭔가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예, 이런 게죠. 예, 그래서 우리한테 와서 우리 치료 과정에서 뭐 모든 이런 서약들을 끊는 방법이 제한테 다 이렇게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끝까지 다 떠우디 한다 이 뜻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우대 활동 좋을 때 빨리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개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예, 자기 질병에서 대해서 예,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 예,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예, 288-0018번 전화 치게 되면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지금 신주 신명력임에 대해서 일단 알아봅시다. 신명이란 거는 이건 중의에서 나온 말입니다. 신명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무슨 뭐 신 이런 거 자꾸 말하는 거 하는데 기실은 사람이 살아있는 한 동물이라는 거는 자기 감정이란 게 있습니다.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런 거 많이 봤지 않습니까? 어제 어떤 분들은 자꾸 이렇게 내세 많아지면서 점점 기억력이 못해지는가 예, 개체면 또 이런 우울증 증상이라 나타나는가? 지금 아이들도 우울증이 많지 않습니까? 예, 어디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러면 이 우울증은 뭐가 관계되는가? 꼭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다. 왜냐면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대부분 우리 병원에 가서 검사하는 것은 항상 검사 끝에 결과를 말하는 게지 이 병이 어떻게 돼서 왔는가 여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논술을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한테 와서 이래 병 보이게 되면 제가 이런 걸 다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주 신명 우리 간단하게 놓고 말하면 예,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 검사해서 모든 수치가 정상 돌아왔다면 그럼 나는 이롭다 이래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우선 제가 이런 병 본 지도 20년 넘어되고 환자를 많이 접촉해 봤죠. 별난 사람 다 접촉해 봤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단위 좋다랄까나 이런 보쇼람 있어가지고서 뭐이나 병원 가면 다 보쇼하는데 뭐 내 돈 아예 쓰는데 뭐 예, 내 돈 적게 쓰는데 뭐 예, 이렇게 생각하고서 해마다 검사하고 해서 해마다 다 정상에 돌아왔는데 아무 일도 없고 이때까지는 감기약도 안 먹어봤습니다. 병원 별로 댕기지 않습니다. 병원 치료를 별로 받지 않았습니다. 내용 건강합니다. 이러던 게 불쇠로 아침에 반신이 쭉 말아야 듣고 막 중풍이 시기 와가지고서 병원에 입원하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계속 병원에 의거하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이런 그 신주 신명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그런 검사를 통해서 수치가 이렇다면 나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착각합니다. 예? 제가 자꾸 그런 일을 듣는데 중의하고 서의가 다른 점 뭔가 시발점부터 틀렸습니다. 예? 서의는 죽은 사람 놓고서 시체를 놓고 연구를 한 겁니다. 시체는 감정이란 게 없습니다. 뭐 생각도 없고. 예, 근데 중리는 산 사람 놓고 연구를 한 겁니다. 경락이라면 다 이게 중리에서 나온 겁니다. 경락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뭐 병원에 가서 사진 찍어서 그냥 경락이 어디 있는가 절대 없습니다. 뭐 전기선처럼 있는 것 아니고. 그런데 경락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침구를 가지고서 이 경락을 통할 수 있게끔 하죠. 예, 그래서 이건 무엇을 설명하는가. 산 사람은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밖에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제가 어쨌든 그 서시자랑 가게 되면 어느 사람들이 그 승기에 또 앉아가지고 혼자서 중얼중얼 대면서 남 막 욕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정신 나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 만나서 병원에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전면적인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피르폐 검사하고 뭐 위경 해보고 하면서 다 검사해보세요. 몽땅 정상으로 나옵니다. 그런다고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 정신은 지금 다른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심장과 관계된다고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신주, 신명이라는 거는 이김에서 문제 생긴다 할 때 제일 먼저 문제 생기는 게 뭔가? 불면증이라는 게 생깁니다. 중의에서는 불면증, 황제내경에서 두 가지를 나눕니다. 하나는 신양고성이랍니다. 그러니까 심장의 양기가 너무 활달해가지고서, 우리 심장을 발동기라고 놓고 생각한다 할 때, 발동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차의 발동기 옆팔에 수의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의향은 발동기가 너무 이렇게 열을 받아가지고서, 부단히 돌아다니게 되면 열이 너무 세죠. 그럼 불이 붙습니다. 옆팔에 수의향은 무슨 작용하는가? 그 열을 잠시 이렇게 내려와놓는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수의향 작용은 우리 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양고성해서 열이 너무 세다 할 때 이럴 때 꼭 폐의 경락을 같이 열어줘야 됩니다.
1: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나는 지금 혈배관과 건신골을 먹고 있습니다.
0: 두 가지 약 같이 쓰죠. 예,
2: 예, 약이 다오니까.
0: 예, 예.
2: 그 나는 이렇게 이전에 중풍이 두 번 왔었습니다.
0: 뇌경색 두 번 하고. 예.
2: 예, 그래서 항상 그래 그런지 머리도 어지럽고 메스껍고 눈이 부은 게 잠깐 뜯어도 막 두드려도 눈이 그냥 부었고. 예.
0: 네.
2: 예, 말을 하면 내 이 말을 하겠다는데 생각과 다르게 말이 다 이렇게 잘 안 나오더라 말입니다.
0: 네.
2: 뻑뻑거림이. 예, 그리고 혈압도 엄청 많이 되고, 밥을 어째 먹고 뭘 먹어도 자꾸 못 먹게 깨니까.
0: 예, 예. 그렇습니다. 중풍 걸린 사람들 그렇습니다. 예.
2: 예, 막 숨이 나고 막 깨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또 그리고 몸이 약해진 내 생각이 든 나도 모르게 땀은 많이 줄줄 흘리면 옷 입어도 막 으슬하게 조금 땜이 나더란 말입니다.
0: 네.
2: 예. 그러니까 사는 인생이 너무 정말 힘들었습니다.
0: 네.
2: 그러니까 정말 뭐 병원이고 치우고 이렇게 다 먹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또 일 없을 때다.
0: 한번
2: 열흘 지나면 또 다시
0: 찾다가
2: 헛가 못 봤습니다.
0: 예, 예.
2: 열흘 지나도 아이들 때다. 그 선생님이 내 친구가 해변한 이야기 좋다는 거에 소문 듣고 선생님이 설명 듣고 저리 이 병인 정말 나 이렇게 이 병을 내 마음을 고치고 내 병을 치료할 수 있겠다. 모두 말하는 게 선생님 대단 용하다고 이야기 좋다고 이랬다. 그래서 내 마음 먹고 시름 삼아 먹어봤습니다.
0: 네.
2: 예, 먹은 게 어떤 거, 이 약이 나에게 너무 좋단 말입니다.
0: 네.
2: 예, 벌써 이 친구 첫날부터 마음이 고프나가, 예. 모든 병이 완치되니 이런 기분이 나고 너무나도 기분이 좋으니까.
0: 네.
2: 예, 그러니까 선생님은 원래 얼마나 진절을 합니까?
0: 네.
2: 예, 정말 선생님 같은 부위 없습니다.
0: 지금 깨끼는 것도 많이 해결됐지 않습니까? 예.
2: 예.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의 병을 확실하게 이렇게 말해주고 환자의 책임감을 따뜻하게 대하는 게 이게 주니까 벌써 병을 치료하러 이렇게 가자니까 그러면 병이 정말 절반 이상은 이렇게 치료되는 이런 기분이 난단 말인가.
0: 네. 사람 기분이 좋게 되면 병이 한 절반 치료됩니다.
2: 예,
0: 벌써.
2: 예, 선생님이 친절하니까. 예. 그리고 또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하고 혈압 이렇게 혈병아 뭘까 혈압도 안정되고 깨끼지 않습니다. 문제는
0: 네 특히 우리 깨낀다는 거 중에서 해석이 있습니다. 그 무슨 중풍이 와서 깨낀다 이런 것보다도 저는 항상 원인을 찾습니다. 우리 한방면은 중초에 물이 꽉 차게 되면 그러면 음식이라면 제대로 내려 못 가고 이러면서 올리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목구멍으로 넘어가는데 후이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후이엔이라는 게 이런 목구멍을 무슨 거 이런 뭐 음식 잡술 때나 무릎 마일 때나 그게 기

0: 관질로 들어가 못 가게끔 인차 막아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머리에서 이걸 관할해주는 그 경락이 지금 막혔습니다. 예, 그래가지고서 그런 객기는 증세가 나타난데 한 방면은 그 지금 환자분은 건신과하고 혈배관 같이 쓴다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건신관의 반샤 시신탕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를 내려와 보내는 이런 그러니까 위장도나 잘 움직이게 해주고 소화를 잘 되게 해주고 예, 내려와 보내는 이런 작용이 있고 한 방면은 우리 뇌 동맥경화 이것을 해결해주는 우리 이 혈배관 이것을 같이 결합했거나 예, 그런 중풍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런 객기는 증상이란 빨리 해결될 수 있죠. 예.
1: 네, 아이 벌써 깨끼잖을까 예, 이게 벌써 파 뭐 쑥 내려간
0: 쑥 내려가지 예, 예.
1: 예, 쑥 내려가기로 다 말했다. 예, 그러니까 아이 미스겁지도 않고 예, 내려가니까 그러니 아 그러니까 예, 정신 조금 나 눈도 이렇게 막아주고 예, 눈이 완전 둥그레진 게 환하다 말입니다.
0: 그래 우리 지금 예, 그 이런 환자분들의 증상에 따라서 제가 또 그런 방법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그 암이라면 걸려서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먹게 되면 자꾸 올라오고 그래 환자분처럼 이런 중풍이랑 걸려가지고서 이 잘 넘어에 가서 객께서 물이라면 자꾸 올리밀고 이런 분들이라면 우리 중약제 아주 좋은 중약제 있습니다. 이 신농변 저징에 그게 쇼스란 약재입니다. 그 약재를 입에다 딱 물게 되면, 그게 좀 이렇게 뽀자하는 이런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구멍을 팍 열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1: 지금, 마음이 고분하고 정신이 나고, 젊어지니까, 이런 기분을 지금, 모아산도 다니고 이랍니다.
0: 예, 좋지.
1: 예. 네. 그, 선생님, 얼마나 감사합니다.
0: 예, 예.
1: 이 약이 나 히트 못해 세먹을 것 같습니다.
0: 예, 예, 예.
1: 예, 그러니까 웃음으로 예, 날에 날마다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0: 네.
1: 저는 이번에 이 약을 또 쏴려고 합니다.
0: 예, 예. 이 예, 2880018번 전화 치세요.
1: 예, 예. 효과가 좋으니까 예, 쏴겠습니다.
0: 네. 건강하세요.
1: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말씀 주세요.
3: 예. 저는 예, 혈자광 안색이 썼습니다.
0: 네.
3: 예. 평시에 기관지 천식 때문에 저혈이 난다 하면 예, 목이 마르고 어지럼증이 나고 예, 머리가 아팠습니다.
0: 예.
3: 숨이 찬 건 물론이고 자꾸 맥이 없는 게 바쁩니다.
0: 네, 예. 그렇지.
3: 예. 밤맛도 없고 잠 잘 때는 항상 예, 숨이 차서 창문 열어놓고 통풍시켜야 됩니다.
0: 예.
3: 예. 그 낮에는 예, 소변이 적은데 밤에만 되면 반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 다니고 설사는 하루에 일하듯 번씩 하고 나면
0: 네.
3: 딱 누워서 움직이기도 싫습니다.
0: 가에 나쁘죠.
3: 예. 예. 예. 불 발이 붓긴다 하면 예, 신이 맞지 않아서 스게아리 신고 다닐 수밖에 없고 예.
0: 그렇죠.
3: 예. 기억력도 너무 안 돼서 금방 밥 먹고도 무슨 채를 먹었던지 생각이 안 납니다.
0: 네.
3: 예. 그러던 참에 선생님이 강의하신 혈배강하고 풍수빵을 같이 먹고, 예.
0: 네.
3: 친구까지 결합한 게 지금은 밥도 맛있고 맥이 납니다.
0: 네.
3: 예. 기억력도 회복이 되고, 설사도 안 합니다.
0: 네.
3: 예. 그래 소변도 정상으로 돌아와서 잠도 잘 자고 붓긴 것도 다 내려서 이제는 신발도 제대로 신고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0: 네.
3: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0: 좋지.
3: 네. 정말 혈배강에 감사드리고 이번에 또 뭐 새로운 활동이 있다든지 나도 이번 활동에 참가해서 열쇠도 좀 살려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0: 좋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에 값이 많이 오릅니다. 예. 값이 오르기 전 제일 마지막 우대 활동에 대해서
3: 예.
0: 공장 측에서 지금 혜택이 많습니다. 예. 10세트에 10세트 더 드리고 그리고 예. 또 오늘 결정하는 분들 또 10세트를 더 드립니다.
3: 예.
0: 네, 지금까지는 한 세트가 698원으로 지금 나오는데 그래서 예. 이번에 활동에 좋을 때 빨리 장만해 놓는 게 좋습니다.
3: 예. 예.
0: 2880018번
3: 예.
0: 빨리 전화 치시.
3: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정수희.
0: 네, 말씀 주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예.
4: 예,

0: 뭔가 예, 전 해병한 좀 또 계속 예, 고소 속에 넣어 환자입니다. 어쨌든에 이 노공이 살 따위를 왔다 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저의 심장도 계속 예, 서서 나가서 어제 고소 숨 타고, 그 다음에 한숨 나가고, 난 어떤 때는 막 겨우기도 하고, 예, 겨우기는 특히나 이 뭔가 그래 그런지, 이 뭔가 기억력 상실이 와가지고, 제가 예, 처음에는 제가 오, 이, 이래서 만약에 나이 그렇게 아이들한테 치며 오자는가 싶을 정도로 어떤 때는 남들로 이전에 웃었다 마음도 핸드폰 찍어서 핸드폰 찾고 무슨 뭐냐 자고 가서 무슨 거에 가서 무슨 거 가질라 가는지 모르고 어떤 때는 진짜 한두 번 이럴 정도 굳이 됐단 말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아이들에 따라서 약도 있으니까에 뭐, 전략이고, 그냥 친구도 해보고, 여러 가지 뭐 이것저것 해봤습니다. 근데도 그렇게 효과를 크게 보지 못했습니다. 우연하게 선생님 이 강의 듣고서리, 이, 저, 뭔가, 절배랑 쓰기 시작했는데, 일단 거기다서 예, 그, 친구도 같이 썼습니다.
1: 네.
0: 특히 이 선생님 이 친구와의 용 효과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약은 약이지만
1: 네.
0: 약 그렇게 잘 그 효과를 뭐 저긴 조금 그렇잖아요. 근데 그 친구에서 이전에 아, 이 친구가 정말 선생님이 이 정말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되더라 맙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지금 약이 아직 있습니다.
1: 네.
0: 있는데 제가 지금 한 뭐 말도 거의 뭐 양배고 씨도 오른다는 이런 얘기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저 뭔가 좀 약이 있어도 좀 이 지금 아직 쌀 때 장만 하자고 그래 전화드렸습니다.
1: 좋죠. 예. 이번에 네. 값이 200원 오릅니다. 898원으로 오릅니다. 예. 예.
0: 네.
1: 그래서 빨리 사는 게 좋습니다. 또 이번에 네. 활도 열매 좋습니까? 공장 측에서 더 많이 됐어요. 예. 예. 예. 2880018번 전화 치시. 예.
0: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그래서 신양고성 심장의 양기가 너무 충족하다. 기실은 우리 인체 내에서 양기가 너무 충족하다 한다 할 때는 무조건 음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체 내 음이라는 거는 피가 음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하면 되는가 하면 심장에 피가 너무 적고 그 다음에 심장의 근육세포가 대량적으로 상했고 이래가지고 심보 그짝에 문제 생겨서 신양고성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 뜻입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우리도 이 혈배강 크는 집인데 나는 지금 혈배강하고 그 경, 그
1: 건신고 예.
3: 예, 건신고 같이 씁니다.
1: 같이 쓰죠. 예.
3: 예. 네, 예, 이 약을 써보니까, 이 두 가지 약 같이 써보니까나, 정말, 우리 환자들에게는 중풍 환자들이나 심장이 나쁜 데나 소화해야 되는 데나 정말 최고 약이 같습니다.
1: 네.
3: 예, 내가 직접 써보니까나, 이렇게 돼서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
1: 맞습니다. 예.
3: 예, 그래. 네, 이거 쓰기 전에는 예, 엄청 고생 많이 했습니다. 병원에랑 병원 다 댕기면서도 예, 약을 아무리 써도 효과 안 나더란 말입니다.
1: 예.
3: 예, 그래, 내 선생님들 가서 진단 정확하게 받으면서부터 이 약을 쓰면서리, 그 다음에는 친구도 하면서리, 그런 선생님이 또 그 밀방약을 아껴줬대다.
1: 네.
3: 그, 어제 그런 밀방약이 그 아껴줬던가 하면 내 예용 심장이 금 역나빴습니다.
1: 네.
3: 예, 폐 결절도 있고, 예. 그리고 그 해금 싹 갈라터져서, 이빨이 말라서,
1: 네.
3: 예. 이빨이 너무너무 말라서 해도 갈라터져 생편 없었습니다.
1: 그 어머님 우울증 증상이 나면 있지 않습니까?
3: 맞습니다. 전에 예, 말하기도 싫고 예. 그래도 우울증이란 것도 어디 잘 낫는 병이니까.
1: 네, 그게 안 낫습니다. 예.
3: 안 낫지 않을까. 그런데 나는 정말 선생님은 멤버를 잘 만나서
1: 예.
3: 이렇게 치료를 제대로 한 결과에
1: 예.
3: 우선은 정말 병마에서 해탈돼서
1: 예.
3: 이 해도 우선은 아예 갈라터진다. 네, 어서는 어느새 시간을 예, 1년 넘어 지내와 봤단 말입니다. 예.
1: 예.
3: 예, 그런 게 예, 이렇습니다. 목이 다 말르고.
1: 네.
3: 그리고 예, 머리에서 땀이 막 떨어지고 이래던 게 예, 그건 언영 소실되고 없습니다.
1: 혀가 말라드는 거는 우리 맥동이라는 약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도 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심장기가 만약에 발동기를 한다 할 때, 발동기 예. 열이 너무 과도하다 할 때는 예, 꼭 그 예. 수의향 그 작용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의향 작용은 피가 합니다. 예. 그러니까 머리하고 그 발동기 그러니까 심장 그 어간에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피해가 주요하게 이 심장 열을 아래 내려와 보낸 작용이 있습니다. 우울로 머리를 올라 못 가게 머리 올라가게 되면 열이 너무 세서

0: 저희가 다 갈라터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맷덩이가 진액을 보충해주고 그 다음에 이 수의시향 작용 엄청 잘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신호, 심장은 뿌리지 않습니까? 크페이진이랍니다. 그러니까 폐가 금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크진 이런 돌을 놓고 말해도 할 때에 직접 이런 요리사 올라가서 잠 제대로 자지 못하거나 혀가 막 말라들거나 이런 현상이 해결되고 우울증 증상은 여기 울금이라는 약제 들어가고 결국 환자분 이제 말하는 것처럼 뭐 밀방약이래 기실은 무슨 이런 건 사람들 잘 모르겠거나 그러는 건데 이거는 고대로부터 다 유명한 이런 치료 방법입니다. 그 생달걀 그 노란 자시에 그거 특히 이런 우울증이랑 왔댔거나 예 이런 분들한테 엄청 좋죠. 그 달걀 노란자실을 먹으면서 그 다음에 이 약을 잡수게 되면 예 심장의 그 신 그것이가 이래 기간을 잊어버린 거 다시 찾아줍니다. 그러게 되면 예 빨리 해결되는 거죠. 예.
1: 아, 예, 그래, 그렇지, 예, 용석도 빠릅니다. 네, 예, 그 약 쓰기, 이 약 쓰기 전에는, 그럼, 단자 뭐, 딱, 자다가 깨나면, 한, 새벽 1시, 2시에 깨나면, 다시 자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0: 맞습니다. 예,
1: 예 엄청 고사습니다. 그, 거기다 녹음 사이클은 왔지 않까, 예?
0: 네.
1: 예, 그래다 날 건 자지 못하고, 그래던 게, 이 선생님 그 달걀을 거기다 해주고, 그 밀방 알려준 다음부터는, 야, 지금 이 사람은 잘 자서 제일 좋은 게 거기입니다.
0: 맞죠, 예.
1: 예, 아, 저녁에 9시에 누구면, 예, 네. 4시나 5시 돼야 깨어난다. 얼마나 좋습니까?
0: 네.
1: 예, 그리고 나는 항상 예, 이야기 또 쓰, 두 해답이 또 용 잘 처리해 줍대다, 예.
0: 네. 피로 보충해 줍니다, 예.
1: 예, 고혈압도 잘 되지, 잘 됩니다. 우리 집에 남편은 고혈압 되고, 나는 또 저혈압이 한 일을 60에 90에 초과를 못 해봤어.
0: 야, 그런 분들 뇌긴 색시기 옵니다. 예.
1: 예, 그래, 항상 뭐 어지럽고, 머리 휑하고, 머리 거서 이제 줄이 뻗치는 것 같고, 이랬던 게, 나는 정말 예, 선생님 친구가 영 좋았을 때다.
0: 네.
1: 전날에 더 맞은 게 졸에 예, 종시버쩍 났대다.
0: 그렇지.
1: 예, 그래, 숨이 차서, 내 이래 걸어댕길 때도, 이 숨이 차서, 영 힘들고, 이 계단은 4층 것도나 올라오는 것도 엄청 힘들게, 막 벌벌게 올라다시피 했습니다.
0: 맞습니다. 예.
1: 예, 그래, 역시나, 첫날부터 나는, 예, 아이, 그, 선생님은 대숭 다 해주지 않을까?
0: 네.
1: 예, 지문 앞에 도착해서 올라온 게, 아, 쟤도 모르게 숨도 4층 것은 숨이 다 차고 올라왔다,
0: 말이야. 숨이 올라가죠. 예.
1: 예. 아, 그래, 오, 이게 좀 오늘 이게 별일이라고. 예, 다시 또, 다시 내려갔다, 다시 올라왔어.
0: 아, 예.
1: 예.
0: 그럴 맥도 있으면 대단한 겁니다. 예.
1: 오, 예. 그래서 그러면 다시 올라온 게 정말 또 똑같다 말입니다.
0: 네.
1: 야, 이게 친구 힘이라는 게 이렇게 대단하구나, 이래 알았어.
0: 그 심사에 또 좋아야 됩니다. 예.
1: 예, 그리고 거길로부터 선생님께서 친구를 맞고 이래면서부터 이 요즘 숨이 차는 건 없습니다.
0: 네.
1: 물건도 한 야람 것이나 메고는 허양허양 사춘 것도
0: 나오잖아요. 대단하시오. 예.
1: 예, 그리고 소화되지 않아서 밥을 먹지 못해서 맨물 먹어도 막 얼리뻗치던데 그 선생님 그 밀방약이 중약을 만든 게 있잖아.
0: 예.
1: 그 뭐 영 중요한
0: 네. 몸속에 모든 이런 가래. 그 다음에 모든 이런 물, 쓸데없는 물, 예? 이거 예. 단숨에 내보내는 이런 작용 있지 않습니까? 예.
1: 아, 그거 한 게 정말 엄청 좋습니다. 네. 수고 몽땅 다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0: 그건 딱 하루만 쓰는 게죠. 예.
1: 예. 그런 이야기라 하더만 정말.
0: 특히 어떤 사람들이 이 목에 가래 떡 붙었거나 개체면 피해 예. 이런 기관지 가래 가득해가지고 숨쉴 예. 때라면 그렁그렁 이런 고해 소리 나거나 예. 숨이 차거나 이 다 그 가래를 몽땅 목에 내보내줘야 됩니다. 그 밀방약이가 그게 고대로부터 유명한 제일 센 약입니다. 예. 하루에 서리 왔다 해버립니다. 예.
1: 아, 용도없습니다. 그리고 소화 잘 돼, 이날 때, 그거, 이 아이 내려간다는 법이 없습니다.
0: 그렇지.
1: 밥이, 고기를 못 먹었습니다. 한점 먹고, 뭐, 어느 하루에 소화에 대해서 소화제 약을 달고 있어도 엄청 힘들게 살았습니다.
0: 예.
1: 이 시간에 건 고기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0: 소화 잘 되죠.
1: 소화 잘 되고, 예. 네, 선생님한테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0: 예.
1: 예, 나는 이야기도 예, 용, 이번에 야 제대로 된 약을 만나고 치료를 할, 했습니다. 네, 정말.
0: 네.
1: 정말 선생님이 이렇게 돈 잘 치료라는 선생님 만나는 것도 난 내한테는 인연이지 않을까.
0: 예, 그렇지. 예.
1: 이 인연이 없으면 고사할 것도 아이 고사하고 아이 고사할 것도 고사했어요.
0: 맞습니다. 예.
1: 예, 나는 얼마 좋은지 모른다.
0: 예.
1: 이래서 선생님 대단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예.
0: 예.
1: 그리고 약도 값이 오른다니까 약 있지만 해도 예. 더 싸놓겠습니다.
0: 좋죠. 예.
1: 예. 예.
0: 건강하세요.
2: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그래서 우리는 그 심장의 양기가 너무 고성해가지고서 이건 심보가 그걸 이렇게 감싸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소변이 작거나 그 다음에 변비가 생기거나 입구 차이람 나거나 얼굴이 벌게 나거나 눈도 벌게 나거나 이런 방면이 결배강하고 근심고를 꼭 같이 써줘야 됩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19번째 시간입니다.

장문철이 씁쓸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오종전에서 박고가 이민위원회 주석자리를 만들더니만은 나한테 그 일을 맡으라고 했어. 그런데 맡고 보니 영 이상한 자리였어. 게다가 모태동이 소베트 주석이어서 정부 일을 도맡아 했는데 내가 가는 바람에 할 일이 없어져 버렸어. 나도 밀어내고 모태동도 내쳐서니 정말 일석이조였지. 일이 그렇게 된 거로군요. 왕가선 생각에 빠지었다. 장문철이 나직이 말했다. 그리고 한 번은 리덕의 말을 전하던데 지금도 그게 무슨 뜻으로 한 말인지 알 수가 없어. 무슨 말이길래요? 왕가상이 맑은 눈을 반짝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리덕이 역에서 일할 때는 역시 모스크바에서 온 동지를 믿어야 한다고 했다는데 우리끼리는 부딪히지 말라는 뜻이지 싶었어. 그게 무슨 말이지? 왕가상이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당에서 어찌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떤 패거리나 개인을 파뜨는 게 아니라 진리를 따져야죠. 그렇소.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따라야. 장문천도 다짐하듯 말했다. 그때 방문이 삐걱 열리었다. 조울래가 싱글벙글 웃으며 들어섰다. 검고 숱 많은 수염이 가슴에 멋지게 드리워 있었다. 그는 방 안을 훑어보고 나서 고개를 들고 천장에 매달린 등을 보며 말을 했다. 이 집은 참 좋군. 누가 살던 집이랍니까? 마부의 집이라고 합디다. 마부? 졸대가 고개를 갸웃거리었다. 정말입니다. 주소상한테는 시집도 못 보낼 만큼 아주 못생긴 노이동생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주서성이 결국 노이 동생을 자기 마부한테 시집을 보냈대요. 그런데 그 운 좋은 마부가 료장으로 올라갔답니다. 그 말에 주울래가 웃음을 터뜨리었다. 모두성은 어디 갔습니까?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하자진한테 갔습니다. 의료대에서 전화가 왔는데 당금 아이를 낳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몸을 풀어야 하다니 여성 동지들이 정말 고생 많습니다. 조울래가 한숨을 쉬며 침대에 앉았다. 왕가상이 말했다. 금방 락보 동지하고 얘기를 좀 해봤는데 청취국 회의를 되도록 빨리 여는 게 좋겠습니다. 조울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안 그래도 이제 박구한테 가서 말했습니다. 그러자고 하더군요. 보고서는 바꾸도록 쓰라고 했습니다. 날 보고도 몇 마디 하라고 하던데. 그러더니 주울래가 물었다.

아쉽게도 주석이 없군요. 이번 회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의 생각을 좀 들어봤습니까? 구동지 역시 토론 범위를 너무 넓히지 말았으면 했습니다. 군사 문제에 집중하자고 말입니다. 왕가상은 자기가 잘 알아듣게 말하지 못한 것 같아서 한마디 보탰다. 그러니까 정치 노선에 대해서는 먼저 언급하지 말자는 얘기지요. 조울리는 짙은 눈썹을 찌푸리고 한참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좀 더 쉽게 풀 수 있겠습니다. 전화벨이 울리었다. 왕가상이 수화기를 들고 통화를 하더니 웃으면서 전화기를 조울리에게 건넸다. 동지는 가는 곳마다 전화가 떨어오는군요. 수화기를 받아든 주울레는 몇 마디 듣지 않고 얼굴빛이 확 바뀌어야 한다.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돌아가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수화기를 쾅 놓았다. 정말 영문 모를 일만 생기는군. 주울레가 성을 내며 말했다. 이 리덕이란 사람 좀 보세요. 정해준 집이 마음에 안 든다고 성질을 부리면서 마구 총을 쏘아댄다는군요. 정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입니까? 더 이상 그냥 도서는 안 됩니다. 몰아내야 합니다. 난 먼저 가봐야 하겠습니다. 모두석이 오면 다시 오지요. 조울레는 손을 젖고는 빠른 걸음으로 집을 나섰다. 전투적 가정은 갈등으로 복잡하다. 하지만 역사는 말한다. 비 온 뒤에는 언제나 해가 뜬다고. 필연과 우연은 늘 재미있게 연결이 된다. 필연성은 예측할 수는 있지만 우연성은 그 어떤 천재라도 예측할 수가 없다. 이를테면 1935년 1월 15일에 열린 중국공산당 정치국 확대회의가 국민당군 사단장 백휘장의 집에서 열리리라고는 누구도 생각지 못했다. 백휘장 자신도 절대 생각하지 못했지만 모태똥 주울레와 같은 인물들도 생각하지 못했다. 백휘장은 왕가렬 밑에 있는 사장이었다. 1932년에 공사를 끝낸 이호화론 저택은 완전히 귀양에는 왕가렬의 층집 양식을 본단 것이었다. 집 둘레에는 넓은 복도가 있고 모두 아치형 조각으로 보기 좋게 장식이 되어 있었다. 왕가렬의 집과 다른 점이라면 한층이 낮을 뿐이었다. 그래도 조은희 성에 있는 낡고 자그만 층집들의 대면은 당무리 가운데선 두루미 같았다. 거울처럼 반짝거리는 검은 대문에 들어서면 마음을 위로하는 집이라는 현판이 달린 동근 문이 보이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먼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쉬어가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겨울은 해가 짧았다. 저녁을 먹은 지 얼마 안 되어 땅더미 가지었다. 호위병들은 천장에 매달린 석유등에 불을 달았다. 2층에는 노른 객실은 귤색 불빛으로 가득 찼다. 큰 화로도 가져다 놓고 숯을 담아 반 공기를 데웠다. 방 한가운데는 검고 기다란 상이 놓여 있었고 그 곁으로 정교하게 만든 검정색 등나무 의자 12개가 나란히 늘어서 있었다. 벽에는 시계도 걸려 있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이 회의를 위해 마련돼 있는 듯했다. 장정을 시작한 뒤로 이처럼 아늑한 환경은 처음이었다. 회의실에 들어선 정치국 위원들과 확대회에 초청이 된 홍군 고위급 장령들은 모두 웃는 낯이었다. 회의장에는 즐겁고 따뜻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공산당의 가풍을 따르면 본디 이래야 했다. 이제 열리게 될 회의는 심각하고 엄숙하며 서로 맞서야 하는 것이었지만 아직 불안한 조짐은 보이지 않았다.

0: 그는 웃음으로 차넘치였다. 호위병들이 반듯하게 줄을 맞추어 의자를 놓아두었지만 유격 생활이 몸에 밴 사람들인지라 제 마음대로 끌어다 널찍하게 놓고 자유롭게 앉았다. 너무 딱딱하고 틀에 박힌 생활은 이제는 그들의 성격과 맞지를 않았다. 오늘 회의의 사회자는 총석이 박고였다. 곁에는 주울래, 주덕, 진훈이 앉았다. 모태똥은 왕가상 장문천과 나란히 창문 곁에 앉았는데 머리가 더부룩하게 길었고 얼굴도 여전히 파리했지만 마음은 가벼워 보이었다. 스스럼 없이 웃고 말하는 품이 중요한 회의를 앞둔 사람 같지를 않았다. 등발, 류석이, 하계풍 같은 정치국 후보 위원들과 확대회의에 초청이 된 고위급 장령인 류백성, 리부촌, 림표, 서병진, 팽덕회, 양상곤, 리탁연, 주황비서장 등소평이 큰 상 둘레로 여기저기 앉아있었다. 리덕은 멀리 방문옥에 앉아 줄 담배만 피워댔다. 자욱한 담배 연기만큼이나 그의 근심도 짙어 보이었다. 곁에는 통역관 오수곤이 앉아있었다. 박고는 재능에 뛰어난 젊은이였다. 생각이 예민하고 막스 리닌주에 밝았다. 전에 주황섭의 독구역에 회의 때마다 입을 열기만 하면 무슨 말이든 막힘이 없었고 논리적인 설명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다. 게다가 영어와 로우로 막스 레린의 책을 단락체로 인용할 때면 회의장에서는 늘 폭풍우 같은 박수가 쏟아지었다. 하지만 젊은 나이에 큰일을 맡다 보니 평소에 어딘가 우쭐하는 데가 있었다. 오늘도 여전히 자부심에 차 있었지만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이었다. 사실 누구든 궁지에 몰리면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기란 힘든 노릇이다. 박구는 상강을 건넌 뒤로 동지들이 뒤에서 수군거리거나 앞에서 불만스럽게 따지는 이야기를 꽤나 들어왔다. 오늘 회의도 여러 사람의 제의에 의해 열리게 된 데다가 보고도 다른 사람이 최초에 준비한 것이다. 그러니 불안한 마음이 없을 리가 없었다. 자명종이 다섯 번 울리자 주울래가 박고의 귓전에 나직이 속삭이었다. 시작합시다. 박고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방을 한번 빙 둘러보고는 회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5차 반포위 토부를 돌아보며 라는 제목으로 보고를 했다. 그는 사중전회일에 당중이 세운 정책과 전략이 모두 정확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주황소베트 구역을 포기한 원인을 꼽으면서 여러 가지 외부 상황을 내로들었다. 먼저 5차 반포위 토벌이 이전에 치른 반포위 토벌과 다른 점을 강조했다. 제국조의 열강이 국민당에 엄청난 원조를 쏟아부어 국민당 군대가 새로운 군사 장비를 갖추고 100만이라는 병력을 동원했고 주황 근거지를 공격해온 병력만 50만이 되는 데다가 또 군사고문의 지도를 받기 때문에 홍군이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내부 요인으로는 백색지대 인민들과 병사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턱없이 부족했고 홍군이 동일된 전략과 의지로 서로 힘을 모으지 못했다는 점을 꼽았다. 이러한 약점들 때문에 국민당 군대의 5차 포위 토벌을 막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박고는 보고를 하면서도 쉬지 않고 담배를 피워댔다. 그는 자우룩한 담배 연기 속에서 보고를 끝냈다. 동지들, 이 보고서는 너무 급하게 쓴 것이라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동지들이 볼셰비크 정신으로 비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은 박고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무척 마음이 쓰였다. 마치 작품을 내놓고 독자의 판단을 기다리는 가련한 작가가 된 듯했다. 회의장에는 냉엄한 침묵이 흘렀다. 언제나 박고의 지도를 따라오던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주왕국석이 하계풍은 도정신하여 회의장 안에 있는 얼굴들을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그들의 표정에서 반응을 읽으려고 애쓰는 듯했다. 이제 주울래가 보고할 차례였다. 그는 단호한 얼굴로 차분하게 말을 꺼냈다. 주울래의 보고는 박고의 보고에 비하여 한 가지가 분명히 달랐다. 주울래는 5차 반포위 토벌투쟁에서 승리하지 못한 원인으로 내부 요인을 훨씬 많이 꼽았다. 지도자 자신이 군사 노선을 정하면서 잘못을 저질렀다고 솔직히 털어놓은 것이다. 우리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비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는 회의장에 모인 동지들을 둘러보며 침통하게 말했다. 제 결함과 잘못이 큽니다. 저는 제가 맡은 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잘못을 고치겠습니다. 동지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수염은 떨리는 듯 짚었고 눈빛은 진실했다. 사람들의 눈길은 모두 그에게로 쏠리었다. 공산당원이라 워낙 이런 거야. 모두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이 순간 모든 얼음덩이가 스르르 녹는 듯 싶었다. 사람들은 그가 모태똥 주덕과 마찬가지로 군사를 움직일 때는 기동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모태똥을 대신하여 일방면군 총정치위원을 맡아 주덕과 함께 적의 4차 포위 토벌에 맞섰을 때 홍군은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그 뒤 주울래와 주덕은 중심도시를 빼앗는 문제로 临시주황정부와 맞서게 되면서 전방을 주의하는 주도권을 빼앗기고 말았다. 리덕이 주황소베트 구역에 들어온 뒤로 모순은 더욱 깊어지었다. 마침내 1933년 말 리덕은 전방에 대한 지휘를 통일한다는 핑계로 중국 공산당 주한국의 결정을 거쳐 중국 홍군 총사령부와 일방면군 사령부를 없애고 전방 본부를 중앙혁명군사위원회 밑에 두었다. 그리하여 박고와 리덕이 부대를 직접 지휘하게 되었다. 형편이 그런데도 오늘 주울래가 성실하게 책임을 지겠다고 하니 사람들은 더욱 그를 우러러 볼 수밖에 없었다. 이어 장문천이 무거운 얼굴로 말을 이었다. 모태똥 왕가상과 미리 의견을 나눈 뒤에 꼼꼼하게 준비한 발언이었다. 장문천의 우렁우렁한 발언은 박고의 보고와 심각하면서도 날카롭게 대립되는 진행을 이루었다. 회의장의 분위기는 긴장이 더해갔다.
1: 제가 몇 마디 하겠습니다.
0: 모태똥은 웃으며 장터에 놓인 낡은 범람 곱부를 들고 물을 마시었다. 그러더니 한 손에는 간추린 원고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담배를 낀 채 말을 꺼냈다. 다른 때는 원고 없이 연설을 하곤 했지만 오늘은 특별히 준비를 한 것이 분명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류 의사는 복경중약대학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약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계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류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홍수 방지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여유롭게 대응합시다. 미리 점검하고 미리 발견하며 미리 조치를 취해 안전을 확보합시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17일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이 또다시 도나시를 찾아 홍수방지 재해 구제와 재해 후 복구건설 사업을 검사 지도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평 총서기가 홍수방지 재해 구제 사업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와 최근 소집된 중공중앙정치국 회의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당주왕, 국문과 성당위, 성정부의 홍수방지 사업 관련 포치 요구에 따라 책임을 다지고 정밀하게 조율하며 역량을 총괄하고 체계적으로 대책을 실시해 피해 군중의 정상적인 생산 생활 질서를 하루빨리 회복하며 실제 행동과 성과로 대중들의 간절한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우량이 줄어들고 홍수가 물러감에 따라 도나시에서는 배수와 감탕 제거 사업을 다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구역 배수 및 감탕 제거 현장에서 각종 기계들이 작업하고 간부 군중들은 장애물 제거에 여념이 없으며 운반 차량들이 쉴 새 없이 오가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침수 피해가 심한 주택단지와 길가 상가, 기업에 심입해 배수 감탕 제거 사업 진척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이동식 배수차와 굴착기 등 공사 장비를 총괄적으로 조달 배치하고 인력과 물자를 합리하게 배치하며 침수 지점에 강제 배수 작업을 실시해 도로교통 질서를 조속히 회복해야 합니다. 감탕과 잔물은 치우는 즉시 운반해 도시의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을 하루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폭우 영향으로 안명호진의 일부 지점에 심한 침수가 발생했습니다. 호가복은 현장에 심입해 삼일꾼들에게 배수 작업 진척과 난점에 대해 물었으며 무인기가 실시간으로 전송한 화면을 통해 기타 지점의 배수 진척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통행 도로를 하루빨리 개통하고 감탕과 오수를 제거하는 것은 군중의 가장 절박한 염원이며 당위와 정부가 응당 짊어져야 할 책임입니다. 각적 역량을 총괄하고 기계 장비를 충분히 투입해 고인물 배출과 감탕 제거 작업을 다그치 완수하며 환경 소독, 수온 감측과 위생 방역 사업을 제때 실시해 재해 후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대석두진에서 호가복은 사하 대교에 올라 수세의 상승과 하락 상황을 참답게 살펴보고 위험 구간 순찰 방비, 인원 대피 안치 등 상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배수 설비를 과학적으로 조율하고 침수 지역의 고인물을 다그쳐 강제 배수하며 백방으로 수위를 낮춰 고인물이 하루빨리 민가에서 빠져나가고 농경지의 침수 피해가 조속히 해소되게 해야 합니다. 배수 및 감탕 제거 사업을 농촌 주거 환경 정돈과 결부하고 하천 주변에 무너진 담장과 버려진 막사 등 두드러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정돈하며 철거해야 할 것은 과감히 철거해 깨끗하고 정결하며 질서 정연한 조화롭고 아름다운 향촌

0: 정성껏 건설해야 합니다. 사하연진의 한 림시 안치소에서 호가복은 군중과 따뜻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숙식 배치와 의료 보상 등 상황을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이번 홍수 재해로 주민들의 정상적인 생활이 흐트러졌지만 어려움은 잠시뿐입니다. 당위와 정부가 든든한 뒷심으로 있고 사회 각계가 서로 도와주고 있기에 여러분은 꼭 난관을 이겨내고 삶의 터전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호가복은 군중들이 안심하라고 하면서 어려움이 생기면 즉시 안치소 주재 3.1군들에게 반응하라고 위로했습니다. 또한 각종 안전 우환을 철저히 없애고 주거 환경이 안전한 입주 기준에 도달하면 군중들이 질서 있게 집으로 돌아가도록 조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간 호가복은 일선에서 분투하고 있는 성소방구조총대 구조대원과 성전력회사 긴급보수 일꾼들을 위문했습니다. 그는 모두가 군중 대피 안치, 긴급구조, 전력공급 보장 등 면에서 기울인 간고한 노력과 기여에 감사를 표하고 나서 계속 드높은 투지와 강한 전투력으로 배수 및 감탕 제거, 시설 복구 등 중점 임무에서 지속적으로 난관을 돌파해 피해 지역이 생산 생활 질서를 하루빨리 회복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호가복은 또 일선을 굳게 지키고 있는 기층 간부들을 찾아 위문했습니다. 그는 이들이 책임을 짊어지며 봉사보장 사업을 실속 있고 세밀하게 잘할 것을 격려하면서 군중이 시급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문제를 정성껏 해결해 피해 군중이 당과 정부의 따뜻한 배려를 직접 느끼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사 지도 과정의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현재 도나시는 긴급구조 단계에서 재해 후 복구 건설 단계로 전환하고 있지만 임무는 여전히 간고하고 과중하며 단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주와 시 각급 여러 부문과 지도 간부들은 완강히 분투하는 우량한 작품을 계속 발행해 재해 후 복구 건설 재반 사업을 참답게 함으로써 여러 민족 군중 생활이 정상 궤도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남아있는 고인물을 다그쳐 배출하고 도시구역 저지대, 지하공간, 농촌 경작지, 하천 연선 등 물이 쉽게 고이는 지점을 정확히 조사 정비하고 각종 배수 기계를 총괄적으로 배치해 작업 진척을 다그치고 배수 효율을 높여 후속 사업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힘을 모아 감탕 제거 작업을 해야 합니다. 주요 간선도로와 일반 간선도로, 주택단지, 집 앞뒤 마당, 농경지와 림지, 하천, 기슭 등 중점 부위에 초점을 맞춰 홍수의 떠밀려와 나은 진흙과 모래, 잔물과 각종 폐기물을 철저히 제거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도로면 평탄화와 장소 정돈 작업을 전개해 군중들에게 깨끗하고 정결하며 막힘없이 질서 정연한 생활 환경을 하루빨리 되찾아줘야 합니다. 위생 방역 사업을 착실히 잘해야 합니다. 감탕 제거 마무리 작업과 환경 소독을 빈틈없이 연결시켜 감탕 제거와 정돈이 끝나는 곳마다 소독 방역이 즉시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공공구역과 수원지, 주변 환경을 중점 소독해 군중 건강 생명 안전을 견결히 수호해야 합니다. 파손된 기초시설을 다그쳐 복구해야 합니다. 전력, 급수, 통신 등 파손 시설에 대한 긴급 복구를 다그쳐 각종 기초시설의 정상 운행을 하루빨리 회복하게 하며 군중의 기본 생활 수요와 공업, 농업 생산 수요를 보장해야 합니다. 안치소의 보장 봉사를 정성껏 잘해야 합니다. 음식, 숙박, 의료 등 기본적인 공급을 충분히 확보하고 노인, 어린이와 장애인 등 특수 인원들을 중점적으로 잘 돌보며 피해 군중이 따뜻한 밥을 먹고 깨끗한 물을 마시며 병이 나면 제때 치료받을 수 있게 확보해야 합니다. 주 지도 일꾼 두경국, 우혜생, 주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와 도나시 당정 주요 책임자들이 참가했습니다.
1: 이번 폭우가 내린 후 도나시에서는 민생보장, 재해복구 등 재반사업을 신속히 전개했습니다. 여러 자원봉사단체는 민생 우선을 견지하면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고 각계에서 힘을 모아 생산 생활이 질서 있게 정상화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필요하는 곳에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도나시 빨간모자 자원봉사협회 구조팀은 식수, 식품 등 응급물자를 가득 실은 보트를 끌고 건물별, 단원별로 일일이 찾아다니며 주민들의 기본 생활 수요를 전력으로 보장했습니다. 도나시 빨간모자 자원봉사협회 회장 유옥애입니다. 저는 도나 주민이자 당원이고 공익조직에서 직책을 맡고 있기에

0: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날 밤 이 자리에서 새벽 1, 2시까지 작업하고 집에 갔습니다. 줄거운 물속에서 작업했는데 물이 빨리 차올랐고 강물이 역류해 아주 위험했습니다. 30분 만에 물이 종아리 높이까지 차올랐습니다. 다음날 아침 6시에서 7시부터 이곳에서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약과 음식을 전달하며 계속 일했습니다. 지금 봐서는 이틀이나 사흘이면 물이 빠질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구조대의 온기 있는 지원과 함께 전력 공급 복구 작업도 전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해 후 민생 회복을 힘써 보장하고 도시 생산 영업 재개와 주민 정상 생활에 전력 장벽을 뚫기 위해 전력 부문 일꾼들은 강빈 사회구역과 옥양성 2기 주택단지에서 24시간 쉬지 않는 긴급 복구 작업을 했습니다. 이들은 배수 펌프를 설치하고 송수관을 포설하며 고인물을 계속 빼면서 전력 선로 점검과 동전 공사의 안전 장애물을 제거했습니다. 도나 주민 류구성입니다. 곧 전기가 들어온다니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도나시에서는 루게로 2천여 명의 기관 간부를 감탕 제거와 환경 소독 등 작업에 동원했습니다. 도나시 황리허진 균농들이 밭의 감탕과 잡동사니를 정리하고 남은 시설을 점검 수리하며 균사 재건과 귀버섯 재배를 위해 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도나시 황리허진 진장 곽상엽입니다. 현재 전진 16개 촌의 작물과 귀버섯 산업이 모두 일정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재해 복구와 자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나 홍수방지 재해구제 일선에서 바로 이런 평범한 모습들이 가장 소박한 방식으로 도시 온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 전시 재해 복구 작업은 계속 속도를 내고 있으며 18일까지 주요 도로의 교통 출행은 이미 정상화되고 주민들의 생산 생활 질서도 점차 정상 궤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1: 18일 연길시 삼꽃거리 2599번에 위치한 새 수상시장이 정식 문을 열고 시험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20여 년간 도시 생활 정취를 간직한 인기 시장이 강변 예터를 떠나 새 출발을 알리게 됐습니다. 새 수상시장은 넓고 깨끗한 시설로 정통 조선족 미식 문화와 온라인 인기 시장의 장인 정신을 함께 이어가며 변경 도시 문화 관광에 새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이야기 계열 보도 세 번째 부분에서는 새 수상시장을 찾아 여전히 이어져 가고 있는 시장 정취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경미 기자입니다. 시장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이고 맛있는 음식 향이 풍깁니다. 예시장과 달리 이곳은 탁 트이고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많은 인터넷 달인과 각지 관광객들이 일찌감치 찾아왔습니다. 모두에게 익숙한 인터넷 생방송, 특색 미식, 생활 정취가 새 시장에서 더 좋은 발전 공간을 갖게 됐으며 온라인 조회수와 오프라인 방문객 모두 새 수상시장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시험 영업 중인 새 수상시장에 들어서면 탁 트인 실내 대청이 한눈에 안겨옵니다. 옛 시장과 비교해보면 새 시장은 증수기 안전 위험과 겨울철 시례 추위라는 단점을 완전히 해소했습니다. 새 시장은 총 투자가 1억 2천만 원, 총 건축 면적이 1만 2천 평방미터이며 실내외에 모두 834개 매대를 설치했습니다. 1층에는 조선족 통나무집 품격의 특색 매대가 가지런히 늘어서 있으며 떡, 순대, 김치, 특색 국밥 등 전통 경영 모식이 온전히 보존됐습니다. 아침 6시가 넘자 주문화관광 추천관이며 짧은 영상 블로거인 대취 재연변 장예민이 새 시장을 찾아 생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새 시장의 특색 간식 매대에 카메라를 돌리고 매력적인 연변을 전국에 알렸습니다. 주문화관광 추천관 대취 재연변 방송인 장예민입니다. 새롭게 승격된 시장의 와번이 정말 놀랍습니다. 규모가 더 커지고 환경이 깨끗하게 정돈됐으며 건축 풍격도 조선족 민속 특색이 더 두드러집니다. 앞으로도 기존 생방송 풍격을 이어가 연길의 정겨운 시장 풍경과 민족 풍정을 보여주고 카메라로 전국 관광객들에게 새 수상시장을 알리며 연길 특유의 민속 매력을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장혜민은 옛 수상시장에서 생방송할 때 좁은 통로의 업주와 관광객, 촬영 달인들이 빽빽이 들어차 임타가 몰리거나 촬영 구도가 제한되는 문제가 자주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새 수상시장은 구역 구분이 명확하고 동선이 넓어 인터넷 달인들의 생방송, 관광객 방문, 업주들의 영업이 서로 방해되지 않아 온라인 전파에 좋은 조건을 마련해줬습니다. 단일 내 뉴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수상시장은 인기몰이를 했고 독특한 민속 풍토와 정취로 수많은 관광객들을 흡인했습니다. 시험 영업 당일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이 새 시장을 찾아 승격된 시장 분위기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흥룡강성 수화식 관광객 류련합니다. 연길 수상시장에 처음 와봤는데 정취가 있고 간식들도 정말 맛있습니다. 연길 사람들도 너무 열정적입니다. 저는 김치랑 막걸리, 순대 등 연길 특산물을 샀는데 돌아가 친지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연길 주민 류예호입니다. 옛 시장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 가끔 물이 불어 분위기를 망쳤습니다. 새 시장은 지리적 위치도 좋고 주차도 편해서 외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소수민족 문화도 느낄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온라인 인기를 이끄는 근간은 대를 이어 지켜온 조선족 미식의 장인 정신입니다. 시장에서 22년간 자리 잡은 업주들이 모두 새 시설에 입주해 조상의 솜씨를 계승하고 민속 음식 문화 핵심을 지키며 앞으로의 영업과 문화 관광 발전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형제 식당 업주 왕장승입니다. 옛 수상시장에 정이 많습니다. 제가 30살쯤 그곳에 갔는데 올해 벌써 57살이 됐으니까요. 이곳으로 이전하고 나니 정말 좋습니다. 시설 조건도 정말 훌륭하고 예전에는 9시나 10시면 장사를 마쳤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영업할 수 있으니 전반적으로 정말 기쁩니다. 모 요구르트 가게 업주 성명입니다. 옛 시장에 있었는데 새 시장으로 이전하니 시장 분위기가 예전보다 더 뜨거워진 것 같습니다. 매대가 더 많아졌고 전반적인 환경과 기초시설이 예전보다 훨씬 승격됐습니다. 더 많은 연길 방문 관광객들이 더 좋은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0년대 강변의 로점에서부터 2000년대 모습을 갖춘 유서 깊은 아침 시장을 거쳐 오늘날 문화관광 장터로 되기까지 연길 수상시장은 전민적인 승격을 마쳤습니다. 뉴미디어 인기 전통 미식의 장인 정신, 변경 도시의 일상생활 전경 온기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이어지는 동시에 새 시장의 완선된 부대 시설에 힘입어 연길 생활이라는 도시 문화관광 IP를 더 확대하고 있는 새 수상시장은 새 장소, 새 환경, 새 인기로 따뜻하고 생생한 연변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갈 것입니다.
0: 연변 용정커시안팀이 17일 저녁 석가장 공부팀 안방에서 펼쳐진 2026 중국축구협회 갑구브리그 제15라운드 경기에서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오는 26일 연변팀은 홈에서 매주 객가팀과 16라운드 대결을 펼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김민혜였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0: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0: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미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근과 종약제 쇠약, 당삼, 우슬, 속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슬 등 32가지 종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끌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5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이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8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최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전희 박사와 최신 1호 약품은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시신이로 명사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지금 한 가게 498원 하고 있는데요. 얼마 며칠 지나지 않아서 100원 인상돼서 598원 한 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 제품 자체는 지금 큰 우대 활동으로 15각을 싸면 18각을 물어다 드립니다. 그리고 직접 전화하고 사시는 분들한테는 눈에 붙이는 고약 또 두 각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15각에 18각을 드리는 우대 활동이 큰 우대 활동으로 진행되게 되어 있으니까 100% 줌에 15각에 15각을 주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15각에 18각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일단 여러분들이 복용해 보신 분들 가운데서는 바로 장수 제품이 여기에 있구나 그런 감을 많이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698원 한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며칠 지나지 않아서 곧 큰 그 가격 인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제품 한각은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컴팟이 건강해야 오장이 건강하고 심장이 좋아지는데 여기에서 이번에 인상되는 가격은 200원 인상으로 해서 698원으로부터 898원 하게 되어 있거든요. 10각을 싸면 15각을 물어다 드리게 되어 있어서 3분의 1 가격으로 살 수 있습니다. 698원의 3분의 1 가격이게 되면 200원 분하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00 기회를 잘 활용만 하신다면 여러분들한테는 새로운 건강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명서방은 598원 하고 있는데요.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12각을 싸면 12각을 드리니까 절반 가격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300원 되지 않고 200원 남짓한 이런 가격으로 가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눈병치료에서는 명서방이다. 인정하지 말자 해도 인정하지 말 수 없는 이런 좋은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501-7766번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아, 안녕하세요.
2: 나도 뭔가 뭐 고혈압이 있으면서 머리 그냥 휑하고 그래서 지금 뭔가 뭐 어쩌다 나 혈압 잘 내려도 아예 없지다. 그래서 지금 방송 듣고 천희 박사 먹었는데 확실히 좋습니다.
1: 아, 천희 박사는 예. 특수한 제품입니다.
2: 예. 예. 외상 두 번 받으냐고 돼서 정말 딱 맞는 맞습니다.
1: 그렇죠.
2: 그냥 머리에 휑하고 예, 소혈압이 높을 때면 그냥 눈앞에도 막 아물아물하고 예, 미숙미숙하고 이랬댔습니다.
1: 예.
2: 그래 어지럼증이 자꾸 나타나면 특히는 화장실에 가거나 어디가 이렇게 버스에 앉아서 일어나기도 앉아서 혼자나서 머리 휑 돌아가면 막 눈 돌아가면서 예. 그래 번도니까 뭐 그냥 해소다가 가야 된다 말입니다.
1: 어린증이 나는 것 특히 예. 주의해야 됩니다. 그 어린증이 뇌혈관에 상당할 예. 정도로 이상이 생겼다는 걸 말합니다.
2: 예, 그래서 화장실 같은 데 붙잡을 수 있는 공공장소 같은 데
1: 그렇죠. 붙잡을 게 없죠.
2: 어디 이질할 때 없더라 말이죠. 그래서 그렇죠. 영명시험 내렸는데 그게 요즘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지럼증이 싹 나아졌습니다. 저는.
1: 그게 이제 점차 10년 예. 누이에 앉아댕기던 사람이 자립하게 회복까지 온 제품이 바로 예. 천희 박사입니다.
2: 그러면 머리가 그냥 귀하다나 기억력도 막 까먹으면 싹 잊어지지 무슨 했던 일도 없어지고 자꾸 알리지 않고 이랬더라 말입니다. 그래도 그것도 기억력도 좀 많이 돌아오고 사람 그냥 만나 멍해도 요즘 막 정신안도 떨어진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 내보건대는 내
1: 아, 그렇죠. 어, 그 말이 예. 바로 적중합니다. 예, 예 그렇죠. 떨어져야지입니다.
2: 예. 예. 그리고 심장도 안 좋거나요. 그냥 가슴이 침침하고 예, 황황하고 예, 많이 떨렸댔습니다. 게다가 그게 지금 가슴이 엉덩이 잘지가니 황황하지 않고 떨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렇죠. 심장과 뇌혈관의 예. 특수 제품입니다.
2: 예. 그래 나는 그냥 예, 심폐열이 심한지 그냥 열이 심해서 예. 가슴이 그냥 따가워 나는 감이 나고 예. 뭐 하니 그냥 마르고 목난지 자꾸 납니다. 근데 그 증상이 지금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요즘에
1: 바로 그렇습니다. 그게 아주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2: 그래서 지금 뭔가 뭐 방송 들어보니까 나 활동이 너무 좋았을 때 값이 오르기 전에 마저 활동이다니까 내 지금 활동이 시켜서 하니까 값이 대략 녹수대다.
1: 그렇죠. 이번에 이 가격으로 싸게 되면 3분의 1 네. 가격으로 싸게 되었습니다.
2: 그래도 오래 두고 예. 먹을 수 있지 않나. 그만 부작용이 제일 적습니다. 진짜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래. 예. 이래서 하니까 내가 또, 또 배달해서 또 먹자고 그랬다.
1: 어,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2: 네, 감사합니다.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0: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민서방 약은 아니네. 어떤 약을 밟았는지, 야, 약이 너무 좋습니다. 이 민서방에.
1: 예.
3: 눈이 좀 이렇게 백내장이 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픈 데다 보면 그래서 얘 두꺼버스를 억시하는 같은 게 앞이 땡크로 있는 게 있는 데다 보니까 얘 다 뿌여뿌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결국 또 보도 때리 한장 눈을 이렇게 막고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삐뚤게 보일 때리 있습니다. 선생님.
1: 그게 삐뚤게 보이는 게 황반구 병변입니다. 제일 낮게 평가를 해서 황반취의 병변일 수 있고 황반변성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황반구의 병변이 생겨서 삐뚤게 보입니다. 꼿꼿한 선이 삐뚤하게 나 보입니다. 예.
3: 알겠습니다. 내 가서 배울 거야. 백내장이 크기인데 이제 황반변성이 지금 시작됩니다.
1: 그게 시작됩니다. 예예예. 예, 예. 예. 예.
3: 한 장면을 이렇고 한 장면을 막고서 보면 그는 조금 깔깔하고 자꾸 배렇게 머리를 친 것 같은 게 자꾸 그렇더만은 내가 보기에 이 땡필로 이래 보면 이 조금 변에 삐뚤게 보인다.
1: 아, 그렇습니다. 예, 예.
3: 예, 그래. 형, 이 안전병이란.
1: 안전병. 그래, 실명하기 예, 쉬운 병입니다.
3: 예, 근데 그 뿐이 거는 거의 없어지고, 이 삐뚤게 삐뚤게 그런 게, 그거는 조금은 정확한 좀 많이 나서졌습니다.
1: 제가 생각한 대로 명서방 속에 담은 삐뚤게 보이던 게 꼿꼿하게 보이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거 반년 그 이상 견지하게 되면 제가 보정할 정도로 좋은 제품입니다.
3: 맞습니다. 그런 게 그것도 많이
1: 나왔을
3: 텐데 내내
1: 사는
3: 것은 거짓 이런 것 같습니다.
1: 아, 큰 해결이죠.
3: 예.
1: 예.
3: 그래 여기 문이 무슨 게 항반변성이 하니 눈이 이렇게 앞으로 뚝뚝뚝뚝 이렇게 변이 그게 좀 나사지니
1: 나사지죠.
3: 까까란 게 벌써 얘 나사지니
1: 예.
3: 그러니까 거기 나사지니까 소리가
1: 그렇죠.
3: 김민서와 이번에 우리 학교에 참가하겠습니다. 네.
1: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 지금 백내장 수술한 다음에 보이는 건 괜찮은데 얼마 지나가지 않은 눈이 깔깔하거나 또 다시 슬보이거나 이럴 수 있는데 수정체 혼탁이 인공정체를 연기해 다시 그게 또 백내장 오는 게 아니라 속으로부터 치료가 되고 거치 치료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제품 자체는 속으로부터 겉으로의 치료가 되니까 확신을 갖고 복용하시면 눈을 건집니다.
3: 맞습니다. 수술 하락이 전에 벌써 이런 약이라 쓰면 수술 아야지 그만.
1: 그렇죠. 예예. 예.
3: 그러니까 좋다 말입니다. 예.
1: 예.
3: 네, 오늘 우리 학교 참가하겠습니다.
1: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이 천이 발사리에 우리 이모가 중풍이 와서 지금 어전 1년 썼습니다.
1: 아, 잘하셨네.
4: 야, 영 좋아졌습니다. 이거에 쓴 후에는 후유증이 없고, 그렇게 삐뚤어진 입이 어전 돌아오고, 그래, 어느 장에 와서 말을, 어전 수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자립할 수 있습니다. 어전은 자기 손으로 밥 잘 쓸 수 있고, 화장실도 자기 손으로 갈 수 있고, 아주 이야기에 중풍에는 최고약입니다. 그래, 병원이가 보름 입에 나고 인차 나왔으니까 효과 더 빠릅니다.
1: 그렇죠.
4: 더 효과 빠릅니다.
1: 예.
4: 겨우에 이 명서방 같이 씁니다. 눈이도 어쨌든 아예 부어맞을까 눈도 좀 아이 보이고 좀 그렇겠지 불편하겠지. 굉장히 지금 그 부어둔 눈이가 지금 약간 맑아지는 게 알긴답니다. 겨우에 그 눈물이 나더는 완전히 이렇고요. 이 두 가지 약을 쓰가 중풍에는 정말 좋은 약인 것 같습니다. 용 좋아하세요.
1: 그럼요.
4: 예. 예. 그래 오늘이 지금 활동이 좋을 때 오늘 어쨌든 약을 많이 써야 되지 그
1: 예.
4: 그래서 배달받겠다고 전화드립니다.
1: 예, 천희 박사는 식전에 쓰시고 명서방은 식후에 쓰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아주 배합이 잘 맞습니다. 예,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4: 예, 감사합니다.
1: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저는 이 세심이로 약을 몇 달 썼습니다.
1: 예.
5: 예, 원래는, 예, 참, 어떻게 된 머리가 어지럽네, 머리 아프고, 예, 그 다음에, 이 뒤에서 전기 소리가 꽉 나고 그랬습니다.
1: 예.
5: 그리고, 예, 그리고 밤잠이네, 못잠에, 예, 사람 어떻게 되면, 이제 맥이 똑 떨어지면, 꽉 어떻게 딱, 낮에는, 그래도 밤에도, 밤이나 낮이나 꽉 넘어있기 싶고, 쨍짜, 일어나기 싶고, 예, 이랬습니다. 그리고, 그랬는데 지금 이 약을 지금 먹고 예, 이런 증세는 완전 이렇습니다. 이지가 되지.
1: 예.
5: 그렇습니다. 뭐 원래 정신하고 귀에 전기 소리 나는 것도 완전 없어지고 예, 지금 한날에 아침에 하면 일어나게 되면 예, 그래서 나가서 어쩌면 한 시간씩 반 시간씩 돌아다니고 쭉 활동하고 와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운전 모르고.
1: 그게 기본일 겁니다. 예예. 예.
5: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전력선 미달려서 예, 어쩌면 한 10년 넘어 되는데 이걸 내서 많이 고생해서 밤에 딱 이 더구나에 이 전력선 미달 밤에 낮에는 이러는데 전화기 섭외 딱 몇 번씩 나간다면 한다. 한 6번.
1: 야, 그게 전열선이 제일 전형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납니다. 예, 밤에 그, 깊은 잠 못 자게 만듭니다.
5: 못 잡니다. 예. 그다음 막 예. 일하는 한 시간 일어났다 하게 되면 온 밤 못 자고 나면 낮에 그다음에는 싹 사람 매겼고 지치고 예, 이랬는데 지금은 이 약 쓴다면 어쩌면 왜 한 쓰다가도 한 번 딱 봅니다. 그죠?
1: 이 제품이 종합으로 좋은 제품 자체입니다. 그 정도게 되면 완전히 정상인으로 돌아온 겁니다. 전열선으로 힘든 분들은 차수가 많고 그 한 번에 나간 양은 작고 그러니까 사람 대단히 힘들게 만드는 게 전열선이 문제죠. 밤에 특히. 예.
5: 예. 그리고 이 허리 다리라는 게 그냥 아프고 예. 이 흐리 날이나 비 온 날에 그냥 완전 형태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진통제를 그냥 먹고 이랬는데 이거 먹은 다음 지금 허리 다리도 아무도 아프지도 않습니다. 지금 마구
1: 그렇죠. 예예. 예.
5: 예. 그러니까 모든 약을 내 지금 무슨 전두표요, 진통뭐 이런 여러 가지 약을 다 아예 먹습니다. 그냥 아예 먹어도 아무 일도 없고 그리고 이 한 가지를 그래서 꾸준히 먹다가 예. 지금 여름에 다 좋아지고 맥이 나고 정신 사람이 맥이 나고 정신 나면 뭐 다른 배 어디 아픈데 없지 않습니까?
1: 아 그렇죠. 예예. 예.
5: 그래 선생님의 활동 보니까 이 약값이라는 게 또 올라간다고 이제.
1: 그렇죠. 예예.
5: 예. 그러기 전에 오늘 한 10갈 더 배달 받으시나
1: 기회입니다.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대 활동을 이용하시게 되면 가격이 3분의 1 가격으로 나가게 돼 있으니까 잘 이용만 하시게 되면 큰 병을 작은 돈으로 치료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
0: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전이발사를 쓰면 한답니다. 예. 노벨상 두 번 받아 그런데 효과도 영 빠릅니다. 전이 중풍 후유증을 여러 번 봐왔댔습니다. 그럼 머리가 허리 터분하고 머리가 받아지는 것 같고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 그런 손발이 마야 되고 해놨고 꼼짝 못했습니다. 누워서 그저 돌아눕고 뭐 이래고 그저 말고 그랬지 지팽이도 개구나 짓구설에 화장실 댕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 활동도 잘하고 해놓고 효과 얼마 빠른지 며칠 안 먹는데 효과가 빠르고 예, 소화가 잘 되놓고 힘이 오고 예, 정신이 납니다.
1: 그렇죠.
6: 그리고 세신이 혈인 그렇게 자자 여질금이 심한 것 같아.
1: 예.
6: 그래서 밤에 다시 6-7번 보던 게 지금은 한 번 딱 보고 할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어요.
1: 그 문제 해결했죠.
6: 예. 몸이 헷갑아지고 활동 못하던 게 활동도 하고 할까 영 좋습니다. 그래 두 번째 장면은 얻은 것 같으란데 다시 그런 인상도 한다지 값이 그래 이 두 가지 다 배달받고 장기적으로 쓰자 그래
1: 그렇게 하죠. 천희 박사 세신이로는 궁합도 잘 맞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견지만 하시면 효과성은 의심할 바가 없이 힘든 질병을 쉽게 이길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번 기회입니다. 가격도 오른다고 하게 되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6: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네, 저는 예, 제신이로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네,
7: 제신이로 쓰기 전에 예, 저는 예, 뼈에 여기저기 아픈 데는 다 많습니다. 그런데 딱 아픈 데도 모르고 그것도 맥이 없으면 자꾸 누워 있을 생각만 했는데 이거 지금 쓰니까 얼마나 했으니까 봤어요. 예, 마음도 기분이 좋고 봤어 정신이 나면서 맥이 납니다.
1: 콤파체 원기부석입니다. 맥이 딱 떨어지고 뭐 어디랑 짓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분들 가운데서 원기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자각 증상에 속하는 게 바로 그런 증상입니다.
7: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음식을 먹은 다음에는 예, 소화가 되지 않아서 그냥 그래서 한두 가지 소화제를 먹었는데 지금은 예, 먹지 않고 그게 소화가 잘 됩니다.
1: 아, 예.
7: 예. 그리고 예, 가슴이 그것도 항상 황망하고 답답하고 숨이 차고 하던 게 지금 마음도 편안하고 지금 가슴이 안전하고 있습니다.
1: 그럼요.
7: 예. 예. 그리고 예, 저는 예, 기침도 있었는데 기침 가래도 좀 있었는데 이 증상이 지금 좀 가수가 줄어들고 좀 나은 것 같습니다.
1: 이게 호흡기통에 좋은 성분이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맥동이라 성분이 들어갔으니까 자연스럽게 예. 아주 본인이 판단하는 게 이 약하고 잘 어울립니다.
7: 그리고 예, 저는 이 헬스방 감성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애기 손바닥만 신나고 어떤 때는 조그만 게 나고 이랬던 게 이런 증상이 지금 없을까요?
1: 어혈이 생기던 게 그게 부러졌다 그렇죠?
7: 예,
1: 그게
7: 예,
1: 큰일입니다. 예, 예. 예,
7: 이것도 예, 어디 갔다 못해 더 합니다.
1: 그렇죠.
7: 게, 예, 지금은 이 증상이 없을까요? 정말 예, 시신이라고 예.
1: 명품입니다. 큰 문제 해결입니다. 그게 예. 거절하더서는 어느 순간에 가서 큰일 납니다. 예, 예.
7: 그래, 예. 이 약은 예, 되게 딱 합당할까요? 약을 맞지 않아서 예, 예, 열심히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아, 늘 건강하세요.
0: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8: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륙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륙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구 건조롱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륙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속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슬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환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하는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0: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시장에서 인정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우수한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효과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긍정적인 효과를 보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입니다. 뭐 때문에 세신이로라는 것은 이름 자체가 콤팥을 씻어주는 제일이란 이런 뜻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전반 신체에서 콤팥은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들 심장을 잘 알고 있죠. 심장 공능은 누구에 의거해야 되는가 하면 콤팥에 의거해야 됩니다. 일단

0: 콩팥이 문제가 생겨서 많은 분들 가운데서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 순수하게 제가 온 분들 가운데서는 뭐 때문에 그 투석을 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심장을 구하는 일종 방법에 속합니다. 심장혈은 모두 콩팥에 들어가서 뇌가 됩니다. 근데 이게 뇌가가 콩팥에 이상이 생겨서 순수화가 오게 다시 심부전증, 뇌독증 완전히 끝까지 오게 되면
1: 네.
0: 기본으로서 심장혈을 뇌과해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최신으로 이 제품을 쓰게 되면 기본으로서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완전히 소변이 정상으로 나가는 그게 현상인데 심장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콩팥에 문제가 생겨서 심장에 이상이 생긴다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기관은 쇠재가 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녹혈종 그리고 전녹근 여기에 이 성분들 가운데서 녹혈종은 빨리 회복을 가져옵니다. 아, 이 제품 자체는 조혈 공능을 도와주고 콩팥의 양을 도와줍니다. 콩팥은 양이 부족, 콩팥의 허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을 동반하게 되는데요. 콩팥의 양을 도와주고 조혈 공능을 도와줍니다. 또 녹혈종이라는 것은 사슴이 피로되어 있는데 빨리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기혈 부족으로 나타나는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불면증이 있고 허리다리가 시클고 양리가 생기고 남성들 가운데서는 유증이 생기고 그리고 혈소판 감소증으로 나타나는 여기저기 뭐 퍼렇게 임은 것처럼 그런 게 나타나는 분들 가운데서 그리고 면역력 저하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주는 데는 최신으로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하시면 효과가 빨리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녹근이라는 이 성분 자체는 제일 오랜 질병, 왕고성 질병, 노인성 질병은 내가 알게 모르게 콩팥이 많이 허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전녹근이라는 성분 자체는 사슴이 전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슴이 뼈, 살, 내장 이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전녹근 이 자체는 콩팥의 양을 도와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콩팥의 양기 부족으로서 허혈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걸 해결해주는 성분인가 하면 그리고 그 조혈 공능을 또 도와주고 정신이 나게 하고 양혈 공능이 충족하면서 근육과 골격을 창진쟁구하는 영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성분이 바로 전녹근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간을 도와주고 콩팥을 도와주는 이런 성분이 주요한 성분으로 되어 있으면서 룬창 통변에서는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변을 뭐 사흔 나흘 다시 한 번씩 본다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거 룬창 통변해주는 이런 성분이 수호양이라는 성분이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하고 콩팥이 든든해야 이런 것도 제때 잘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간을 도와주고 눈을 밝게 해주는 저실자 이 성분 자체는 기본으로서 간을 도와주면서 콩팥을 도와주면서 시력을 회복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푸중을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토사자 역시 간을 도와주고 콩팥을 도와주면서 소변이 빈번하거나 그리고 시력이 많이 떨어지는 이런 역할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에 지금 육종염 바지텐 이런 성분 자체는 많은 분들이 추위를 쉽게 타는 분들이 계시죠. 나이가 들면서 이전에 젊어서는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들면서 추위를 쉽게 타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 성분 자체가 추위를 몰아내고 원진상하하는 경락을 따뜻하게 하면서 추위를 몰아내는 이런 역할을 하는가 하면 여기에 이제 위에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본 제품을 드시고 나니까 호흡기 가래가 성하던 게 쭉 하면 감기가 오던 이런 문제가 해결받으셨다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여기에 바로 천동이라는 성분 자체는 바로 많이 말라드는 걸 그거 해결해 줄거 윤폐 역할하는 맥동이 들어갔고 소화계통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본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너무 소화가 잘 됩니다. 복용이라 성분, 지황계라 성분.

0: 그리고 여기 많은 성분의 닦은 백술 같은 게 들어갔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고 혈당이 조절받고 이렇게 우수한 제품 자체는 아주 드무니까 잘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서태원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어떤 어려움에서도 기회를 찾아낸다고 합니다. 이것이 긍정의 힘인데요. 일에 봉착하게 되면은요, 걱정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정말 걱정해야 할 일에 대해 걱정하면 유익한 걱정이 되지만은 걱정할 필요 없는 일에 걱정을 하게 되면은 부질없는 걱정이 될 뿐더러 살아가는데 아무런 이점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자신의 처한 위치가 보잘것없지만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가슴 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긍정적인 태도로 인생을 대하고 보람있게 살아가야 함을 선호하는 수필 몇 편을 감상해보겠습니다. 먼저 궁금이의 수필 하늘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를 감상하겠습니다. 하늘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궁금이. 지난 세기 90년대부터 급증한 우리 민족의 해외 진출과 연해지역 대도시로의 인구 이동으로 말미암아 농촌 인구가 격감되면서 위기론이 많이 제기됐다. 그러나 20년이 훨씬 넘게 지난 지금 우리는 각자 다 제자리에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가고 있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도 비관론은 항상 존재해왔다.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인기를 누리기도 했다. 특히 사교 매체의 보편화와 함께 수시로 자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무대가 주어지면서 각양각색의 관점이 등장을 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비관적이고 소극적인 주장이 사람들의 눈길을 더 끄는 건 무슨 이유에서일까? 가짜뉴스와 악플도 마찬가지다.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정서보다는 불만과 공격의 성격이 때로는 사실과는 무관하게 사람들의 시야에 더 잘 들어온다. 우리가 이 시기 길거리에서 저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어느 한 사람이 쓰지 않고 있으면 당연히 무사람들의 초점으로 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지나온 기나긴 세월 속에서는 연예인들이나 소수 사람들만 쓰고 있다는 게 마스크였으니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게 오히려 이색적인 풍경으로 사람들의 주의력을 끌었다. 같은 마스크인데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대조가 되는 효과를 산생한다. 사실 비관론은 자비심에서 비롯될 것 같지만은 지나친 자신심에서 오는 경우가 더 무섭다. 이를테면 자기의 능력에 비해서 주어지는 대우와 혜택이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면서 비관 정서가 생기게 된다. 능력은 주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주는 게 정답인데 스스로 자기를 다른 사람과 구별해서 한 참은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주변과 마찰이 생기고 항상 불만 정서가 생기기 마련이다. 생각만 하면은 무더기로 쏟아지는 각양각색의 정보에서 내가 어떻게 고르냐에 따라서 흰걸 검게 만들 수도 있고 깨알을 수박만큼 부풀리

이런 현상 일부 학자들의 논문에서도 나타난다. 긍정적인 전망이나 낙관적인 분석에 대해서는 그걸 볼 거면은 정부 사업보고를 보지 왜 당신의 논문을 읽겠냐는 식이다. 그래서 경제 붕괴론과 같은 당장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논점을 제기해야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고 생각한다. 일부 학술지도 열독양을 위해 여기에 동조한다. 그런데 아무리 천둥번개가 쳐도 세상은 개인 날이 흐린 날보다 훨씬 더 많다. 우산을 팔기 위해 비오는 날만 부각시키면은 이쁜 옷을 가득 사놓은 숙녀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할 일이다. 햇빛 찬란한 날에도 우거지상을 하고 있겠다면은 말릴 수 없는 거고 추적추적 내리는 비 속에서도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내다보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맏이는 우산 장사를 하고 둘째는 염색 가게를 하는 두 딸을 둔 엄마가 있었다. 개인 날에는 우산 장사를 하는 딸이 엄마를 찾아와 장사가 안 된다고 하소연하고 비 오는 날에는 염색 가게의 딸이 엄마한테 전화를 하여 울상을 했다. 어느 날 엄마는 두 딸을 불러서 이런 말을 해줬다. 개인 날에는 동생네 염색 가게가 잘 되어서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비오는 날에는 언니네 가게가 잘 되어서 좋겠다고 생각하면은 매일마다 기분이 좋지 않겠니? 비관적인 정서는 바뀌는 게 두려운 데서도 나타난다. 익숙해진 현 상태가 편안한 건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다 그 자리에만 있으면은 발전이라는 게 있을 리가 없고 발전 과정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그럼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서는 변화의 불합리성과 현 상태의 합리성을 극력 부각시키게 된다. 후출기가 나왔을 때 극력 거부하면서 후출기가 없으니 찾는 사람이 없어서 세상 편하다는 사람도 있었고 휴대폰이 나오니 집에도 사무실에도 다 전화기가 있는데 굳이 휴대폰을 해서 뭐 하냐는 사람들도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거짓말 같지만 그때는 그랬다. 왜냐하면 어떤 기계 한두 대가 없다고 생활이 진행되지 않을 정도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이와 변화는 싫어도 감수해야 하는 생애의 필수 사항이다. 나이 먹는 게 싫다고 시계 바늘을 정지시킬 수도 없는 거고 변화하는 게 귀찮다고 5G 시대에 2G만 고집할 일도 아니다. 인간의 적응력은 부수라는 단어가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상당히 발달되어 있다. 그리고 적응력은 많은 경우에 무의식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어차피 바뀔 거면 주동적으로 다가가는 게 훨씬 효율적인 지름길이다. 해평면이 상승한다고 연애 도시를 비울 수는 없는 일이고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녹는다고 당분간 지구를 떠날 수도 없는 일이다. 이 시기에 또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하다는 비관론이 제기되는 경제발전의 주기성은 굳이 올해가 아니었더라도 언젠가는 반복되었을 현상이다. 이미 벌어진 일은 한숨보다는 해법을 위한 노력이 최선이다.

네, 그래서 작자는 두려움과 자비심에서 비롯된 비관론을 타파하고 봉착한 일에 좀 더 조동적으로 다가서서 한숨보다 해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면서 긍정적인 태도로 인생을 대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어 최균선 씨의 수필 즐거운 불편함을 감상하겠습니다. 즐거운 불편함, 최균선. 우리에게 네 가지 큰 기물로 자전거를 꼽던 시대가 있었다. 살림이 그리도 팍팍하던 때라 수십호 동네에 자전거가 있는 집은 선망의 대상이었다. 특히 도시 사람들로 말하면 가장 보편적인 교통도구로서 몇십 년간 홀씨할 수 없는 지위를 차지했다. 도시에서 출퇴근 시간이면 호호탕탕한 자전거 대군이 중국의 독특한 일대 풍경을 이뤘고 자전거 왕국이라는 영광을 지니기도 했다. 지금 고식 자전거를

사는 사람은 확실히 드물다. 2, 3천 원은 보통이고 6, 7천 원이 중급이고 만 원 이상 심지어 6만 원도 넘는 자전거가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자가용이 보통 가정에 들어오면서 큰 길에서 낡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마치 로시난데를 타고 나선 돈키호테를 보는 듯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야흐로 자동차 대란이 일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돌이켜 생각하면 자전거야말로 공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뿐만 아니라 오염이 없고 소음이 없고 건신의 특점이 따로 있어 녹색 문명의 일부분으로 될 수 있으며 소비주의의 해독제로 될 수 있는 친환경 교통도구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혹시 지금 자가용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질지 모르고 또 자가용이 없는 출근족은 풀이 죽을 수 있겠지만 낡은 자전거라도 두세 번도 아니게 도장 마치고 나서 펄펄 뛰는 나를 두고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평생 자전거를 애용하다 보니 도장 마친 자전거도 저그만치 일곱 대나 된다. 그래도 그냥 낡은 자전거를 사들이는 나다. 남이야 웃든 말든 자전거를 몇 년씩 타느라면 낡아지기 마련이고 나름의 편리와 속도의 쾌감을 느끼는 것도 또 다른 인생 체험이며 일종 정신의 료정이자 일종의 인생 경지라고 생각한다. 고속도 시대, 웬만한 사람이면 자가용을 굴리고 있어 자동차가 자전거보다 더 많은 지금에 와서 그냥 낡은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서도 스스로의 감각을 만끽하는 내가 너무 시대라고자이고 너무 보수적일 수 있겠지만 나는 나의 자전거가 한양 좋아서 윙가는 일에는 그저 나의 자가용에 올라앉는다. 각자 사는 방법이 다르고 그만큼 제 잘난 멋에 살건을. 자동차를 모는 것과 자전거 타기에서 어느 것이 더 인생 규칙과 비슷할까? 혹시 둘 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자전거는 일단 올라앉기만 하면 뒷걸음질하지 못하고 줄곧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자동차 핸들도 방향판이지만 자전거 핸들은 생활의 중심을 평형 잡는데 관건적인 것과 더욱 흡사하다. 인생은 더더구나 자전거 타기와 비슷하다. 어디로 갈 것인가? 방향은 자기 손에 달렸고 시시각각 평형을 유지해야 하고 동시에 잠시 잠깐 헛눈길을 팔면서도 정신줄을 놓을 수가 없다. 조심조심 앞도 보아야 하거니와 전후 좌우를 살피면서 사면팔방에 귀도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쳐놓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번져놓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부지런히 페달도 밟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것은 자전거 타기의 기본 상식이면서도 인생의 숨은 규칙이기도 한 것이다. 자전거를 타느라면 내리막에서 호사할 수도 있고 울리막길을 안간 힘을 다 내서 밟다가도 정 안 되면 밀고 올라가고 시냇물을 건너야 한다면 메고 건너야 한다. 인생길도 고비고비 탄탄한 길을 갈 때도 있고 울퉁불퉁한 수레길에서 핸들을 꽉 잡고 우왕좌왕 할 때도 있다. 그래서 나는 자전거 타기 같은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한다. 자동차 대란 속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문 눈길 속에서는 촌스럽게 보일 수 있을 것이나 벤츠를 몰고 다니는 사람보다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자전거를 타면서 벤츠를 몰고 다녔으면 하고 욕심부리면 곧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어찌 보면 자전거 타는 사람은 더 안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행복의 대로에 더 큰 불행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 이것이 인생의 변증법이다. 연극 배우가 인생을 연극처럼 사는 게 아니듯이 벤츠에 앉아 다니는 사람이라 해도 노상 행복과 웃음을 굴리는 것이 아니라 울음도 지씹을 수 있고 행복감도 스톱될 수도 있다. 아무리 외제차이고 불안듯 우월감을 앞세우고 속도를 뽑아내도 그 모든 것을 차창 밖으로 흘려버릴 수 없다.
돌고 도는 욕망과 턱없이 부푸는 허영심은

하나의 수레축에 맞춘 두 바퀴와 같다. 이것은 사물의 변증 관계요, 도극이다. 질주하는 자동차라도 그냥 느린 듯 속도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흐름의 미약을 영영 뒷등으로 넘겨버린 듯 싶다. 한 잔의 커피를 3분간에 훌쩍 마셔버리거나 15분 동안이나 천천히 마신다 해도 맛은 한 가지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마시는 멋일 뿐이다. 속도에만 몰입하지 마시라. 그렇잖아도 우리는 늘 너무 분망하다. 너무 분주히 돌아쳐서 행복이 다가올 결을 마저 내치고 동분서주한다. 만약 자동차를 몰던 사람이 자전거를 타면 속도감에서 실망할 것이다. 자동차와 자전거의 속도감은 천양지차이지만 감각은 또 다를 것이다. 자전거도 빨리 타는 것은 기술이고 천천히 타는 것은 일종 경지이다. 매 하나의 사물에는 그것의 최고 경지가 있다. 자동차의 질주감은 쾌감 그 자체이지만 연도의 풍경을 스쳐 지나게 된다. 그러나 천천히 자전거를 타며 느끼는 인생 현장 감각은 또 다를 것이다. 인생의 려정에 심오한 의의는 눈으로 보고 느끼는 풍경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스스로 느슨한 심령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면 생활은 또 다른 정취를 안겨줄 것이다. 쉼 없이 달리는 말은 많은 길을 주름잡았지만 수많은 발자국을 잃어버린다. 행복은 순간적일 수 있다. 노상 시속을 따지지 말라. 당신이 노력으로 소모한 시간보다 허송한 시간이 더 많다. 이제 달릴 길이 얼마인가. 행복은 번쩍번쩍하는 기물에만 올라앉은 것이 아니라 자전거 안장에도 기꺼이 올라앉거늘. 무릇 불편함에는 즐거움이란 게 있을 수 없으니 제목이 어불성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전거 타기에 불편함이 있으면서도 그 속에 즐거움이 있다는 뜻이다. 인생의 여러 가지 향락은 그것을 인생의 주요 목적으로 삼지 않고 지나가는 길에 취해질 때 비로소 인생을 즐거운 것이 되게 하기에 족한 것이 아니랴. 내 인생은 내가 살거늘.

네, 그래서 작자는요, 남들처럼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하지 못하고 구식 자전거를 몰지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불편함 속에서 또 다른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절조에 따라 인생을 즐기는 것도 또 다른 향락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어서 한충국 씨의 소필 숫돌이 인생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숫돌 인생 한충국. 오늘 또 새 숫돌을 바꾸었다. 갈가기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 손에서 갈려나간 숫돌은 적게 쳐서 200개가 넘는다. 오늘따라 숫돌에 대해 각별히 깊은 감명을 느낀다. 52살 나이에 갑자기 정리 실업을 당했다. 한때 나는 그만 절망을 느꼈다. 장애인인 내가 어떻게 벌어서 한참 공부를 하는 자식들을 성사시키고 널리한 부채를 부양한단 말인가. 여러모로 궁리한 끝에 연기래와 혼자 떼식업을 먹으면서 가진 수모와 고생을 이겨가면서 칼을 갈았다. 그때로부터 숫돌은 나의 유일한 노동 공구로 됐다. 천연적인 것이거나 인공으로 만들어낸 것이나를 막론하고 숫돌의 모양새는 원형이 아니면 장망형으로 거칠고 추울하게 생긴지라 그것을 쓰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 존재와 용처에 대해 거의 모른다. 기셀 숫돌은 사람들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물건이다. 진수성찬을 마련하는 요리사의 식칼, 화려한 복장을 만들어내는 복장사의 감이, 정교한 예술품을 주화내는 조각가의 공구, 그리고 고층 건물을 짓고 또 그것을

0: 직위에 장식하는 노동자들의 쟁기, 거기에는 숫돌이 없이는 예리한 나를 세우지 못해 어쩌지 못할 게 아닌가. 숫돌은 세상에 그 어떤 물건이나를 막론하고 갖고 있지 못하는 특수한 재능이 있다. 그 재능인즉 아무리 단단한 강철이거나 금강석일지라도 서슴없이 갈아낸다는 것이다. 경도면에서 숫돌은 강철과 비길 형편에 못되어 강철과 부닥치는 경우 숫돌은 산산이 부서지는 약자이지만 강철과의 진지한 겨룸, 마찰에서 숫돌은 자기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단단한 강철을 갈아버리는데 이면에서 숫돌은 영원한 강자다. 숫돌이 강철을 갈아버리는 비결은 마찰 가운데서 반드시 자기 몸을 소모해버린다. 다시 말해서 강철 한 그람 갈아버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열 그람, 스무 그람을 없애버려야 한다. 인간 세상에서도 약자가 강자를 이겨내는 신뢰가 많고 많은데 그 원인을 캐곡해놓으라면 약자들한테 이른바 강자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갖추지 못한 놀랍고 완강한 의지와 투지가 있다는 것을 쉽사리 알 수가 있다. 숫돌은 나의 인생과 꼭 같다. 우선 관직이거나 명성과 인연이 없이 살아봤고 35살 나이에 장년으로 된지라 말 그대로 나는 인간 세상의 약자에 속했으며 늙음하게 와서도 모두가 천하다고 여기는 칼갈이 노릇을 하고 있는지라 모양새가 초라한 숫돌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이뿐이 아니다. 각별히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나는 남다른 애로와 역경을 하나 또 하나 겪어야 했다. 남들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두 배의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됐다. 기나긴 인생 노종에서 하나 또 하나 연이어 부닥치는 갓난곡절을 이겨가면서 나는 강직한 사람으로 됐고 여러 가지 생존 기능을 익혀가면서 보다 완전완미한 인간으로 변해온 것이 아닌가. 못생긴 숫돌은 무용지물이 아니며 약자로 보여지는 나 역시 가정과 사회의 부담거리가 아니다. 사회는 나의 노동을 수요하고 있으며 나보다 재능이 더 많은 사람들더러 더 많은 재물을 창조하게 한다. 하기에 나는 사회의 최하층에서 생기 때문에 악을 타그라는 가련한 늙은이로 간주될 수가 있다지만 기실 나는 치열한 생존 경쟁 속의 강자이며 시련을 이겨낸 인생의 성공자이다. 성공자는 반드시 위대한 업적을 이룩한 역사의 거인이거나 만민이 찬양하고 우러러 보는 명인이거나 돈 많은 사람만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성공자는 곤란, 좌절, 역경을 이겨가면서 사회를 위해 담은 얼마라도 유익한 일을 해낸 그 가운데서 응당히 가져야 할 보수를 얻는 극히 평범한 사람들이고 자기의 생활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조화 사회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 구축되는 것이다. 멀지 않은 앞날 나 역시 다스려버린 숫돌들처럼 인생의 종지부를 찍기가 마련이다. 황혼 시절에 와서 지나온 인생을 회고할 때마다 비록 남겨놓은 성과는 없다지만은 삶의 진정한 의의와 가치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똑똑히 알게 된 것만으로 해서 만족을 느낀다. 나는 못난 숫돌이다. 내가 못난 숫돌이기 때문에 인생에서 부닥친 가진 애로와 풍파들을 하나 또 하나 용케 이겨맞고 그로 해서 인생의 의의와 가치란 향수가 아니라 사회를 위한 공헌이며 갓난곡절을 이겨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쾌락이라고 간주한다. 아마 이 원인 때문에 모두가 고독하고 쓸쓸하다는 황혼 시절에 와서도 나의 생활은 여전히 다채롭고 즐거운 모양이다.
1: 네, 그래서 작자는 자신의 몸을 소모하면서 강철도 갈아버리는 숫돌의 강인함을 자기 자신에 비유하면서 몸은 비록 불구지만 기구한 운명을 탓하지 않고 긍정적인 태도로 인생을 대하고 갓난곡절을 이겨나가며 즐거운 인생을 엮어가리라는 속마음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주향숙 씨의 수필 감히 아름다운 인생이라 말할 수 있기를 감상하겠습니다.

감히 아름다운 인생이라 부를 수 있기를. 조향수. 인생이란 무엇이냐는 해석으로 사전에서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 인간의 생존, 생활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자연인, 즉 사람 후에 사람이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다고 적고 있듯이 평등하고 동등한 생명체로 태어나서 이 천하에서 목숨을 이어나가는 것이 곧바로 우리네 인생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렇게 평등한 자연인으로만 태어나지 않고 기실은 불평등한 사회인으로 태어나 불평등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해버릴 수도 떨쳐버릴 수도 숨어버릴 수도 없는 그런 운명의 역사성 같은 것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묶여버린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차이가 우리의 서로 다른 삶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 세상은 무색이 아닌 채색으로 색칠되어가며 그것 또한 필요하면서도 필연적인 것이고 그런 어쩔 수 없는 사정이 그래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지 않을까 여겨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긍정하면서도 나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싫었고 그래서 가끔은 살아가는 자신의 목숨에 대해 이것도 인생이냐 사람 사는 것이냐 하고 한껏 화가 난 채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러 본 일도 없습니다. 키넘는 명예로 자랑을 떨쳐본 일도 없습니다. 돈을 휘뿌리며 의시대 본 적도 없습니다. 연박한 학식으로 존경을 노린 적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으로 혼절해 본 적도 없습니다. 속 시원히 방랑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되는 대로 내 시간을 탕진하며 광인으로 살아온 적도 없으며 또 어딘가에 숨어서 은퇴라는 단어를 하사받을 자격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뭐 하나 건지지 못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애매한 목숨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괜히 늘 움츠러들고 늘 후줄근해지고 늘 숨기만 했습니다. 그런 자신이 죽도록 싫었고 그래서 가끔은 그런 세상살이를 훌훌 벗어던지고 싶기까지도 했습니다. 보잘 것 없는 인생, 필요하지도 않는 인생, 흔적조차 남지 않을 인생이라고 자수했습니다. 대신 남들은 모두 크게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부러웠고 그 부러움이 병이 되어 늘 투정과 불평, 불안과 번뇌, 욕망과 도전으로 옮아드는 날들을 감당하느라 고단하고 슬펐습니다. 그렇게 내 인생을 살면서도 자신보다는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내 생을 등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처럼 무언가 챙겨갖고 기름지게 살고도 싶었고 또 멋지게 세상을 초월한 그런 고귀한 영혼으로 살고도 싶었고 또 요즘 쉬워지는 사랑이 아닌 진정 영원한 그런 절절한 사랑을 해보고도 싶었습니다. 그러하지 못한다면 아예 세상의 모든 것을 느끼지 못할 만큼 둔감해질 수 있기를 바랐고 차라리 커다란 불행이 닥쳐와 마음으로 절망이라도 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허나 어느 날부터였던가 나는 그들에게서 크게 행복해 보이는 만큼으로 또한 한 보통의 인간의 욕망을 갖고 태어나서 보통인이 아닌 그런 크게 다른 사람으로 살면서의 아픔을 느껴갔습니다. 홀로 터벅터벅 먼지 낀 신발 속에 발을 괄시하며 기로에 방랑하는 인생에게도 남들은 멋지다고 부러워하지만 그들은 그 길 위에서 병을 얻고 또 군중 속에 고독이 싫어서 떠나지만 또 다른 처절한 위로움도 감당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내가 화려하게만 바라왔던 참으로 많은 것들에게도 기실은 검은 그림자가 있다는 걸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처음으로 그들이 정말로 부러움 없이 찬란하게 행복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축복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발견으로 자신을 위안하며 더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 아파하지 않을 수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 속에서 결국 우리 모두는 바위가 아니라 달걀인 걸 느낀 탓이며 세상을 살기엔 우리 모두가 고욕이란 걸 알아버린 탓입니다. 그 후로 나는 잔뜩 구름처럼 부풀어가는 욕심을 줄이고 그냥 주어진 만큼으로 열심히 누리며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 도리어 내가 가진 것도 참으로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 하나만 가슴에 담고 사랑해주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한 둥지 속에서 재미나게 살아가는 남편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아주는 귀여운 아이도 있습니다. 이쁘게 봐주고 아껴주고 축복해주는 고마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건강한 몸뚱이도 있습니다. 그 모두가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내가 내 자신 스스로의 인생을 얼마나 경멸하는지도 모르면서 내 주위의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사는 것이 사는 것처럼 산다고까지 부러워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인생의 삶을 좀 더 담담히 지켜볼 수가 있었던 건 이제는 인생을 통째로 보정하지는 않을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생에서 무언가를 챙겨갖고 한껏 의시되거나 건방져본들 뭐가 대단합니까? 누군가는 시구절에 한 잔 술보다도 못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크나큰 우주 속에서 거대한 시간 속에서 그 짓거리는 결국 부질없는 유치한 장난이 아니겠습니까? 세속사에 묻혀 사는 자신에게 이렇게 초연하게 담담해지라고 하는 게 좀은 우스운 짓거리 같지만 기실나는 마음 한구석으로는 그렇게 세상 속에 보잘 것 없지만 스스로를 올가매고 피곤하게 만들었던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순간이 허락되기를 너무나 많이 바라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럽게 바라볼 수가 있었으며 그들에게서 일종 해탈과 해방을 느껴온 게 아니었겠습니까?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는 걸 깨달으면서도 나는 인생이 속인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자신을 여태 속여왔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인생은 결코 나의 장식물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이란 기실은 나 스스로 내면을 갖고 가는 일일 뿐이었습니다. 인생 또한 그렇게 귀중한 역할을 내밀하게 세심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내가 그 역할을 느끼면서도 못난 욕심에 속아 그 소중함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을 따름입니다. 자신보다 남의 인생에 더 관여하며 그 관여로부터 어두운 그늘만 뒤집어 쓰고 밝은 한 줄기 빛을 찾아 허덕였습니다. 내 생에 주어진 것이 모두 내게 필요해서 다가온 것이라고 느끼면서 좀은 무심하지만 그러나 무관하지는 않게 봐주면 지금과는 다른 세상이 열려줍니다. 기어이 남을 넘보며 이악슬에 자신의 목숨을 투자해 갈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숙명론에 매어 인생에 휘둘리는 건 아닙니다. 자신 스스로의 방을 갖추고 그 속에 차분하게 가라앉아서 내게 주어진 생을 뜨겁게 누리는 것입니다. 소중한 감동도 받아보며 진한 사랑도 불태워보며 두 높은 열정도 쏟아가며 싱싱한 희망도 품어가며 주어진 만큼의 내 생을 열심히 살아가야겠습니다. 감히 인생을 미워했지만 감히 버릴 수 없었던 내가 감히 내 생을 껴안는 도전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건 자기 자신이라는 걸 명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노라면 이제 나는 더는 분노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는 체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작지만 한껏 누릴 수 있는 평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고요한 평화 속에서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행복이나 희망 같은 것들이 아름다운 꽃잎처럼 나 모르는 사이에 언영 피어나 줄 것입니다.

네, 이 글의 소사자는 비록 하찮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인생이지만 내 생에 주어진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적어도 비관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인생을 대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어떨까요? 네, 이것으로 오늘 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남명일,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장약침례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침례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침례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잠은 프로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지금 장약 심리방 우려 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 이번 우려 활동은 아주 독특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금액에서 현금도 감면해 드리고 장약 심리방 본약도 더 드리고 또 여름철에 잠이 오지 않아 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자연이 선사하는 청량함을 그대로 느끼면서 빨리 잠들게 할 수 있는 고급 초본 차향 비계하고 가치가 398원에 달하는 건강 선물 시트를 더 드리는 이런 우리 활동인데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장약 심리방 한 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이번 우리 활동에서는 장약 심리방 9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이런 양입니다. 그런데 총 금액에서 현금 500원을 감면해 드리는 기초상에서 가치가 368원에 달하는 고급 초본 차향비계 한 개를 증송해 드리고 가치가 398원에 달하는 건강 선물 시트를 증송해 드립니다. 이 고급 초본 차향비계는 초본 식물하고 차잎을 중리리론에 따라 배합해서 베개 속에 채워넣어 만든 게입니다. 베개 무게가 2kg 됩니다. 건강 양생용 베개인데 주로 경추 부위를 잘 보고

0: 해주면서 또한 자의 향기하고 물리적 특성을 통해서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잠이 잘 오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로를 풀어주는 게 특점입니다. 100% 순 천연 재료로 만들었고 시원한 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열을 빠르게 분산해서 빨리 잠들게 할 수 있는 이런 베개죠. 장약 심리방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인데 총 금액에서 1,610원을 감면해 드립니다. 이 기초상에서 330원짜리 장약 심리방 한 곽을 더 증송해 드리고 가치가 368원에 달하는 고급 초본 차향 베개 한 개하고 가치가 398원에 달하는 건강 선물 세트를 더 증송해 드립니다.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인데 총 금액에서 현금 4,752원을 감면해 드리는 기초상에서 또 330원짜리 장약 심리방 번약 2곽을 더 증송해 드립니다. 그리고 가치가 368원에 달하는 고급 초본 차향백에 2개하고 가치가 398원에 달하는 건강 선물 세트를 더 증송해 드리죠. 이번 우대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우대 활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약 심리방 이야기 착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이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리면서 전주각지 많은 환자분들이 이 약을 선택해 드시면서 건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이 약을 쓰시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데 그 실례를 몇 가지 들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고혈압 환자입니다.
0: 예.
2: 이 장약 먹기 전에 소약인 고혈압 약을 22여 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0: 예.
2: 1년 차후에 장약 심리방을 먹고 있는데 야도 달 차후 이 약 먹으니까 혈압 조절이 잘 되는 게 알리지않까?
0: 알리지요. 예.
2: 예, 그래서 선생님한테 문의한 다음에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5일, 7일, 10일 이렇게 한 번씩 혈압약을 감량하고 선생님이 알려주는 또 한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됩니다.
0: 네.
2: 지금은 장약 심내방만 먹고 있습니다. 신경성으로 귀에서 소리나 12년간 고생했는데 반년 먹고 완전히 소리 나지 않아 너무 좋습니다.
0: 그렇죠.
2: 그리고 병원에 가 검사한 것이 다발성 뇌경색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머리가 어지럽고 머리 안에 안개 낀 것 같고 가만히 누워 있어도 집이 빙빙 돌아가는 것 같고 정신이 아예 납니다. 그런데 이 약을 먹으면서 어지럼증이 인사이롭습니다.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 바짝 안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약을 먹으면서 이 약에 대한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0: 선택을 잘 하셨습니다.
2: 이 약만 먹으면서 지금 건강 찾고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 문의하리죠.
0: 말씀하세요.
2: 우리 집 둘째 시누이가 지금 한국에서 금방 들어왔는데 병원에 가 검사한 것이 경동맥에 오른쪽 경동맥에 방块이 큰 게 두 개 있고 왼쪽 경동맥에 방块이 작은 게 한 개 있답니다. 이런 사람도 이 약 쓰면 어떻게 했는지 해서 문의합니다.
0: 이 경동맥 방块은 혈관 벽내에 지질하고 석회화 물질이 그리고 섬유 조직이 축적돼서 형성된 이런 비정상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표면이 매끄럽고 석회화가 또 된 게 있고 다른 하나는 지질 핵이 크고 표면이 불규칙한 이런 것으로 나뉩니다. 이 경동맥 방块이라는 것은 목에 올라가는 동맥을 경동맥이라고 합니다. 이게 머리에 올라가는 혈액량이 80% 좌우가 경동맥을 경과하게 되죠. 이 경동맥 방파로는 연세가 있다 보면은 거의 그 한 번 건너 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 70 이상이 되는 이런 분들 보면은 이 그 경동맥을 통과하는 혈액량이 많기 때문에 혈액 속에 잡질들이 가라앉기 쉽습니다. 이래서 혈지가 높으면은 혈액 속에 중성 지방이

0: 높아가지고 빵판이라는 게 생기죠. 예. 그러면 피가 머리로 올라가는 것을 막아놓기 때문에 녹궁수의 부수라는 게 생기면서 머리가 어지럽고 아프고 하품이 사순한다. 예. 이 빵판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뇌 위축이 빨리 와가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치매도 쉽게 올 수 있고 신경 전달이 안 되면서 파킨슨 증상도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 이 빵판의 두께가 한 2mm를 초과하면은 피 흐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뇌에 노출쇠가 생긴다. 예, 허혈 증상이 생겨나죠. 예, 그러기 때문에 이 경동맥 빵판에 대해 중시를 돌려야 됩니다. 예, 우리 이 그 장약 심내방을 보면은 이 대뇌 허혈이나 이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그걸 제거하려면은 꼭 혈액 중의 혈질을 낮춰주고 노폐물하고 독소가 쉽게 산생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 혈액 중의 혈질을 찾아줘야만이 이게 산생하여 한다. 이 노폐물하고 독소가 쉽게 산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그러면 인빵팔이라는 게 생겨 안 나죠. 예. 그리고 이게 우리 장약 심내방 볼 때 노폐물하고 독소가 산생되지 않게 해줄 뿐만 아니라 혈관 내벽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우리 몸속이 저밀도 지단백에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저밀도 지단백하고 혈액 속이 대량이 유익한 지방산을 혈관 이 상처받은 위치에 놓지 않고 혈관 중막으로 침투시켜주기 때문에 로한 빵팔도 쉽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예. 이런 분들 꼭 혈질을 내려주고 혈전을 녹여주고 어혈을 풀어줘서 그 로한 빵팔도 좋고 인빵팔도 좋고 꼭 그 이 소분자로 만들어서 밖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내방을 보면은 혈질을 내려주고 혈전을 녹여주고 어혈을 풀어줄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예. 소홍화하고 지룡이랑 당귀하고 소목이랑 우슬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경동맥 빵판을 소분자로 녹여가지고 이산화탄소와 물로 변화시켜가지고 우리 호흡을 통해서 체외로 배출시키고 排便 소변이 이런 걸 통해가지고 체외로 배출시켜줘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장약 심내방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분한테.
1: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인충 알려드리겠습니다.
0: 예, 2417979번으로 그분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1: 예, 고맙습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주선합니까?
0: 맞습니다.
3: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예, 감사합니다.
3: 저도 이 장약 심내방 먹고 있는데
0: 예.
3: 아우 여러 가지 면을 효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0: 예.
3: 그래서 저 뭐니까 소화도 잘 되고 특히 잠도 잘 자고 뼈도 좋고 혈압도 매우 조절 잘 되고 있습니다.
0: 예.
3: 그리고 매일매일 그래도 약 먹고 정신 나니까 매일 그래도 문구 출나다닙니다.
0: 예.
3: 우리 내 문구 출나가 다니더니 한 40분 걸어야 다닙니다.
0: 예.
3: 그래서 예. 매일 걸어가고 걸어오고 이런다.
0: 좋습니다.
3: 내가 이렇게 좋은 걸 보고 우리 서치에 아줌마가 한 분 있는데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언니는 왜 그렇게 건강한가 하면 언니 다 쓰느냐 그것도 막 해달라고 이래서 내가 아무 약을 먹는다 깨끗이 그럼 언니 그 약을 내가 먹을 수 없는가 깨끗이 어떻게 먹을 수 없겠는가 하면서도 아이 전화만 하면 그날로 오는데 깨끗이 그럼 아이 언니 약을 먼저 달라고 그리 내 약을 한 달 치료 먼저 줬습니다. 그래서 먹고서도 좋으니까 오 언니 확실히 좋다 그지 나 그냥 보다 이랬다 아이 그거 먹소 그냥 정말 쳤어. 이래가지고 어저께도 대답 받아왔습니다. 우리 그 서치에서. 예. 그래가지고 그분도 그 한 달 동안 잡은 게 매우 좋답니다.
0: 예.
3: 그분은
0: 아유.
3: 정말 말입니다.
0: 손님도 효과를 많이 받지니까 잠은 그렇게 못 자던 거 아예 허이수도 아이 잡수지 안정도 아이 안정지도 아이 잡수지.
3: 예. 내가 한 10년은 넘어 그 토혈수가 안 된 것도 서로서로 바깥 이렇게 먹는 환자입니다.
0: 근데 어쩐 아이 잡수 잼까지
3: 아이 먹습니다 어쩌노
0: 예.
3: 아이 먹어도 그것도 잠이 용사로 온다 그래가지고 내
0: 그래
3: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0: 아이고.
3: 선생님 이제 좋냐고 아니 소개를 하.

0: 하면은 내 아무리 전화도 쓸 수 있으니까
1: 선택이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소개해도 아이사삽스면 또 그 뭐 아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0: 내 돼지가 딱 맞는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약을 더 넣어서 헛돼지서 막내 먹어본다 하고서 한 달 지내 먼저 싸다 먹은 게 그렇게 효과 좋으니까 그래서 내
1: 또 싸지니까 그래.
0: 예, 내 이 약을 가지고서 나 일생을 망고할게.
1: 아유, 그렇게 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선생님 말씀 맞다만, 약을 잘 선택해야 정말 이 구분기를 알겠고, 효과를 보고, 그래서 정말 병에서 해탈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약을 선택해서 정말 5년 3개월 때 거의 먹고 있는데, 이 약을 먹는 재미가 정말 그 어느 약을 먹기보다 쏠쏠합니다.
1: 하하, 그렇지.
3: 예, 이 약 먹고 저는 정말 노시산이 두고 나서 반신 지유 죽고 그 냉기등에 내가 하고 싶은 데를 다 다니고 있지. 그 다음에 거기다 눈이 다 덮이고 얼굴 마비에 어느 상에 약이나 물 먹다 태고 떨고 밥이 죽어도 질질 흘리고 약도 삼키기 힘들고 하던 게 지금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1: 예, 이 약에 대한 칭찬은 모두 합니다.
3: 예. 예, 많은 병원 치료도 받았고 많은 아이 친구 엄마 별난 거 다 해봐도 돈 사는 약은 다 먹어봐도 그래서 얼마 좀 치료되고 치료 안 되던 게 요건 딱 당약이고 록세기 산소를 많이 가지고 나온 약이 돼 그런지 써보니까 다릅니다. 써본 사람이나 이 약이 정말 효과에 대해서 긍정할 수 있습니다.
1: 예.
3: 예, 이 약은 또 막 이렇게 그 소장의 그 4,500m 이상 야생약 돼지 아이 그런 한금으로 불리는 약이 한 가지 되고 네 가지나 들어갔죠. 고마울까.
1: 그렇죠. 예.
3: 그리고 홍경천은 5,400m 이상의 약 그런 데서 아이 잘하는 야생약 때려놓으니까나 약효가 이런 약이 들어가니까나 이렇게 우리 중풍에서 해탈되고 심장도 두드려 하던 게 지금은 이 약 들으면서 가슴이 답답하거나 무슨 얼마나 편안하게 그래서 5년 동안 문화에 보내고 혈압 기울부도 공농조치 딱 이 중풍 치료한다고 아예 모든 관심병 그런 관상동맥 경화요.
1: 예, 여러 가지 치료 된다고 쓰여 있어요.
3: 다 치료한다니까 옛날에는 공농조치 쓰여 있지 않다 자기병 치료한다는 쓰여 있지 않는 약을 쓰니까 아무런 효과 못 봤는데 요거는 정말 딱 치료한다고 쓰여져 있으니까 요렇게 진호시과의 병에서는 딱 소리나게 치료지 되구먼까.
1: 그 원래 그렇게 쓰여 있는 거 선택하는 게 기본이 기본입니다. 원래
3: 맞습니다.
1: 약을 선택할 때
3: 예, 예. 옛날에는 그래다 나니까 많은 돈을 팔고 구분기를 걸고 아예 시간 낭비만 했습니다. 예. 그래다 정말 선생님이 올바른 개발을 받고서 이 약 선택해 쓰기 시작한 지금은 정말 비율 부족이 빈혈이 그래서 이 여름이 돌아오면 맥이 다 떨어지지 혈압이 떨어지지 정말 어지러워 이러 못 나지 머리 아프지 하던 게
1: 그런 게 지금 많이 효과 봤어요.
3: 얼마나 잘 보내겠습니까. 혈압도 정상이 됐지 그 60이 80이 될로 노시산이 왔는데 그 혈압이 어제 약 먹을 때는 그래서 먹다도 그 다음엔 또 그 놈은 또 그래서 빈혈이 또 다시 돌아가고
1: 비율 부족 때문입니다. 그게
3: 예, 예. 그래든지 이 약독이 집으면은 혈압도 정상이 되고 병원 모르고 살고 검사 수치 다 정상이 되고 요런 약이 정말 어디에 그런 다른 약이 비할 때 없이 좋은 약은 요 약입니다. 이 진호시과병은 정말 이만큼 좋은 약이 없습니다. 우리 연변에는 정말 선생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좋으니까 우리 고향 동창 친구가 이렇게 뭘까 가도 빈혈이고 이렇게 대수술 두 번 했는데 지네 이렇게 가도 혈압이 낮고 이렇게 빈혈도 있고 이래서 고생했는데 내 도와주는 거 보고 이 약을 쓰기 시작했는데 가도 어떤 인연이 있었는데 너무 도와줘가지고 자기 동생이 있대 그뭔가 한국에서 일하는데 지네 그래서 어지럽지 맥이 없지 그래서 똑 떨어져가지고 내 이 먹는 언니 먹는 약을 가져다 먹어봐라 하고 서로 부채준 게 그거 먹으면 그렇게 좋단다. 그래서 이번 활동에 내 아이 약도 현금도 판매를 해주고 아이 약도 본약도 더 주고 아이 모든 이런 많은 선물도 주니까나 이런 활동할 때 쏴라가나 오 그거 붙여달라 하는데 내가 싸서 붙여주겠다고 그거 오늘 저녁에 배달해달라고
1: 아 얘기 그분이 어지럽고 네. 그렇게 맥이 없고 이런 체크마임까 네. 우리 자유 우리 약은 자유기를 없애주면서 그 이 항산화 작용을 아주 높여주는 이런 약입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우리 약이 특정 또 기를 조절해 주면서 기와

0: 혈을 보충해주는 이런 보충해주면서 혈액순환을 또 잘 시켜주는 이런 약이지 않습니까? 그랬거나 맥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약 잡수면이.
1: 그래서 한국에 예. 이런 게 너무나 맥이 나서 좋다고. 예. 언니 그 약 좀 더 붙여달라고
0: 했어요. 2417979번으로 전화해가지고.

0: 책도 두 번 나왔어요. 어, 이 학습에서는 1년에 몇 번씩 요한링이 실수 때문에 입원하고 등이 심할 때는 어지럼증이 세게 납니다.
1: 예.
0: 심장이 통쇄나고 뒷담등이 아파나고 숨을 쉬다 하면 숨이 어떻게 싸고 헐떡거리다 나면 거기다가도 땀을 얼마나 흘리는지 모르게 빨빨 흘리면서 그래서 이럴 때마다 병원에 입원해야지 입원하면 몰래 아이되지 뭐. 그런데 선생님이 그 강의를 듣고 상약신 예방을 먹었는데 지금은 입원을 모르고 병원에 입원해야 합니다.
1: 아, 예.
0: 야, 병원에 입원하니까 얼마나 편안하지 모르 지금은 뒷골이 그리 아프던 것도 아예 병이 나섰을까 그렇지.
1: 그래, 뒷골이 아픈 거는 이 예, 혈압이 저소리 잘해야 되고 고혈압이 예, 혈압이 높은 사람 뒷골이 많이 아픈.
0: 예.
1: 예.
0: 그래라고 저는 그리고 저는 또 고혈압 환자 되놨어요. 서약을 30년 동안 그것도 먹으면서 지나왔는데 장약신 예방을 먹은 후에는 며칠 먹은 후에 선생님이 지도하여서 그 2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 다시 한 번씩 그 감량, 예, 장약, 예, 그 혈압약을 감량하면서 먹었는데 또 선생님 또 한 가지 방법을 아껴주더라 말입니다. 야, 이 방법대로 먹은 게 혈압조절이 그래서 해야 되니까.
1: 아, 예.
0: 9달 만에는 장약만 먹은 데 혈압조절이 너무 잘 돼서 나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0: 이하고 저만 해서
1: 선택한 게 잘하셨죠. 아주
0: 정말 잘했습니다. 이 양은 해바디 높은 서장이 출산고원이 세사한 약대이 그 가운데서 환경선은 또 5,400m나 되는 이런 이상 되는 다른 야생 약대이지 그래서 서장에서 연환금으로 불려오는 약대가 한 가지도 아니고 네 가지 들었더란 말입니다.
1: 맞습니다.
0: 그래서 모르니 약효력이 그렇게 강하다니까. 저는 이 약을 목소리서만 빙치료가 너무 잘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난 지금 보는 사람마다 선전하고 이 약에 대해서 이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좋으거나. 그래서 우리 마동쇠가 지금 내 소개로 이 약 먹고 있는데 마동쇠가 또 신사에도 있고 내일 세기 취업에 나왔어요. 그리고 또 주변이 소화민이 해야죠. 그래서 내 속에서 이약을 먹었는데 효과 그렇다고 된 거. 예, 그래서 지금 소화 잘 되지, 내일 색도 좋아졌지. 그러니까 이번에 활동이 지금 좋다고 활동이 당해서 배달받겠답니다.
1: 예, 그러니까 심혈관 질병이 아주 이게 치료작용이 좋은 약이지 않습니까? 이 뇌출혈이 온 이런 분들 이제 우리 이학원은 뇌출혈이 오면은 저희는 반년 이상이 되고서 그 사람한테 이걸 권장합니다. 예, 반년 전에는 잡수지 말라죠. 예, 뇌혈관을 수복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뇌세포를 수복하느니 그러기 때문에 뇌출혈이 와서 반년 전에는 잡수지 말고 반년 후부터 잡수면 좋습니다. 예, 그분이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0: 예, 좋은 약 소개해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1: 건강하십시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한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저는 혈압조절이 잘 아야 돼가지고 한 거의 20년 서약고도 혈압약 계속 먹으며 살았습니다.
1: 예.
3: 네, 선생님이 장약 심리방 강의를 듣고 방역 심리방을 먹기 시작했는데 지금 우선 거의 2년 먹었는데 약을 달부터 선생님이 기도를 받으면서
1: 예.
3: 혈압약 양을 줄이고 기간을 늘고 이러면서 8달 반부터 지금 장약만 먹고 있습니다.
1: 그런데
3: 혈압은 조절이 어찌 잘 되고 다시 이게 반타나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1: 큰일
3: 났습니다. 예.
1: 그 약 계속 잡수는 게 어떻게 이렇죠? 예. 반타나야.
3: 그거는 그래서 이 약이 내게 합당하다 생각하고 그것만 내내 먹고 있습니다.
1: 아, 예.
3: 먹어 가면서 하루하루 시간 지날수록 여기 아프던 게 또 낫고 저기 아프던
1: 그렇습니다. 이 약은
3: 예.
1: 한곳 수복해 주면서 그렇게 좋아요.
3: 예. 어느 날 갑자기 어제 다 발이 시리던데 발이 안 시린 것 같고
1: 맞습니다. 예.
3: 색이 있어서 계속 어지럽고 귀에 소리 나고 머리 띵하고 정신할 데 없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불안이 말소하고 정신하는 게 알기까지 기분도 좋고 또 식사도 잘하게 되고 또 관절도 무릎 관절이 너무 그게 뭔가 무겁고 들지 못하고 붓기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걷기 힘들었는데 그게 완전히 어떤 일 없어가지고 사층인데도 급분하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1: 좋습니다.
3: 예. 예. 그래서 이번에 활동에 또 도치해서 남편하고 둘이 같이 있습니다. 난 배달 받아왔습니다.
1: 예.
3: 그래서 주변에 친척 친구들 많이 소개했는데 우리 노래교실 같이 다니는 동생이 하나

0: 장수개도 두 번 했고 또 심장도 아주 좋고 변비도 심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이미 이하고 쓰고 있는데 우선 그건 이것들 먹었습니다. 그런 게 효과 본다고 좋아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저렇게 새로 또 뭐요 새로운 방안이 나와서 난 배달 받았다고 이렇게 해서 약도 도주기 현금도 감해주는데 다 쓰겠으면 아무래도 계속 한 2년은 먹어봐야 알겠겠는가. 아 그래 뭐 오늘 배달 받겠다면 용 좋았겠다.
1: 아하 예 241-7979번으로 그분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지금 우리 한 네, 아주 좋지 않습니까. 예, 네.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전에 이 당향 심내방을 먹고서 예 효과를 많이 본 환자입니다.
1: 예
3: 저 뭔가 혈압 조절이 안 돼가지고 20여 년 동안 예, 혈압약을 먹고 살았는데 예, 콤파스의 예, 손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기나 그러다가 예, 방송을 듣고 저리 예, 당연히 심내방을 먹게 됐는데 예,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겨우 예, 몇 달 먹고 서리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혈압약을 감량하게 됐고 또 선생님이 다른 한 가지 방법을 예, 가르쳐줘서 그거 사용해서 썼는데 예, 몇 달 반 만에 예, 당연히 심내방만 먹고 있는데 예,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된다. 그리고 예, 내 경색이 와서 머리에 계속 어지럽고 잠이 안 오고 신경질이 예, 자꾸 나고 거기다 또 멘붕까지 와가지고서 예, 말하나 웃거나 해도 당기고 눈이 푸들푸들 떼가지고 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예, 지금 예, 너무 좋아졌습니다. 이 아기의 저장석이나 해발이 4,500m 예서 자란 야생약대들로 이렇게 제조한 우수한 약을 써서 그렇는지 예, 약 효과가 예, 일반 약보다 다릅니다.
1: 다르죠. 예.
3: 예 하루에 예, 세 번씩 예, 먹으면서 예, 바짝 치료를 들이대니까나 예, 그렇게 좋아지잼가.
1: 예, 좋아지는 예. 거.
3: 저는 예, 지금 이 당약 심내방만 먹으면서 예, 건강을 찾고 있는데 예, 위랑 간절이랑 예, 모든 면이 예, 그렇게 좋아지는 게 알립니다.
1: 예, 한 가지 두 가지씩 좋아지는 게 더 알립니다. 이제.
3: 예, 예. 약이 예, 너무 훌륭한 약이라 예, 이 약에 대한 칭찬을 예,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1: 예.
3: 예, 문의하나 합시다.
1: 예.
3: 우리 활동실에 예, 내 수련이 예, 10년이나 되는 환자가 있습니다.
1: 아.
3: 예, 약을 예, 많이 다른 거 이렇게 써봤는데 지금 얘 계속 얘 어지럽고 이렇게 뭔가 말하는 게 잘 말이 안 나간단다.
1: 예.
3: 이래서 얘 내가 이렇게 좋아지는 거 보고서 얘 이 약을 얘 쓰려고 합디다.
1: 예, 네 출혈이 온지 10년 됐을까나 그분이 예. 그 후유증이 그렇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예. 지금 예. 어지럼증도 나고 또 말이 또 그렇게 예. 하는 게 잘 안 나간다 지금까 이게 다 예. 예,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그런 게입니다. 예. 우리 이 약은 예,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을 전문 치료해주는 이런 약입니다. 서장 약이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렇게 치료해주는 이런 약이기 때문에 이분한테 예, 아주 좋은 치료작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약이죠. 예.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3: 예, 그래서 예, 내 낯선 거 보고 소리 쓰겠다고 소리 예. 말합니다. 그냥 배달 됩니까?
1: 됩니다.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3: 예, 알겠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1: 지금 예, 예, 그 우리 이 장약 심내방을 쓰고서 중풍이 온 지 10년이 되는데 이분은 예, 약들을 많이 썼습니다. 예. 그런데 겨우 그 집에서 예, 밖에 나가 다니지도 못하는데 집에서 다섯 발짝밖에 못 걸었단다 이분이 얘기를 하는 게. 그런데 우리 이 약을 쓰고서 한 달 자고 쓴 다음에 저희한테 전화 왔는데 예, 선생님 저희한테서 예,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그렇게 치료를 많이 했는데도 겨우 다섯 발짝밖에 못 걸었는데 이 약을 한 달 먹고 지금 50발짝 집에서 걸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 저희한테 그건 반영을 하셨고 예, 예,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아,
2: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괴로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17일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이 또다시 도나시를 찾아 홍수방지 재해 구제와 재해 후 복구건설 사업을 검사 지도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평 총서기가 홍수방지 재해 구제 사업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와 최근 소집된 중공중앙 정치국 회의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당주왕, 국무원과 성당위, 성정부의 홍수방지 사업 관련 포치 요구에 따라 책임을 다지고 정밀하게 조율하며 역량을 총괄하고 체계적으로 대책을 실시해 피해 군중의 정상적인 생산 생활 질서를 하루빨리 회복하며 실제 행동과 성과로 대중들의 간절한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우량이 줄어들고 홍수가 물러감에 따라 도나시에서는 배수와 감탕 제거 사업을 다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구역 배수 및 감탕 제거 현장에서 각종 기계들이 작업하고 간부 군중들은 장애물 제거에 여념이 없으며 운반 차량들이 쉴 새 없이 오가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침수 피해가 심한 주택단지와 길가 상가, 기업의 심의폐 배수 감탕 제거 사업 진척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이동식 배수차와 굴착기 등 공사 장비를 총괄적으로 조달 배치하고 인력과 물자를 합리하게 배치하며 침수 지점에 강제 배수 작업을 실시해 도로교통 질서를 조속히 회복해야 합니다. 감탕과 잔물은 치우는 즉시 운반해 도시의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을 하루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폭우 영향으로 안명호진의 일부 지점에 심한 침수가 발생했습니다. 호가복은 현장에 심입해 삼일꾼들에게 배수 작업 진척과 난점에 대해 물었으며 무인기가 실시간으로 전송한 화면을 통해 기타 지점의 배수 진척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통행 도로를 하루빨리 개통하고 감탕과 오수를 제거하는 것은 군중의 가장 절박한 염원이며 당위와 정부가 응당 짊어져야 할 책임입니다. 각적 역량을 총괄하고 기계 장비를 충분히 투입해 고인물 배출과 감탕 제거 작업을 다그치 완수하며 환경 소독, 수원 감측과 위생 방역 사업을 제때 실시해 재해 후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대석도 진에서 호가복은 사하 대교에 올라 수세의 상승과 하락 상황을 참답게 살펴보고 위험 구간 순찰 방비, 인원 대피 안치 등 상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배수 설비를 과학적으로 조율하고 침수 지역의 고인물을 다그쳐 강제 배수하며 백방으로 수위를 낮춰 고인물이 하루빨리 민가에서 빠져나가고 농경지의 침수 피해가 조속히 해소되게 해야 합니다. 배수 및 감탕 제거 사업을 농촌 주거 환경 정돈과 결부하고 하천 주변에 무너진 담장과 버려진 막사 등 두드러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정돈하며 철거해야 할 것은 과감히 철거해 깨끗하고 정결하며 질서 정연한 조화롭고 아름다운 향촌을 정성껏 건설해야 합니다. 사하연진의 한 림시 안치소에서 호가복은 군중과 따뜻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숙식 배치와 의료 보상 등 상황을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이번 홍수 재해로 주민들의 정상적인 생활이 흐트러졌지만 어려움은 잠시뿐입니다. 당위와 정부가 든든한 뒷심으로 있고 사회 각계가 서로 도와주고 있기에 여러분은 꼭 난관을 이겨내고 삶의 터전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호가복은 군중들이 안심하라고 하면서 어려움이 생기면 즉시 안치소 주재 삼일꾼들에게 반응하라고 위로했습니다. 또한 각종 안전 우환을 철저히 없애고 주거 환경이 안전한 입주 기준에 도달하면 군중들이 질서 있게 집으로 돌아가도록 조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간 호가복은 일선에서 분투하고 있는 성소방구조총대 구조대원과 성전력회사 긴급보수 일꾼들을 위문했습니다. 그는 모두가 군중 대피 안치, 긴급 구조, 전력 공급 보장 등 면에서 기울인 간곤한 노력과 기여에 감사를 표하고 나서 계속 드높은 투지와 강한 전투력으로 배수 및 감탕 제거, 시설 복구 등 중점 임무에서 지속적으로 난관을 돌파해 피해 지역이 생산 생활 질서를 하루빨리 회복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호가복은 또 일선을 굳게 지키고 있는 기층 간부들을 찾아 위문했습니다. 그는 이들이 책임을 짊어지며 봉사보장 사업의 실속 있고 세밀하게 잘할 것을 경려하면서 군중이 시급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문제를 정성껏 해결해 피해 군중이 당과 정부의 따뜻한 배려를 직접 느끼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사 지도 과정의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현재 도나 씨는 긴급구조 단계에서 재해 후 복구 건설 단계로 전환하고 있지만 임무는 여전히 간고하고 과중하며 단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주와 시 각급 여러 부문과 지도 간부들은 완강히 분투하는 우량한 작품을 계속 발행해 재해 후 복구 건설 재반 사업을 참답게 함으로써 여러 민족 군중 생활이 정상 궤도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남아있는 고인물을 다그쳐 배출하고 도시구역 저지대, 지하공간, 농촌 경작지, 하천 연선 등 물이 쉽게 고이는 지점을 정확히 조사 정비하고 각종 배수 기계를 총괄적으로 배치해 작업 진척을 다그치고 배수 효율을 높여 후속 사업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힘을 모아 감탕 제거 작업을 해야 합니다. 주요 간선도로와 일반 간선도로, 주택단지, 집 앞뒤 마당, 농경지와 림지, 하천, 기슭 등 중점 부위에 초점을 맞춰 홍수의 떠밀려와 나은 진흙과 모래, 잔물과 각종 폐기물을 철저히 제거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도로면 평탄화와 장소 정돈 작업을 전개해 군중들에게 깨끗하고 정결하며 막힘없이 질서정연한 생활 환경을 하루빨리 되찾아줘야 합니다. 위생 방역 사업을 착실히 잘해야 합니다. 감탕 제거 마무리 작업과 환경 소독을 빈틈없이 연결시켜 감탕 제거와 정돈이 끝나는 곳마다 소독 방역이 즉시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공공구역과 수원지, 주변 환경을 중점 소독해 군중 건강 생명 안전을 견결히 수호해야 합니다. 파손된 기초시설을 다그쳐 복구해야 합니다. 전력, 급수, 통신 등 파손 시설에 대한 긴급 복구를 다그쳐 각종 기초시설의 정상 운행을 하루빨리 회복하게 하며 군중의 기본 생활 수요와 공업, 농업 생산 수요를 보장해야 합니다. 안치소의 보장 봉사를 정성껏 잘해야 합니다. 음식, 숙박, 의료 등 기본적인 공급을 충분히 확보하고 노인, 어린이와 장애인 등 특수 인원들을 중점적으로 잘 돌보며 피해 군중이 따뜻한 밥을 먹고 깨끗한 물을 마시며 병이 나면 제때 치료받을 수 있게 확보해야 합니다. 주 지도 1군 두경국 우해생 주직소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와 도나시 당정 주요 책임자들이 참가했습니다.
1: 이번 폭우가 내린 후 도나시에서는 민생보장, 재해복구 등 재반사업을 신속히 전개했습니다. 여러 자원봉사단체는 민생 우선을 견지하면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고 각계에서 힘을 모아 생산 생활이 질서 있게 정상화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필요하는 곳에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도나시 빨간모자 자원봉사협회 구조팀은 식수, 식품 등 응급물자를 가득 실은 보트를 끌고 건물별, 단원별로 일일이 찾아다니며 주민들의 기본 생활 수요를 전력으로 보장했습니다. 도나시 빨간모자 자원봉사협회 회장 유옥애입니다. 저는 도나 주민이자 당원이고 공익 조직에서 직책을 맡고 있기에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날 밤 이 자리에서 새벽 한두 시까지 작업하고 집에 갔습니다. 줄거운 물 속에서 작업했는데 물이 빨리 차올랐고 강물이 역류해 아주 위험했습니다. 30분 만에 물이 종아리 높이까지 차올랐습니다. 다음날 아침 6시에서 7시부터 이곳에서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약과 음식을 전달하며 계속 일했습니다. 지금 봐서는 이틀이나 사흘이면 물이 빠질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구조대의 온기 있는 지원과 함께 전력 공급 복구 작업도 전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해 후 민생 회복을 힘써 보장하고 도시 생산 영업 재개와 주민 정상 생활에 전력 장벽을 뚫기 위해 전력 부문 일꾼들은 강빈 사회구역과 옥양성 2기 주택단지에서 24시간 쉬지 않는 긴급 복구 작업을 했습니다. 이들은 배수 펌프를 설치하고 송수관을 포설하며 고인물을 계속 빼면서 전력

0: 철로 점검과 동전공사의 안전장애물을 제거했습니다. 도나 주민 류구성입니다. 곧 전기가 들어온다니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도나시에서는 루게로 2천여 명의 기관 간부를 감탕 제거와 환경소독 등 작업에 동원했습니다. 도나시 황리허진 균농들이 밭의 감탕과 잡동사니를 정리하고 남은 시설을 점검 수리하며 균사 재건과 귀버섯 재배를 위해 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도나시 황리허진 진장 곽상엽입니다. 현재 전진 16개 촌의 작물과 귀버섯 산업이 모두 일정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재해 복구와 자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나 홍수방지 재해구제 일선에서 바로 이런 평범한 모습들이 가장 소박한 방식으로 도시 온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 전시 재해 복구 작업은 계속 속도를 내고 있으며 18일까지 주요 도로의 교통 출행은 이미 정상화되고 주민들의 생산 생활 질서도 점차 정상 궤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1: 18일 연길시 삼꽃거리 2599번에 위치한 새 수상시장이 정식 문을 열고 시험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20여 년간 도시 생활 정취를 간직한 인기 시장이 강변 예터를 떠나 새 출발을 알리게 됐습니다. 새 수상시장은 넓고 깨끗한 시설로 정통 조선족 미식 문화와 온라인 인기 시장의 장인 정신을 함께 이어가며 변경 도시 문화 관광에 새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이야기 계열 보도 세 번째 부분에서는 새 수상시장을 찾아 여전히 이어져 가고 있는 시장 정취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경위 기자입니다. 시장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이고 맛있는 음식 향이 풍깁니다. 예시장과 달리 이곳은 탁 트이고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많은 인터넷 달인과 각지 관광객들이 일찌감치 찾아왔습니다. 모두에게 익숙한 인터넷 생방송, 특색 미식, 생활 정취가 새 시장에서 더 좋은 발전 공간을 갖게 됐으며 온라인 조회수와 오프라인 방문객 모두 새 수상시장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시험 영업 중인 새 수상시장에 들어서면 탁 트인 실내 대청이 한눈에 안겨옵니다. 옛 시장과 비교해보면 새 시장은 증수기 안전 위험과 겨울철 시례 추위라는 단점을 완전히 해소했습니다. 새 시장은 총 투자가 1억 2천만 원, 총 건축 면적이 1만 2천 평방미터이며 실내외에 모두 834개 매대를 설치했습니다. 1층에는 조선족 통나무집 품격의 특색 매대가 가지런히 늘어서 있으며 떡, 순대, 김치, 특색 국밥 등 전통 경영 모식이 온전히 보존됐습니다. 아침 6시가 넘자 주 문화관광 추천관이며 짧은 영상 블로거인 대취 재연변 장예민이 새 시장을 찾아 생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새 시장의 특색 간식 매대에 카메라를 돌리고 매력적인 연변을 전국에 알렸습니다. 주 문화관광 추천관 대취 재연변 방송인 장예민입니다. 새롭게 승격된 시장의 와보니 정말 놀랍습니다. 규모가 더 커지고 환경이 깨끗하게 정돈됐으며 건축 품격도 조선족 민속 특색이 더 두드러집니다. 앞으로도 기존 생방송 품격을 이어가 연길의 정겨운 시장 풍경과 민족 풍정을 보여주고 카메라로 전국 관광객들에게 새 수상시장을 알리며 연길 특유의 민속 매력을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장혜민은 옛 수상시장에서 생방송할 때 좁은 통로의 업주와 관광객, 촬영 달인들이 빽빽이 들어차 인파가 몰리거나 촬영 구도가 제한되는 문제가 자주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새 수상시장은 구역 구분이 명확하고 동선이 넓어 인터넷 달인들의 생방송, 관광객 방문, 업주들의 영업이 서로 방해되지 않아 온라인 전파에 좋은 조건을 마련해줬습니다. 단을 내 뉴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수상시장은 인기몰이를 했고 독특한 민속 풍토와 정취로 수많은 관광객들을 흡인했습니다. 시험 영업 당일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이 새 시장을 찾아 승격된 시장 분위기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흥룡강성 수화식 관광객 류련합니다. 연길 수상시장에 처음 와봤는데 정취가 있고 간식들도 정말 맛있습니다. 연길 사람들도 너무 열정적입니다. 저는 김치랑 막걸리, 순대 등 연길 특산물을 샀는데 돌아가 친지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연길 주민

0: 류예호입니다. 예시장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 가끔 물이 불어 분위기를 망쳤습니다. 새시장은 지리적 위치도 좋고 주차도 편해서 외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소수민족 문화도 느낄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온라인 인기를 이끄는 근간은 대를 이어 지켜온 조선족 미식의 장인 정신입니다. 시장에서 22년간 자리 잡은 업주들이 모두 새 시설에 입주해 조상의 솜씨를 계승하고 민속 음식 문화 핵심을 지키며 앞으로의 영업과 문화 관광 발전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형제 식당 업주 왕장승입니다. 옛 수상시장에 정이 많습니다. 제가 30살쯤 그곳에 갔는데 올해 벌써 57살이 됐으니까요. 이곳으로 이전하고 나니 정말 좋습니다. 시설 조건도 정말 훌륭하고 예전에는 9시나 10시면 장사를 마쳤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영업할 수 있으니 전반적으로 정말 기쁩니다. 뭐 요구르트 가게 업주 성명입니다. 옛 시장에 있었는데 새 시장으로 이전하니 시장 분위기가 예전보다 더 뜨거워진 것 같습니다. 매대가 더 많아졌고 전반적인 환경과 기초시설이 예전보다 훨씬 승격됐습니다. 더 많은 연길 방문 관광객들이 더 좋은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0년대 강변의 로점에서부터 2000년대 모습을 갖춘 유서 깊은 아침 시장을 거쳐 오늘날 문화관광 장터로 되기까지 연길 수상시장은 전민적인 승격을 마쳤습니다. 뉴미디어 인기 전통 미식의 장인 정신 변경 도시의 일상생활 전경 온기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이어지는 동시에 새 시장이 완성된 부대 시설에 힘입어 연길 생활이라는 도시 문화관광 IP를 더 확대하고 있는 새 수상시장은 새 장소, 새 환경, 새 인기로 따뜻하고 생생한 연변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갈 것입니다.
1: 연변 용정커시안팀이 17일 저녁 석가장 공부팀 안방에서 펼쳐진 2026 중국축구협회 갑구 리그 제15라운드 경기에서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오는 26일 연변팀은 홈에서 매주 객가팀과 16라운드 대결을 펼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김민혜였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향상의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내일을 위해 긍정적인 마음으로 오늘을 빛내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야기 주렁주렁 단맛과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점,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위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2: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리오 의사는 복경 중약대학 의학 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약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리우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구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호천입니다. 연맹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맹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먼저 풍랭가 불러 그대에게입니다. 들판 넘어 넘칠대는 황금 물길을 떠올리며 그 기쁨을 조국에 전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여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미래와 현재를 더욱 찬란하게 밝혀준 노래 위대한 땅 빛난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힘차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남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꽃잎사이를 발랑이는 나비 움직임 속에서 느껴지는 계절의 향기, 그 순수한 동심과 낭만을 마음껏 맡기게 보시길 바라면서 노래 여름나비야를 여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신나고 경쾌한 리듬으로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바로 노래하자 새시대입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목청껏 노래하는 힘찬 발걸음. 여러분이 마음속에도 새로운 희망이 움트길 바랍니다. 남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런 날이 햇살이 과일을 익게 하듯 사랑하는 마음도 어느새 무르익어 갑니다. 태화옥 작사 김용준 작곡의 마음 벌써 익어가네. 달콤하고 애틋한 감성이 가득 담긴 이 노래로 여러분의 가슴도 설레길 바랍니다. 임양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민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운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아나운서 제작의 방부린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중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

0: 안녕하십니까? 장강중의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동충하초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도대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동충하초 여름철 특별 이벤트 소개해드립니다. 전국 통일 가격은 한 박스 1,980원인데요. 행사 기간에는 특별 할인가 9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세 박스 사시면 한 박스를 드리고 실크 여름 이불도 함께 선물로 드리고요. 여섯 박스 구매하시면 세 박스를 드리면서 또 여름철 사용할 수 있는 매트 3종 세트를 드립니다. 아홉 박스 구매하시면 아홉 박스를 드리고 990원 가격 선풍기 한 대와 368원 가격에 허브 차향 베개 하나를 함께 드립니다. 18박스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20박스를 더 드리고 1980원 가격에 공기청정기 한 대와 368원 가격에 허브 차향 베개 하나까지 또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 여름철 상품 특별 행사는 오늘까지 진행합니다. 예, 우리 이번 활동에서 이 상품이라 할 때는 여름철 이불하고 여름 이 베개 그리고 현대식 선풍기하고 공기청정기 등 이런 여름철에 예, 우리 환자분들이 쓰시면 좋은 이런 상품들을 드리면서 또 발효 동충하초 균분도 더 드립니다. 예, 이번 활동 오늘까지이기 때문에 예, 필요한 분들은 283-0666번에 인차 연계하십시오. 예, 그리고 오늘은 주요하게 예, 이 삼복철 무더위를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2: 나도 뭔가 뭐 만성염도 있고 거기다 또 담양도 있고 하면서 그냥 소화도 잘 안 되죠.

0: 앞에서 내 친구가 살았습니다. 내가 먹기는 그 한 물상 먹기 자주 먹고 자꾸 먹어도 한 한날이나 이틀 먹고 또 나는데 그다음 자꾸 반복이 나타나면 생선 낫지 않습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 동성한테 발효분을 먹었는데 너무 효과가 엄청 좋습니다 지금.
1: 네.
0: 위가 그냥 항상 쓰리고 아프고 해서 조금만 좀 내본 것도 못 먹었어 그렇게 몇 개 본 것도.
1: 네.
0: 그리고 새벽이면 그냥 이렇게 배가 쌀쌀하고 그냥 자도 일어난다만 잠이 오지 않습니까? 배가 그냥 위가 쌀쌀할 때면 그러면 일어나서 또 가지 한 조각을 내서 먹어야 됐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요즘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0: 그리고 뭔가 뭐 꼬리도 많이 속속 지들어서 무슨 못 먹었습니다. 달걀 같은 거 먹자야 돼. 혹과 먹게 되면 인척 터서 옆구리 발소 수수증이 아픈 게 알기더라 말입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 요즘엔 그것도 많이 좋아지고, 예. 그래서 달걀 먹어도 괜찮습니다.
1: 네.
0: 소화는 둘째 치고, 숙제 아픈 게 안 아프지 않고, 예. 그리고 뭔가 뭐, 그, 쇼엔 니단편 한 먹었는데 그거 아이 먹어도 너무 좋습니다. 지금 한 가지만 먹어도 효과 잘 보고 있습니다.
1: 네.
0: 그 입이 확 썩어봤대. 그게 입이 썩었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1: 네.
0: 더 좋은 거는 뭐 좋은 거면 과민성 비염이 있으면서 예, 세척이도 세게 하고 자주 예, 깨끗했습니다. 자꾸 그러면서 예.
1: 네.
0: 그래서 그게 나아지고 실수 없이 콧물이 났습니다. 조금만 또 이렇게 세척이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그것도 많이 나아지고 그 다음에 맥이 나는 게 알린다. 그 후부터는 내 진짜 맥이 잘 난다. 맥이 나는 게 알린다.
1: 네.
0: 그리고 먹어보니까 나 예, 정말 뭔가 믿음이 가는 약이고 예. 오래 두고 먹을 수 있고 부작용이 좋은 약이 있대다.
1: 네.
0: 그리고 겨울에는 벌레로 되고 여름에는 풀로 되는 약이 진짜 신기한 약이 맞습니다. 그래 활동이 지금 오늘 마지막 날이라니까 우리 집에 아저씨가 둘이 같이 먹고 있는데 활동이 지금 배달 받겠는데 돈이 조금 준비해 줘서 내일 배달 받아도 되겠습니까?
1: 그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아, 예. 2830666번.
1: 예.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네, 누군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네, 동총하초를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네.
3: 이 동총하초 쓰기 전에는 손도 나쁘고, 심장도 나쁘고, 예, 심장이 나빠지니까 같이 폐 따라 나빠질 거다, 예.
1: 맞습니다. 예.
3: 예, 물도 차고, 그도 예. 여름에는 숲에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래, 이 약은 좋다는 약은 많이 써봤는데, 아이들고, 이사 용하다는 데는 다 찾아다녀도 아이들이란 말입니다. 예. 이 동성화초를 쓰기 시작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 방송에다 강의라는 게, 그저 딱 내가 심탄 병도 많더란 말입니다. 예.
1: 네.
3: 그래, 뭐, 오늘 자석을 대신해서 무슨 이 효과 반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도 이거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이래서 그 믿음이 가서 시장에서 썼는데 정말 좋습니다. 우선 이 심장하고 폐 좋아지고 그 다음에 혈압이 그도 그냥 누랑 고혈압인데 머리 터지게 아프고 그러던 게 정살로 혈압이 정살로 돌아오니까 머리 다 아프고 지금 좋습니다. 해가 조절이 잘 되고.
1: 네.
3: 그리고 그 다음에 손이 좀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나의 이 아래 그렇게 냉하고 시리고 저리고 하던 게 그게 지금 많이 좋아져서 이전에 걸어다니기라 아무런 일도 없습니다.
1: 네.
3: 그래 이 동성화초를 써보니까 나의 정말 여러분들이 이 효과 반응하는 게 정말 딱 맞고 그 다음에 동성화초 나와서부터 여기까지 가격상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1: 네.
3: 믿음이 간단 말입니다.
1: 예.
3: 그리고 또 이 시장에 써보니까 나 다른 약들은 하루에 두 번씩 세 번씩 써야 되는데 이거 하루에 한 번만 써도 정말 날마다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도 날마다 나가 운동해도 맥없는 줄도 모르고 밥도 맛이 있어서 잘 댕기지 이런 눈으로 용 좋습니다.
1: 네.
3: 어쨌든 이 동성화초를 써보니까 믿음직한 약이고 정말 써볼 만한 약입니다. 써봐야 내가 오는 말 좋다는 거에 느낌을 가지지 그래도 들을 때는 것도 좋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굳이 좋을 줄은 생각도 못한다만 다 써보니까 정말 좋은 약입니다.
1: 네.
3: 그래요.

0: 네, 오늘이 우리 할도의 마지막 날이라니까 이 우리 할도에 또 참여해서 오늘도 또 아홉 가구 배달 받자고 그린다.
1: 네, 그것도 농촌 하초로 쓰면은 우리 노인분들이 생명이 뿌리를 든든하게 한다. 그래서 불로장생이 비약이다. 이렇게 우리 중기에서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활동이가 또 오늘까지입니다.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수고하십니다.
1: 예.
3: 이 동촌 하트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네.
3: 아, 지금 경기 구에 신문도 고르지 않고. 그냥 자꾸 피름장지 왔다가 하고.
1: 네.
3: 주경영이 있으면 소화랑이 다 나아지고, 특히 밤에 소변 차수 닫아가지고, 다음 계단 못 자고, 이래서 내가 지금 이거 선택을 쓰고 있는데, 써보니까 많이 좋습니다, 지금.
1: 네.
3: 자꾸 피름 모든 것도 많이 났고. 심지어 등록상 고르지 않는 심지어 통도 생기는 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1: 네.
3: 여기 소화랑 등록상 아이들 속이 더 부족하면 그래도 것도 많이 났고, 이 소변 차수가 죽기, 밤에 잤던 게 차수가 죽으니까, 그 사람들 제자라고 사람 정신하고 좀 맥도 난다, 이게.
1: 네.
3: 네, 오늘 활동 마지막이라는데, 하여튼 상관에 좀 더 배달받자고 된다.
1: 네,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4: 네, 수고하십니다. 네. 네, 동순하소를 지금 먹고 있습니다. 동순하소가 개발 4,500m의 고산지대에서 자라고 발효시킨 약이 돼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발효시킨 안에서 다른 약이 30배라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혈압이 온정안 돼가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계속 그래 매일 주단약을 쓰고서 그랬는데도 낫지 않던 게 이 약을 먹으니까 혈압이 온정됐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잘 못 잤습니다. 머리에서 자꾸 소리 나서 그런데 고성상도에서는 나아지고 그리고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항상 속이 두근두근하면서 침침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이래 됐습니다. 이러던 게 이 약을 먹은 다음에 그런 증상이 완전히 저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밤에 어떤 때는 자다가더라도 심장이 깨가지고 소리에 올라오는 것 같아서 일어나 앉아서 조직임이 그랬는데 그거는 깜짝같이 이제는 완전히 없어졌다니까. 그리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나는 위축성염이 만성위험까지 있어가지고 소화에 대해서 밥 먹으면 계속 두지사고 배부부에 이래 됐습니다. 그리고 꼴꼴하면서 그러던 게 소화가 잘 돼서 용도습니다. 소화가 잘 되니까 나의 밥을 잘 먹으니까 나 맥이 나고 힘이 나고 정신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면에서 많이 좋아지니까 나의 계속 쓰겠습니다. 면역력도 높아져서 감기라 뭐 같이 감기라던 게 지금은 감기도 안 하고 소리 1년 이전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쓰겠는데 나는 오늘 저기까지 활동이 마지막 날이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 이제 배달 받았다고 하겠는데 내 동생이 있는데 지금 돈이 오지 않아서 그랬는데 내일 사도 되겠습니까?
1: 283-0666번에다 연계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4: 그래랍니다.
1: 알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2: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0: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0: 상강중리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종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4: 네,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남부통 중화철 수고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4: 예.
3: 예, 중화철 수고, 야, 계속 나는 심장이 떨겨서 그랬는 게, 그리고 밤에 뭐 심장을 밴드사게 못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약 수고는 심장이 그렇게 떨리던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4: 예.
3: 그리고 저기 나도 효과를 많이 봤지만 내 사촌동생이 부마잤는데 이 약수고 수탕약 썼댔습니다. 그런데 아무 효과 없던 게 이 약수고 지금 말을 못하던 게 말도 없던 하지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말도 띕니다.
4: 네.
3: 예. 예. 부마전 된 이약이 정말 좋습니다.
4: 예. 예. 중풍후유증이 발생했다 하면은 예. 몸 전체가 문제 생깁니다.
3: 예. 예.
4: 그렇기 때문에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부는 몸이 우리 원기를 회복시켜주면서 이 심내혈관 질환 치료하기 때문에 이 후유증이 아주 좋습니다.
3: 예, 정말 숱한 향수 됐습니다. 예. 그래도 말 안 듣던 게 이거 쓰고 지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4: 예.
3: 예, 그래, 오늘은 마지막이란다, 예.
4: 예, 오늘이 갑자기 또 마지막이 돼서, 예. 그래서 예. 내일까지 연기하십시오.
3: 예.
4: 예, 지금 어떤 예. 분들은 또 준비 안 된 분들은 내일까지 또 연기하시면 됩니다. 이 830666번에.
3: 예. 예. 연락도 까고 살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4: 예. 그래, 전화번호 예. 연결하면 됩니다.
3: 예. 예. 고맙습니다.
4: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4: 예. 네. 예.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삼복철이다 할 때는 위에서 발효 동충하초 균분 쓰시면은 더 효과를 보는가. 예, 우리 발효 동충하초라 할 때에는 우리 인체의 양기를 보충해 줍니다.
2: 네.
4: 신양을 보호하고 폐음을 자양한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작용이 이 두 가지 작용이면서 폐하고 신장이 허약을 다스리면서 우리 인체 신양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증상을 치료합니다.
2: 네.
4: 우리 만성 질병이든 로인성 질병이든 이렇게 오래 병으로서 난 약이 없으면 못 산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양기 부족입니다.
2: 네.
4: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또 좋은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우리 여름이라 할 때에는 여름에는 양기를 많이 저축하고 면역력을 높이고 몸을 든든하게 하는 이런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때문에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다른 계절에 쓰기보다도 지금 쓰시면은 더 좋은 효과를 봅니다.
2: 네.
4: 그리고 여름은 우리 중의학적으로 보면은 여름은 좀 덥다하게 지내야 됩니다.
2: 네.
4: 근데 지금 어디 이 쌍창이랑 가면은 이 몸이 오싹할 정도로 춥게
2: 네, 너무 춥죠.
4: 그렇죠.
2: 네.
4: 그리고 이 중의에서는 겨울에는 좀 차다하게 지내는 것이 자연의 리치에 맞습니다.
2: 네.
4: 때문에 오란 질병으로서 우리 여름에 양기를 많이 저축하게 되면은 병을 이겨낼 수 있는 바로 내 몸의 사기를 몰아낼 수 있는 이런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2: 네.
4: 요즘 같은 계절에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신다면은 몸속에 있는 풍한 습열이가 제거되면서 건강이 빨리 회복이 됩니다.
2: 네.
4: 이 자연이 양기하고 우리 동충하초의 양기가 결합해서 나쁜 사기들을

0: 그거 해주기 때문에 몸이 빨리 회복이 됩니다.
1: 네.
0: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이 현대인들을 보면은 에어컨이라든가 냉장고 없이 이 한여름을 보내라 하면은 이 상상도 못할 정도죠.
1: 네, 힘들겠죠.
0: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예, 자기절로도 내가 나는 몸이 허약하다 이런 분들은 이 여름 더 따뜻하게 지내는 것이가 우리 겨울로 나는 데서 아주 좋은 일은 더 좋은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우리 다시 얘기한다 할 때는 중의학에서는 여름은 다소 덥게 겨울은 적당하게 춥게 지낸다 할 때는 몸이 건강해진다. 이것을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1: 네.
0: 예, 때문에 1년 중 여름은 양기가 가장 왕성한 계절이고 여름을 어느 정도 덥게 보내야 우리 몸에 적당한 양기가 쌓이면서 음양의 균형을 맞추어서 면역력이 강해지고 음기가 강한 이 겨울이 병을 이겨내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전 통증하수 오래 썼습니다.
0: 예.
2: 예전에 이 통증하수 쓰기 전에 저는 몇 해 동안 아 진짜 진짜 많이 알았습니다. 항상 가슴이 불편하고 숨이 차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다음에 저는 특히 우몸엔 또 허열이 많이 나고 배부터 다리는 또 차고 피부도 많이 마르고 그다음에 특히 너무 가슴이 불편하니까 병원에가 그 CT 해보니까 심장도 안 좋고 폐는 또 수술해야 된다 합니다. 근데 내가 나이도 많고 하니까 또 신체도 매우 허약하고 그다음에 아이 내가 뭐 나이도 많은데 수술을 하면서까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냥 약으로만 치료해보자고 병원약도 한동안 썼는데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또 중약이 또 중의원의 중약도 한동안 써도 또 아이들 그 다음에는 할 수 없어 이 광고에서 나오는 광고약이 많이 썼습니다. 쓰다 안 되면 또 다른 것도 한 몇 달 바꿔 쓰고 이제 여러분 바꿨는데 근데 치료 못하고 점점 나는 더구나 사는 게 더구나 힘들 때다. 이러다 서리 이렇게 간이 쓰고 통증하수 있어 해서 점차 나아지는데 어제는 아 산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기본상에서 어떤 뭐 아프거나 뭐 불편하나 이런 점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뭐 수술 아이 해도 되고 내가 지금은 아 수술 아이 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도 한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아 감기도 이 약 쓴 어간에 동통하수 쓴 어간에 감기다 했습니다.
0: 네.
2: 그리고 예 동통하수 쓰니까 이 동통하수 소화제는 아닌데 이전에는 밥도 잘 못 먹었는데 지금은 밥이 항상 맛있고 밥 먹으면 소화 잘 되고 그리고 위장이가 영 편한다.
0: 네.
2: 이, 특히 이, 이전에 항상 가슴이 불편하고 아프고 숨이 차서 했는데 지금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파 보니까 가슴이 불편한 게 제일 힘들 때다.
0: 근데 네.
2: 지금은 가슴이 편하고 가슴이 편하니까 마음도 편하고 기분도 뭐 나쁠 때가 없고 이래가지고 아, 사는 게가 지금은 아, 어떤 살만하구나 이런 생각 어떤 때는 하게 된다.
0: 네.
2: 그래서 제가 생각한 때 이 통증하수는 정말 에, 특별하게 그런 4,500m 높이에서 여름에는 풀로 겨울에는 벌대로 특히 또 다른 약에서 없는 이런 발효한 약으로서 산소의 효과도 더 보지.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그 이전에 많이 약 많이 써서 치료 못했는데 이 통통하수를 치료된 거는 이 통통하수의 이 약 성분이가 정말 신기하고 다른 약에 없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약물이 특별한 신기한 약물이기 때문에 그 내가 병이 치료됐다 생각합니다.
0: 네.
2: 그래서 예 그래서 어제는 뭐 이 통통하수 놀래야 나올 수도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예, 계속, 그, 열심히 쓸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쯤, 동창학도 오늘이 마감이라지.
0: 네, 마지막입니다.
2: 예.
0: 예.
2: 저도 학당에 참가하려고 제가 한다.
0: 예. 그래서 이 인차 그 283-0066

0: 네, 연계해서의 오늘이 우리 또 갑자기 이렇게 통지하기 때문에 내일까지 시간은 좀 낮게 내일이 찾아오셔도 됩니다. 예. 예. 예. 건강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우리 이 여름에 양기를 잘 저축한다 할 때에는 겨울에 나타나는 감기라든가 천식이라든가 비염, 장염과 같은 이 양기가 부족하고 창균이 많아서 생기는 이런 질병을 또 예방도 합니다.
1: 네.
0: 예, 때문에 이 우리 산부의관에 지금 이 발효동충하초 균분을 쓰신다 할 때에는 이 우리 몸속에 있는 나쁜 음기하고 찬 기운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질병들을 또 치료도 하면서 또 예방도 또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우리 로이 실제로 보면은 로이 분들이 있는 로인 분들이 질병은 대부분 양기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양기 자체가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데서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력입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이 양기는 우리 신양을 말합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 발효동충하초균분은 우리 인체에서 양기하고 전기를 보존해줘서 생명의 뿌리라 합니다. 예, 그리고 양기라 할 때에는 장부의 운동을 주관하면서 신진대사도 촉진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발효동충하초균분을 쓰시고 소화계통 질병이 좋아졌다 하죠.
1: 네.
0: 이거는 우리 인체의 양기가 충족하면은 신진대사가 잘 되면서 또 다른 약에서 없는 예, 우리 발효동충하초균분에는 이 에너지 효소, 바로 소화 효소를 만드는데 필요한 이런 기본 성분이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또 소화계통 질병이 있는 분들에게도 효과를 또 아주 잘 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양기가 경락의 흐름을 주관하고 세포하고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데서 기본 기운도 바로 양기입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우리 사람이 살아있다는 거는 곧 양기 활동이 왕성하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예, 만약 이 양기가 허약하다 할 때에는 기본적인 생명력 자체가 부족해지면서 모든 질병들이 몸에서 발생합니다. 예, 많은 만성 질병을 앓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양기 부족이고 양기 허약을 동반하기 때문에 발효동충하초균분을 쓰시면서 또 이 적당하게 또 운동도 하고 영양도 보충한다 할 때에는 더 좋은 이런 효과를 또 볼 수 있습니다. 예, 만약 나는 몸이 영 차갖고 소화도 안 되고 얼굴 색도 또 창백하고 손발도 차고 또 설사나 복통이 있거나 혹은 이 장 운동이 잘 안 되거나 대장과 소장에 좀 염증이 있다 이런 분들은 발효동충하초균분을 쓰신다 하면은 좋은 효과로 봅니다.
1: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나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김옥일 작사 작곡의 자주자주 가보세요 보내드립니다. 이 가요에는 소중한 것과 그리운 사람을 향한 아낌없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김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연변을 사랑하는가요죠? 김창호 작사, 방룡철 작곡의 아름다운 연변이요 보내드립니다. 이 가요는 고향 사랑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방은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자신의 고향을 지켜가기 위해 농촌에 남은 젊은이들이 마음을 담은 가요, 마을에 돌아온 중학생 보내드립니다. 초산 작사 도익 작곡의 이 가요를 리정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1980년대 창작된 김철학 작사 안국민 작곡의 밀림은 푸른 바다 나는 갈매기 준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잊지 못하는 지난 시절. 함께했던 추억은 언제나 마음속에 그리움으로 남습니다. 흘러간 시간과 소중했던 순간들을 회상하게 만드는 가요. 조시곤 작사 김창락 작곡의 그립다 그 시절 보내드립니다. 구련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풍경.
2: 생태와 문명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도시.
1: 연기 녹화미와 행동에 적극 참여해 우리 함께 아름답고 살기 좋은 연기를 건설합시다.
2: 연기 녹화미와 행동을 적극 추진해 깨끗하고 문명한 관광도시, 조화롭고 발전된 행복도시를 건설합시다.

나사한정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여면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우천입니다. 선부제가 들려줄 곡은 석화 작사 강연중 작곡의 위할머니입니다. 어린 시절 위할머니 폼처럼 포근하고 정겨운 멜로디와 가사로 우리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불러지킬 이 곡을 이용관 가수 노래로 함께 들어보십시오.

다음 곡은 허복순 작사 손을 작곡의 그대 나에게입니다.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과 사랑이 담긴 이 노래는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달해줍니다. 강선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강철웅 작사 병강 작곡의 여보여보 고마워입니다. 부부간의 진심 어린 감사와 사랑이 담긴 이 곡은 평소에 하지 못한 고마워를 노래로 표현해주는 따뜻한 곡입니다. 병강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미는 마치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소중하게 이어져 갑니다. 김진홍 작사 최군 작곡의 이내는 강물처럼을 들려드릴게요. 천물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삶 속에는 때론 외로움이나 그리움이 찾아오지만 그럴 때마다 떠오르는 소중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김철아 작사, 정민남 작곡의 가끔 오는 그런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한 곡입니다. 이슬람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친구와의 따뜻한 만남을 표현한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영근 작사 작곡의 반갑다 친구야, 차미령 최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의 정다운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 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난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의 건강 자문 프로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건류의 보신환입니다.

0: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다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 곽 구매하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코엔 자임 Q10 여덟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 자임 Q10 한 곽을 더 특별히 증정해 드립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금리보신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는 약을 많이 소개해드립니다. 여러 가지 약을 소개해드린데 우리 회사에는 이런 소개해드리고 싶은 약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서 근내보신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데 그렇게 하도 많은 약 중에서 왜서 근내보신환을 소개해드리는가 보면은 일단 이 근내보신환에는 제약회사가 좋습니다. 제약공장이가 우리나라 또 세계적으로도 이미 유명해졌고 오래된 제약공장 산둥둥어어조라는 제약공장에서 만든 근내보신환입니다. 여러분들 약을 이 소개받을 때는 우처 선생이 제약공장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해드리는가 또 제약공장을 많이 자랑하는가 자랑하지 않는가 이것도 봐야 됩니다. 똑같은 이름을 가진 약들은 시중에 많습니다. 심장약이든 뭐 뇌경색약이든 그러나 그 제약공장이 유명한 제약공장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이거는 직접적으로 약이 효능하고 효과를 보는가 못 보는가에 관계됩니다. 때문에 제약회사를 많이 소개하고 자랑하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 근내보신환 같은 약들은 여러 가지 병치료에 쓸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건망증이 오고 또 기억력 감퇴증으로 인해서 내가 이게 치매 오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다 할 때에는 우리 CT나 MR의 해보면 머리에 보면은 노바이스 빙변이라는 이런 진단과 또 여러 가지 뇌조직 위축이 이미 와서 이 머리에 소리도 나고 머리가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이런 뇌조직 위축거종 왔다 할 때는 그 전에 이미 순시 콩팥이 허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고가병, 요추관반 돌출, 무릎관절염, 그 외에도 경축병, 견주염 이런 고가병뿐만 아니라 소변이 작고 밤소변에 여러 번 일어나게 되고 소변을 봐도 품이 일고 시원하지 못하고 심지어 신염이란 이런 진단, 방광염 진단, 전립선염 진단 이런 진단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0: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랭계랍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신다.
1: 예.
2: 나도 지금 녹음실 부서 있으면서 이렇게 머리 어지럼증이 많이 나타나고 머리 항상 이게 뇌진탕 온 것처럼 해머리 뛰나고 이랬댔습니다.
1: 예.
2: 그래서 약을 예전에는 약방에 약을 갖다 먹고 먹기는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 효과 낫지 않지 않아 어지럼증이 자꾸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는 지금 방송에서 강의하는 근내보신환을 지금 따서 먹고 있는데 한 일주일 먹은 게 효과 그렇게 빠르대다. 엄청 빠른다.
1: 이야기 좋습니다.
2: 예. 그래서 앉았다 일어나면 막 집이 빙빙 돌아가면서 난 어지럼증 나면 특별히 심한다 빈혈감 있으면서
1: 예.
2: 그랬던 게 이거 일주일 먹은 게 인차 머리 막아지면 어지럼증 인차 나타난다. 응,
1: 그렇죠. 직접적으로 뇌조직에 영향을 공급하는 약이 되어서 예. 뇌세포가 다 예. 줄어들고 없어지고 뇌세포가 손상 왔을 때 예. 이런 약을 잡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지럼증 치료해야 됩니다.
2: 예. 어쩐지 일어나서 막 번져질까봐 얘 무서워 또 붙잡아요 변수 화장실에 들어가 이랬는데 그 정상이 좋아서 너무 좋습니다 지금.
1: 네.
2: 예. 그리고 뭐니까 눈도 어쩐지 막 또 이게 바빴댔습니다. 근데 그것도 좋아지고. 예. 예. 예. 그 다음에는 뭔가 뭐 요즘엔 또 이 소변 좀 자꾸 잦더라만도 나지 뭐.
1: 예.
2: 낮에도 자꾸

0: 저녁에는 더 잤을 때가 조금 배가 타고 예, 소원이 차는 그렇더라만 근데 그게 많이 좋아지죠. 이제 뭐랄까 신장 보신해서 그러는지 예, 그게 많이 좋아지죠.
1: 예. 특히 그래, 살 사람들은 이런 약 예. 써줘야 됩니다.
0: 나는 효과 받아줬는데 그런 소리 뒤에서 예. 그냥 소리 났댔습니다. 윙 소리 났지. 그러면 거기 저녁에 딱 낮에는 막 하이비 뭔데 댕겨가면 조금 낫는데 저녁에 딱 누워 자자면 거기 뱅 무슨 윙 소리 확 난다 말하고 진도 아이들 나 말고 생겼다 영민하면서 그래서 그 소리 나는 게 정말 많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요즘에는
1: 예.
0: 그래서 지금 이제 약은 해서 뭐냐 많이 아이스 아트였습니다. 그래서 효과 좋지 특별히 빠른 때로 나 먹어보면 나왔는데 일주일 먹기 그렇게 좋으니까 나 오늘 좋으니까 더 먹자고 저 짜자버립니다. 내 보니까 나 이 공장에서 꼭 큰 공장에서 만든 제작한 약이니까 나 또 다른 때로 다른 약보다
1: 이 약은 믿고 쓸만합니다. 예. 또 어제 제약 공장은 대단한 제약 공장
0: 예. 효과 큰 예. 공장이라면 이래더라 말고 예. 어느 썼습니다. 예. 이게 내 계속 예. 먹자 오늘 또 배달 받겠습니다.
1: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0: 예.
2: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5012797번입니다.
2: 네, 맞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2: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이 약을 소개드리면서 우리 꼭 알아야 될 의학 지식이 뭐인가 하면은 콩팥이 양기 문제입니다. 우리 몸에는 양기하고 음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음양이 평형을 잃는다 할 때에는 몸에 병이 생깁니다. 자연도 그렇습니다. 자연도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낮을 양이라 말하고 밤을 음이라고 말합니다. 양지 쪽이 있으면 산도 그렇지 않습니까? 양지 쪽이 있으면 음지 쪽이 있고 우리 그렇지 않고 낮에 해가 뜨고 밤에 달이 뜨는데 낮에 해가 아예 뜨고 계속 달이 뜬다 생각해보시오. 세상 이 마무리 잘할 수 없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3: 네. 저도 지금 권예보시안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1: 네.
3: 예. 내가 이제 한번 온 후로부터 예, 그냥 혈압이 파동이 많아 놓으니까 예, 머리가 그냥 뻥하며 아프고 어지럼지 자꾸 나고 심장도 좋지 않고 예, 경련도 없고 해서 예, 이 약, 저 약 써도 이제 크게 허전이 없어서 예, 민바르 선생님 강의를 듣고 지금 권예보시안을 이제 한 쓰고 있습니다.
1: 네.
3: 예, 그런 게 지금 이 약 먹은 다음부터 예, 이게 혈압이 온정되는 게 알립니다, 지금.
1: 예, 이게 뇌가 건전하자면 혈관이 건강해야 됩니다. 이래서 피가 맑아지고 혈관이 건강한 약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 혈압이 있다, 뇌경색이 있다, 심장병이 있다, 이런 사람들 효과 잘 봅니다.
3: 예, 그러나 어지럼증이 굴이 나던 게 어지럼증이 없어지고 경력이 많이 좋아지고 예, 머리 맑아지니 정신이 나는 게 지금 알립니다. 지금.
1: 네, 그렇습니다.
3: 예, 제가 고변 척수가 많아서 예, 여러 뭐 화장실이 갔다 왔다 하니까 담을 못 하니까 머리 막 저기 뭔가 머리도 멍하지 눈도 부어였고 그러던 게 예, 이 약 먹은다 뭐 소변 차수가 현저하게 줄어드는가 예, 잠을 얻은 영 정말 통잠은 자나 잠이 없습니다 지금.
1: 이 약에 그 잠이 잘 자는 신경 불안 이런 치료제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중약으로 예, 이래서 잠을 못 잔다 그냥 짜증이 난다 건망증이 있다 이런 사람들 특히 거반 절반 값이 내려집니다.
3: 예. 예, 선생님, 알겠습니다. 예,
1: 네.
3: 수고하세요.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우리 몸의 양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양기나 음기나 다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 몸의 양기가 부족하다 할 때는 전체적인 대사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신진대사가. 신진대사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나쁜 거는 배출하고 좋은 영양 성분은 세포가 흡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신진대사입니다.
2: 네.
1: 몸에 양기가 부족할 때는 이런 대사가 우리 몸에서 진행이 못 됩니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4: 네. 근데 보시나요? 저는 이전 이 광고 이전 나왔습니다. 이 방송에.
1: 텔레빌로 나왔습니다.
4: 네, 네,
1: 방송에 나온 거는
4: 뇌를 건강하게 하고 또 콩팥을 보양하고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머리가 항상 어지럽고 어제 휑하고 아침에 일어나.

0: 또 했는데 그때 이것은 내가 많이 효과 좋았을 때 그리고 콩팥이 또 좋았을 때 저는 사업이 시원하게 안 나가고 거품이 그때 밤새도 잦아왔습니다. 이거 쓰니까 사업이 시원하게 나가고 거품 있는 게 없어서 이전에 밤새도 한 6배, 7배 됐습니다. 그냥 그때 쓰고 나 한 몇 달 썼는가 밤새도 많이 닫아 한 번 놔두고 그래 이번에 또 이야기 나오니까 이야기도 쓰자 그랬는데 이번에
1: 소변에 도품이 나간다. 그 다음에 전열선 미대 있다. 여도용 있다. 선시 콩팥이 허하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녹용이나 홍삼이나 이런 약이 들어갔을 때 그러면서 음양 병행을 잡아주는 약이 들어간 이 약을 쓰게 되면 은 다른 약에서 보지 못한 효과 봅니다. 수고하십시오.
0: 네, 알겠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우리 선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콩팥이 양기란 전체 우리 몸이 살아가는 데서 꼭 필요한 특히 신진대사를 한다거나 머리가 어지럽다 할 때는 콩팥이 양기가 허해서 우리 몸의 기를 머리에 꺼져 순환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전체 우리 몸이 이 기가 순환할 수 있게끔 돌과주는 힘이 이 발동기 힘이가 콩팥이 양기 문제입니다. 양기라는 게 이렇습니다. 이래서 손발이 특히 시린 사람들, 특히 발이 시린 사람들, 발이 시리다는 거는 혈액이 발끝은 가지 못합니다. 왜서 혈액이 발끝은 가지 못하는가? 이 양기가 부족하게 되면은 우리 몸의 전체적인 온기가 돌지 못한다. 집안도 그렇습니다. 이 온기가 돌아야 되지 찬 기운만 돈다 할 때는 사람이 오래 살 수 없는 집입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네, 근데 보시오 하는 선생님이 강의하신 거 듣고서 이거는 지하공사에 너무 좋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우리 언니 썼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하공사에 좋다고 우리 언니 신에 조금 적인다. 좀 당뇨병도 있고 연세도서 같이 둘이 지하가나에 그래, 이게 그것도 지내 척이 일어서서 그래 선생님과 전문이 이렇게 물어보고 이게 치료될 수 있다서 우리는 이제 보름 선지 잠 자자고 그다음에 기력이 좀 좋아지고 그다음 뭐니까 이게 지내 척이 그래서 밤에 일어나 계속 다가지 그게 없어졌단다 그 딸이 얘기하는 게
1: 저기 그래, 그거 치료되는 이야기입니다 치매도.
3: 예, 진짜 저기 선생님 된다 했죠. 굉장히 이렇습니다. 그래, 완전히 그렇게 이렇지는 계속 써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도 그게 좋다니까 이제 한 야들에 먹었네. 늘 많이 너무 편안한다 선생님 이야기 뭡니까? 마음이 편해. 많이 너무 편해. 언제나 마음 편안하지 못, 무슨 일이 없는데 마음이 그냥 편안하지 못한 게 맞습니다. 정말 이게 대세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기억력도 좀 없고, 잠 못 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일주일 좀 야들에서 잠 자자고 마음 편안할까 해. 그럼 무슨 일이 없는가? 평소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 마음 편하고 어머니 편안하다 말입니다. 그래, 이번 우리 학교에 두 집이 싸게 싸서 10가게 아들 가겠습니까?
1: 이 산조인에다, 룡골에다, 사인에다가 이게 다 들어간 약이 없습니다, 저만에. 그리고 이전에도 다른 방송을 통해서 동네보신환이라는 약이 소개됐댔습니다. 그런데 약이 아닙니다. 이 중어 의조 지하공장에서 만든 금리보시화는 우리 방송에서는 처음입니다.
3: 예, 공사에 관계 많습니다.
1: 예, 그렇죠.
3: 예, 수고하셔. 감사합니다. 오늘 배달하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의약을 소개해드리면서 우리 그 설명드려야 될 의약상식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콩팥이 양기 부족. 이거는 우리 몸이 만병을 불러올 수 있는 원인이다 이 말입니다.
2: 네. 그래서 우리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네.
4: 예, 저도 지금 전번에 강의 듣고서 시간 강의 듣고서 이 건네 보시하니 내 쓴 약사 지금 내 증상한 게 제가 머리가 항상 깽하면서 뒤뻣뻣하고 결국 저 이 기억력이 자꾸 저 잊어먹게 된다 하면 갔던데 찾아갔다네 이런 증세. 그리고 또 이 신장이 항상 황황하고 막 불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인데 그래서 이 상품을 필요하니 공장에서 이게

0: 제일 처음 나 정말 중국에서 제일 처음만 공장이 제약 공장이 생각하는 게 뉴스 있고 일한 게 나는 저희가 여러 가지 할까 어쩌면 약이 좋다는 게 새로운 약이 나오면 꼭 바꾼다고 합니다.
1: 예, 이 약은 확실히 좋습니다.
0: 예, 나이가 들까 자꾸 배란 거 옛날에는 뭐 어디가나 오면 물러나는데 지금 대회 자꾸 첨부를 한다고 합니다.
1: 점점 심해지죠.
0: 예, 그러니까 아이스는 많이 된다고 합니다. 예.
1: 예.
0: 어쨌든 예, 여러 사람들 이제 들어볼까요? 예. 심해 증상도 좋고 이게 여름에도 확실히 동시상에 지금 내내 생각하는데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예. 안 좋은 애 걱정하기 크게 알겠지만 항상 그 운동하면 기분이 그런 증상 우울증 이런 증상이 심하다고 합니다.
1: 예, 시간이 예. 돼서 그런데
0: 예.
1: 이 약을 꾸준히 쓰십시오. 또 좋은
0: 예.
1: 약입니다. 예.
0: 선생님 맞다니 강의면 힘에 듣고 해요. 저는
1: 예.
0: 약은 이 약 암약은 흡파시키고 뭐
2: 네.
0: 일에 네, 이런 약을 유심했어요.
2: 그래요?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려오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고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국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 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 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개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역시 우리 용지강 구복액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2: 네.
1: 아, 이제는 4월에 들어서면서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예. 우리 중의에서는 계절에 따라서 병을 치료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간이나 콩팥이 이 계절을 따라서 양간하거나 우리 콩팥을 자양하거나 이럴 때 우리 몸이 건강을 찾는 데서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오장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간부터 시작해서 심장, 비장, 그 다음에 폐, 콩팥 이게 오장이 됩니다. 이 중에서는 이 오장을 말할 때 특히 간부터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간이가 든든해야 우리 심장이 좋아지고 심장이 든든한 사람들 비위가 좋아지면 좋습니다.

0: 늦은 여름하고 가을이 들어서는 이때를 우리 비장의 계절이라고 말하면서 어장하고 어계절이 맞먹는 이런 걸로 우리 그 맞춰갑니다. 예. 그래서 봄이 오면은 우리 간을 양간하는 데서 아주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어행학에서 보면은 간에는 나무목, 나무에 속합니다. 목이란 말입니다. 봄이 오면은 우리 자연에서도 어떻습니까? 식수를 하지 않습니까? 나무를 심는다 말입니다. 예.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젊은 농촌에 나가서 예. 이 5.4 청년절 전후로 해서 4월 5 청년 이때는 나무 심는 방학도 있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예. 이렇게 자연과 맞춰서 나가면서 우리 어장을 양한다 할 때는 아주 여러 가지 이런 면역력 제고라든가 원기 회복이라든가 무병장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 방면에서 꼭 추천드릴 약은 용기깡구복액입니다. 용기깡구복액은 예, 오색용지가 들어가면서 용지하면은 또 몇천가지 중약제 가운데서 간에 제일 좋은 약이가 용지입니다. 그것도 오색천년용지제였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우리 국가적으로 제일 아직까지 발달한 기술을 이용해서 뭐 옛날처럼 그저 환우제 먹고 가루내서 캡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오색용지를 비롯해서 겨고람이라든가 구기자라든가 이런 중약제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서 700돌돈이라는 제일 작은 원자로 만든 약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2: 어머니가 지방간도 있고 당남도 안 좋아해. 항상 소화되고 입이 썩었고 그리고 옆구리 켜면서 밥을 잘 먹지 못하는 이런 맥이 없습니다. 이래도 우리.
0: 예.
2: 그래 방송 선생님 강의 듣고 이제 900원 듣고 먹고 있는데 왜 소화 잘 되고 기름지 무슨 먹으면 그래 소화 안 되면 지금 속이 소화 잘 되고 속이 아니 몇 이런 증상이 없습니다.
0: 예, 그럴 겁니다. 그런 효과 봅니다.
2: 그래 밥을 잘 먹으니 사람 맥이 나고 이제 900원에 좀 속담 안 먹고 검사했는데 잠에도 정상되고 푸푸나는 밤사벨이 영만했습니다. 대버지 화장실 댕겼는데 이나 구멍 먹은 후부터 밤사벨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0: 네.
2: 인간에는 한번본 사변에 조금씩 나가는 게 약 쓴다부터 사변에 많아지면 현재 들어도 나는 효과 좋지 이게 장기적으로 먹을 수 있는 약이라니까 이도 계속 꾸준히 먹을 예정입니다.
0: 선택의 약하고 병이 맞아서 선택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곰팡이 자양하고 간을 양간하는 약이기 때문에 환자분 장기적으로 쓴다 할 땐 또 다른 효과도 봅니다.
2: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에 구독을 계속 먹겠습니다. 예.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2: 예. 고객님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네. 그래서 우리 사람이 늙어가게 되면은 그냥 운동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것만 갖고는 잘 안 됩니다. 이미 병이 들었단 말입니다. 이럴 때는 약이 힘을 빌어야 되죠. 이 약은 OTC 약으로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아주 흡수력이 좋은 약이고 그와 같이 또 흡수력만 좋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적은 약입니다. 이래서 국가에서부터 국약 비준번호 특수한 비준번호 고혈중주 B로 되어 있는 B 그것도 20으로 되어 있는 약입니다. 우리 용기깡구복액을 쓰면서 많은 분들이 난 어떤 이 병은 치료 안 되리라고 생각했다고 뭐 치료해봐도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그냥 그 도레미더라 이럴 때 있었죠. 예?
1: 네.
0: 그런데 용기깡구복액을 쓰면서
1: 네. 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1: 네.
3: 네. 예. 저는 명기 입간 구복액을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0: 예. 예,
3: 어째서 이거 복용했는가 하면 그런 저는 이 맹감은 위 세게 아주 좋고 밤에 자지 못합니다.
0: 예.
3: 네. 예, 그리고 이 맹감에 소변 차수가 어찌도 다음 주에 한 100번 댕기다.

0: 남 다시 못하고 예, 그다음에 머리 흐릿하고 그래서 어디나 다 아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 약을 섰던 거 써도 잘 말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령기 입간 구박약을 복용한 다음부터는 확실히 이게 점점 효과 용 좋더란 말입니다.
1: 예.
0: 예. 잠을 잘 자고 이거 복용한다. 잠 잘 자고 그다음에 소변 차수가 적고 예, 이래까지 그런 완을 이튿날 아침에 일어난 몸이 온 것뿐하다 말입니다. 어찌도 좋은지. 네. 네. 그리고 이 위 아픈 것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도 이전보다 많이 먹고 에, 확실히 이 연기관 구박약은 확실히 이,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한 데는 최고라고 봅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예, 이 어른 한 대 딸 먹었습니다. 이거 복용했습니다.
1: 네. 빨리 드셨습니다.
0: 네. 네. 그래서 나는 이제 이거 이, 우리 뭔가 뭐 언니 같이 이거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또 배달 받자고 그랬다.
1: 같이 쓰는 분들은 12각을 구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12각에 전화하니까.
0: 네.
1: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2: 네.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5012797.
2: 네, 네, 맞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설명 계속 주시죠.
1: 네. 이래서 우리 약을 선택하는 데서 어떤 약을 선택할 것인가. 특히 우리 간하고 콩팥이 나쁜 사람들은 약물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약이라고 썼는데 도로 간이나 콩팥이 나빠진단 말입니다. 이거 좀 심각하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소염제라든가 감기 왔을 때 감기약이라든가 수면제라든가 장기적으로 먹는 혈압약이라든가 이게 다 간을 손상 줍니다.
2: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17일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석인 호가복이 또다시 도나시를 찾아 홍수방지 재해 구제와 재해 후 복구건설 사업을 검사 지도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평 총서기가 홍수방지 재해 구제 사업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와 최근 소집된 중공중앙정치국 회의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당주왕, 국문과 성당위, 성정부의 홍수방지 사업 관련 포치 요구에 따라 책임을 다지고 정밀하게 조율하며 역량을 총괄하고 체계적으로 대책을 실시해 피해 군중의 정상적인 생산 생활 질서를 하루빨리 회복하며 실제 행동과 성과로 대중들의 간절한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우량이 줄어들고 홍수가 물러감에 따라 도나시에서는 배수와 감탕 제거 사업을 다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구역 배수 및 감탕 제거 현장에서 각종 기계들이 작업하고 간부 군중들은 장애물 제거에 여념이 없으며 운반 차량들이 쉴 새 없이 오가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침수 피해가 심한 주택단지와 길가 상가, 기업에 침입해 배수 감

식당 제거 사업 진척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이동식 배수차와 굴착기 등 공사 장비를 총괄적으로 조달 배치하고 인력과 물자를 합리하게 배치하며 침수 지점에 강제 배수 작업을 실시해 도로교통 질서를 조속히 회복해야 합니다. 감탄과 잔물은 치우는 즉시 운반해 도시의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을 하루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폭우 영향으로 안명호진의 일부 지점에 심한 침수가 발생했습니다. 호가복은 현장에 심입해 삼일꾼들에게 배수 작업 진척과 난점에 대해 물었으며 무인기가 실시간으로 전송한 화면을 통해 기타 지점의 배수 진척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통행 도로를 하루빨리 개통하고 감탄과 오수를 제거하는 것은 군중의 가장 절박한 염원이며 당위와 정부가 응당 짊어져야 할 책임입니다. 각적 역량을 총괄하고 기계 장비를 충분히 투입해 고인물 배출과 감탄 제거 작업을 다그치 완수하며 환경 소독, 수온 감측과 위생 방역 사업을 제때 실시해 재해 후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대석도진에서 호가복은 사하 대교에 올라 수세의 상승과 하락 상황을 참답게 살펴보고 위험 구간 순찰 방비, 인원 대피 안치 등 상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배수 설비를 과학적으로 조율하고 침수 지역의 고인물을 다그쳐 강제 배수하며 백방으로 수위를 낮춰 고인물이 하루빨리 민가에서 빠져나가고 농경지의 침수 피해가 조속히 해소되게 해야 합니다. 배수 및 감탄 제거 사업을 농촌 주거 환경 정돈과 결부하고 하천 주변에 무너진 담장과 버려진 막사 등 두드러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정돈하며 철거해야 할 것은 과감히 철거해 깨끗하고 정결하며 질서 정연한 조화롭고 아름다운 향촌을 정성껏 건설해야 합니다. 사하연진의 한 림시 안치소에서 호가복은 군중과 따뜻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숙식 배치와 의료 보상 등 상황을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이번 홍수 재해로 주민들의 정상적인 생활이 흐트러졌지만 어려움은 잠시뿐입니다. 당위와 정부가 든든한 뒷심으로 있고 사회 각계가 서로 도와주고 있기에 여러분은 꼭 난관을 이겨내고 삶의 터전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호가복은 군중들이 안심하라고 하면서 어려움이 생기면 즉시 안치소 주재 삼일꾼들에게 반응하라고 위로했습니다. 또한 각종 안전 우환을 철저히 없애고 주거 환경이 안전한 입주 기준에 도달하면 군중들이 질서 있게 집으로 돌아가도록 조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간 호가복은 일선에서 분투하고 있는 성소방구조총대 구조대원과 성전력회사 긴급보수 일꾼들을 위문했습니다. 그는 모두가 군중 대피 안치, 긴급 구조, 전력 공급 보장 등 면에서 기울인 간곤한 노력과 기여에 감사를 표하고 나서 계속 드높은 투지와 강한 전투력으로 배수 및 감탄 제거, 시설 복구 등 중점 임무에서 지속적으로 난관을 돌파해 피해 지역이 생산 생활 질서를 하루빨리 회복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호가복은 또 일선을 굳게 지키고 있는 기층 간부들을 찾아 위문했습니다. 그는 이들이 책임을 짊어지며 봉사보장 사업을 실속 있고 세밀하게 잘할 것을 격려하면서 군중이 시급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문제를 정성껏 해결해 피해 군중이 당과 정부의 따뜻한 배려를 직접 느끼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사 지도 과정의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현재 도나시는 긴급구조 단계에서 재해 후 복구건설 단계로 전환하고 있지만 임무는 여전히 간곡하고 과중하며 단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주와 시 각급 여러 부문과 지도 간부들은 완강히 분투하는 우량한 작품을 계속 발행해 재해 후 복구건설 재반 사업을 참답게 함으로써 여러 민족 군중 생활이 정상 궤도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남아있는 고인물을 다그쳐 배출하고 도시구역 저지대, 지하공간, 농촌 경작지, 하천 연선 등 물이 쉽게 고이는 지점을 정확히 조사 정리하고 각종 배수 기계를 총괄적으로 배치해 작업 진척을 다그치고 배수 효율을 높여 후속 사업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힘을 모아 감탄 제거 작업을 해야 합니다. 주요 간선도로와 일반 간선도로, 주택단지, 집 앞뒤 마당, 농경지와 림지, 하천, 기슭 등 중점 부위에 초점을 맞춰 홍수에 떠밀려와 나은 진흙과 모래, 잔물과 각종 폐기물을 철저히 제거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도로면 평탄화와 장소 정돈 작업을 전개해 군중들에게 깨끗하고 정결하며 막힘

0: 없이 질서 정연한 생활 환경을 하루빨리 되찾아줘야 합니다. 위생 방역 사업을 착실히 잘해야 합니다. 감탕 제거 마무리 작업과 환경 소독을 빈틈없이 연결시켜 감탕 제거와 정돈이 끝나는 곳마다 소독 방역이 즉시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공공구역과 수원지, 주변 환경을 중점 소독해 군중 건강 생명 안전을 견결히 수호해야 합니다. 파손된 기초시설을 다그쳐 복구해야 합니다. 전력, 급수, 통신 등 파손시설에 대한 긴급 복구를 다그쳐 각종 기초시설의 정상 운행을 하루빨리 회복하게 하며 군중의 기본 생활 수요와 공업, 농업 생산 수요를 보장해야 합니다. 안치소의 보장 봉사를 정성껏 잘해야 합니다. 음식, 숙박, 의료 등 기본적인 공급을 충분히 확보하고 노인, 어린이와 장애인 등 특수 인원들을 중점적으로 잘 돌보며 피해 군중이 따뜻한 밥을 먹고 깨끗한 물을 마시며 병이 나면 제때 치료받을 수 있게 확보해야 합니다. 주 지도 일꾼 두경국 우해생 주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와 도나시 당정 주요 책임자들이 참가했습니다.
1: 이번 폭우가 내린 후 도나시에서는 민생보장, 재해복구 등 재반사업을 신속히 전개했습니다. 여러 자원봉사단체는 민생우선을 견지하면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고 각계에서 힘을 모아 생산생활이 질서있게 정상화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필요하는 곳에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도나시 빨간모자 자원봉사협회 구조팀은 식수, 식품 등 응급물자를 가득 실은 보트를 끌고 건물별, 단원별로 일일이 찾아다니며 주민들의 기본 생활 수요를 전력으로 보장했습니다. 도나시 빨간모자 자원봉사협회 회장 요개입니다. 저는 도나 주민이자 당원이고 공익조직에서 직책을 맡고 있기에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날 밤 이 자리에서 새벽 한두 시까지 작업하고 집에 갔습니다. 즐거운 물 속에서 작업했는데 물이 빨리 차올랐고 강물이 역류해 아주 위험했습니다. 30분 만에 물이 종아리 높이까지 차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에서 7시부터 이곳에서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약과 음식을 전달하며 계속 일했습니다. 지금 봐서는 이틀이나 사흘이면 물이 빠질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 구조대의 온기 있는 지원과 함께 전력 공급 복구 작업도 전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해 후 민생 회복을 힘써 보장하고 도시 생산 영업 재개와 주민 정상 생활에 전력 장벽을 뚫기 위해 전력 부문 일꾼들은 강빈 사회구역과 옥양성 2기 주택단지에서 24시간 쉬지 않는 긴급 복구 작업을 했습니다. 이들은 배수 펌프를 설치하고 송수관을 포설하며 고인물을 계속 빼면서 전력 선로 점검과 통전 공사의 안전 장애물을 제거했습니다. 도나 주민 류구성입니다. 곧 전기가 들어온다니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도나시에서는 루게로 2천여 명의 기관 간부를 감탕 제거와 환경 소독 등 작업에 동원했습니다. 도나시 황리허진 균농들이 밭의 감탕과 잡동사니를 정리하고 남은 시설을 점검 수리하며 균사 재건과 귀버섯 재배를 위해 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도나시 황리허진 진장 곽상엽입니다. 현재 전진 16개 촌의 작물과 귀버섯 산업이 모두 일정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재해 복구와 자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나 홍수방지 재해 구제 일선에서 바로 이런 평범한 모습들이 가장 소박한 방식으로 도시 온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 전시 재해 복구 작업은 계속 속도를 내고 있으며 18일까지 주요 도로의 교통 출행은 이미 정상화되고 주민들의 생산 생활 질서도 점차 정상 궤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0: 18일 연길시 삼꽃거리 2599번에 위치한 새 수상시장이 정식 문을 열고 시험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20여 년간 도시 생활 정취를 간직한 인기 시장이 강변 예터를 떠나 새 출발을 알리게 됐습니다. 새 수상시장은 넓고 깨끗한 시설로 정통 조선족 미식 문화와 온라인 인기 시장의 장인 정신을 함께 이어가며 변경 도시 문화 관광의 새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이야기 계열 보도 세 번째 부분에서는 새 수상 시장을 찾아 여전히 이어져 가고 있는 시장 정취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경위 기자입니다. 시장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이고 맛있는 음식 향이 풍깁니다. 예시장과 달리 이곳은 탁 트이고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많은 인터넷 달인과 각지 관광객들이 일찌감치 찾아왔습니다. 모두에게 익숙한 인터넷 생방송, 특생 미식, 생활 정취가 새 시장에서 더 좋은 발전 공간을 갖게 됐으며 온라인 조회수와 오프라인 방문객 모두 새 수상시장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시험 영업 중인 새 수상시장에 들어서면 탁 트인 실내 대청이 한눈에 안겨옵니다. 옛 시장과 비교해보면 새 시장은 증수기 안전 위험과 겨울철 시례 추위라는 단점을 완전히 해소했습니다. 새 시장은 총 투자가 1억 2천만 원, 총 건축 면적이 1만 2천 평방미터이며 실내외에 모두 834개 매대를 설치했습니다. 1층에는 조선족 통나무집 품격의 특색 매대가 가지런히 늘어서 있으며 떡, 순대, 김치, 특색 국밥 등 전통 경영 모식이 온전히 보존됐습니다. 아침 6시가 넘자 주문화관광 추천관이며 짧은 영상 블로거인 대취 재연변 장예민이 새 시장을 찾아 생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새 시장의 특색 간식 매대에 카메라를 돌리고 매력적인 연변을 전국에 알렸습니다. 주문화관광 추천관 대취 재연변 방송인 장예민입니다. 새롭게 승격된 시장에 와보니 정말 놀랍습니다. 규모가 더 커지고 환경이 깨끗하게 정돈됐으며 건축 품격도 조선족 민속 특색이 더 두드러집니다. 앞으로도 기존 생방송 품격을 이어가 연길의 정겨운 시장 풍경과 민족 풍정을 보여주고 카메라로 전국 관광객들에게 새 수상시장을 알리며 연길 특유의 민속 매력을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장혜민은 옛 수상시장에서 생방송할 때 좁은 통로에 업주와 관광객, 촬영 달인들이 빽빽이 들어차 인파가 몰리거나 촬영 구도가 제한되는 문제가 자주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새 수상시장은 구역 구분이 명확하고 동선이 넓어 인터넷 달인들의 생방송, 관광객 방문, 업주들의 영업이 서로 방해되지 않아 온라인 전파에 좋은 조건을 마련해줬습니다. 단을 내 뉴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수상시장은 인기몰이를 했고 독특한 민속 풍토와 정취로 수많은 관광객들을 흡인했습니다. 시험 영업 당일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이 새 시장을 찾아 승격된 시장 분위기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흥룡강성 수화식 관광객 류련합니다. 연길 수상시장에 처음 와봤는데 정취가 있고 간식들도 정말 맛있습니다. 연길 사람들도 너무 열정적입니다. 저는 김치랑 막걸리, 순대 등 연길 특산물을 샀는데 돌아가 친지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연길 주민 류예호입니다. 예시장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 가끔 물이 불어 분위기를 망쳤습니다. 새시장은 지리적 위치도 좋고 주차도 편해서 외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소수민족 문화도 느낄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온라인 인기를 이끄는 근간은 대를 이어 지켜온 조선족 미식의 장인 정신입니다. 시장에서 22년간 자리 잡은 업주들이 모두 새 시설에 입주해 조상의 솜씨를 계승하고 민속 음식 문화 핵심을 지키며 앞으로의 영업과 문화 관광 발전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형제 식당 업주 왕장승입니다. 옛 수상시장에 정이 많습니다. 제가 30살쯤 그곳에 갔는데 올해 벌써 57살이 됐으니까요. 이곳으로 이전하고 나니 정말 좋습니다. 시설 조건도 정말 훌륭하고 예전에는 9시나 10시면 장사를 마쳤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영업할 수 있으니 전반적으로 정말 기쁩니다. 모 요구르트 가게 업주 성명입니다. 옛 시장에 있었는데 새 시장으로 이전하니 시장 분위기가 예전보다 더 뜨거워진 것 같습니다. 매대가 더 많아졌고 전반적인 환경과 기초시설이 예전보다 훨씬 승격됐습니다. 더 많은 연길 방문 관광객들이 더 좋은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0년대 강변의 로점에서부터 2000년대 모습을 갖춘 유서 깊은 아침 시장을 거쳐 오늘날 문화관광 장터로 되기까지 연길 수상시장은 전민적인 승격을 마쳤습니다. 뉴미디어 인기 전통 미식의 장인 정신 변경 도시 일상생활 전경 온기라는 제가

0: 핵심 요소가 이어지는 동시에 새 시장에 완선된 부대 시설에 힘입어 연길 생활이라는 도시 문화 관광 IP를 더 확대하고 있는 새 수상시장은 새 장소, 새 환경, 새 인기로 따뜻하고 생생한 연변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갈 것입니다.
1: 연변 용정커시안팀이 17일 저녁 석가장 공부팀 안방에서 펼쳐진 2026 중국축구협회 갑구 리그 제15라운드 경기에서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오는 26일 연변팀은 홈에서 매주 객가팀과 16라운드 대결을 펼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김민혜였습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기에 접어들면서 꼭 익사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차단해 생명안전을 담보해야 합니다. 하천, 허수, 저수지, 제방 등 수영내에서 수영, 물놀이, 야외취사, 낚시 및 기타 위험한 활동을 절대 하지 맙시다. 이런 행위는 생명안전에 위험을 줄 뿐만 아니라 홍수방지 및 수역관리 질서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익사 등 긴급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꼭 과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현장 일꾼은 즉시 구조조치를 취하고 110 경찰 신고, 120 구급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직접 물에 들어가 구조를 해야만 할 때에는 꼭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맙시다.

아래 여러분들이 제공한 정보를 재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연결에 있는 모 양로원에서 간병인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370443-1959번, 1370443-1959번입니다. 연결시 당교 서쪽편에 위치한 2층 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41평방미터이고 남북이 통한 집입니다. 중간 단원이고요.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884439-0061번, 1884439-0061번.

0: 0061번입니다.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만익도매 시장 부근에 92평방미터 되는 집을 팝니다. 6층이고요.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남북향으로 된 집이고요. 깔끔하게 장식을 해서 바로 입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854330-9381번 1854330-9381번입니다. 모 양로원에서 남녀 제한 없이 간병인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94433-2100번 1594433-2100번입니다. 네, 더문시 룡성과수농장 가족주택에 벽돌집을 팝니다. 줄집인데 중간집이고요.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됩니다. 양철기와는 새로 얹었고 벽돌 창고도 있습니다. 여름에 남사리가 꿀터밭이 넉넉합니다. 그리고 가야강이 가까워서 낚시질하기에도 편리합니다. 수도물은 깨끗한 샘물이고 야산이 있어서 봄이면 산나물도 많습니다. 국유토지여서 명리 변경도 가능합니다. 연락번호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네, 먼저 전화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농촌에 있는 백돌집 합니다.
0: 네.
1: 시점은 더문시 룡성 과수농장 가족사택이고 중집이고 네. 중간집입니다.
0: 네.
1: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됩니다.
0: 네.
1: 양철기와 새기와이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백돌 도성 타고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0: 네.
1: 채소식물 밭도 넉넉히 있습니다.
0: 네.
1: 가야하 강이 가까운 데 있어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시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장입니다.
0: 네.
1: 산나물도 야산에서 많습니다.
0: 네.
1: 고유 터지어서 냉이 등이 가능합니다.
0: 네.
1: 연락번호 1389433-3616번입니다.
0: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여 고맙습니다.
1: 수고하십시오.
0: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2: 양로원 전화번호 물어봤는데 양로원에서 남녀분을 찾는 거 전화번호 안 합니까? 아까 말했던 거.
0: 아, 양로원에서 간병인을 구하는 정보를 말씀하십니까?
2: 네, 맞습니다.
0: 네. 네, 바로 적으실 수 있습니까? 네, 두 양로원에서 네, 간병인을 구하는데요. 제가 다 알려드릴까요?
2: 네.
0: 네, 천천히 적으십시오. 네. 137
2: 네.
0: 0443
2: 네.
0: 1959번입니다.
2: 1370443-1959번입니까?
0: 네. 또 있습니다. 불러드릴까요?
2: 네. 159 159
0: 네. 4433
2: 4433
0: 2100번입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연락해 보십시오. 네. 네, 새 것이나마 다름없는 환자용 침대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58556-0504번 1558556-0504번입니다. 한 남성분이 경비 혹은 소사양장의 일자리를 구하려고 합니다. 일꾼이 필요한 사장님들께서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394332-7879번 1394332-7879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3: 예, 저 양로원에서 허리원 찾으려고요.
0: 네, 간병인을 구하십니까?
3: 네.
0: 네.
3: 남녀 제한 없고요.
0: 네.
3: 연령 제한 없고요.
0: 네.
3: 예. 전화번호 네. 말씀드릴까요?
0: 네, 됩니다.
3: 예, 1370
0: 네.
3: 443
0: 네.
3: 2959
0: 1370443-1959번요.
3: 네, 수고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네, 모 양로원에서 남녀 제한 없이 간병인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94433-2100번, 1594433-2100번입니다.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강남 아파트 동쪽현에 새로 지은 6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주변에 중소학교가 있어서 아이를 키우기에 아주 적합한 위치이고 믿음직한 병원도 있습니다. 이외에 1m 75cm 되는 중고 냉장고 한 대를 팝니다. 연락번호 1384431-2681번, 1384431-2681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1: 지금 사람 하나 찾는 공부를 하는 내서 빌린디.
0: 네? 누구를 찾으시려고요? 네네네.
1: 예. 근데, 우리 이전에, 지금 한국에서 같이 일하는,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당농동에서 일했어요.
0: 네, 외국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입니까?
1: 예.
0: 네.
1: 근데, 이 사람이 신세를 많이 쓰니까 신세도 갚으라고 하는데,
0: 네.
1: 이 사람 면세가 많아요, 다.
0: 네네.
1: 근데 내 신세 많이 쓰니까, 이래서 신세, 갚다 하는 게, 살아 살지 못하니까.
0: 그래요. 그분도 네. 귀국하셨나요?
1: 예? 네?
0: 귀국하셨습니까? 네, 네, 고향으로 돌아오신 건가요?
1: 예, 예.
0: 네, 그럼 그분의 성함과, 대략 나이를 말씀 주십시오.
1: 나이가 64세이고.
0: 65세 좌우입니까?
1: 예.
0: 네.
1: 그 다음에 성남은 김청목이래요.
0: 네?
1: 김청목이. 이름은 김청목이.
0: 김청옥입니까?
1: 예.
0: 네.
1: 제 이름은 지은수래요.
0: 네, 전화 주신 분의 성함을 다시 말씀 주세요.
1: 예?
0: 전화 주신 분의 성함을 다시 말씀 주십시오.
1: 지은수.
0: 지은수. 맞습니까? 네. 네. 네. 전화 주신 분은 연길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1: 연길에서 아직 용정에 왔어요.
0: 아, 현재 용정에 계십니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연락번호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 188.
0: 네.
1: 4438.
0: 네.
1: 5508.
0: 1884438-9908번요.
1: 예.
0: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이 간절한, 네, 사연을 제가 또 시간 되는 대로 재방송도 많이 해드릴게요. 좋은 소식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연길시 북대에 위치한 보건소 구역의 4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8평방미터입니다. 주변에 시장이 가깝고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연락번호 1363433-2636번, 1363433-2636번입니다.

홍수 방지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여유롭게 대응합시다. 미리 점검하고 미리 발견하며 미리 조치를 취해 안전을 확보합시다.

우기에 접어들면서 꼭 익사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차단해 생명안전을 담보해야 합니다. 하천, 허수, 저수지, 제방 등 수영내에서 수영, 물놀이, 야외취사, 낚시 및 기타 위험한 활동을 절대 하지 맙시다. 이런 행위는 생명안전에 위험을 줄 뿐만 아니라 홍수방지 및

지역 관리 질서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익사 등 긴급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꼭 과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현장 일꾼은 즉시 구조 조치를 취하고 110 경찰 신고, 120 구급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직접 물에 들어가 구조를 해야만 할 때에는 꼭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맙시다.

0: 네, 룡정에 사시는 지은수 선생님께서 외국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 김청옥 씨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네, 김청옥 씨는 올해 65세 좌우 정도 되고요. 네, 예전에 외국에서 큰 신세를 많이 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좀 보답해드리려고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이 간절한 사연을 네, 전해드리고 싶고요. 김청옥 씨의 네, 행방을 잘 알고 계시는 분 계시다면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참 고마워할 것 같습니다. 연락번호 말씀드리겠습니다. 1884438-9908번 1884438-9908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집을 팔거나 시를 주려 합니다.
0: 네.
1: 집 2층은 대하 화원이고
0: 네.
1: 4층이며 43평 전 넘습니다.
0: 네.
1: 집은 아주 깨끗합니다.
0: 네.
1: 연계 전화는 139
0: 네.
1: 4339 4745번입니다.
0: 4745번. 그래요. 잘 적었습니다.
1: 네. 수고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0: 연면병원 서쪽현에 위치한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30평방미터입니다. 이외 단칸방도 세조입니다. 가전기물이 고전하고 거주 조건이 아주 우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고 가전제품과 가구를 팝니다. 또 살림집이거나 영업집의 화장실, 주방에 물 새는 곳, 전기 등 선택이 어려운 곳을 해결해드립니다. 장애인들한테는 무료로 봉사를 제공해드리고요. 연락번호 132-2433-8797번, 132-2433-8797번입니다. 연령이 50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 노래, 무용, 색스폰, 북등 악기를 무료로 배워드립니다. 기초가 없어도 괜찮고요. 남녀 제한 없습니다. 이외 중고 선풍금을 팝니다. 성인용과 학생용이 다 있습니다. 연락번호 138-4339-4748번, 138-4339-4748번입니다. 주목재시장 남쪽 현에 위치한 집을 세줍니다. 단층집 면적은 100평방미터이고 2층 집은 4,500평방미터입니다. 마당 면적은 3,000평방미터로서 주로 공장 건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이외 연결시 가순시장 부근에 있는 5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60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소형시장 부근에 있는 10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100평방미터 조금 안 됩니다. 연락번호 155-2678-3177번, 155-2678-3177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 그럽니까?
0: 네, 맞습니다. 말씀 주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예, 친구를 찾겠는데.
0: 네.
1: 옛날에 그런 저기 북경 야인촌에서 유박사 식당에서 같이 일했던 그런 해숙씨를 찾겠습니다.
0: 채숙씨라고요?
1: 채숙.
0: 네, 성함이 채숙 맞습니까?
1: 그런 성은 잊었거든요. 거기 모르겠는데.
0: 네네네.
1: 그도 셋째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0: 셋째 아줌마.

0: 거예요.
1: 예.
0: 네, 알겠습니다. 연세는 어느 정도 돼요?
1: 연세는 60이 많이 넘었을 거고요.
0: 네.
1: 그리고 저는 네. 그런 저기 큰 아줌마라고 부르면 큰 아줌마가 찾는다고 하면
0: 네네.
1: 알 것입니다.
0: 아, 그래도 전화 주신 분의 성함을 남겨주셔야죠.
1: 리영자.
0: 리영자 여사님. 네. 네네. 그래요. 네, 리영자 여사님은 현재 연결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1: 아니, 영종에 있습니다.
0: 영종에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네. 네. 연락번호를 말씀 주세요.
1: 여산조.
0: 네.
1: 수수치스.
0: 네.
1: 3796.
0: 네. 뭐, 연락이 끊긴 지는 어느 정도 돼요? 시간이.
1: 같이 헤어진 대로 네. 지금도 못 살았는데.
0: 네네.
1: 어제는 한 20년 전 됩니다.
0: 아우, 20년 정도. 참 오래네요. 그동안 계속 찾으셨습니까?
1: 예,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0: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하루빨리 좋은 소식 있길 기원합니다.
1: 예.
0: 네. 연락 기다려보세요.
1: 예.
0: 네, 참여 고맙고요.
1: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룡정에 계시는 리영자 여사님께서 20년 전에 북경에 있는 모식당에서 함께 일하던 채숙 씨를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네, 그때 시절에는 채숙 씨는 셋째 아줌마라 불리웠고, 네, 연세는 현재 60세 좀 넘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영자 여사님은 큰 아줌마라고 불리웠는데요. 네, 20년 동안 애타게 줄곧 찾으셨지만 지금까지 네, 연락이 닿지 않다고 합니다. 네, 채숙 씨의 행방을 잘 알고 있는 분 계시면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39-4474-3791번 139-4474-3791번입니다. 연길시 한성호텔 부근에 위치한 3층 단칸방을 세웁니다. 연락번호 138-4436-5055번 138-4436-5055번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가정집에서 가사도우미 한 분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9-4333-9940번 159-4333-9940번입니다. 모 반찬 가게에서 밑반찬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조선족 아주머니 한 분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5-6768-3257번 155-6768-3257번입니다. 내 시골집을 관리해줄 수 있는 분을 찾습니다. 집 면적은 600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오셔서 텃밭을 가꾸면서 아무런 부담 없이 생활만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884433-6551번 1884433-6551번입니다. 룡정에 계시는 한 남성분이 중고 냉장고와 전동차를 저렴하게 사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7-1433-2752번 157-1433-2752번입니다.

여수 무리주에 지질재해 기상위험 저기경보가 발부되었습니다. 이번 강우 과정은 지속시간이 길고 극단성이 있으므로 사전 방비에 꼭 주의를 돌리시길 바랍니다.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광장 프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4시 전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1: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아, 예,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네, 영주시 이중 부근에 있는 네. 남은서 5구역 7층 집에 6층 집을 세수려 합니다.
1: 네.
2: 아, 집안에는 가전기구가 다 있고요.
1: 네.
2: 부근에 공룡왕국도 가깝고
1: 네.
2: 남은 야시장도 가깝고 교통도 편리합니다.
1: 네.
2: 아, 이항 있는 분은
1: 네.
2: 157
1: 네.
2: 1433
1: 네.
2: 7038에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그래요. 집 면적은 얼마 되죠?
2: 아, 집 면적은 67평이고 남북한이 통이
1: 아, 그래요. 남북이 통한 집입니까?
2: 네.
1: 네. 네, 아파트 이름을 다시 말씀 주세요.
2: 예, 남원서구역이요.
1: 아, 남원서구역.
2: 예, 예.
1: 그래요?
2: 남원서주.
1: 네,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2: 예, 수고하십시오.
1: 네, 참여
2: 예.
1: 고맙습니다.
2: 네. 네.

중국 국부녀발전기금회에서 주최하고 성불연회에서 주관한 2026년도 건강가정촉진계획 아름다운 향촌 깨끗한 가정 공익 프로젝트 추진회 및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안도현 주제선전활동이 일전에 안도현 송강진 송화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공익 프로젝트는 농촌 부녀와 가정을 주요 대상으로 주제선전, 강연, 과학지식 보급, 자료 발급, 청결 선물 보따리 발급 등 다양한 형식으로 가정 위생 상식을 보급하고 과학적인 건강 리념을 전파해 대중들이 량완 위생 습관을 양성하도록 인도하고 향촌 가정의 문명 소양을 1층 끌어올리게 됩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쟁취하기 위해 주부련회는 주동적으로 상급 자원과 연결해 성공적으로 우수한 공익의 힘을 우리주에 인입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빌어 농촌 거주 환경을 1층 개선하고 향촌 주민의 심신 건강에 더 큰 관심을 돌리게 됩니다. 또한 프로젝트에 의탁해 연변을 적극적으로 선전 추천하고 전주의 광범한 부녀들이 계속해 향촌 거주 환경 정돈에 선봉돼 주력군 역할을 잘 발휘하도록 인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향촌 깨끗한 가정 행동을 심화

하여 집집마다 정결하고 아름다운 정원으로 꾸며 향촌 천년 진흥의 아름다운 화폭을 그리는 등 실제적인 여성 행동으로 살기 좋고 창업하기 좋으며 화목하고 아름다운 향촌 건설에 조력하게 됩니다.

위험에 부딪혔을 때 절대 재물에 미련을 두지 맙시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꼭 명심하고 과학적으로 대피합시다.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육상방 기간에 발생한 본교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로인들에게 있어서 넘어짐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로인들이 가장 흔히 입는 부상 류형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로인 골절을 초래하는 첫 번째 원인이기도 하고 로인들이 부상으로 인해 사망하는 첫 번째 원인이기도 합니다. 로인이 넘어지는 것은 스스로 조심하지 않고 바닥이 너무 미끄럽고 운이 안 좋아서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자주 듣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인이 넘어지면 전적으로 우연한 사고라고 인정하지만 질병 예방 통제의 전문적 시선으로 보면 대부분 로인의 넘어짐은 의외가 아니라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일은 단 한 가지 요인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닙니다. 로인의 신체 기능, 건강 상황, 행위 습관, 약물 사용, 주변 환경 등 여러 면의 요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중 러쇠 등 원인으로 인한 신체 균형 능력 저하, 근력 약화, 걸음걸이 이상 등 변화들이 로인들의 넘어짐 위험을 증가하는 중요 생리적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인들의 넘어짐을 방지하려면 다음과 같은 면에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로인들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능력에 맞게 행동하며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운동 전 개인의 운동 능력, 신체 기저 질환 및 신체 활동 정황을 평가하고 과학적으로 자신에게 어울리는 운동 방식과 강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운동할 때에 안전에 주의해야 하고 운동 단련에 적합한 복장과 신을 신어야 합니다. 운동 전에 몸을 풀고 운동 후에는 스트레칭을 해야 합니다. 몸이 불편할 때는 무리하지 말고 악천 후에는 야외 활동을 피해야 합니다. 불편함을 느끼면 즉각 운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걸음걸이 단련은 로인들의 이상한 걸음걸이를 교정해 발을 질질 끌거나 몸이 앞으로 쏠리며 걸음이 안정적이지 못한 등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로인들은 제자리에서 다리를 높이 들기, 발 뒤꿈치로 걷기, 발끝으로 걷기, 장애물 넘어서 걷기 등을 통해 단련을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지쳤을 때 꼭 높은 곳으로 대피하고 강력이나 골짜기에 머물지 맙시다. 사회의 유언비어에 흔들리지 말고 정부의 지휘에 따라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피합시다.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반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네, 시간 상관계로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카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로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 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 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 됩니다.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은 한 곽의 가격 99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고 70곽을 사시면 100곽을 더 드립니다. 싸지 원액은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원외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사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 명사방 이번에 새로운 우대활동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사지원액 이 제품 자체는 한 가게 가격이 99원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가격 158원이라는 이런 새로운 가격의 공장 측에서 통지가 왔는데요. 지금 이 가격 인상 전에 특수한 우대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제품 자체는 70각을 싸면 100각을 드리는 우수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격 인상하기 전에 특수한 우대활동에 속하면서 만약 방송에 문의하시고 사시는 분들한테는 또 우대정책이 따라갑니다. 다시 말하자면 눈에 붙이는 고약 두 각이 따라갑니다. 이 눈에 붙이는 고약은 너무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요. 노년기에 들어서서 중노년기에 들어서서는 눈의 모병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이 제품이 너무 좋습니다.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한 각이게 되면 열흘 동안 붙일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어서 두 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귀합니다. 그리고 명사방 이 제품 자체는 598원 하고 있는데 한 각은 30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2각에 또 눈에 붙이는 고약 두 각이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특히 눈에 붙이는 고약이 지금 이 더운 계절에 들어서면서 눈에 문제가 생기면서 눈이 너무 건조하거나 혹은 또 눈이 너무 깔깔하거나 안통이 느껴지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본 제품 명사방을 쓰면서 눈에 붙이는 고약까지 함께 쓰게 되며 기본으로서 밝은 눈, 건강한 눈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할 수 있으니까 전화번호 잘 이용해서 제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네, 지금 이 사지원액을 쓰고 있는데 나는 주요하게 혈압조절이 아주 잘 된다. 늘상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사람 못 살리고 어린지도 몹시 났댔는데 이거에 쓰고 혈압이 정상을 돌아가니까 머리가 아프지 않고 정상을 돌아가니까 몸이 아주 편안하고 가볍습니다. 그리고 주요하게 이 귀가에 늘상 잘 들리지 않고 귀에서 소리 나고 이랬는데 지금 사지원액을 받냈으니까 기본상 다 이롭습니다. 그리고 이 관절도 좋아진 게 아닙니다. 무릎 관절이 늘상 통증이 심했는데 지금 요즘 들어와서 지금 통증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명사방은 우리 언니가 지금 쓰는데 눈이 항상 부었고 그래서 진짜

0: 심하고 답답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눈이 가요. 이거 쓴 후에는 맑아지는 게 확실히 알린단다.
1: 그럼요.
0: 예, 이 맹서방도 영 좋습니다. 가만히 써보니까.
1: 눈병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제품이 맹서방일 겁니다. 예.
0: 그리고 이 눈이가 항상 침침하고 눈물이 나던 게 어제는 완전히 이렇다, 제니까.
1: 예.
0: 얼마나 좋습니다.
1: 예.
0: 그래, 오늘이, 오늘이 우리 두부에 다 대답 받자고 그랬잖아, 드린다.
1: 예,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번에 전화하면 배달이 가능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대표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요즘 사주원 해갈로 저는 한 달 넘게 썼습니다.
1: 아, 그래요?
3: 예, 이거 쓰면 저게 원래 영 혈압이가 엄청 안 됐습니다.
1: 예.
3: 그래가지고 혈압약을 그냥 예, 아침, 저녁 이렇게 도와주게 한 먹었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주원 해갈을 지금 먹으면서 예, 이 약을 지금 하나 줄이고 지금 기본상 아이 먹어도 예, 혈압이 영 엄청 됐습니다.
1: 확실할 겁니다. 이제 점점 네. 지켜보시면서 이걸 계속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면 삼고 고혈당, 고혈압, 고혈제는 기본으로 근심 걱정이 없을 정도로 좋은 해결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3: 그리고 예, 그냥 이날 오랜 기관지 천식이 있어가지고 다른 게 침이 계속 나고 예, 어머니 목이 말라더니 침 나고 그래서 또 이 무슨 음식냄새 이래도 예, 기침이가 막 나고 예, 이랬습니다. 그런게 지금 이 천식을 약을 그렇게 계속 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냥 거기던게 지금 이 사지원액을 쓰면서 이 증상이 예, 기본상 좋아졌습니다.
1: 화학계통의 그러니까 특산 효과를 봅니다. 예.
3: 예, 얼마 편한지 어떨 때는 예, 영 영상한다 막 기침 닦고 나고 이러니까 나의 집사람 먹이도 그렇고 이랬는데 지금 영 편한다 이래가지고.
1: 그럼요.
3: 예, 그리고 심장도 어떨 때는 예, 가장 것 같으면 예, 내기가 딱 풀리고 이러는데 이 심장에도 아마 영 효과가 더 좋은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1: 심장과 뇌혈관에는 특수한 효과를 봅니다. 이게 제가 반년, 1년 견제하고 가서 혈액검사를 가다가 받아보시고 심장검사 모두 받아보시게 되면 많은 공능이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3: 그리고 이 관절이가, 이 무릎 관절이가 좋지 않아가지고 이 벌써 이 나이가 이 오랜 특히 허리 나시지만 이 허리면은 이 무슨 이 무릎부터 뼈부터 알긴다. 이 무릎 관절부터 통증이 생깁니다.
1: 예.
3: 예. 근데 이 오래, 지금 오랜 이 약을 짓네. 사지원액을 짓는 쓰면서 이 증상이 지금 아직까지는 예, 없습니다. 지금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1: 사지원액은 네. 기본으로 콤파체 좋으니까 골가에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3: 예, 예, 야, 그 관절이 아플 때는 좀 어떨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1: 아, 그렇죠. 아프고, 예, 예, 아파 보지 않은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예.
3: 예, 막 진정 못할 정도인데 지금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도 활동이 있으니까.
1: 활동이, 특수한 활동이 진행됩니다. 사지원액은 이제 값이 158원으로 인상된다는데 지금 99원 합니다. 그래서 아, 예. 30각에 30각, 70각에 100각, 이렇게 줍니다. 예,
3: 아,
1: 70각, 300각 줍니다.
3: 네, 30각 그럼 주문 받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여기 전화번호 5017766에 전화하세요.
3: 네, 감사합니다.
1: 네,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 이 제품 자체는 대자연이 인류에게 선물한 최선의 선물 자체에 속하면서 2억 3천만 전의 제일 고로한 식물이 모래밭에 자란 가시나무 열매에 속하는데 천년 오메가3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제가 신심있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노년의 중 노년의 혈관 혈액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는 분들은 이 제품을 쓰시게 되면 혈액의 축산 경화, 혈관이 굳어있는 걸 그거 많이 탄성을 유지해주고 혈액이 아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심장에서 아주 순리롭게 통과하는 이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심지어 혈당이 높은 분들 가운데 혈당 조절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사지원약에서 한 1년 넘었으니 이야기는 좋습니다. 맥이 나고 피부 좋아지고 예. 밥이 맛있고 힘이 난다. 몸이 되고 이 근육들이 튼튼해지고 근육 원래 좀 다리 당당기라 약했는데
1: 늘어나죠. 예예.
4: 부르나 그 붓기는
1: 탱탱해지죠. 탱탱해. 바로 그렇습니다.
4: 탱탱해지고 당당해지고 피부 색깔부터 벌써 이렇게 하얘진다 말이나
1: 그렇죠.
4: 했는데 다 벗겨지고
1: 예.
4: 이번에 하여튼 장가 가서 그런 좀 어쩌면

0: 값이 얼마일까나.
1: 예, 이번에 이 제품에 대해서는 전 지구적으로서 인정하는 사지대회가 열려서 인정하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예. 아주 후회 없는 선택으로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수고하세요.
2: 감사합니다.
3: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사지원의 이 제품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인삼이 6배, 로갱이 5배 효과를 봅니다. 인삼, 그러면 인삼 로갱 쓰고 말지 이렇게 인정할 수도 있는데요. 인삼은 많은 분들이 받아내는데 지금 고려된다면 부반응이 많이 고려되죠. 근데 인삼이 좋은 것만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인삼이 6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좋은 제품이고 로갱을 복용하게 되면 혈압이 걱정돼서 로갱을 못 복용합니다. 근데 이것은 로갱이 혈압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5배 효과를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지 않은 분들이 말씀하는 게 로갱은 콩팥을 권리합니다. 콩팥이 든든하게 되면 골격이 좋아집니다. 귀가 잘 들립니다. 콩팥이 든든하게 되면 소변이 잘 통합니다. 노폐물이 잘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은행이 P20배의 효과를 보게 되는 제품이 바로 사지원액에 속합니다. 여기에는 1절 화학적인 합성 과정이 전혀 포함되지 않고 완전히 물리적인 과정으로서 여기에 분리 추출됐기 때문에 다른 뭐 간을 상하거나 콩팥에 지장이 가거나 이런 거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P20배의 효과라는 것은 심장과 뇌혈관에 대해서는 보통 우리 병원에 가게 되면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누르꾸름한 그 액체를 점적주사를 맞는 분들이 계시죠. 그게 은행잎에서 분리 추출한 액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은행잎이 20배의 효과를 보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심장과 뇌혈관에 얼마나 특수한 효과성을 나타내게 되어 있겠는가 여러분들이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압이 조절받고 혈지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병원에가 혈액검사를 받아보시게 되면 이전에 화살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게 많았는데 지금 거의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 화살이 거의 제거되거나 없어졌다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혈관 관리는 우리 나이가 드셔서 중요한 문제점으로 나타나는데요. 아주 안전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 이 제품 자체를 쓰시게 되면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더라. 그리고 모든 혈액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더라. 이런 감을 느끼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는 18가지 아미노산, 8가지 필수 아미노산. 필수라는 것은 우리가 수여되지만 해도 꼭 수여되지만 해도 얻을 길이 없는 이런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아미노산이라는 것은 단백질이 분해된 최종 산물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 이 제품 자체는 아미노산이 우리가 소외되는 아미노산이 18가지가 포함되는가 하면 필수 아미노산이 8가지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건강해지고 근육이 자라고 맥이 나고 골격이 좋아짐에 있어서 따라서 근육도 좋아지게 되어 있어서 맥이 나고 무릎 관절, 뭐 허리 관절, 어깨 관절 아픈 거 이런 것도 따라서 해결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후르버수가 포함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40여 가지 황통이나 항산화 제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노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이 제품을 통해서 해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엽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엽산이라는 것은 임신부들한테 부산과에서 처방하는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우리가 노년기에 들어서게 되면 아기들과 마찬가지로서 아기들은 많은 부족점을 보충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엽산이 포함되고 수여되고 우리 노년에는 많은 공능이 저하되는 차원에서 엽산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엽산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비타민 A, D, K가 포함되어 있고 수용성 B 종류가 B2, B6, B12, B 여러 가지 성분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맥이 나고 혈압이 조절받고 잠이 잘 오고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나이가 드시면서 호흡계통의 문제 때문에 쩍하면 병원에 뭐 폐렴이 걸리거나 이래서 입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었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호흡계통이 든든해지고 소화계통이 좋아지게 되어 있고 혈압이 조절받고 그리고 콩팥이 좋아지게 되어 있고 그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나이가 드시면서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자연적으로 전 사회적으로 이전에는 암이란 것

0: 못 들어봤는데 지금 최근에는 저 가면 이 사람 암, 저 사람 암 이런 결론 내린다는데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 나이가 드시게 되면 기본 면역 세포가 약화를 가져오게 되었기 때문에 모든 대사가 불평형을 가져오는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면역계통 약화로 인해서 암세포가 우쭐하고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히는 생명의 위협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항암 치료를 한다 하기보다 항암 효과를 높여주는 이런 좋은 제품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사지원의 이 제품 자체는 불폐 위치에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찾아주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황차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나이가 벌써 40대 중후반부터 세계에서는 기본으로서 눈의 모병은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눈이 슬 보이거나 가까운 데는 먼 데는 보이지만 가까운 데를 보기 힘들어지거나 이거는 보통 나이가 들면서 초점이 멀어지게 되어 있음으로 해서 원시를 초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돋보기를 끼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있게 되는 감 특히 백내장 수정체 혼탁입니다. 물체가 보약해 보이면서 점차 시력이 떨어지다 마지막에는 코앞에 사람이 왔는데 소리를 내지 않으면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런 문제도 더불어서 녹내장은 안압과 관련이 있는데요. 안압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아주 실명하기 쉬운 안과 질병 가운데서 녹내장이 주요한 한계 질병에 속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황반변성이란 혹은 황반구 병변이란 물체가 삐뚤게 보이거나 변색돼 보이거나 황반변성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포함해서 심막막 색소변성, 네. 당망증 포함해서 좋은 치료 효과를 거두는 제품이 바로 명서방입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우리 삶의 중심은 언제나 가족이고, 가정의 행복은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하루에도 수많은 고민이 생기죠. 오늘 방송에서는 자녀 양육에 꼭 필요한 핵심 정보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코너.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가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유용한 생활정보 나누는 시간인데요. 가정의 행복을 바라는 모든 분들 지금부터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클럽. 저는 이금입니다.

부모님들이라면 누구나 다 내 자녀가 주변이 뚜렷하고 바른 나이로 자랐으면 하고 바라고 있죠. 그러면 부모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런 말을 많이 해주라고 하는데요. 주변 있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 부모님들이 자주 해야 하는 말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입니다. 너의 생각이 중요해. 사랑하는 아이야, 내 생각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단다. 우리는 내가 너 자신을 표현하는 걸 듣는 게 좋단다.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필요는 없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면 돼. 옷, 장난감,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 순서까지도 모두 너만의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언제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단다. 만약 너의 생각이 우리와 다르더라도 과감하게 말하렴. 우리가 귀담아 들어줄게. 슬프고 화가 나고 두려운 감정들도 모두 말해도 돼. 우리 함께 방법 찾아보자.

다음으로는 이런 말을 자주 해주라고 하는데요. 바로 너는 거절할 권리가 있어. 사랑하는 아이야, 착함은 소중한 자질이지만 착함에는 날카로움이 있어야 한단다. 만약 다른 사람의 말투와 행동이 너를 불편하게 만든다면 너는 대담하게 거절할 수 있어. 환심을 싸서 얻은 친구는 진정한 친구가 아니란다. 너의 의사를 존중하는 사람만이 깊이 사귈 가치가 있고 대담하게 아니요라고 말하고 불합리한 요구를 거절하는 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책임의 표현이란다.

계속해서 자주 해줘야 하는 말입니다. 실수할까봐 두려워 시도조차 못하면 안 된단다. 사랑하는 아이야, 실수할까봐 두려워 발언하지 못하고 시도하지 못하는 건 안 된단다. 잘못해도 상관없으니 제때에 우리한테 알려주면 어떻게 바로잡고 보완할지 함께 고려해볼 수 있단다. 마지막으로 자주 해줘야 하는 말입니다. 남들보다 빨리 달릴 필요는 없어. 어제보다 오늘 더 진보하면 돼. 사랑하는 아이야, 이 세상에는 항상 너보다 똑똑하고 너보다 예쁘고 너보다 빨리 달리는 사람들이 있단다. 다른 사람만 쳐다보면 자기 발걸음이 흐트러질 수 있어.

진정한 우수함이란 남보다 뛰어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자신보다 나아지는 것이란다. 나 자신의 강점과 독특한 우세가 있고 자신이 맡은 일에 집중하고 노력하는 과정을 즐기면 그것으로 충분하단다. 너를 사랑하는 건 너이기 때문이지 내가 100점을 받아서가 아니란다. 사랑하는 아이야, 내가 1등을 해도 우리는 너를 사랑하고 내가 꼴찌를 해도 우리는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착하고 의젓할 때도 너를 사랑하지만 가끔 화를 낼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아빠, 엄마의 너에 대한 사랑은 아무런 부가 조건이 없기에 너는 너 자신이 되기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너를 사랑하는 우리의 몫으로 남겨두렴.

운동과 건강, 서로 뗄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린이 연령별 운동 지침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아이들은 어른과는 달리 성장 단계에 따라 움직임의 발달 특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나이에 따라 운동 중점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항병 전기 3세에서 6세 아이들입니다. 이 연령대의 아이들에게는 노는 것이 곧 운동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놀이활동 속에서 자유롭게 탐색해야 하는 시기인데요. 서로 붙잡고 쫓아다니면서 반응과 조정 능력을 키우고 등반을 통해 통제와 안정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부모님이 코치가 아닌 놀이 파트너가 돼야 한다는 것인데요. 함께 자전거를 타거나 추격 게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운동을 유도하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항병전 아동이 하루에 최소 3시간 이상 활동하고 그중 1시간은 중고강도에 도달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학교 단계 6세에서 12세 아이들입니다. 이 시기에는 폭넓게 경험하며 자신의 흥미를 찾아가는 게 중요한데요. 이 연령대 아이들은 매일 1시간씩 중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하고 주 3일 동안 근육과 골격을 단련하는 게 좋습니다. 6세에서 8세는 놀이를 통해 달리기, 뛰기, 던지기, 받기 등 기본 동작을 익힐 수 있고요. 9세에서 12세는 오래 앉아있는 걸 피하고 쉬는 시간 3분 내지 5분 동안 활동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주 3회 코어 운동, 하체 근력 향상 운동, 줄넘기나 구기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이 체육 수업을 충분히 진행하고 가정에서는 TV나 스마트폰, 패드와 같이 전자기기 화면을 보는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중학교 단계 12세에서 18세 청소년들입니다. 이 시기는 학업 스트레스가 큰데요. 운동이 스트레스 완화와 인지 및 정신 건강 증진에 특히 중요합니다. 매 수업 사이에 3분 내지 5분씩 빠르게 걷기, 스트레칭 또는 스쿼트를 권장합니다. 매일 1시간씩 중고강도 운동을 하고 농구 축구팀 종목에 적절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중 훈련, 탄력밴드 등 체력 연습도 적절히 추가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과체중 비만인 아이들인데요. 이런 아이들은 운동할 때 더욱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먼저 의학적 평가를 통해 운동 위험을 제거하고 초기에는 수영이나 자전거 같은 저충격 유산소 운동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체력이 개선된 후에 저항력, 탄력밴드 등 저부하 근력 훈련을 점차 늘려가야 하겠죠.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AI 시대 우리 아이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 화제인 AI, 교육 현장에서도 빠르게 보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AI를 자주 사용하면 학생의 사고력이 활발해질까요? 아니면 느려질까요? 영국 네이처 웹사이트는 많은 사람들이 AI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이 변화하는 세상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AI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게 학생들의 독립적인 사고와 비판적 사고 발전을 저해하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AI 도구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진정으로 더 많은 지식을 얻었을까요? 학업 역량에 대한 희비가 엇갈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최근 연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청와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AI를 공부에 사용하는 학생들은 초기 수업 후 테스트에서 비사용자보다 우수했지만 2, 3주 후에는 오히려 점수가 뒤처졌다고 합니다. 단기적인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학습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미디어 연구소는 처음으로 뇌과학 연구를 통해 AI 보조 글쓰기가 뇌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냈는데요. AI에 의존해 글쓰기 과제를 수행하는 학생들의 두뇌활동도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엔토픽의 분석 데이터를 보면 100만 건의 학생과 AI 대화 중 거의 절반의 학생이 직접 답안이나 기성 내용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는 AI가 오히려 학생들의 사고를 대신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교무처장 라비 벨람콘다는 이러한 우려가 과장됐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계산기가 기초연산을 대체한 것처럼 특정 작업을 AI에 맡기는 게 오히려 뇌에 더 높은 수준의 사고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AI의 사용에 대한 연구 부분의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사용 방식이었어요. AI는 사고를 대신해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심층적 사고를 촉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도 있죠. 교육의 핵심은 AI의 사용을 통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와 학습 열정을 진정으로 이끌어내는 데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번 주부터 여름방학이 시작됐죠. 그런데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많은 학부모님들의 고민도 함께 찾아옵니다. 아이가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면서 하루 일과가 흐트러지고 야외 활동 시간은 급감한 반면에 드라마를 보거나 게임을 하며 입이 멈추지 않다 보니 어느새 뱃살이 나오죠.

세종특별중앙학교장충시 질병예방통제센터는 방학기간 중 일부 중학생들의 에너지 섭취와 소모 불균형이 심각해지므로 부모가 반드시 아이들이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습관을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할까요? 아이가 성장 발달의 관건기에 있음을 고려할 때 절식은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핵심은 제대로 먹이는 것입니다. 식탁을 조색판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 다양한 색깔의 음식에는 각기 다른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함유돼 있어 포만감을 높일 뿐더러 고지방, 고당분 음식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식도 지혜롭게 관리해야 합니다. 감자칩이나 초콜릿은 주 1회 내지 2회로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싫어하는 아이들에게는 게임으로 접근해보세요. 운동을 엄마 아빠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 간 게임으로 만들어서 아이가 즐겁게 칼로리를 소모하게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생활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부모와 아이가 함께 여름방학 일과표를 작성해 밤샘과 늦잠을 피하고 규칙적인 생활로 신진대사를 안정시키는 게 비만 예방의 지름길입니다.

네, 지금까지 행복한 가정 만들기 코너를 통해 자녀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드리자면 우선 내 자녀 주변이 있는 아이로 키우자면 부모들의 언어가 참 중요하죠. 다음으로 아이의 나이에 맞는 운동 지침을 알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죠. 또 계속해서 AI는 도구일 뿐 우리 아이의 창의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를 키우는 건 여전히 부모와 교사의 역할이 크다는 점입니다. 끝으로 방학비만 예방은 일상생활 속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아이를 키우는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오늘 나눈 정보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부모가 돼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 순환 과정에 온 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 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요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봉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봉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
2: 1112번입니다.

0: 구보계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백서방 구보객은 7곽을 구매하시면 5곽을 더드리고 15곽을 구매하시면 20곽을 더드립니다. 투걸테는 6곽을 구매하시면 4곽을 더드리고 12곽을 구매하시면 15곽을 더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에 문의하시고 구매하신 분에게는 아이패치 2곽을 더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합방 3호 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자방 구보객과 더불어 투걸테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보객 투걸테 이 제품 자체는 이번에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되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이런 제품을 선택만 해서 복용하고 사용만 하신다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저희들 설명과 아주 맞먹는 우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제품들 중에서 이 제품을 선택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여러분들 신변에까지 다가서게 하는 데는 그만큼한 효과성을 떠나서 다른 이유가 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백서방 구보객 뭐 한 가게 398원인데요. 12회간 복용할 수 있고 7각 5각 주고 15각에 20각 이제 준다고 하였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번에 이 우대 활동을 충분하게 잘 살리겠다면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걸테는 한 가게 490원인데 12각을 싸면 15각을 더 물어 주게 돼 있습니다. 20날 동안 쓸 수 있는 양으로 되는데 투걸테의 특점 자체는 드시고 바르는 약 이게 한 각이 따라갑니다. 드시는 약 한 각이 그리고 거기에 바르고 마사지 해줄 수 있는 약이 1대1로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한 각에 490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우대 활동을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게 되면 어지간한 뭐 관절통, 어지간한 노인성 질병 이것은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정도로서 좋은 효과를 보는 이런 좋은 제품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합니다. 제가 이제 금방 약방에 가서 좀 돌아봤는데요. 근심 없이 백서방 구보객 투걸테가 너무 많은 분들이 수요를 만족하고 있다고 그리고 효과성에 대해서 다시 제가 금방 왔을 때도 가보니까 아주 효과 좋다고 두 번, 세 번 싸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한 번 싸가신다면 자기 친인들, 친구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싸가면서 효과성을 긍정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나도 만성위염이 있으면서 먹으면 자꾸 껄끄리 나고 또 털이 나고 배가 그냥 짱하고 그 다음에 식구물이 자꾸 올라옵대다.
1: 예.
2: 그래, 소화 안 되니까, 막, 햇바닥에 그냥 설태해서 두툭 담아 설태가 이렇게 해서, 뭐,
1: 보자. 그 정도게 하면, 예.
2: 예.
1: 예.
2: 그래서 지금 방송 듣고서 백사방 구배하고 먹고 있는데, 인간 좋습니다. 진짜 효과가 완전 좋습니다.
1: 그래요. 예.
2: 예, 소화 잘 되니까, 나의 햇바닥이, 이거 한 달 먹어, 인사수 꽂아집죠, 햇바닥이.
1: 그렇죠. 이게 간을 도와주니 간이 중요한, 간 담당이 중요한 소화 공능이면서
2: 옳습니다.
1: 황정이란 성분이 건비위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2: 옳습니다.
1: 겁니다.
2: 예. 그래서 그건 뭐 인사수 향이 약방이 약을 얼마나 나가다 먹은지 모른다. 소약은 한 번도 안 났었죠. 자꾸 반복이 나타나면서. 근데 어제 약은 오랫동안 먹었는데 아주 거의 반복이 안 나타납니다. 너무 좋습니다.
1: 그렇죠. 예.
2: 그리고 그러니까 모가지도 자꾸 간질간질 거리면서 간에 자꾸 올라옵대다. 그래서 간에 예. 올라와서 모든 데 가서 영양사 쓴다. 모든 데 가면 간에 올라가고 배다 돼지게 영양사에서
1: 그렇죠.
2: 영영 시끄럽던 게 이 간에서 싹 싸갔습니다.
1: 호흡계통에 또 좋은 이런 성분이 들어간 예. 거 아니겠습니까?
2: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변비하고 설사 자꾸 교사되면 나타납대다.
1: 예.
2: 변비약 먹으면 또 살 나가고 설사약 먹으면 또 둘 굳어지고 이랬습니다.
1: 그렇죠.
2: 이겨서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교차되지 않습니다.
1: 예, 그렇죠.
2: 조상 됐습니다.
1: 바로 그렇습니다.
2: 예, 예. 그리고 이 두고 태는 집에 아저씨 쓰는데

0: 복대치거나 이 뻣뻣하고 복대치는 놈처럼 이렇게 이 목이 뒤에 불어났댔습니다.
1: 예.
0: 그래 짐을 어느는지 모르면 그냥 반사과야 붙이고 무슨 짐무 맞고 약사도 먹어도 낫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것은 오랫동안 뭔가 먹고 어떻고 그다 이거 약을 바르고 자꾸 암만 했더니 부지런히 날마다 그냥 한 개 있고 불어 올라가서 많이 꽂아 내려갔습니다. 요즘에는
1: 그렇죠. 예예. 예.
0: 이제 조금 더 숨을 썩 낫겠습니다. 썩 내려갔습니다.
1: 바로 그렇습니다. 예예.
0: 예.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예. 나도 어쩌다 가끔씩 같이 씁니다. 또 예.
1: 그렇죠.
0: 나도 예 발등이도 붓기고 발목도 붓기고 할 때면 조금 이렇게 같이 바르면 인사 시원하고 통통증 인사 못더라 말이야. 예.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내 지금 좋아 이야기에서 좀 떨어졌습니다. 이야기 떨어지고 오늘 또 배달 받자고 그래.
1: 어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501-775번에 연락하세요.
0: 예, 501-775번입니다. 예.
1: 예,
0: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백장반 쓰는 환자입니다.
1: 아, 예.
3: 저는 어제 예, 다섯 달 거 있습니다. 이제 예. 그저 더 줄만 있으면 다섯 달씩입니다.
1: 아 그래요?
3: 생각하면 예, 예. 중풍 후유증은 머리가 허리터분하고 혈압조절이 안 되고 예. 항상 머리가 너무 안 해서 두 번 일어나고 얼마 좋습니까?
1: 그렇죠.
3: 몸도 헷갑아지고 예. 그렇게 무겁던 몸도 그리고 이 두걸 편에는 저는 경추 뭐 아예 아픈데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도 하고 급소도 맞고 기름 주사도 맞고 첨약도 얼마 썼는데 모릅니다.
1: 아, 그렇겠죠.
3: 그리고 고약은 얼마 썼는데 모릅니다.
1: 예.
3: 그런 게 아이디입니다. 위장 세기 합니다.
1: 그렇죠.
3: 예. 그리고 이 두걸 편은 먹고 마사지하고 바르고 하니까 몸이 자연적으로 아프던 몸이 가쨌단 말이에요. 몸이
1: 그렇죠.
3: 가까워지고
1: 바로 예. 그렇습니다.
3: 예. 활동 못하던 게 활동도 하고 아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예.
3: 더구나 몸이 가까워지니까 그래서 처음 그만거나 개거나 옮기던 게 가까워지니까 제일 좋은 게 그겁니다. 그래서
1: 그렇죠.
3: 활동, 운동도 못하던 게 운동할까 얼마 좋습니까. 그래 이래서 활동이 좋을지 이것도 또 드물다니까 그래 두 가지 배달 받아서 계속 쓰자 그래요.
1: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수한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까지 받았으니까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데 나이가 드시면서 여러 번에서 불편한 분들 가운데서는 백자반 구멍에다 투월대 이 제품 두 가지를 결합하면 더 좋지만 해도 각각 쓰며 각각으로서 효과를 충분하게 나타낼 수 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문의 하자고입니다.
1: 예, 말씀하세요.
4: 담양에 시루가 있고 간에 물집이 있답니다. 이래는 됩니다.
1: 예, 그런데 백자방 구박액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 그 시루가 하나는 예. 간에 시루가 이제 났다 했습니까? 담양에
4: 시루가
1: 났다. 예. 그렇죠. 예, 예.
4: 예.
1: 예. 그리고 간에 물질이 있다. 아, 예, 예.
4: 예.
1: 이게 백자반 구박액 쓰게 되면 이게 주약에 그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치료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물집이 생기거나 시로가 생기거나 이런 거는 모두 간 그리고 그 콩팥이 조화가 제대로 잘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 오행학설에서 간은 그 목이요 그리고 콩팥은 물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목에 물이 제대로 잘 이게 배합이 돼야 되는 건데 그 배합이 잘 되지 않게 되어 있는데 여기 전반 제품 자체는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리고 여기에 지금 황정이나 성분이 상초, 중초, 하초를 골고루 도와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완전히 이 제품 자체를 한 100일 동안 쓰는 과정이게 되면 그런 게 많이 줄어들게 돼 있고 보통 한 반년, 1년 견제하시게 되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좋아질 겁니다.
4: 예, 감사합니다.
1: 예, 백자반 구박에 한번 시도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건강하세요.
4: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반 구박액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00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면서 100근을 농축해서 항근으로서 고온 처리한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그러니까 이 약 힘이 아주 세다는 걸 말합니다. 백근을 농축해서 항근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복용

0: 하심에 있어서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드시기도 편리하고 약 힘이 세고 주무시기 전에 복용하시게 되면 편안한 잠을 주무시는 과정에서 모든 낮에 일하던 피를 간에서 저축해서 해독하고 간에서 담즙을 만드는 좋은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제품이 바로 백자반 구박약에 속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도 백자반 구박약을 구박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2: 예. 선생님 강의를 듣고서 이 백자반 구박약을 구박했는데 이 약이 확실히 좋습니다. 구박해보고.
0: 예, 예. 그렇죠.
2: 다른 약과 다릅니다.
0: 약 힘이 셉니다. 예. 그 효과가 예,
2: 예,
0: 아주 우수합니다.
2: 한 번만 자기 전에 직전에 그랬는데 예. 이게 더 하루에 세 번 먹는 약 보고 또 효과가 더 셌다.
0: 바로 그렇습니다. 예. 잘 이해하고 예. 계세요. 예.
2: 저는 어쨌든지 노년에 나무가 그런지 어디나 아야폰데 없습니다. 예.
0: 그게 예 바로 예. 그렇습니다. 노년에 들어서게 되면 나이가 병을 불러오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포의 정상 대사가 무너지게 되어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요. 예.
2: 그렇습니다. 혈압도 잘 조절되고 머리가 힘하고 예 기억력도 바로 저 무슨 거 가져갔다도 뭐 가져가는 거 안 세서고 있고 이래고 그 다음에 소화도 잘 안 되고 다리도 아프고 어쨌든지 소변도 자꾸 어쨌든지 여름에는 만 노년대 그런지 한 가지 한 가지 늙을까 또 떼나는 것 같습니다.
0: 예, 그렇죠.
2: 예. 예. 예,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 백자반을 복용한 결과 어느 다섯 달 다 됐습니다.
0: 예.
2: 왜 그러니까 복용한 결과가 여름년으로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0: 예.
2: 예, 첫째 혈압이 오르고 내리고 하던 게 지금 제대로 안정되고 있습니다.
0: 예. 예.
2: 그리고 그 다음에 소화도 잘 되니까 예, 기운이 난다. 밥은 먹을까.
0: 그렇죠. 예, 예.
2: 예. 예. 그리고 기억력도 돌아섰습니다. 이전에는 저도 어디다 듣는 간에 자꾸 그랬더니 지금 그런 현상이 없어지고 인사감을 샀습니다.
0: 예. 예, 예, 그렇죠. 기억이 좋아지죠. 뇌세포가 살아나게 되어 있으니까.
2: 예.
0: 뭐 때문에 뇌세포에다서 충분하게 모세혈관을 통해서 영양공급이 따라가게 되니까 매개 세포마다 영양공급이 따라가야만이 기억세포가 살아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역할을 충분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2: 예, 그리고 소변도 그렇게 잤던 게 지금은 보통 안 보입니다. 많이 먹음도 보이고.
0: 예, 예. 예. 너무 정상입니다.
2: 예, 예.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개운하고 거뿐하고 정신합니다.
0: 예. 그렇죠. 예.
2: 그리고 다리도 아파 충계를 이게 할머니 와서 그러던 게 예. 이게 뭐 약을 먹이 약을 구박할까 예. 부승계 내리면 다리가 가벼워집니다.
0: 이게 예.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하는 성분이 제하소하고 인양호라 성분이 그런 역할을 충분하게 하니까 그런 겁니다. 맞습니다.
2: 예,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충기를 얻을 때 영호라고 골기도 매우 호랍니다. 지금 이전 보고 많이 더 걸습니다.
0: 아, 그렇죠. 예. 예.
2: 이렇게 됐다 구별하고 예, 노년의 백년도 더
0: 장수 제품으로
2: 장수 제품 때 그런지 영호가 정말 여름년으로 하루하루 하나씩 더 나아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아, 그럼요.
2: 예, 그래서 저는 이번 활동에 이 뱃살 구복하고 아무래도 계속 노년에 구복해야 되죠.
0: 아, 그렇죠. 예, 예.
2: 예, 이번 활동에 참가해서 배달 받다고 그럽니다.
0: 그렇게
2: 예.
0: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5번에 연락하면 됩니다.
2: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좋은 약 소개해서 고맙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월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예.
3: 저는 예, 두 골테를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예. 부수도 있고, 골다공증이 있습니다.
0: 예.
3: 예. 그래서 예, 아, 저는 걸린 지도라고 약도, 당고약은 오래 썼습니다. 많이 썼습니다.
0: 예.
3: 예.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침도 맞아보고 했는데, 그래도 그랬까나 예, 이만합니다.
0: 예.
3: 그런데, 그래도 예, 완전하지는, 많이 완전하지는 못했어요. 예. 걸자무에 무릎에서 예, 내가 때 어긴한 것처럼 막 그것도 비비는 것처럼 수심에 아파서 예, 통증이 나서 그거 흔들어 놓고서 앉아 세다가는 또 살랑살랑 걸었습니다.
0: 네.
3: 아 그리고 예, 앉을 때나 일어날 때도 예, 딱 그 무릎이 아파서 예, 아 대고 일어나고 대고 앉고 이랬습니다.

0: 그랬던 게 이토고 데렸으니까에 비가 많이 났습니다. 다른 약보다의 이 약은 위를 도우면 소리에 효과가 빠릅니다. 발에 힘이 오면 소리에 발이 발에 힘이 오니까 발이 제대로 나갑니다.
1: 아 그렇죠.
0: 예. 예. 그래 지금 많이 지금 효과를 봤어요. 원한 후에 제 별로 걷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문 앞이나 나갔는데 지금은 예 근처 약방이란 반입니다.
1: 아 그 정도는 필수인데 평소에 예, 그렇게 하지 못했던 예. 게 지금 하게 되어 있다 그렇죠?
0: 예. 이 약은 예, 먹고 바르니까 효과가 영 빠릅니다. 진통도 되고 효과도 잘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예, 약을 많이 썼지만 이 약이 먹은 뒤에서 제일 좋으니까 이 약으로 예, 마지막으로 그냥 계속 쓰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예.
0: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오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오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테의 제품 자체는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습니다. 발명 특허까지 받는 증서까지 받자 하게 되면 아주 우수한 산자병원 같은 데서 몇 년간의 림상 경험을 통해야만이 발명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발명 특허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드시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나이가 들면 골격의 노화부터 시작된다. 렐로 구셀로라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골격의 노화는 직접적으로서 우리가 뭐 자유롭게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영향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이제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약방 같은 데 자기 절로 이전에 나갈 수 없었는데 지금 약방 같은 데도 자기 절로 나갈 수 있고 어지간하게 이전에는 집에만 앉아 계시고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자 하면 많이 빌려야 되기 때문에 앉은 걸음을 해서 여기 거리 이동하거나 집안에서는 그럴 때도 있었는데 지금 이 제품을 드시고 마음대로 섰다 앉았다 이게 편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 자체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실험 놓고 쓰시게 되면 여기 잘리허라는 게 있습니다. ZLA다설이 여기에 문자가 쭉 그 아랍어야 숫자하고 문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완전히 실험 놓고 쓰게 되면 저희들 발명 특허라면 정말 발명 특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복방 개미 활락 캡슐로 되어 있는데요. 복방으로 되어 있으면서 주요한 성분은 흑개미가 주요한 성분으로 되어 있는 몇 가지 그러니까 칭펑텅이라든지 진주라든지 방귀라든지 이런 복방 개미 활락 캡슐로 되어 있는데 여기 중요한 것은 활락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활락이라는 것은 경락이 잘 소통되는 차원에서 우리가 동통으로 전달될 때게 되며 경락이 소통되지 않고 막혔기 때문에 동통으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가 제일 여기 발명 특허를 받은 첫 구절에 풍한습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관절병과 더불어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여러 가지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제품이다. 이게 발명 특허를 받은 뒤

0: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것은 아주 보통 관절염이 아닙니다. 자가 면역계통을 남들이 나를 파괴하는 면역계통을 파괴하는 이런 걸로 오해해갖고 자기절로 자기 볼을 치는 이런 격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병은 관절통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류마티스 관절염은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질병을 부르게 되는데 심각하게 그 관절 마디마다 특히 손가락 마디가 중간 마디 두 번째 마디가 뚝뚝 빼져 나오게 되어 있으면서 어려운 잘 치료되지 않는 질병인데 여기 발명 특허를 받은 거기에다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질병을 치료해서는 좋은 제품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험 넣고 이 제품을 쓰게 되면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관절통으로 힘든 분들 가운데서는 본 제품을 쓰셔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많은 관절 치료 제품은 위를 상해서 꼼짝 못하는데 먹다도 버리고 돈을 뭐 버리는 격으로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제품 자체는 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관절통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속으로부터 겉으로 구멍약, 겉으로부터 속으로 바르고 마사지해주는 약 이렇게 결부된 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일단 쓰시게 되면 어지간한 관절통, 경추, 요추, 뼈구 요추간만 탈출, 혹은 요추간 협착, 그리고 어깨, 무릎, 그리고 발목, 어느 손목, 손가락 마디마다 아파나서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주먹을 꼭 쥘 수 없던 이런 분들 가운데서도 지금은 마음대로 칼질할 수 있고 주먹을 꼭 쥘 수 있게끔 회복을 가져온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다 하게 되면 믿지 않을 이유가 기본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하게 관절에서 관절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을 든든하게 해주는 차원이래야만이 관절과 근육은 떨어질 수 없는 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근육이 많이 위축되게 되면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한 두 주일 자후 연속 침대에 누워서 꼼짝달싹 못하고 남에게 의지해서 먹고 뭐 대소변 보고 기저귀 차고 이 정도로 하던 사람은 갑자기 두 주일 후에 일어나서 서서 걸으려 하면 못 걷습니다. 뭐 때문에 근육이 다 위축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이 제품 자체는 흑개미 자체가 해독 지통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부선종양 콤파지 양을 돌아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간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간은 근육을 만듭니다. 콤파츠는 골격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간과 콤파츠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 넣고 쓰기만 하게 되면 여기에 칭펑통이라는 성분은 소변이 잘 통하게 하고 경락을 잘 수통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풍습을 몰아내게 되어 있고 방귀란 성분 자체는 기본으로서 혈압을 온정시키고 우리 관절통은 보통 항균소를 써서 소염하는 것 아닙니다. 관절통은 무균성 염증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균소를 써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충분하게 무균성 염증을 해결해주는 방귀란 성분이 들어갔고 특히 흑개미란 성분 자체는 관절통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특수한 이런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특히 흑개미는 여섯 개의 그 다리가 있으면서 한 개 다리는 몇백 개의 몇천 개의 발동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관절통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투골템입니다. 이번 기회를 잘 사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그 힘이 나게끔 관절을 도와주는 이런 제품이 바로 투골템에 속합니다. 백자방 구박액은 하루에 한 번만 드시게 되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실 넣고 쓰시게 되면 여러 가지 노인성 질병은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501-775번, 501-775번입니다.

동요가 있는 곳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요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요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7월 22일은 국제 달의 날입니다. 이날은 인류의 최초 달 착륙 성공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념일인데요.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 우주선이 암스트롱 일행을 달에 보내 인류 최초로 달 착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부터 사람들은 달의 신비한 모습을 하나 둘 알아가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즐거운 동요와 함께 밤하늘을 환하게 비춰주는 달을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리룡득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채매화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달은 어째 밝을까를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지구의 유일한 천연 위성인 달은 약 45억 년 전에 형성됐는데요. 달은 지구로부터 약 38.4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지구를 에워싸고 쉼없이 운행을 합니다. 달은 지구보다 훨씬 가볍다고 하는데요. 질량이 지구의 약 81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달의 체적은 지구의 약 49분의 1이고요. 지구를 농구공이라고 한다면 달은 탁구공만한 크기겠죠. 전춘식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최나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아빠 고향을 보내드립니다.

밤하늘에서 빛나는 둥그란 달은 옥쟁반 같기도 한데요. 때문에 달이 동그란 구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달은 완전한 공모양이 아니라 편구체인데요. 량 끝이 살짝 납작하고 가운데가 볼록한 레몬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달은 무엇 때문에 레몬 모양일까요? 이는 달에 대한 지구의 인력과 달의 자전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김철호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지혜선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나뭇잎 편지 한 장을 보내드립니다.

어두운 밤길을 등불처럼 밝혀주는 달은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죠. 그렇다면 달은 스스로 빛을 내보내는 걸까요? 그것은 아니랍니다. 우리가 밝은 달을 볼 수 있는 것은 태양 덕분인데요. 태양이 강한 빛을 달 표면에 비추면 달은 그 빛을 반사시킨답니다. 그렇게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면 우리는 예쁜 달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최혜령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리경득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산들이와 한들이를 보내드립니다.

달은 자전을 하면서 지구를 에워싸고 공전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달이 공전을 하는 시간과 자전을 하는 시간이 같다는 거죠. 이렇게 공전 시간과 자전 시간이 같기 때문에 달은 항상 똑같은 면을 지구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에서 보는 달은 언제나 달의 앞면인 거죠. 그렇다면 달의 뒷면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주 비행체를 이용하면 달의 뒷면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김경호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로윤관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해님은 달님은을 보내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은 망원경으로 달을 구경해 본 적이 있나요? 달의 표면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크고 작은 구댕이들이 울퉁불퉁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움푹 패인 구댕이를 달 구댕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은 운석이 부딪혀서 형성됐고 가끔은 화산 활동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달 구댕이들의 크기와 깊이가 모두 다른데요. 직경이 몇십 센티미터도 안 되는 구댕이가 있는가 하면 직경이 200km가 넘는 엄청난 크기의 구댕이도 있다고 합니다. 한석윤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최선숙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달을 보면 별을 보면을 보내드립니다.

1월 우리나라에서는 달을 탐측하는 상하공정을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상하공정은 무인 달 탐측, 유인 달 착륙, 달 기지 건설 등 3개 단위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상하 6호 탐측기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달 뒷면의 흙을 채취해 지구로 가져왔는데요. 가져온 흙의 질량은 1900g을 넘는다고 합니다. 달에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귀중한 자원이 있는데요. 달 기지가 완성되면 과학자들은 달의 환경을 더 자세히 탐측하고 달에 있는 자원을 어떻게 이용할지 한층 깊게 연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달에 관한 지식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매일 밤 변함없이 대지를 비추는 달은 알면 알수록 더 신비롭고 고마운 존재입니다. 친구들, 앞으로도 항상 탐구하는 마음으로 세상과 우주를 배워나가시길 바랄게요. 오늘 밤에는 하늘의 달을 바라보며 우주의 신비를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리태수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희무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달동네를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 나라를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구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구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기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홍수 방지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여유롭게 대응합시다. 미리 점검하고 미리 발견하며 미리 조치를 취해 안전을 확보합시다.

장문철이 씁쓸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오종전에서 박고가 이민위원회 주석자리를 만들더니만은 나한테 그 일을 맡으라고 했어. 그런데 맡고 보니 영 이상한 자리였어. 게다가 모태동이 소베트 주석이어서 정부 일을 도맡아 했는데 내가 가는 바람에 할 일이 없어져 버렸어. 나도 밀어내고 모태동도 내치웠으니 정말 일석이조였지. 일이 그렇게 된 거로군요. 왕가세원 생각에 빠지었다. 장문철이 나직이 말했다. 그리고 한 번은 리덕의 말을 전하던데 지금도 그게 무슨 뜻으로 한 말인지 알 수가 없어. 무슨 말이길래요? 왕가상이 맑은 눈을 반짝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리덕이 역에서 일할 때는 역시 모스크바에서 온 동지를 믿어야 한다고 했다는데 우리끼리는 부딪히지 말라는 뜻이지 싶었어. 그게 무슨 말이지? 왕가상이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당에서 어찌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떤 패거리나 개인을 파뜨는 게 아니라 진리를 따져야죠. 그렇소.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따라야. 장문천도 다짐하듯 말했다. 그때 방문이 삐걱 열리었다. 조울래가 싱글벙글 웃으며 들어섰다. 검고 숱 많은 수염이 가슴에 멋지게 드리워 있었다. 그는 방 안을 훑어보고 나서 고개를 들고 천장에 매달린 등을 보며 말을 했다. 이 집은 참 좋군. 누가 살던 집이랍니까? 마부의 집이라고 합디다. 마부? 졸대가 고개를 갸웃거리었다. 정말입니다. 주소장한테는 시집도 못 보낼 만큼 아주 못생긴 노이동생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주서성이 결국 노이 동생을 자기 마부한테 시집을 보냈대요. 그런데 그 운 좋은 마부가 료장으로 올라갔답니다. 그 말에 주울래가 웃음을 터뜨리었다. 모두성은 어디 갔습니까?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하자질한테 갔습니다. 의료대에서 전화가 왔는데

당금 아이를 낳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몸을 풀어야 하다니 여성 동지들이 정말 고생 많습니다. 주울내가 한숨을 쉬며 침대에 앉았다. 왕가상이 말했다. 금방 락보 동지하고 얘기를 좀 해봤는데 청주국 회의를 되도록 빨리 여는 게 좋겠습니다. 주울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안 그래도 이제 박구한테 가서 말했습니다. 그러자고 하더군요. 보고서는 박구도로 쓰라고 했습니다. 날 보고도 몇 마디 하라고 하던데. 그러더니 주울내가 물었다. 아쉽게도 주석이 없군요. 이번 회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의 생각을 좀 들어봤습니까? 그 동지 역시 토론 범위를 너무 넓히지 말았으면 했습니다. 군사 문제에 집중하자고 말입니다. 왕가상은 자기가 잘 알아듣게 말하지 못한 것 같아서 한마디 보탰다. 그러니까 정치 노선에 대해서는 먼저 언급하지 말자는 얘기지요. 주울내는 짙은 눈썹을 찌푸리고 한참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좀 더... 그게 정말입니까? 더 이상 그냥 도서는 안 됩니다. 몰아내야 합니다. 난 먼저 가봐야 하겠습니다. 모두석이 오면 다시 오지요. 주울내는 손을 젓고는 빠른 걸음으로 집을 나섰다. 전투적 가정은 갈등으로 복잡하다. 하지만 역사는 말한다. 비 온 뒤에는 언제나 해가 뜬다고. 필연과 우연은 늘 재미있게 연결이 된다. 필연성은 예측할 수는 있지만 우연성은 그 어떤 천재라도 예측할 수가 없다. 이를테면 1935년 1월 15일에 열린 중국공산당 정치국 확대회의가 국민당군 사단장 백휘장의 집에서 열일이라고는 누구도 생각지 못했다. 백휘장 자신도 절대 생각하지 못했지만 모태똥 주울내와 같은 인물들도 생각하지 못했다. 백휘장은 왕가렬 밑에 있는 사장이었다. 1932년에 공사를 끝낸 이호화론 저택은 완전히 귀양에는 왕가렬의 층집 양식을 본단 것이었다. 집 둘레에는 넓은 복도가 있고 모두 아치형 조각으로 보기 좋게 장식이 되어 있었다. 왕가렬의 집과 다른 점이라면 한층이 낮을 뿐이었다. 그래도 조은희성에 있는 낡고 자그만 층집들의 대면은 당무리 가운데선 두루미 같았다. 거울처럼 반짝거리는 검은 대문에 들어서면 마음을 위로하는 집이라는 현판이 달린 둥근 문이 보이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먼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쉬어가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겨울은 해가 짧았다. 저녁을 먹은 지 얼마 안 되어 땅더미 가지었다. 호위병들은 천장에 매달린 석유등에 불을 달았다. 2층에는 노른 객실은 귤색 불빛으로 가득 찼다. 큰 화로도 가져다 놓고 숯을 담아 반 공기를 데웠다. 방 한가운데는 검고 기다란 상이 놓여 있었고 그 곁으로 정교하게 만든 검정색 등나무 의자 12개가 나란히 늘어서 있었다. 벽에는 시계도 걸려 있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이 회의를 위해 마련돼 있는 듯했다. 장정을 시작한 뒤로 이처럼 아늑한 환경은 처음이었다. 회의실에 들어선 정치국 위원들과 확대회에 초청이 된 홍군 고위급 장령들은 모두 웃는 낯이었다. 회의장에는 즐겁고 따뜻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공산당의 가풍을 따르면 본디 이래야 했다. 이제 열리게 될 회의는 심각하고 엄숙하며 서로 맞서야 하는 것이었지만 아직 불안한 조짐은 보이지 않았다. 집안은 웃음으로 차넘치였다. 호위병들이 반듯하게 줄을 맞추어 의자를 놓아두었지만
유격 생활이 모...

마음에 밴 사람들인지라 제 마음대로 끌어다 널찍하게 놓고 자유롭게 앉았다. 너무 딱딱하고 틀에 박힌 생활은 이제는 그들의 성격과 맞지를 않았다. 오늘 회의의 사회자는 총석이 박고였다. 곁에는 주울래, 주덕, 진훈이 앉았다. 모태똥은 왕가상 장문천과 나란히 창문 곁에 앉았는데 머리가 더부룩하게 길었고 얼굴도 여전히 파리했지만 마음은 가벼워 보이었다. 스스럼 없이 웃고 말하는 품이 중요한 회의를 앞둔 사람 같지를 않았다. 등발, 류석이, 하계풍 같은 정치국 후보 위원들과 확대회의에 초청이 된 고위급 장령인 류백성, 리부촌, 림표, 서병진, 팽덕회, 양상곤, 리탁연, 주황비서장 등소평이 큰상 둘레로 여기저기 앉아있었다. 리덕은 멀리 방문옥에 앉아 줄 담배만 피워댔다. 자욱한 담배 연기만큼이나 그의 근심도 짙어 보이었다. 곁에는 통역관 오수곤이 앉아있었다. 박고는 재능에 뛰어난 젊은이였다. 생각이 예민하고 막스 레닌주의 밝았다. 전에 주황섭의 두구역에 회의 때마다 입을 열기만 하면 무슨 말이든 막힘이 없었고 논리적인 설명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다. 게다가 영어와 로우로 막스 레닌의 책을 단락체로 인용할 때면 회의장에서는 늘 폭풍우 같은 박수가 쏟아지었다. 하지만 젊은 나이에 큰일을 맡다 보니 평소에 어딘가 우쭐하는 데가 있었다. 오늘도 여전히 자부심에 차 있었지만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이었다. 사실 누구든 궁지에 몰리면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기란 힘든 노릇이다. 박고는 상강을 건넌 뒤로 동지들이 뒤에서 수군거리거나 앞에서 불만스럽게 따지는 이야기를 꽤나 들어왔다. 오늘 회의도 여러 사람의 제의에 의해 열리게 된 데다가 보고도 다른 사람이 최초에 준비한 것이다. 그러니 불안한 마음이 없을 리가 없었다. 자명종이 다섯 번 울리자 주울래가 박호의 귓전에 나재기 속삭이었다. 시작합시다. 박고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방을 한번 빙 둘러보고는 회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5차 반포위 토부를 돌아보며 라는 제목으로 보고를 했다. 그는 사중전회일에 당중이 세운 정책과 전략이 모두 정확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주황소베트 구역을 포기한 원인을 꼽으면서 여러 가지 외부 상황을 내로들었다. 먼저 5차 반포위 토벌이 이전에 치른 반포위 토벌과 다른 점을 강조했다. 제국주의 열강이 국민당에 엄청난 원조를 쏟아부어 국민당 군대가 새로운 군사 장비를 갖추고 100만이라는 병력을 동원했고 중앙 근거지를 공격해온 병력만 50만이 되는 데다가 또 군사 고문의 지도를 받기 때문에 홍군이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내부 요인으로는 백색지대 인민들과 병사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턱없이 부족했고 홍군이 동일된 전략과 의지로 서로 힘을 모으지 못했다는 점을 꼽았다. 이러한 약점들 때문에 국민당 군대의 5차 포위 토벌을 막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박고는 보고를 하면서도 쉬지 않고 담배를 피워댔다. 그는 자우룩한 담배 연기 속에서 보고를 끝냈다. 동지들, 이 보고서는 너무 급하게 쓴 것이라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동지들이 볼셰비크 정신으로 비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은 박고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무척 마음이 쓰였다. 마치 작품을 내놓고 독자의 판단을 기다리는 가련한 작가가 된 듯했다. 회의장에는 냉엄한 침묵이 흘렀다. 언제나 박고의

0: 지도를 따라오던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주왕국석이 하계풍은 도정신하여 회장 안에 있는 얼굴들을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그들의 표정에서 반응을 읽으려고 애쓰는 듯했다. 이제 주울래가 보고할 차례였다. 그는 단호한 얼굴로 차분하게 말을 꺼냈다. 주울래의 보고는 박고의 보고에 비하여 한 가지가 분명히 달랐다. 주울래는 5차 반포위 토벌투쟁에서 승리하지 못한 원인으로 내부 요인을 훨씬 많이 꼽았다. 지도자 자신이 군사 로선을 정하면서 잘못을 저질렀다고 솔직히 털어놓은 것이다. 우리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비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는 회의장에 모인 동지들을 둘러보며 침통하게 말했다. 제 결함과 잘못이 큽니다. 저는 제가 맡은 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잘못을 고치겠습니다. 동지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수염은 떨리는 듯 짚었고 눈빛은 진실했다. 사람들의 눈길은 모두 그 얘기로 쏠리었다. 공산당원이나 워낙 이런 거야. 모두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이 순간 모든 얼음덩이가 스르르 녹는 듯 싶었다. 사람들은 그가 모태똥 주덕과 마찬가지로 군사를 움직일 때는 기동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모태똥을 대신하여 일방면군 총정치위원을 맡아 주덕과 함께 적의 4차 포위 토벌에 맞섰을 때 홍군은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그 뒤 주울래와 주덕은 중심도시를 빼앗는 문제로 림시주황정부와 맞서게 되면서 전방을 주의하는 주도권을 빼앗기고 말았다. 리덕이 주황소베트구에게 들어온 뒤로 모순은 더욱 깊어지었다. 마침내 1933년 말 리덕은 전방에 대한 지휘를 통일한다는 핑계로 중국 공산당 주한국의 결정을 거쳐 중국 홍군 총사령부와 일방면군 사령부를 없애고 전방 본부를 중앙혁명군사위원회 밑에 두었다. 그리하여 박고와 리덕이 부대를 직접 지휘하게 되었다. 형편이 그런데도 오늘 주울래가 성실하게 책임을 지겠다고 하니 사람들은 더욱 그를 우러러 볼 수밖에 없었다. 이어 장문천이 무거운 얼굴로 말을 이었다. 모태똥 왕가상과 미리 의견을 나눈 뒤에 꼼꼼하게 준비한 발언이었다. 장문천의 우렁우렁한 발언은 박고의 보고와 심각하면서도 날카롭게 대립되는 진영을 이루었다. 회의장의 분위기는 긴장이 더해갔다.
1: 제가 몇 마디 하겠습니다.
0: 모태똥은 웃으며 장탁에 놓인 낡은 범람 곱부를 들고 물을 마시었다. 그러더니 한 손에는 간추린 원고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담배를 낀 채 말을 꺼냈다. 다른 때는 원고 없이 연설을 하곤 했지만 오늘은 특별히 준비를 한 것이 분명했다.

장편소설 대장정 1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서태원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어떤 어려움에서도 기회를 찾아낸다고 합니다. 이것이 긍정의 힘인데요. 이래 봉착하게 되면은요, 걱정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정말 걱정해야 할 일에 대해 걱정하면 유익한 걱정이 되지만은 걱정할 필요 없는 일에 걱정을 하게 되면은 부질없는 걱정이 될 뿐더러 살아가는데 아무런 이점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자신의 처한 위치가 보잘것없지만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가슴 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긍정적인 태도로 인생을 대하고 보람있게 살아가야 함을 선호하는 수필 몇 편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궁금이의 수필 하늘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를 감상하겠습니다. 하늘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궁금이. 지난 세기 90년대부터 급증한 우리 민족의 해외 진출과 연해 지역 대도시로의 인구 이동으로 말미암아 농촌 인구가 격감되면서 위기론이 많이 제기됐다. 그러나 20년이 훨씬 넘게 지난 지금 우리는 각자 다 제자리에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가고 있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도 비관론은 항상 존재해왔다.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인기를 누리기도 했다. 특히 사교 매체의 부편화와 함께 수시로 자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무대가 주어지면서 각양각색의 관점이 등장을 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비관적이고 소극적인 주장이 사람들의 눈길을 더 끄는 건 무슨 이유에서일까? 가짜뉴스와 악플도 마찬가지다.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정서보다는 불만과 공격의 성격이 때로는 사실과는 무관하게 사람들의 시야에 더 잘 들어온다. 우리가 이 시기 길거리에서 저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어느 한 사람이 쓰지 않고 있으면 당연히 무사람들의 초점으로 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지나온 기나긴 세월 속에서는 연예인들이나 소수 사람들만 쓰고 있다는 게 마스크였으니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게 오히려 이색적인 풍경으로 사람들의 주의력을 끌었다. 같은 마스크인데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대조가 되는 효과를 산생한다. 사실 비관론은 자비심에서 피로뜰 것 같지만은 지나친 자신심에서 오는 경우가 더 무섭다. 이를테면 자기의 능력에 비해서 주어지는 대우와 혜택이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면서 비관정서가 생기게 된다. 능력은 주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주는 게 정답인데 스스로 자기를 다른 사람과 구별해서 한참은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주변과 마찰이 생기고 항상 불만정서가 생기기 마련이다. 생각만 하면은 무더

여기로 쏟아지는 각양각색의 정보에서 내가 어떻게 고르냐에 따라서 흰 걸 검게 만들 수도 있고 깨알을 수박만큼 부풀릴 수도 있다. 이런 현상 일부 학자들의 논문에서도 나타난다. 긍정적인 전망이나 낙관적인 분석에 대해서는 그걸 볼 거면은 정보사업법을 보지 왜 당신의 논문을 읽겠냐는 식이다. 그래서 경제붕괴론과 같은 당장 하늘에 무너질 것 같은 논점을 제기해야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고 생각한다. 일부 학술지도 열독양을 위해 여기에 동조한다. 그런데 아무리 천둥번개가 쳐도 세상은 개인 날이 흐린 날보다 훨씬 더 많다. 우산을 팔기 위해 비오는 날만 부각시키면은 이쁜 옷을 가득 사놓은 숙녀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할 일이다. 햇빛 찬란한 날에도 우거지상을 하고 있겠다면 말릴 수 없는 거고 추적추적 내리는 비 속에서도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내다보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맏이는 우산 장사를 하고 둘째는 염색 가게를 하는 두 딸을 둔 엄마가 있었다. 개인 날에는 우산 장사를 하는 딸이 엄마를 찾아와 장사가 안 된다고 하소연하고 비 오는 날에는 염색 가게의 딸이 엄마한테 전화를 하여 울상을 했다. 어느 날 엄마는 두 딸을 불러서 이런 말을 해줬다. 개인 날에는 동생네 염색 가게가 잘 되어서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비오는 날에는 언니네 가게가 잘 되어서 좋겠다고 생각하면은 매일마다 기분이 좋지 않겠니? 비관적인 정서는 바뀌는 게 두려운 데서도 나타난다. 익숙해진 현 상태가 편안한 건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다 그 자리에만 있으면은 발전이라는 게 있을 리가 없고 발전 과정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그럼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서는 변화의 불합리성과 현 상태의 합리성을 극력 부각시키게 된다. 후출기가 나왔을 때 극력 거부하면서 후출기가 없으니 찾는 사람이 없어서 세상 편하다는 사람들이 있었고 휴대폰이 나오니 집에도 사무실에도 다 전화기가 있는데 굳이 휴대폰을 해서 뭐 하냐는 사람들도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거짓말 같지만 그때는 그랬다. 왜냐하면 어떤 기계 한두 대가 없다고 생활이 진행되지 않을 정도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이와 변화는 싫어도 감수해야 하는 생애의 필수 사항이다. 나이 먹는 게 싫다고 시계 바늘을 정지시킬 수도 없는 거고 변화하는 게 귀찮다고 5G 시대에 2G만 고집할 일도 아니다. 인간의 적응력은 부수라는 단어가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상당히 발달되어 있다. 그리고 적응력은 많은 경우에 무의식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어차피 바뀔 거면 주동적으로 다가가는 게 훨씬 효율적인 지름길이다. 해평면이 상승한다고 연애 도시를 비울 수는 없는 일이고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녹는다고 당분간 지구를 떠날 수도 없는 일이다. 이 시기에 또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하다는 비관론이 제기되는 경제발전의 주기성은 굳이 올해가 아니었더라도 언젠가는 반복되었을 현상이다. 이미 벌어진 일은 한숨보다는 해법을 위한 노력이 최선이다.

네, 그래서 작자는 두려움과 자비심에서 비롯된 비관론을 타파하고 봉착한 일에 좀 더 조동적으로 다가서서 한숨보다 해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면서 긍정적인 태도로 인생을 대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어 최균선 씨의 수필 즐거운 불편함을 감상하겠습니다. 즐거운 불편함, 최균선. 우리에게 네 가지 큰 기물로 자전거를 꼽던 시대가 있었다. 살림이 그리도 팍팍하던 때라 수십호 동네에 자전거가 있는 집은 선망의 대상이었다. 특히 도시 사람들로 말하면 가장 보편적인 교통도구로서 몇십 년간 홀씨할 수 없는 지위를 차지했다. 도시에서 출퇴근 시간이면 호호탕탕한

자전거 대군이 중국의 독특한 일대 풍경을 이뤘고 자전거 왕국이라는 영광을 지니기도 했다. 지금 고식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확실히 드물다. 2-3천원은 보통이고 6-7천원이 중급이고 만원 이상 심지어 6만원도 넘는 자전거가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자가용이 보통 가정에 들어오면서 큰 길에서 낡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마치 로시난데를 타고 나선 돈키호테를 보는 듯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야흐로 자동차 대란이 일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돌이켜 생각하면 자전거야말로 공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뿐만 아니라 오염이 없고 소음이 없고 건신의 특점이 따로 있어 록생 문명의 일부분으로 될 수 있으며 소비주의의 해독제로 될 수 있는 친환경 교통도구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혹시 지금 자가용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질지 모르고 또 자가용이 없는 출근족은 풀이 죽을 수 있겠지만 낡은 자전거라도 두세 번도 아니게 도정 마치고 나서 펄펄 뛰는 나를 두고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평생 자전거를 애용하다 보니 도정 마친 자전거도 저그만치 7대나 된다. 그래도 그냥 낡은 자전거를 사들이는 나다. 남이야 웃든 말든 자전거를 몇 년씩 타느라면 낡아지기 마련이고 나름의 편리와 속도의 쾌감을 느끼는 것도 또 다른 인생 체험이며 일종 정신의 료정이자 일종의 인생 경지라고 생각한다. 고속도 시대, 웬만한 사람이면 자가용을 굴리고 있어 자동차가 자전거보다 더 많은 지금에 와서 그냥 낡은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서도 스스로의 감각을 만끽하는 내가 너무 시대라고 자이고 너무 보수적일 수 있겠지만 나는 나의 자전거가 한양 좋아서 윙가는 일에는 그저 나의 자가용에 올라앉는다. 각자 사는 방법이 다르고 그만큼 제 잘난 멋에 살거늘. 자동차를 모는 것과 자전거 타기에서 어느 것이 더 인생 규칙과 비슷할까? 혹시 둘 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자전거는 일단 올라앉기만 하면 뒷걸음질하지 못하고 줄곧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자동차 핸들도 방향판이지만 자전거 핸들은 생활의 중심을 평형 잡는데 관건적인 것과 더욱 흡사하다. 인생은 더더구나 자전거 타기와 비슷하다. 어디로 갈 것인가? 방향은 자기 손에 달렸고 시시각각 평형을 유지해야 하고 동시에 잠시 잠깐 헛눈길을 팔면서도 정신줄을 놓을 수가 없다. 조심조심 앞도 보아야 하거니와 전후 좌우를 살피면서 사면팔방에 귀도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쳐놓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번져놓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부지런히 페달도 밟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것은 자전거 타기의 기본 상식이면서도 인생의 숨은 규칙이기도 한 것이다. 자전거를 타느라면 내리막에서 호사할 수도 있고 울리막길을 안간 힘을 다 내서 밟다가도 정 안 되면 밀고 올라가고 시냇물을 건너야 한다면 메고 건너야 한다. 인생길도 고비고비 탄탄한 길을 갈 때도 있고 울퉁불퉁한 수레길에서 핸들을 꽉 잡고 우왕좌왕 할 때도 있다. 그래서 나는 자전거 타기 같은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한다. 자동차 대란 속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문 눈길 속에서는 촌스럽게 보일 수 있을 것이나 벤츠를 몰고 다니는 사람보다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자전거를 타면서 벤츠를 몰고 다녔으면 하고 욕심부리면 곧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어찌 보면 자전거 타는 사람은 더 안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행복의 대로에 더 큰 불행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 이것이 인생의 변증법이다. 연극 배우가 인생을 연극처럼 사는 게 아니듯이 벤츠에 앉아 다니는 사람이라 해도 노상 행복과 웃음을 굴리는 것이 아니라 울음도 지씹을 수 있고 행복감도 스톱될 수도 있다. 아무리 외제차이고 불안듯 우월감을 앞세우고

속도를 뽑아내도 그 모든 것을 차창 밖으로 흘려버릴 수 없다. 돌고 도는 욕망과 턱없이 부푸는 허영심은 하나의 수레축에 맞춘 두 바퀴와 같다. 이것은 사물의 변증관계요 두극이다. 질주하는 자동차라도 그냥 느린 듯 속도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흐름의 미약을 영영 뒷등으로 넘겨버린 듯 싶다. 한 잔의 커피를 3분간에 훌쩍 마셔버리거나 15분 동안이나 천천히 마신다 해도 맛은 한 가지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마시는 멋일 뿐이다. 속도에만 몰입하지 마시라. 그렇잖아도 우리는 늘 너무 분망하다. 너무 분주히 돌아쳐서 행복이 다가올 결을 마저 내치고 동분서주한다. 만약 자동차를 몰던 사람이 자전거를 타면 속도감에서 실망할 것이다. 자동차와 자전거의 속도감은 천양지차이지만 감각은 또 다를 것이다. 자전거도 빨리 타는 것은 기술이고 천천히 타는 것은 일종 경지이다. 매 하나의 사물에는 그것의 최고 경지가 있다. 자동차의 질주감은 쾌감 그 자체이지만 연도의 풍경을 스쳐 지나게 된다. 그러나 천천히 자전거를 타며 느끼는 인생 현장 감각은 또 다를 것이다. 인생의 려정에 심오한 의의는 눈으로 보고 느끼는 풍경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스스로 느슨한 심령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면 생활은 또 다른 정취를 안겨줄 것이다. 쉼 없이 달리는 말은 많은 길을 주름잡았지만 수많은 발자국을 잃어버린다. 행복은 순간적일 수 있다. 노상 시속을 따지지 말라. 당신이 노력으로 소모한 시간보다 허송한 시간이 더 많다. 이제 달릴 길이 얼마인가. 행복은 번쩍번쩍하는 기물에만 올라앉은 것이 아니라 자전거 안장에도 기꺼이 올라앉거늘. 무릇 불편함에는 즐거움이란 게 있을 수 없으니 제목이 어불성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전거 타기에 불편함이 있으면서도 그 속에 즐거움이 있다는 뜻이다. 인생의 여러 가지 향락은 그것을 인생의 주요 목적으로 삼지 않고 지나가는 길에 취해질 때 비로소 인생을 즐거운 것이 되게 하기에 족한 것이 아니랴. 내 인생은 내가 살거늘.

네, 그래서 작자는요, 남들처럼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하지 못하고 구식 자전거를 몰지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불편함 속에서 또 다른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절조에 따라 인생을 즐기는 것도 또 다른 향락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어서 한충국 씨의 소필 숫돌이 인생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숫돌 인생 한충국. 오늘 또 새 숫돌을 바꾸었다. 갈가기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 손에서 갈려나간 숫돌은 적게 쳐서 200개가 넘는다. 오늘따라 숫돌에 대해 각별히 깊은 감명을 느낀다. 52살 나이에 갑자기 정리 실업을 당했다. 한때 나는 그만 절망을 느꼈다. 장애인인 내가 어떻게 벌어서 한창 공부를 하는 자식들을 성사시키고 널리한 부채를 부여한단 말인가. 여러모로 궁리한 끝에 연기래와 혼자 떼식업을 먹으면서 가진 수모와 고생을 이겨가면서 칼을 갈았다. 그때로부터 숫돌은 나의 유일한 노동 공구로 됐다. 천연적인 것이거나 인공으로 만들어낸 것이나를 막론하고 숫돌의 모양새는 원형이 아니면 장망형으로 거칠고 추하게 생긴지라 그것을 쓰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 존재와 용처에 대해 거의 모른다. 기셀 숫돌은 사람들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물건이다. 진수성찬을 마련하는 요리사의 식칼, 화려한 복

0: 복장을 만들어내는 복장사의 감히 정교한 예술품을 주워내는 조각가의 공구 그리고 고층 건물을 짓고 또 그것을 멋지게 장식하는 노동자들의 쟁기 거기에는 숫돌이 없이는 예리한 날을 세우지 못해 어쩌지 못할 게 아닌가. 숫돌은 세상에 그 어떤 물건이나를 막론하고 갖고 있지 못하는 특수한 재능이 있다. 그 재능인즉 아무리 단단한 강철이거나 금강석일지라도 서슴없이 갈아낸다는 것이다. 경도면에서 숫돌은 강철과 비길 형편에 못되어 강철과 부닥치는 경우 숫돌은 산산이 부서지는 약자이지만 강철과의 진지한 겨룸 마찰에서 숫돌은 자기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단단한 강철을 갈아버리는데 이면에서 숫돌은 영원한 강자다. 숫돌이 강철을 갈아버리는 비결은 마찰 가운데서 반드시 자기의 몸을 소모해버린다. 다시 말해서 강철 한 그람 갈아버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열 그람, 스무 그람을 없애버려야 한다. 인간 세상에서도 약자가 강자를 이겨내는 신뢰가 많고 많은데 그 원인을 캐곡해놓으라면 약자들한테 이른바 강자로 보여지는 사람들이 갖추지 못한 놀랍고 완강한 의지와 투지가 있다는 것을 쉽사리 알 수가 있다. 숫돌은 나의 인생과 꼭 같다. 우선 관직이거나 명성과 인연이 없이 살아봤고 35살 나이에 장년으로 된지라 말 그대로 나는 인간 세상의 약자에 속했으며 늙음하게 와서도 모두가 천하다고 여기는 칼갈이 노릇을 하고 있는지라 모양새가 초라한 숫돌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이뿐이 아니다. 각별히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나는 남다른 애로와 역경을 하나 또 하나 겪어야 했다. 남들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두 배의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됐다. 기나긴 인생 노정에서 하나 또 하나 연이어 부닥치는 갓난 곡절을 이겨가면서 나는 강직한 사람으로 됐고 여러 가지 생존 기능을 익혀가면서 보다 완전완미한 인간으로 변해온 것이 아닌가. 못생긴 숫돌은 무용지물이 아니며 약자로 보여지는 나 역시 가정과 사회의 부담거리가 아니다. 사회는 나의 노동을 수요하고 있으며 나보다 재능이 더 많은 사람들더러 더 많은 재물을 창조하게 한다. 하기에 나는 사회의 최하층에서 생기 때문에 악을 타그라는 가련한 늙은이로 간주될 수가 있다지만 기실 나는 치열한 생존 경쟁 속의 강자이며 시련을 이겨낸 인생의 성공자이다. 성공자는 반드시 위대한 업적을 이룩한 역사의 거인이거나 만민이 찬양하고 우러러 보는 명인이거나 돈 많은 사람만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성공자는 곤란 좌절 역경을 이겨가면서 사회를 위해 담은 얼마나도 유익한 일을 해낸 그 가운데서 응당히 가져야 할 보수를 얻는 극히 평범한 사람들이고 자기의 생활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조화 사회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 구축되는 것이다. 멀지 않은 앞날 나 역시 다스려버린 숫돌들처럼 인생의 종지부를 짓기가 마련이다. 황혼 시절에 와서 지나온 인생을 회고할 때마다 비록 남겨놓은 성과는 없다지만은 삶의 진정한 의의와 가치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똑똑히 알게 된 것만으로 해서 만족을 느낀다. 나는 못난 숫돌이다. 내가 못난 숫돌이기 때문에 인생에서 부닥친 가진 애로와 풍파들을 하나 또 하나 용케 이겨맞고 그로 해서 인생의 의의와 가치란 향수가 아니라 사회를 위한 공헌이며 갓난 곡절을 이겨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쾌락이라고 간주한다. 아마 이 원인 때문에 모두가 고독하고 쓸쓸하다는 황혼 시절에 와서도 나의 생활은 여전히 다채롭고 즐거운 모양이다.
1: 네, 그래서 작자는 자신의 몸을 소모하면서 강철도 갈아버리는 숫돌의 강인함을 자기 자신에 비유하면서 몸은 비록 불구지만 기구한 운명을 탓하지 않고 긍정적인 태도로 인생을 대하고 갓난 곡절을 이겨나가며 즐거운 인생을 엮어가리라는 속마음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주향숙 씨의 수필 감히 아름다운 인생이라 말할 수 있기를 감상하겠습니다.

감히 아름다운 인생이라 부를 수 있기를. 조향숙. 인생이란 무엇이냐는 해석으로 사전에서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 인간의 생존, 생활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자연인, 즉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다고 적고 있듯이 평등하고 동등한 생명체로 태어나서 이 천하에서 목숨을 이어나가는 것이 곧바로 우리네 인생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렇게 평등한 자연인으로만 태어나지 않고 기실은 불평등한 사회인으로 태어나 불평등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해버릴 수도 떨쳐버릴 수도 숨어버릴 수도 없는 그런 운명의 역사성 같은 것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묶여버린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차이가 우리의 서로 다른 삶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 세상은 무색이 아닌 채색으로 색칠되어가며 그것 또한 필요하면서도 필연적인 것이고 그런 어쩔 수 없는 사정이 그래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지 않을까 여겨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긍정하면서도 나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싫었고 그래서 가끔은 살아가는 자신의 목숨에 대해 이것도 인생이냐 사람 사는 것이냐 하고 한껏 화가 난 채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러 본 일도 없습니다. 키넘는 명예로 자랑을 떨쳐본 일도 없습니다. 돈을 휘뿌리며 의시대 본 적도 없습니다. 연박한 학식으로 존경을 누린 적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으로 혼절해 본 적도 없습니다. 속 시원히 방랑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되는 대로 내 시간을 탕진하며 광인으로 살아온 적도 없으며 또 어딘가에 숨어서 은퇴라는 단어를 하사받을 자격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뭐 하나 건지지 못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애매한 목숨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괜히 늘 움츠러들고 늘 후줄근해지고 늘 숨기만 했습니다. 그런 자신이 죽도록 싫었고 그래서 가끔은 그런 세상살이를 훌훌 벗어던지고 싶기까지도 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인생, 필요하지도 않는 인생, 흔적조차 남지 않을 인생이라고 자수했습니다. 대신 남들은 모두 크게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부러웠고 그 부러움이 병이 되어 늘 투정과 불평, 불안과 번뇌, 욕망과 도전으로 옮아드는 날들을 감당하느라 고단하고 슬펐습니다. 그렇게 내 인생을 살면서도 자신보다는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내 생을 등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처럼 무언가 챙겨갖고 기름지게 살고도 싶었고 또 멋지게 세상을 초월한 그런 고귀한 영혼으로 살고도 싶었고 또 요즘 쉬워지는 사랑이 아닌 진정 영원한 그런 절절한 사랑을 해보고도 싶었습니다. 그러하지 못한다면 아예 세상의 모든 것을 느끼지 못할 만큼 둔감해질 수 있기를 바랐고 차라리 커다란 불행이 닥쳐와 마음으로 절망이라도 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허나 어느 날부터였던가 나는 그들에게서 크게 행복해 보이는 만큼으로 또한 한 보통의 인간의 욕망을 갖고 태어나서 보통인이 아닌 그런 크게 다른 사람으로 살면서의 아픔을 느껴갔습니다. 홀로 터벅터벅 먼지 낀 신발 속에 발을 괄시하며 기로에 방랑하는 인생에게도 남들은 멋지다고 부러워하지만 그들은 그 길 위에서 병을 얻고 또 군중 속에 고독이 싫어서 떠났지만 또 다른 처절한 위로움도 감당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내가 화려하게만 바라왔던 참으로 많은 것들에게도 기실은 검은 그림자가 있다는 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처음으로 그들이 정말로 부러움 없이 찬란하게 행복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축복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발견으로 자신을 위안하며 더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 아파하지 않을 수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 속에서 결국 우리 모두는 바위가 아니라 달걀인 걸 느낀 탓이며 세상을 살기엔 우리 모두가 고욕이란 걸 알아버린 탓입니다. 그 후로 나는 잔뜩 구름처럼 부풀어가는 욕심을 줄이고 그냥 주어진 만큼으로 열심히 누리며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 도리어 내가 가진 것도 참으로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 하나만 가슴에 담고 사랑해주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한 둥지 속에서 재미나게 살아가는 남편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아주는 귀여운 아이도 있습니다. 이쁘게 봐주고 아껴주고 축복해주는 고마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건강한 몸뚱이도 있습니다. 그 모두가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내가 내 자신 스스로의 인생을 얼마나 경멸하는지도 모르면서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사는 것이 사는 것처럼 산다고까지 부러워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인생의 삶을 좀 더 담담히 지켜볼 수가 있었던 건 이제는 인생을 통째로 보정하지는 않을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생에서 무언가를 챙겨갖고 한껏 의시되거나 건방져본들 뭐가 대단합니까? 누군가는 시구절에 한 잔 술보다도 못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크나큰 우주 속에서 거대한 시간 속에서 그 짓거리는 결국 부질없는 유치한 장난이 아니겠습니까? 세속사에 묻혀 사는 자신에게 이렇게 초연하게 담담해지라고 하는 게 좀은 우스운 짓거리 같지만 기실나는 마음 한구석으로는 그렇게 세상 속에 보잘것없지만 스스로를 올가매고 피곤하게 만들었던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순간이 허락되기를 너무나 많이 바라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럽게 바라볼 수가 있었으며 그들에게서 일종 해탈과 해방을 느껴온 게 아니었겠습니까?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는 걸 깨달으면서도 나는 인생이 속인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자신을 여태 속여왔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인생은 결코 나의 장식물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이란 기실은 나 스스로 내면을 갖고 가는 일일 뿐이었습니다. 인생 또한 그렇게 귀중한 역할을 내밀하게 세심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내가 그 역할을 느끼면서도 못난 욕심에 속아 그 소중함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을 따름입니다. 자신보다 남의 인생에 더 관여하며 그 관여로부터 어두운 그늘만 뒤집어 쓰고 밝은 한 줄기 빛을 찾아 허덕였습니다. 내 생에 주어진 것이 모두 내게 필요해서 다가온 것이라고 느끼면서 좀은 무심하지만 그러나 무관하지는 않게 봐주면 지금과는 다른 세상이 열려줍니다. 기어이 남을 넘보며 이 악슬에 자신의 목숨을 투자해 갈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숙명론에 매어 인생에 휘둘리는 건 아닙니다. 자신 스스로의 방을 갖추고 그 속에 차분하게 가라앉아서 내게 주어진 생을 뜨겁게

감히 내 생을 껴안는 도전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건 자기 자신이라는 걸 명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노라면 이제 나는 더는 분노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는 체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작지만 한껏 누릴 수 있는 평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고요한 평화 속에서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행복이나 희망 같은 것들이 아름다운 꽃잎처럼 나 모르는 사이에 언영 피어나 줄 것입니다.

네, 이 글의 소작자는 비록 하찮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인생이지만 내 생에 주어진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적어도 비관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인생을 대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어떨까요? 네, 이것으로 오늘 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남명일,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7월 18일 상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 위석인 호가복은 왕청현에서 홍수방지 재해구조와 재해후 복구건설 사업을 검사 지도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평 총서기가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와 최근 소집된 중공중앙 정치국 회의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당중앙 공무원과 성당위 성정부의 홍수방지 사업 관련 포치 요구에 따라 여러 방면의 역량을 통과하고 봉사 보장을 강화해 재해 후 복구와 재건 사업을 다그쳐 세밀하고 실속 있게 들어지어 한마음 한뜻으로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재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농촌 비해 군중들의 생산생활 회복 상황을 매우 걱정했습니다. 그는 대초구진 봉림촌에 들어가 마을길을 따라 쓰레기 운반과 감탕 제거 진척 상황을 현지에서 살펴보고 농경지 비해 면적, 기초시설 파손 등 상황을 상세히 료해했습니다. 앞서 내린 강한 비와 상류에서 흘러든 물의 영향으로 마을의 옥수수밭과 콩밭의 작물이 쓰러지고 하천 량안과 밭두렁 사이에는 고목과 부러진 나무가지, 생활쓰레기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피해 군중들을 조직 동원해 생산 자구를 전개하고 농업기술 일꾼을 선발 파견해 1:1 기술 지도를 전개해야 합니다. 현지 실정에 맞게 농가들이 생장 주기가 짧은 잎남새 등 단기 작물을 보충 재배하거나 다른 작물로 바꿔 재배하도록 인도해 농업 손실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농업보험 현장 조사와 손해 확정, 배상금 지급 사업을 앞당기고 주동적으로 농가를 찾아가 피해 상황을 확정하도록 도와 배상금이 신속히 농가에 직접 전달되도록 추동해 농가들의 재해 후 생산 회복 신심을 높여야 합니다. 왕청진 춘화촌에는 담벽에 홍수가 잠겼던 물자국이 여전히 뚜렷이 보였습니다. 호가복은 진창이 된 마을길을 따라 걸으면서 무작위로 초민들의 집에 들어가 피해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초민들과 기관 간부, 공안경찰,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합쳐 감탕과 잔물을 제거하는 모습을 본 호가복은 이를 긍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감탕 제거 사업을 깊이 있고 세밀하게 전개해야 합니다. 집 앞뒤 마당, 논밭의 수로, 드락 구석 등 부위에 초점을 맞추고 기계 설비를 통괄적으로 배치하며 인력과 물력을 합리하게 조직해 감탕 운반과 쓰레기, 잔물 제거를 다그치고 마을의 깨끗한 모습을 하루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소독 살균 사업을 다그쳐 실속 있게 들어주고 음용수원, 물에 잠겼던 주방과 화장실에 대한 소독 처리를 중점적으로 강화해 재해 후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대흥구진에서 호가복은 상하 1호 교에 올라 물 흐름 상황을 살펴보고 교량 파손 상태와 하천의 홍수 배출 능력에 관한 소개를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그는 신속히 응급 조치를 취하고 파손 등급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며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는 전제에서 긴급 보수 진척을 다그쳐 주민들의 출행 안전과 하천의 홍수 배출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이어 전교령진 구산촌을 찾아 철도 배수로의 배수 및 감탕 제거 진척 상황을 살펴보면서 저지대, 지하 통과 배수로, 논밭 등 물이 쉽게 고이는 지점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배수 설비와 감탕 제거 역량을 통괄적으로 배치해

0: 고인물과 감탕을 신속히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춘향 저수지에서 호가복은 댐 위에 올라 수문 상황과 물 흐름을 살펴보고 저수 상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댐체, 여수로, 개폐 설비 등 관건 부유에 대한 감측과 순찰 횟수를 늘려 각종 위험 우환을 제때 조사해 조기 발견, 조기 경보, 조기 처리를 실현해야 합니다. 상하류와 좌우 량안을 통괄적으로 고려하고 규정에 따라 저수지 방류량을 조절하며 홍수방지 여유 용량을 미리 확보해 이후 강우 날씨에 침착하게 대응하고 증수기를 안전하게 넘기기 위한 생명선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호가복은 홍수 상황이 기업 생산에 미친 영향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왕청 북방세멘트위원회사를 찾아 기업 책임자와 깊이 교류하고 기업의 피해 상황을 문의했습니다. 가야하 수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영향으로 기업의 원자재 운송 철도 전용선이 끊기고 전력 공급 계통이 파손됐다는 정황을 요약한 호가복은 기업에서 서둘러 중국 건재그룹 본부에 복구 대상을 신청하고 본부의 자금 지원과 대상 위반 비준을 쟁취해 하루빨리 재건을 마치고 통차하도록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주민 현급 정부에서는 한 걸음 앞서가 전방에서 봉사하고 심양철도국이 조사 설계와 시공 진입 등 면에서 큰 지지를 제공하도록 적극 협조하며 백방으로 기업이 난관을 넘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사 지도 과정의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태풍 바비가 홍수 재해를 일으킨 이래 왕청현과 각 관련 방면에서는 명령을 받자 즉시 움직이고 연속 분투했으며 광범한 기층 간부들은 일터를 지키고 충실히 직책을 수행해 군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힘있게 보장했습니다. 현재 왕청현의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은 이미 재해 후 복구 건설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주민 현급 각 부문 및 지도 간부들은 재해 후 복구 건설 책임을 확고히 짊어지고 피로와 실증을 느끼는 사상을 견결히 극복해야 합니다. 진심과 정성을 다해 피해 군중의 어려움과 요구를 해결하고 피해 지역의 생산 생활 질서를 하루빨리 회복하며 집 재건 등 후속 사업을 힘써 잘 틀어져야 합니다. 배수 작업을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도시구역의 거리와 골목, 지하 공간, 논밭, 하천과 도랑 등 물이 고인 지점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배수 설비와 전문 역량을 통괄적으로 배치하며 구역별, 구간별 책임제를 실시해 강제 배수 작업을 전개함으로써 감탕 제거와 정돈, 환경 소독 등 사업에 막힘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감탕과 장애물 제거 난관 공략전을 힘써 전개해야 합니다. 간부와 군중, 자원봉사자들의 역량과 자원을 통괄하고 홍수가 물러간 뒤에 간선도로, 뒷골목과 집 앞뒤마당 등 지점에 대해 주단식 청소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쓰레기 운반과 처리 사업을 추진해 깨끗하고 정갈한 생활 환경을 신속히 회복하고 군중이 악취를 맡지 않고 진흙을 밟지 않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위생 방역 사업을 확실히 잘해야 합니다. 한 곳의 감탕을 제거하면 한 곳을 소독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물에 잠겼던 장소를 전면적으로 소독 살균해야 합니다. 음용수원지 집중 안치점과 가축가금 사육구역에 대한 감축과 소독을 강화해 재해 후 환경안전과 군중의 신체 건강을 확보해야 합니다. 파손된 기초시설을 서둘러 복구해야 합니다. 전력, 급수, 통신, 도로, 관망 등 파손된 기초시설의 기본 상황을 조속히 정리하고 전문 시공 대우를 조직해 유리한 날씨를 다잡아 긴급 보수함으로써 군중의 기본 생활과 사회의 질서 있는 운행을 효과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1년의 수해 복구 건설 대상을 정밀하게 계획하고 포장해야 합니다. 수해를 입은 제방, 파손된 도로와 교량, 농촌, 전력망 등 기초시설 분야를 기밀히 둘러싸고 상급과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소통 접목하며 가진 방법을 다해 정책적 우대와 자금 지원을 쟁취함으로써 재해 후 복구 건설과 향촌 진흥의 유력한 기초적 버팀목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 지도 일꾼 두경국, 우혜생, 주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 동지와 왕청현 당정 주요 책임 동지들이 참가했습니다.
1: 7월 19일 연길 수상시장이 개업식을 가졌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고 짙은 생활의 정취가 감도는 도시 상업명소가 정식으로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했음을 의미합니다.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주당이 석인 호가복이 개업식에 참석해 개업을 선포했습니다. 무용, 장삼춤, 여성 이중창 도라지, 노래와 춤, 연변의 혼 등 문의 종목들이 연이어 펼쳐지면서 개업식이 정식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개업식에서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연결시 당위석인 왕길보와 연변 동방 수상 주야시장 유한회사 책임자 최병춘이 선후해 축사와 발언을 했습니다. 이어 호가복이 연길 수상시장 개업을 선포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우렁찬 박수 소리가 터져나오고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시장은 소식을 듣고 찾아온 시민과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새롭게 단장된 시장 안으로 앞다투어 들어가 곧바로 구경하고 맛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짙은 생활의 정취 속에서 연변의 정통 음식을 마음껏 맛보고 새 수상시장의 새로운 활력을 느꼈습니다. 새로 건설된 연길수상시장은 인파로 북적이고 매우 흥성했습니다. 각종 특색 음식 매대에서는 구수한 향기가 피어올랐고 소문을 듣고 찾아와 맛을 보고 기념사진을 남기려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호가복은 행사에 참석한 주민 연길시 지도 일꾼들과 함께 시장 매대를 돌아보면서 상인들과 친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입주 소감과 개업 준비, 경영 전망 등을 상세히 문의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수상시장은 연길의 생활 정취를 대표하는 명소이자 문화 관광 명함으로서 광범한 시민들의 생활 기억을 담고 있으며 외지 관광객들이 연변의 서민 문화를 료애하고 연변의 매력과 풍정을 느끼는 독특한 창구이기도 합니다. 새로 건설된 연길수상시장은 기초시설과 경영환경이 전면적으로 개선돼 상인들의 혁신 창업과 안정적인 경영에 량질의 플랫폼을 제공했습니다. 여러 상가와 점포 경영자들은 새로 마련된 영업 환경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성실과 신용을 견지하며 법과 규정에 따라 경영해야 합니다. 식자재 구매와 가공 제작 등 관문을 엄격히 통제하고 정통적인 맛과 믿음직한 품질, 따뜻한 봉사로 단골 손님을 붙잡고 새로운 손님들을 끌어들여 장사가 더욱 흥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또 식사 중인 시민과 관광객들과 교류하면서 새 시장의 전반적인 환경과 경영 방식 배치, 식사 체험 등에 대한 소감을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그는 모두가 계속해 시장의 발전에 관심을 돌리고 지지하며 이 정통적인 연변의 맛과 활기찬 생활의 정취를 더 많은 친척, 친구들과 공유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맛을 찾아 기꺼이 찾아오기를 바랐습니다. 호가복은 시장을 돌아보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연결시는 운영기업과 함께 이번 개업을 계기로 높은 수준으로 위치를 정하고 정밀한 운영을 견지하며 체험 전경과 업태를 지속적으로 풍부히 하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합니다. 수상시장을 도시의 형상을 보여주고 민속의 매력을 과시하는 아름다운 명함으로 건설해야 합니다. 시장의 규범화 관리를 잘 들어주고 시장 내부 각층의 장식 품격과 업태 배치를 최적화하며 안내 표식과 간판 등 관건적인 세부 사항을 한층 완성해야 합니다. 외부 매대에 대한 통일적인 계획과 개조 승격을 중점적으로 강화해 생활의 활기가 넘치면서도 품격 있는 고품질 시장을 힘써 조성해야 합니다. 보행교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고 사업과 진척을 앞당겨 하루빨리 완공해 사용에 투입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서민거리와 골목을 강변 풍경과 더욱 잘 이어주고 짙은 생활의 정취가 다리 회랑을 따라 퍼져나가고 들끓는 인기와 관광객들이 시장에 모여들도록 해야 합니다. 기능 확대와 품질 재고를 중시하고 커피와 베이커리, 간편식과 차 음료, 문화창작 수공예 등 새로운 업태를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시장 기능을 지속적으로 풍부히 하고 품질과 내실을 높이며 시장이 음식 체험, 레저 쇼핑, 기념 촬영과 관광 등이 결합된 복합형 문화관광거리로 전환, 발전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시민과 관광객들의 다원화되고 개성화된 소비 수요를 더욱 잘 만족시키고 현지 시민들이 자주 찾고 외지 관광객들이 반드시 찾는 인터넷 인기 명소로 힘써 건설해야 합니다. 새롭게 모습을 드러낸 연길수상시장은 삼꽃거리 서쪽 연지파 동쪽 기슭에 위치해 있으며 건축면적은 12,300평방미터이고 총 850개의 매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중 1층과 2층은 기존의 전경 재현의 중시를 돌려 옛 시장의 생활 정취가 짙고 떠들썩하던 분위기를 그대로 되살렸습니다. 3층은 현재 계획 설계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독

0: 숙소와 조용한 휴식, 요가, 상모 상담 등 기능을 도입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음식을 맛보는 한편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 지도 일꾼 허복군 리 씨가 주 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 동지들과 연결시 기관 간부 대표들이 개업식에 참가했습니다.
1: 연일 우리 주 여러 지역에서는 신속하게 재해 복구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기관 간부, 자원봉사자, 직능 부문 등 여러 방면의 힘을 합쳐 감당 제거, 환경 소독, 기업 생산 복구 등 재반 사업을 전개해 이민 대중의 생산 생활 질서를 전력으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왕청현 당위원 당원 선봉대, 청년 간부 선봉대, 자원봉사대, 공안 간부 경찰 등 여러 봉사 역량을 조직하고 5천여 명의 당원 간부와 기층 군중을 동원해 재해구조 일선에서 감탕을 제거하고 쓰레기를 청소하는 등 복구 작업을 펼쳤습니다. 왕청현 당원 자원봉사자 류흠입니다. 당원 선봉대의 일원으로 천교령진에 와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자원봉사자로서 젊은이들의 열정과 당원의 담당을 발휘해 재해복구 공략전에서 전력을 다해 승리할 것입니다. 홍수가 지나간 후 전염병 발생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왕청현 질병예방통제중심에서는 전 현의 중점 침수지역과 림시안치 지점에 대해 전방위적인 소독작업을 실시해 전염병 전파 사슬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왕청현 질병예방통제중심 공회 주석 리령입니다. 재해 후 소독 규정에 따라 발사 소독액을 배합해 대피소의 화장실, 침수구역, 쓰레기 적치장에 대해 전면적인 소독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왕청의 홍수가 발생한 후 주당위 통전부, 주공상업연합회, 길림유특생물, 연변작가협회 등 여러 애심단위, 기업 및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식수, 편의면 등 생활물자를 재해 지역에 전달해 재해 복구에 온기를 더했습니다. 안도현 교통운수국은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주민들의 안전한 출행을 전력으로 보장했습니다. 량병진 동림촌에서 20여 명 일꾼들이 주야로 분전하며 도로와 교량 복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안도 길성건축공정위원회사 종업원 진윤붕입니다. 다리목 아래 판자가 물에 휩쓸려 내려가 텅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공중에 떠있는 콘크리트를 깨고 모래와 자갈로 메워 주민들이 먼저 통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도현 량병진 동림촌 촌민 왕숭란입니다. 다리가 통하니 기분도 좋아지고 다리를 세워 보수했다고 하니 시름이 놓입니다. 도문시 당미 조직부에서는 13개 당문 선봉대를 긴급 조직하고 400여 명의 기관 당원 간부들을 재해 일선으로 파견해 감탕 제거, 방역 소독, 물자 보장 등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민생을 보장하고 재해복구 진척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0: 7월 18일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제5라운드 경기가 펼쳐진 가운데 연변 대표팀은 홈에서 대련 대표팀과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양팀은 팽팽하게 접전했습니다. 경기 1분경 연변 대표팀 수비에 빈틈이 생긴 기회를 타 대련 대표팀 장설용이 페널티 박스에서 밀어넣기 슛으로 선제골을 터뜨려 1대0으로 앞섰습니다. 10분경 연변 대표팀 정천기가 박스로 돌파해 강슛을 날렸지만 골키퍼에게 막혔습니다. 23분경 연변 대표팀 임건웅이 프리킥 기회에 직접 슛을 날렸으나 골대를 빗나갔습니다. 전반전 연변 대표팀은 0대1로 뒤처졌습니다. 후반 들어 63분경 연변 대표팀 리진이가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렸고 정천기가 강슛을 때렸으나 골대를 스쳐 지났습니다. 이후 VAR 판독을 거쳐 주심이 대련 대표팀 선수의 반칙을 인정하고 페널티킥을 선언했습니다. 왕호율이 키코로 나서 골을 성공시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75분경 임건웅이 프리킥 기회에 직접 슛으로 연결했으나 골키퍼에게 막혔습니다. 82분경 임건웅이 프리킥 기회에 공을 박스 안으로 올렸고 리진이가 헤딩으로 연결했지만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최종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윤걸 김민혜였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0: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상.

0: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365일.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문입니다.

소격, 즉 발 담그기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건강관리 방법 중 하나로서 현대인의 피로회복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가져다 주죠. 겨울철에 조격을 하게 되면요, 몸이 따뜻해지고 잠이 잘 올 수가 있죠. 그럼 여름철에 조격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아래 여름철 조격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름철에 조격을 하다 보면은 한기와 습기 제거에 도움이 되거든요. 여름철에는 자연계의 양기가 왕성해서 인체의 양기가 밖으로 발산이 됩니다. 자주 조격을 하다 보면 체내에 쌓인 한기와 습기를 몰아낼 수가 있죠. 체내에 습기가 있는 사람은요, 자주 나른함과 피로감을 느낍니다. 또 두꺼운 설태와 입안이 끈적끈적하고 얼굴에 기름기가 많으며 대변이 변기에 쉽게 달라붙는 등 증상을 보입니다. 습기는 체내 한기, 열과 결합을 해서 한습 습해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여름철에 조격을 하다 보면 더위를 식혀주고 심장과 비장 부양에 도움을 가져다 줍니다. 여름철에 사람들은요, 종종 차가운 곳으로 열을 다스린다며 찬 음료를 마시고 에어컨을 켜죠. 네, 우리나라의 전통의학에서는요, 뜨거운 물에 조격을 하는 것이 해열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격을 할 때 땀을 흘릴 수가 있는데요, 땀을 흘리는 것 자체가 해열 방식입니다. 여름에는 잠을 잘 못 이루고 비장과 위장이 손상이 되며 심장 기능도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조격을 하면 진정 효과가 있고요. 조격을 통해서 인체의 양기를 음으로 만들고 수면을 조절하며 심장과 비장에 영양 공급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조격을 하면 화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격을 견지하면 한기를 체배로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격을 한 후에 발바닥에 용천회를 많이 문지르면 화가 내려가고 상열하한의 상황을 호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여름철 조격의 장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2: 경제가 발전하고 생활 수준이 제고됨에 따라서 물질 생활에 대한 사람들의 추구도 날따라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장품에 신경 쓰는 분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으며 그 요구 또한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품으로 인한 과민 현상도 적지 않게 나타납니다.

0: 말이요. 피부가 벌겋게 되거나 가렵고 아픈 등등의 증상이요. 화장품 불량 반응의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중시를 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화장품 불량 반응이란 무엇을 가리키며 어떤 피부 질환들이 화장품 불량 반응 증상인지도 이런 증상을 막기 위해서는요. 평소 어떤 면에 주의를 돌려야 하는지 오늘 피부 전문의 현명설 주미설을 모시고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화장품은요, 청결과 보양, 이 외관적 미를 위해서 매우 필수적이라고 봐요. 특히 여성분들은 평소 화장품을 떠날 수가 없는데 화장품에 대해서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죠?
1: 예, 화장품은 피부, 모발, 손톱, 발톱, 입술, 치아에 바르거나 뿜거나 뿌리거나 혹은 기타 방법으로 청결, 모양, 미화, 수식 혹은 외관을 개변하거나 혹은 인체의 냄새를 수정하거나 하여 량화한 상태를 보존하는 목적이 상품입니다.
0: 네, 이 화장품도 여러 가지로 나뉘고 있잖아요. 그 분류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1: 예, 화장품은 효과에 의한 분류, 용도에 의한 분류, 화장품 형태에 의한 분류, 사용하는 사람의 대상에 의한 분류, 공능에 의한 분류, 특수 화장품 등이 있습니다. 첫째, 효과에 의한 분류의 청결형은 피부를 깨끗하게 하고 하는 공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피부 보호형이 있는데 세면유, 목욕할 때 쓰는 화장품, 면도할 때 쓰는 화장품 등이 있습니다. 기초형에는 각종 크림, 꿀, 화장수, 팩, 머리에 쓰는 로션 등이 있습니다. 미용행위는 얼굴과 머리털에 쓰는 미용품, 예를 들면 연지, 립스틱, 눈주위에 바르는 화장품, 머리 물감과 파마약, 머리 형태를 처리하고 고정하는 등이 있습니다. 치료행위는 약품과 화장품 사이의 일용품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청량제, 냄새를 없애는 용품, 털을 자라게 하는 용품, 털을 없애는 용품, 머리 염색제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용도에 의한 분류에는 피부에 쓰는 화장품, 얼굴과 피부에 쓰는 화장품, 여기에는 각종 크림, 보습크림, 신체를 보호하는 로션 등이 있습니다. 머리에 쓰는 화장품, 머리털에 전문적으로 쓰는 화장품입니다. 여기에는 샴푸, 무스, 머리에 뿜는 머리기름 등이 있습니다. 미용 화장품에는 얼굴에 쓰는 미용 상품인데 여기에는 손톱, 머리털에 쓰는 미용품이 포함됩니다. 특수공능의 화장품은 화장품의 특수작용을 하는 물질을 첨가한 화장품입니다. 셋째는 형태에 의한 분류에는 액체, 세안 로션, 목욕할 때 쓰는 화장품, 머리 씻는 데 쓰는 화장품, 화장수, 샴푸, 피부를 청결하는 화장품, 화장을 지울 때 쓰는 화장품, 정화액, 원액 등이 있고 로션에는 꿀류, 우유류, 머리카락을 보호하는 로션, 정화 로션 등이 있습니다. 고약 크림류에는 피부를 부드럽게 하는 크림, 분크림, 티를 가리는 크림, 머리기름, 정화 크림 등이 있습니다. 분류에는 향분, 어린이분, 산분, 피부를 깨끗하게 하는 분, 꿀분 등이 있습니다. 덩어리에는 분덩어리, 화장함, 립스틱, 머리크림 등이 있습니다. 기름 화장품에는 화장을 지우는 기름, 피부를 부드럽게 하는 기름, 머리기름, 정화유 등이 있습니다. 넷째는 대상에 의한 분류, 영아용 화장품, 소년용 화장품, 남자용 화장품, 녀사용 화장품, 임신부 화장품 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공리에 의한 분류, 여기에는 보통 화장품과 특수 화장품으로 나뉩니다. 보통 화장품에는 또 첫째는 헤어용품, 헤어 오일, 왁스류, 두 번째는 스킨케어류, 여기에는 일반 스킨케어류, 이 안에는 크림류, 로션, 우유, 스킨류, 애기분, 목욕류, 또 그 안에는 눈에 접촉하기 쉬운 스킨케어류, 눈주위 스킨케어류, 팩류, 세면류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색조 화장품, 여기에는 일반 채색품, 여기에는 파운데이션, 파우더류, 연지류, 메이크업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눈주위 하는 아이 메이크업, 눈썹 그리기, 아이 메이크업, 클렌징, 그리고 립케이 및 립 메이크업, 립크림, 라이크

0: 드림 오일, 립라이너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손톱, 발톱용 보수류, 채색류, 청결, 표백류, 꽃 이슬류가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 화장품. 여기에는 육발 화장품, 모발이 성장에 유리하고 머리털 빠지는 것을 감소하고 머리털 끊어지는 것을 감소하게 하는 화장품, 또한 염색 화장품, 머리털 색깔을 개변하는 화장품, 또한 파마용 화장품, 머리털 곡선을 개변하고 상대적으로 온정성을 유지하는 화장품, 탈모 화장품, 체모 감소를 줄이는 작용이 있는 화장품, 또한 거미 화장품, 체형을 아름답게 하는 화장품, 유방을 아름답게 하는 화장품, 유방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는 화장품, 냄새를 없애는 화장품, 겨드랑이에서 나는 냄새를 없애는 화장품, 기미 제거 화장품, 피부 표피 색소를 감소시키는 화장품, 그리고 자외선 차단 화장품, 자외선을 흡수하는 작용이 있고 햇빛이 생기는 피부 손상을 감소하는 화장품 등이 있습니다.
1: 네, 아유, 그 종류에 대단하네요, 화장품.
0: 예.
1: 몇 가지 있는가 했는데, 아유, 종류, 분류, 그 용도에 따라서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되네요.
0: 예, 예, 예.
1: 그래서 화장품이 비싼 것이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선생님께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0: 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화장품이라도 본인에게 맞지 않는다면 좋은 화장품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화장품을 생산하기 전에 피부에 대한 자극, 알레르기, 눈에 대한 자극 등 많은 실험을 해도 화장품 안에 첨가한 향수, 방부제, 색소, 중금속 등에 의하여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며 화장품 혹은 화장품 속의 성분이 과민하여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극히 적지만 일정한 비율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때문에 화장품은 꼭 자기 체질에 맞는 것을 선택해야 되지 비싼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대체적으로 뭐 비싸면 좋은가? 영양분도 네. 좋고 내 몸을 더 활성화시키고 더 젊고 이쁘게 건강하게 만드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화장품 유효기간을 보통 보면 3년이잖아요. 2년에서 3년 뭐 이런데 이 유효기간이 지난 화장품을 사용하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뭐 이런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봐요. 어때요?
0: 예, 문제 많이 나타나죠. 예. 우리 문진에도 보게 되면 그 화장품 그 이런 것 유효기 지난 것을 가지고 오는데 이건 어찌 그런가 하면 우리 통상적으로 화장품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화장품 뚜껑을 열지 않은 조건하에서 3년 보관할 수 있다는 말이고
1: 예.
0: 만약 뚜껑을 연 후에는 유효기간이 반년 내지 1년으로 감소합니다.
1: 예.
0: 될 수 있는 한 이 기간에 즉 반년 내지 1년간에 이 화장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쓰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화장품은 피부를 손상 주거나 화장품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개봉된 화장품은 공기와 접촉하여 세균에 감염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화장품 속의 방부제는 유효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시간이 지나면 화장품이 변질 혹은 부패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화장품을 쓰면 피부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즉 화장품 불량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난 화장품은 절대 쓰지 말아야 합니다.
1: 그 화장품 유효기간이 보통 2년에서 3년 사이인데 개봉됐다면
0: 예, 인차 써버려야죠.
1: 반년에서 1년 사이에 다
0: 예, 예, 예, 예.
1: 써버리는 것이 원칙이고 이 어린이용 화장품은 특별히 뭐 신경을 써서 만들었기 때문에 예. 애들한테서 뭐 이 과민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봐야 할까요? 어때요?
0: 예, 이것도 구체적 문제 구체적 분석해야 되죠. 예를 들면 어린이 화장품은 전문적으로 신생아에서 6세까지 아이들을 위해 설계하는 피부 보호하고 머리카락을 보호하는 위생 상품입니다.
1: 네.
0: 이 화장품은 뭐 공능을 중시하고 수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보통 자라애들은 곱게 하기 위해 수식을 목적으로 하는 게 많고 이 아이들은 공능이 중요합니다. 어린이가 깨끗하고 불편 없고 건강한 것이 목적인 화장품이기 때문에 어린이 피부는 연약하고 하기 때문에 그들이 쓰는 화장품은 반드시 잘 배합해야 하고 화장품이 어린이들이 피부의 온화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런 어린이들의 화장품 설계에서 일부 특수 요구와 제한이 요구됩니다. 그래도 특수 정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쓸때 주의해 살펴봐야 합니다. 즉 화장품 문제, 유효기 문제, 보관 문제, 사용 방법 등에 따라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어린이 화장품도 주의해야 합니다.
1: 네, 우리 주변을 또한 둘러보면은 이 머리 물감을 사용하면은 평소에는 괜찮은데 이 가려움증을 나타내는 분, 그런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머리 물감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뭐 과민 현상이 왜 어째 더 쉽게 생길까요? 이거?
0: 예, 우리 문진에서 이런 환자 많이 봅니다. 예. 이게는 여러 가지 우리 잘 몰라서 그런데 예, 이건 뭐 어째 그런가 하면 머리 물감을 사용하면 가람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머리 물감 중에 화학물질에 과민하여 생기는 증상입니다. 과민성 피부염은 염색물감과 과민의 일종 표현인데 염색소에 어떤 화학물질이 과민에 일어납니다. 이거 우리 보통 우리 보게 되면 그 이래 머리 그 아래 그 피부가 가렵고 벌게 나고 이래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 그 노년 시대 들어서면서 우리 그 머리 희니까 우리 수요가 늘어났고 그리고 또 우리 그 생산하는 이런 화장품들이 종류도 많아지고 점점 좋아하는 집니다. 그러나 우리 보게 되면 무슨 정황이 있는가 하면 우리 화장품을 바꿀 때 문제 많이 생깁니다. 바꿀 때 이게 우리 피부가 이래 그 약에 수요 적응되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데에는 우리 그 화장품을 그 머리 물감을 아예 바꾸는 것이 좋고 만약에 머리 물감을 바꿨다면 우리 가렵다거나 무슨 그 벌게 난다거나 그 이상하게 되면 그 과민하는구나 이거 쓰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것을 바꿔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원인만 치 어떤 사람들은 그 비싼 게 좋은 것 같아서 남이 좋은 거 쓴다 뭐 좋은 거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러지 않고 자기에 맞는 거 선택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오래 가게 되면 습진이도 오고 전신이 퍼질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병원에 찾아가지고 의사의 지도하에서 항히스타민제 약을 먹는다거나 해가지고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괜히 뭐 못을 따려 했다가 대비 혹을 붙이면 안 되죠. 근데 대개 뭐 부작용이다 뭐 가려움증 반응이 있는 사람들을 뭐 주사에도 그렇고 다른 어떤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이 좀 더 이런 현상이 쉽게 걸리나 봐요.
0: 예, 그러니까 그 과민 체질이라고 우리 말하는데 체질, 예. 예. 그러니까 그 이 원칙이 뭔가 뭐 대부분 사람은 이러는데 내 데만 과민한다면 내가 이 어느 물질에 과민하는 체질이기 때문에 이 머리 물감 쓰지 말아야 되죠.
1: 그렇죠. 그렇죠. 예. 과민 체질의 사람은 다른 물품 제품에도 쉽게 또
0: 예. 민감한 사람도 있습니다.
1: 맞아요. 그리고 또 근년에 자외선 오류는 과민 현상도 예. 많습니다.
0: 예.
1: 왜서 이 자외선 과민이 많으면 이런 체질인 분들이 외출시 어떤 면에 조리를 덜려야 할까요?
0: 예. 우리 지금 근래에 보게 되면 그 기온도 많이 상승했죠. 전체 지구가 올라가, 그 기온 올라갔고, 예. 그리고 지금, 강도가 높아, 자외선 강도가 원래 높아졌는데 우리 사람들이가 지금은 운동하거나 등산하는,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신체 단련함에. 이래니까 자외선에 노출되는 현상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직 우리 주위 사람들이 자외선 차단제를 쓰지 않은 분들이 더 많습니다. 제 본인도 쓰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 자외선은 이게 확실히 그 우리 피부에 영향 줍니다. 예를 들게 되면 우리 자외선은 보통 자외선 C, 자외선 B, 자외선 A로 세 가지를 나누는데 자외선 C는 우리가 대기층 들어오기 전에 다 없어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 주약에 우리 신체 중량 주는 거는 자외선 B하고 A하고 B입니다. 우리 자외선 B는 피부 표피까지 침범하여 그러니까 위에 살짝 들어오고 피부를 붉게 합니다. 그러나 자외선 A는 표피하고 진피까지 침범하기 때문에 우리 그 피부에 주름살을 생긴다거나 그다음에 우리 그 피부 로화된다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그 SPF라는 우리 그 일광 차단제가 있는데 이것은 자외선 B를 차단하는 것이고 보통 10부터 50, 또 50의 플러스까지 있습니다. 이거는 자외선 B를 차단하기 때문에 이게 발라야 되고 또 다른 한 거는 PA라고 있는데 이건 자외선 A를 차단한 지수입니다. 플러스가 많을수록 차단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집 나가기 전에 10분 전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그 다음에 이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 보통 3시간 내지 4시간의 간격으로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0: 그리고 또 의학 효능을 가지고 있는 화장품도 꽤 있어요. 보통 화장품과 비교를 해볼 때 이런 화장품은 어떤 다른 특점이 있다고 봅니까?
1: 예, 의학 피부 보호 개념은 20세기 70년대 미국의 전문가가 처음 제출했습니다. 유럽은 화장품으로 팔 수 있는 약작용이 있거나 유사한 약물 특성화 화장품입니다. 우리나라는 화장품과 약품 가운데 있는 피부 장벽 공능을 회복하고 보조 피부병을 치료하는 피부 보호품입니다. 여기에는 약물성 치료작용이 있으며 부작용이 감소하고 치료를 가속화하고 불쾌감을 감소합니다. 이거 우리 연구하는 목적은 연구하는 과정이 신약 개발과 접근하며 모든 성분이 주요 작용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우리 약을 쓸 때 전업 인원이 피부 상황에 맞춰 추천합니다. 의약 피부 보호 분류에는 우리 보통 이것든 것이 있는가 하면 청결제, 보호 보습제, 자외선 차단제, 피부 기름을 공제하고 뾰드라지를 없애는 피부 보호품이 있고 피부를 미백하고 반점을 없애는 피부 보호품이 있습니다. 주름을 없애는 보호품이 있습니다. 우리 응용할 때는 보통 민감한 피부병, 여드름, 건조한 피부, 일광성 피부병, 모세혈관 확장증, 색소침착증, 피부 로화 방지였습니다. 이 두 가지 무슨 말인가 하면 거저 화장품보다 조금 그 요구가 높고 네. 또 우리 약품보다 낮은 거 우리 말합니다. 이 화장품이가. 네.
0: 화장품 사용에 있어서 우리 피부 건강과 밀접히 연관이 됐어요. 사용면에서 화장품 불량 반응으로 나타나는 피부 질환을 알아보기 전에 피부의 구조와 기능부터 요일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피부 구조, 기능은 예. 어떻게 봅니까?
1: 예, 우리 그 피부는 인체에서 제일 큰 기관입니다. 그래서 피부는 보통 여러 급질이 있는데 우리 우부터 말하게 되면 표피가 있고 표피 아래 진피가 있고 진피 아래 피부 그 피하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에는 몇 개 부서 기관이 있는데 무슨 머리라든가 모발이라든가 우리 손톱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그다음 피부에는 신경, 혈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부터 말하게 되면 우리가 표피에는 보통 각질 형성 세포 이건 제일 위인데 거기서도 아래부터 하면 기저층, 가시층, 각립층, 투명층, 각질층, 제일 꼭대기 각질층입니다. 그리고 각질 형성 세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는 흑색소 세포, 랑간스 세포, 매클 세포, 그리고 각 질 형성 세포 및 그다음에 그 진피하고 그 진피를 있는 이런 조직이 있는데 여기에는 결립, 반결립 그리고 기저막대 그 안에는 포막층, 투명층, 치밀층, 치밀하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연결해서 아래 진피 있는데 진피는 우리 그 지금 우리 많이 나오는 콜라겐, 그다음에 메시 섬유, 엘라스틱인 이거 우리 그 화장품에 많이 쓰는데 여기 그 아래 진피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피 아래는 우리 피하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의 피하 조직 외에도 또 우리 피부 전체를 놓고 말하면 피부 부속기관이 있는데 우리를 보면 모발, 머리털, 그다음 피지센, 한선, 그러니까 땀선 말하는데 소한선, 아포크린 땀샘 이전에 대한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손톱이 있습니다. 이게 부속 기관이고 그다음에 피부에는 신경, 혈관, 근육이 있는데 신경에는 감각신경, 운동신경이 있고 혈관에는 동맥, 정맥, 모세혈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림프관도 있고 그리고 피부에는 근육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피부 공능에는 피부가 공능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피부 장벽 공능이 있습니다. 여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물리적 손상을 방어하고 화학적 자극을 방어하며 미생물이 침범하는 것을 방어하며 그다음에 우리 인체의 영양물질이 손실되는 것을 막아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피부는 무슨 공능이 있는가 하면 이제 장벽 공능 외에도 피부 흡수 공능, 우리 피부가 그 화장품이라든가 우리 용약이라든가 흡수되죠. 이건 보통 각질층, 모낭, 피지샘, 한관과 관계되고 그다음에 흡수 공능은 많은 인수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피부의 구조, 예를 들면 우리 얇은 피부, 두꺼운 피부 이게 흡수되는 게 또 다릅니다. 그다음에 각질층의 수분 함량, 그다음에 흡수 물질의 공능 등이 관계되고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피부의 감각 공능, 아까 말했지만 그 신경이 있으니까 감각 공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피부 분비하는 분비와 배설하는 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땀 흘리죠. 소환선이라는 거 대한선에서 땀이 흡입되고

0: 지지선에서 우리가 끈질끈질하게 나오는 게 또 관계됩니다. 그리고 피부는 그 체온을 조절합니다. 우리 더울 때는 혈액순환이 많이 돼가지고 그 열량 팡팡스러워 치울 때는 그 혈관 졸아들어가지고 그 온도를 보존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는 또 대사 공능이 있는데 당대사, 지질대사, 단백질대사, 그 다음에 물 전해질 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는 면역 공능도 있습니다. 피부의 면역계통의 새로운 성분, 피부 면역계통의 분자 성분, 이 안에는 세포인자, 접촉인자, 기타 분자 등이 있습니다.
1: 네. 그렇다면 화장품 안전성에 영향 주는 주요 요소들 하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예. 이는 화장품에 그, 영향 주는 호소는 우리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입니다. 우리 원료가, 여러 가지 조합하는데 거기 이미 안전성이 보존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생산 과정, 우리 공예라든가 설비, 조작, 이게 다 영향 받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인소. 예를 들면 화장품을 생산하는 환경, 그 다음에 우리 보관하고, 그, 보관해서 우리 소비자까지 오지 않습니까? 이 두 개와 환경이 관계되고, 그 다음에 화장품을 포장하는 재료, 운수, 소비자, 그 다음에 보관하는 방법, 사용하는 방법 등이 안전성에 영향 줍니다.
1: 이 피부 과민을 일으키는 과민 원인 하면은 무엇이 있을까요?
0: 예. 이 우리 과민, 알레르기 반응을 하는데 크게 말하면 내부 인소, 외부 인소가 있습니다.
1: 예.
0: 예. 외부 인소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식물, 우리 먹는 물질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물고기, 새우, 소고기, 양고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흡입성, 흡입물, 예를 들면 화분, 집먼지, 진드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환경, 예를 들면 일광, 무더위, 건조, 그리고 동물이 모피, 각종 화학물질에 하면 화학품, 비누, 합성섬유, 화장품 등에 의하여 가려움증이 생깁니다. 그 다음 내부인소에는 우리 그 사람이 체질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만성간염병소, 예를 들면 만성담남염, 편도체염, 장기생충염, 그리고 내분비 및 대사의 개변에 하면 월경원란, 임신 등, 그리고 혈액순환장애에 하면 하지정맥확장증, 그리고 신경정신인소, 유전인소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유전인소와 개체의 감수성 및 내소성과 관계됩니다. 내외인소가 상호작용하여 자발성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납니다. 즉 과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1: 화장품 불량 반응을 의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0: 네. 꼭 화장품을 사용한 다음에 일어난 것을 말하는데 화장품을 사용한 다음에 일어나는 전신과 피부 및 피부 부속의 불량 반응을 말하는데 예를 들자면 가렵거나 찌르는 듯한 아픔과 홍반, 구진, 비듬 등 그리고 계통의 손해를 화장품 불량 반응이라고 합니다.
1: 네. 화장품 불량 반응. 피부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죠, 이것도? 그래요?
0: 예.
1: 그런 질환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0: 예, 우리 보통 여러 가지 있는데, 첫째 화장품 접촉성 피부염이 있는데, 이것은 화장품 사용 후에 일어나는 자극성 피부염과 알레르기로 일어나는 접촉성 피부염이 있습니다. 여기는 엄중할 때는 수포가 터지거나 심출 및 수종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장품 여드름인데 화장품을 사용한 후 화장품 속에 모종 성분이 피부의 모낭 피지선을 막아가지고 일으키는 여드름입니다. 여기에는 검은색 여드름, 염증성 구진, 농포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화장품 모발 손해, 화장품을 사용한 후에 일어나는 모발 손해, 대부분 물리 및 화학적 손해입니다. 화장품 모양 개변, 모낭이 단열, 모발 가름, 탈색, 모발 재질이 바삭바삭하고 또한 정도가 부동한 탈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화장품 손발 손해, 손톱 발톱 화장품을 쓴 후에 발생하는 손발톱 번신과 손톱 발톱 주위 조직의 병변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손톱 발톱 손상은 손톱 발톱이 변형하고 심해지면 광색이 없어지고 지질이 부석부석하고 그 다음에 손톱 주위 질병은 홍종, 심출, 건조, 비듬, 가려움증 등의 엄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는 화장품 과민성 피부염인데 화장품을 사용한 후 또 햇빛이 받고 일어나는 피부염 증상

0: 입니다. 화상 속의 관광성 물질이 일으키는 피부 내막 광독성 반응 및 광알레르기 반응을 말합니다. 피부 손상은 주의하게 화장품 사용한 후 햇빛을 받은 부위에 발생합니다. 형태는 다양한데 홍반, 구진, 작은 수포, 자가가려움증이 나타나고 만성 피부 손상은 침륜, 두꺼워지고 태산화가 생깁니다. 화장품 반점 실험 양성입니다. 여섯 번째는 화장품 색소 이상인데 화장품 접촉 후 그 중에서 어떤 성분이 직접 피부를 색들이거나 혹은 피부를 자극하여 색소가 증생합니다. 화장품 접촉성 부위의 링근에 발생하는 색소의 개변 혹은 화장품 접촉성 피부염 그리고 화장품 접촉성 피부염의 염증이 소실된 후에 국부에 남겨진 색소 침착을 색소 감퇴증입니다. 일곱 번째는 화장품 접촉성 두드러기. 화장품 접촉 후 몇 분 혹은 몇 시간 내에 발생하고 통상적으로 몇 시간 후에 소실되는 피부 내막 홍반 수종 혹은 통탄 개내의 개변을 말합니다. 원인은 외부의 과민 원은 매우 많은데 화장품, 피부 보호품, 약물, 음식물, 흡입물 혹은 접촉물 내에는 사용자가 과민 체질이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는 화장품 입술염. 입술 부위에 화장품을 접촉한 후 발생하는 자극 반응, 알레르기 반응 혹은 광독성 반응, 알레르기 입술염을 말합니다. 수종성 홍반, 포진, 건조, 비듬, 두꺼워지거나 트는 증상이 있으며 자아적으로 입술이 건조하고 빳빳해 나거나 화끈해 나거나 가려움증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는 호르몬 의뢰성 피부염인데 피부가 장기적으로 호르몬이 함유된 화장품을 쓰면 화장품을 끊은 후에 나타나는 홍반, 염증성 수종, 구진, 포, 농포 계속 쓰면 완화됨에 함해 화장품을 하여금 긴 시간 의뢰하게 하는 화장품입니다. 정도 부동한 위촉, 색소 감촉, 침체, 모세혈관 확장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반, 수종, 구진, 농촌, 비증, 자결감, 아프고 가렵습니다. 만성 때에는 피부 위축, 모세혈관 확장, 자색, 광증 이런 등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호르몬 일회성 화장품이 증상입니다.
1: 증상 그렇고 그러면 화장품 불량 반응에 대한 진단은 어떻게 나오죠? 이거?
0: 예,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것은 명백한 화장품을 사용 후에 나타나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림상 표현은 화장품 접촉한 부위에 홍반, 가려움증, 비등, 색소 침착 등이 생깁니다. 어떤 때에는 수포가 생길 수 있고 화장품 사용 부위에 명확한 개선이 생깁니다. 얼굴 불량 반응이 생기면 얼굴이 홍반이 생깁니다. 만약 기타 부위 혹은 목 주위에 생기면 개선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또한 반점 실험을 하여 반점 실험이 양성이면 비교적 정확한 진단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접촉성 피부염과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꽃가루, 먼지, 진드기 등으로 일어나는 알레르기 구분해야 합니다. 이거 주의하게 뭔가 하면 꼭 화장품을 쓴 다음에 나타나는 피부 증상이고 그 보통 개선이 명확합니다. 이것을 이거 보고 우리 판단합니다.
1: 화장품 불량 반응으로 나타난 피부 질환, 그 치료는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0: 예, 제일 먼저는 우리가 그 화장품을 쓰는 것을 정지해야 되죠.
1: 예,
0: 계속 어떤 사람들은 그 모르고 계속 쓰거나 혹은 아까워서 약 없으면 쓰는 분도 있는데 꼭 정지해야 되고 만약에 이게 확실히 화장품 바른 다음에 일어난다게 되면 그거 살 씻어버려야 됩니다.
1: 그렇죠.
0: 씻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소염, 항균 이런 약들을 써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 잘 모른다게 되면 이럴 때는 이사한테 가서 진단하고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맞아요. 그래서 얼굴에 그 반응이 나타나면은 상당히 불편하고 힘들죠.
0: 예, 예.
1: 그래서 뭐 이게 긴가민가 뭐 불량 반응 일으킬까 말까 나한테 맞나 하면은 손등이나 팔뚝에 한 몇 좀 시험적으로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다음 얼굴에 발라야 되지.
0: 예, 맞습니다.
1: 얼굴에 발라서 다 퍼진 다음에 아유 뭐 난리 난 분들도 있잖아요.
0: 예, 예.
1: 화장품이 좋다 해서 비싸다 해서 외국제에서 썼는데 아니잖아요.
0: 예, 그렇습니다.
1: 내 맞는 거 이 몇 원짜리라도 나한테 좋은 거 쓰면 좋을 텐데.
0: 예.
1: 이 화장품 불량 반응이 자주 발생할 경우 피부암에도 걸릴 수가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적지 않거든요. 선생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0: 예, 아무래도 이 화장품 불량 반응이 자주 발생하면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각종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하고 각종 피부염이나 피부 문제 많이 생기겠죠. 그러나 피부암은 주의하게 자외선 자극이 생기기 때문에 화장품 불량 반응을 피부암이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부암은 개체의 유전 전

면역력, 영양 상황, 생활 환경, 연령 등 많은 인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노년화 시기에 들어서면서 피부병 문진에 피부암이 발견되는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여기에는 연령 증가로 이전에는 피부

0: 기부암에 걸릴 수 있는 뭐 그 요소하고 이 화장품을 발라서 예. 거기에는 아직 거리가 멀고 본인이 예. 가지고 있는 신체 소질에 많이 관계가 되죠. 피부암이라는 그 자체가.
1: 예. 그 암은 그 발생하는 게 여러 가지 인서 영향을 그렇죠. 받으니까 예.
0: 맞습니다. 이 건강한 피부는 뭐 건강의 하나의 표징이라고 봐요. 건강한 피부. 화장품 불량 반응을 피하고 또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평소에 보건을 비롯해 여러 가지로 주의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을지 종합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1: 예, 화장품 불량 반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장품이 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화장품을 품 유효기, 보관 방법, 사용 방법 등입니다. 무조건 비싼 화장품이 좋은 것이 아니고 자기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화장품 유효기가 지나거나 화장품이 변질하거나 이상하면 무조건 버리고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화장품 선택할 때는 정기적 상점에서 사야 하고 본인이 피부 정황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피부의 중성, 건성, 유성, 혼합성, 민감성 피부에 따라 화장품 선택 방법이 다릅니다. 그리고 화장품 불량 반응 예방하려면 피부가 건강해야 합니다. 피부 장벽을 높이기 위해서 평소에 피부 건강에 신경 써야 합니다. 자외선이 강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적게 외출하고 외출 시 긴창이 모자, 양산, 자외선 차단제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저녁에는 충분히 주무시고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 사이에 피부가 갱신하기에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하루 6시간 내지 8시간 주무셔야 합니다. 균형 잡힌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영양도 피부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을 내어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야 피부 건강에 좋을 수 있습니다. 피부 보건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피부를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여름에는 아침 혹은 저녁에 한 번 정도 목욕하시고 겨울에는 한 주일에 한두 번 정도 목욕하시면 됩니다. 목욕하실 때 물 온도를 미지근하는 것이 좋고 때, 즉 피지막을 너무 깨끗하게 제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지막이 없으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주름이 생기고 노화가 가속됩니다. 피부에 좋다는 행위는 느리고 불리하다는 행위를 감수한다면 보다 나은 좋은 피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전성적으로 뭐 피부가 건강한 분들이 있어요. 그는 뭐 본인이 태어나기를 피부가 좀 건강하다고는 안 말하지만은 피부가 어쨌든 좀 더 붉은 반점이라든가 예. 뭐 모세혈관이 뭐 좀 더 이렇게 얼굴을 봐서 막 알긴다든가 뭐만 조만 발라도 두드러기가 돌아다니는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화장품을 보통 적게 사용해야 되죠.
1: 아, 그러니까 그 피부가 그런 이런 문제 생기면 그 해결된 다음에 정상 피부 된 다음에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 우리 문제에서 보게 되면 그 이 나체 나게 되면 이 여성분들이 급해하는데
0: 그렇죠.
1: 이 피부가 정상 피부로 되는 게 그 28 날 시간 날이 써야 되니까 그 시간을 잘 치료한 다음에 화장품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화장품 불량 반응으로 나타나는 불량 반응으로 나타나는 피부 질환을 둘러싸고 좋은 정보 많이 알고 갑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피부 전문의 현명설 주임의사를 모시고 화장품 불량 반응으로 나타나는 피부 질환과 그 증상, 화장품 불량 반응을 피하고 또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건강 365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3: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2: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3: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2: 자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3: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갑니다.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2: 오미란의 미녀광장.

0: 삶의 노래로 희망의 노래로 거듭나고 있는 민요 아리랑.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민요 아리랑. 우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널리 알리고 아리랑의 매력을 더 널리 전파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설한 함께 부르는 아리랑 코너. 손에 손잡고 아리랑이 지구촌 곳곳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미란입니다.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연면대학예술학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다양한 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리홍관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0: 자, 그리고 아리랑을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0: 활기차 넘쳐요. 네. 네. 지난번에 3아리랑을 네. 우리가 가사만 다 쳐고 오도록 했죠.
1: 제가 보니까 A, B, C, D, E, F, G,
0: H
1: 영어로 써놓으니까 네. H까지면 몇 절입니까? 1, 2, 3, 8절. 1, 2, 3, 4, 5, 6, 7, 8절이네요.
0: 네.
1: 세상에.
0: 세상에.
1: 원래 있던 그 절까지 하면
0: 9절.
1: 9절.
0: 네.
1: 네. 세상에.
0: 아, 그럼요.
1: 네. 우리가 네. 또 재미있는 가사를 선발을
0: 했죠.
1: 했으니 9절까지지.
0: 네. 네.
1: 있는 가사를 또 다 했으면은 뭐
0: 한 16절
1: 되죠.
0: 그렇죠.
1: 네, 네, 네. 너무너무 네. 잘하셨어요. 또 어제 어제가 아니고
0: 어제 같은 한 주가 너무 그러니까 그 리영관 선생님 한 주가
1: 네, 한 주가
0: 빠른 게 너무 빠르죠. 어제
1: 예. 네, 너무 지난주. 빨리 지나갑니다. 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요?
0: 네. 그걸 세상을 알 때면 세상이 알 때 되면 시간이 빨리 가요.
1: 그래요?
0: 예.
1: 어제도 벌써 뭐 별로 뭐
2: 반찬 먹고
1: 해 놓은 일 없이
0: 예.
1: 6개월이 흘러갔네요.
0: 그래도 해 놓은 일이 많잖아요. 아리랑을 보급했잖아요.
1: 아리랑도 글쎄 보급을 마냥 하는 거고.
0: 네.
1: 특별히 뭐 26년을
0: 네.
1: 계기로 해서 뭐 특별히 해 놓은 거는 없는 것 같아요.
0: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뭐 그렇다고 뭐 세계 뭐 대공정을 하면 그 눈에 보이지만
1: 글쎄요.
0: 이 사소한 일 같은 건 눈에 안 보이는
1: 제가 무슨
0: 건
1: 만리장성을 쌓겠습니까?
0: 네.
1: 뭐 로켓을 타고 우주를 갔다 오겠습니까?
0: 네.
1: 하긴 그렇죠.
0: 학생들을 열심히. 또 많이 또 키워왔잖아요.
1: 네, 네 그렇죠.
0: 또
1: 맡은 바이모는 열심히 했습니다.
0: 그럼요.
1: 네.
0: 그러면 됐습니다.
1: 네.
0: 그런 또 그 인재들을 육성하는 일 좀 성스럽잖아요.
1: 이렇게 또 좋게 받고. 봐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0: 네.
1: 우리 학생분들도 오늘도 이렇게 일곱 분이 나오셨네요.
0: 네. 지난번에 우리가 그
1: 네.
0: 추첨을 통해서 상 받으신 분들에게는
1: 상 받으신 상 무슨 상을 드렸나요? 우리가 뭘 드렸어요?
0: 리영환 선생님 먼저 가시다 보니까 못했잖아요.
1: 아 그래요?
0: 오늘 해야겠어요.
1: 아 또 뭘 자꾸 이렇게
0: 냉면.
1: 냉면
0: 찰떡. 네. 냉면 찰떡.
1: 오늘도 또 이렇게 뭐 다들 이쁘장하게 입고 오셨네.
0: 그럼요.
1: 네. 오색 찬란하게.
0: 네.
1: 뭐 핑크색도 있고 뭐 노란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고 뭐
0: 그럼요.
1: 흰색 붉은색 뭐 다 있네요. 오미란 선생님도 오늘 뭐 이렇게 노란 원피스를
0: 네.
1: 이쁘게 하고 오셨네.
0: 그러면 이쁘게 해야죠.
1: 네.
0: 네. 뭐 우리는 오늘 다 칭찬 서로
1: 네, 서로 칭찬해 주는
0: 시간. 선생님 그 의상이 너무 젊어 보인다고 그렇죠. 아까 학생분들이
1: 오늘 좀 신경을 썼어요.

0: 그렇게요. 네. 신경 많이 쓰시는
1: 거예요. 금요일마다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네. 좀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0: 네.
1: 방송이 있으니까.
0: 보이는 라디오도 있고.
1: 네, 그렇죠.
0: 그럼요.
1: 뭐 아무거나 입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뭐 저, 옷은 몇 벌 없지만 네. 그중에서 좀 깨끗한 걸로.
0: 아유, 옷이 의상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1: 의상이?
0: 네.
1: 별로 뭐.
0: 저는 이 보이는 라디오가 없는 날에는 그냥 그냥 그 그 입는 그 멘티나 네. 입을 수 있는데 에이, 보이는 라디오 있으니까 방법이 그렇죠. 없죠. 예쁘게 해야죠.
1: 그러니까요. 항상 그래서 우리 이 스튜디오는 네. 활기로 넘치고
0: 네.
1: 네, 향기로 넘치고
0: 그럼요. 꽃향기. 네, 꽃향기. 영화 선생님 행복한 거예요.
1: 저만 뭐 행복합니까? 네. 다들 같이 행복한 거죠.
0: 아유, 꽃밭 속에서
1: 네. 네. 그러나저러나
0: 네.
1: 그 요즘에
0: 네.
1: 그 날씨가 이제 갑자기 막 더워지고 이러니까
0: 네.
1: 그 음식 섭취하실 때 각별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0: 아, 같습니다. 그럼요. 위장염 네. 많이 또
1: 네.
0: 찾아드는
1: 그렇죠.
0: 절기죠.
1: 제가 한 며칠 전에 급성 위장염을 만나가지고
0: 네.
1: 정말 힘들었어요.
0: 다양한 경험을 하시네요. 네.
1: 다양한 경험을 네. 해봐야죠. 뭐 들지도 않은
0: 그러니까,
1: 인생이.
0: 그러니까 그날에 왜 냉면을 우리 그 청한다고 했잖아요.
1: 아,
0: 오늘 다 가버리시니까.
1: 아, 너무 바빠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런 뭐 시간이 별로 없어서
0: 오늘 약속 지켜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위장염을 네. 더 위장염이
1: 그래서
0: 안 걸려요.
1: 네. 그 여러분들도 음식을 드실 때
0: 네.
1: 꼭 제때제때 해서 드시고 그 묵은 음식 절대 드시지 마시고
0: 묵은 음식 드셨어요? 네. 상한 거?
1: 아니 아니 저는 뭐 묵은 거는 안 먹었는데 그리고 또 찬 음식 갑자기
0: 그럼요. 네.
1: 날씨가 덥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막 찬 음식을 갑자기 막 드시거나 그러지 말래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0: 네. 그래요?
1: 네. 예.
0: 알겠습니다.
1: 네.
0: 근데 또 있어요?
1: 네.
0: 또 있습니까?
1: 뭐 할 말이요?
0: 네.
1: 할 말은 뭐 내일까지 해도 다 못하지.
0: 뭐 아리랑을 가르칠 생각을 안 하고 지금 건강 교류, 건강 정보.
1: 왜냐하면 첫째도 네. 건강요, 둘째도 건강 그 가사는 없네.
0: 그건 영아 선생님의 가사인데요.
1: 제 가사는.
0: 넣어야죠. 네.
1: 왜냐하면 제가 그 갑자기 그렇게 막 아프니까
0: 네.
1: 하루를 그렇게 죽게 아팠습니다 정말. 네. 근데 무슨 생각이 갑자기 드냐면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구나.
0: 그럼요. 네.
1: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날은 정말 생각은 뭘 해야 될 일이 가득한데
0: 네.
1: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2: 쪽 빠졌어요.
1: 살이 좀 빠졌죠.
2: 예. 네.
1: 요즘 죽만 먹고 살아서 그래요 지금.
0: 근데 워낙 또 감기랑 아주 친한
1: 네,
0: 사이인데
1: 그렇죠.
0: 거기다 위장염까지.
1: 그래서
0: 친하지 마세요.
1: 그래서
0: 다음에는.
1: 여러분들 네. 정말 건강.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또 더군다나
0: 네.
1: 이 더위에 건강을.
2: 그러니까 저 젊었으니까 저렇다요. 우리는 자꾸 알쓴다. 젊으니까 네. 젊으니까. 모른다.
1: 아니,
0: 그러니까. 저는 급성 그러니까요.
1: 제가요.
0: 감기랑 친한 사이잖아요.
2: 그 지나가고.
1: 냉장고에서
0: 갑자기 찬 음식을.
1: 찬 음식을 꺼내서 그대로 막.
2: 아들 둘도 그런 게 없어.
1: 역시
0: 본인 건강 관리는
1: 역시
0: 본인이.
1: 제가 부실한 겁니다. 네.
0: 잘 하시고요.
1: 제 예. 건강.
0: 자, 찹쌀떡이랑 여기 있잖아요.
1: 합시다.
0: 네. 닭골물 찹쌀떡이랑 드시면서
1: 여러분들,
0: 오늘 또 사마리랑 불러봐요.
1: 네. 삼.
0: 네.
1: 참 그 사마리랑
0: 네.
1: 들으면 들을수록 네. 흥이 나는 사마리랑.
0: 그럼요.
1: 네. 가사말을 또 우리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냈잖아요. 우리가 하는 방송이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20년, 30년, 40년, 50년 뒤에는 이 가사가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그 후대들한테 전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사 수집을 했잖아요. 너무나도 대단한 일을 지금 하셨잖아요.
0: 그럼요.
1: 지금은 그게, 모르지만.
0: 네. 나중에는.
1: 그렇죠.
0: 네.
1: 한 50년 뒤에 이 가사를 부르는 분들이 꼭 있을 겁니다.
0: 그럼요. 전해져 내려가는 거죠.
1: 전승을 하는 것이 우리의 네. 목적이니까 또.
0: 네.
1: 그래서 기념으로다가 우리 오미란 선생님께서 쭉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2: 예, 박수. 네, 박수.

0: 기념으로.
1: 네, 기념으로. 어. 또 본인이 스스로 장구를 열심히 또 치시면서 아, 너무너무 또.

0: 해보십시오.
1: 잠시만요. 처음에 아리랑 가서 보세요.
0: 네, 후렴은 아리랑 기억나시죠?
1: 네. 네.

0: 8절까지 잘했어요.
1: 잘했어요.
0: 네네네. 숨 찰게.
2: 네, 그럼요.
3: 아니, 근데
0: 숨이 차세요?
3: 아니, 네. 괜찮아요?
0: 아니, 괜찮죠?
3: 괜찮죠?
0: 그럼 뭐 아직 네. 8절쯤이야, 뭐. 20절 해도 뭐.
3: 재밌잖아요. 네네네. 네, 1절 하기에는 좀 아쉬워서.
0: 그러면, 덩, 덩, 딱, 딱, 덩, 덩, 덩, 딱, 딱. 장단을 잘 살리면서, 자, 이번에는. 제가 무슨 지금 그 네. 사회자라도 된 것 같은 느낌이
3: 그럼요.
0: 이번에는 네. 우리 학생분들께서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쭉 불러보겠습니다. 네.
2: 오, 다 같이. 오, 다 같이.
0: 장난이 아니지.
3: 그럼요.
0: 그리고
3: 후렴 같이
0: 여러분들이
3: 하니까요.
0: 다 같이 함께 부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 한 절씩 돌아가면서 부르겠습니다.
4: 1절씩.
0: 네, 한 절씩. 한 절, 1절, 2절, 3절, 4절.
1: 두도 뭐, 전부 시간 아이 왔어.
0: 괜찮아요. 8절을 다 같이 한번 불러보면 금방 따라 배웁니다.
3: 그럼요.
0: 네, 이거는 뭐 별로 어렵지 않은 선율이 굉장히 쉽게 와닿잖아요.
3: 그렇죠.
0: 그렇죠.
3: 네.
0: 네. 안 그렇습니까?
1: 예, 그렇습니다.
0: 네, 그렇지요.
4: 노래 하겠습니다.
3: 네.
0: 자, 해봅니다.

0: 잘하셨어요.
1: 오, 처음 하셨는데.
0: 네, 너무 잘하시네.
2: 그럼요.
0: 네.
1: 조금 헷갈리는 네. 부분이 있다면 네. 후렴은 아리랑 아리랑 이렇게 네. 내려가고 1절에 사슬을 네. 들어가서 올라가잖아요.
0: 본절은 붙여야 됩니다. 네. 네. 선율을. 자 그리고 뭐 또 제가 또 안내를 네.
1: 그럼요.
0: 계속해서
1: 진행하세요.
0: 진행해야죠.
1: 네네네. 네. 네. 네.
0: 여러분들이 또 불렀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부르고 싶은 절만 골라서 부를게요.
1: 아 그래요?
0: 네.
1: 네.
0: 여덟 절을 다 부르자면 너무 뭐라 그럴까? 길어서
1: 괜찮아요.
0: 네. 네, 제가
3: 네. 다 부르십시오. 야.
0: 다
1: 1절부터 네. 그러면 우리
0: 저성을 제가 저는 저성을 좀 고쳐서 해야 돼요.
1: 네.

0: 골라서 불러봤어요. 네.
1: 재밌죠. 어때요? 너무 좋죠.
0: 제가 보기에 재밌는 가사.
1: 네, 다 재밌어요. 네, 다 재미있는데.
0: 다 재밌죠.
1: 그죠. 네. 자 이제는 네. 진행을 또 해야죠.
0: 해봐. 제가요.
1: 하세요. 네.
0: 진행을 하자면 이제는 이번에는 이제 시간이 지금 얼마나 지나갔죠? 시간을 보면서.
1: 시간 괜찮아요.
0: 아 괜찮아요.
1: 네.
0: 우리 학생분들. 이제 한 절씩 한 절씩 한 절씩 돌아가면서 어미란 선생님이
1: 네.
0: 모두 여덟 절이니까
1: 네.
0: 아니 여기 있는 절까지 하면 아홉 절이니까 우리 네. 오늘 사람이 딱 맞아요.
1: 네.
0: 그렇죠?
1: 네.
0: 응? 그러니까 이제
1: 그러니까.
0: 한 사람이 한 절씩
1: 네.
0: 한 사람이 네. 한 절씩 하고
1: 네.
0: 마지막 절은 다 네. 같이 하고
1: 네.
0: 다 같이 합창으로
1: 네.
0: 아리랑 교실은 우리의 사랑을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네. 그래서 다 같이 하고 어미란 선생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1: 저는
0: 아리랑 강남은 천리나무도.
1: 그렇죠.
0: 네. 그리고 자 네. 순서를 제가 다 정해드릴게요. 우리 반장 선생님부터 시작을 해서
2: 오늘부터 내려오면 되지.
1: 그렇죠. 이렇게.
0: 아 그렇게 할래요?
1: 그럼요.
0: 네.
3: 오늘부터.
0: 오늘부터. 알았어.
3: 오늘부터. 오늘부터 빠지게.
1: 그럼요.
0: 반장 선생님.
1: 그냥 이렇게 쭉 수소대를 갖다가.
0: 반장 선생님이 잘하시니까.
1: 아 예.
0: 예. 잘하시니까 첫사람으로 네. 하라는 거지요.
1: 괜찮대요. 예.
0: 괜찮아요.
2: 오른쪽부터 왼쪽부터.
1: 그럼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오세요.
2: 왼쪽부터지.
1: 네네네.
0: 저쪽부터 하세요.
1: 예.
0: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1: 그러니까요.
0: 저쪽부터 이렇게 해서 쭉 씨. 해서 여기 그 이쪽에서 끝나면 바로 뒤로 넘어갑니다.
1: 네.
0: 네네.
1: 네.
0: 뭐지?

0: 맞췄어요.
1: 100점.
2: 네. 네.
1: 다들 너무 잘 배우셨네요.
2: 가사말을 넣어도
1: 자기가 쓴 네. 가사를 또 부르니까 감회가 새롭죠.
2: 그렇죠.
1: 우리 반장 선생님. 네. 반장 선생님 어느 가사 쓰셨나요?
3: C. 네. ABC.
1: ABC를 쓰셨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쓴 가사를 부르셨네요.
3: 아니. 응? 난 장백산.
1: 아, 장백산?
3: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거 부르겠는데.
1: 아, 그랬구나.
3: 선생 자기가 불렀어.
1: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네. 아, 묘하게. 아, 그렇지. 그랬구나. 자기가 쓴 가사를 한번 불러보세요.
2: 예. 네.
3: 아우. 괜찮다, 내
1: 지금. 괜찮아.
3: 기침이 그냥 나고.
1: 아, 그랬구나. 네.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3: 네, 없습니다.
1: 네. 네. 네. 알겠어요.
2: 아니, 요즘은. 목 상태도 안 좋은 분들 계세요.
1: 안 좋고.
2: 네.
3: 아니요, 다 좋습니다.
1: 어떻게?
2: 네. 네. 네. 그러니까.
1: 날씨가 네. 더우니까.
2: 그럼요.
1: 저도 네.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2: 네.
1: 네, 조금 시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2: 아, 그러니까요.
1: 사람이 너무 간사한 것 같아요.
3: 지금 더 끊어지?
2: 네.
3: 어째 자꾸 에어컨을.
2: 에어컨을.
1: 너무 사람이 네. 여름 되면 겨울이 그립고 겨울 되면 여름이 그립고. 네.
3: 그렇죠.
2: 그렇죠.
1: 네. 네.
3: 그래서 아,
2: 그래요.
3: 네. 노래 네.
2: 노래를 부르면 또 힘이 네. 나잖아요.
3: 작년에는 한 번도 꾸지 않았어. 금년엔 별나게 자꾸 쿵표를 꿉니다. 그래, 도부수겠습니다.
2: 아, 그게 바람이 있으면 오히려 앉으신 학생분들한테

0: 네, 직통으로 오니까. 네, 사실 그래서 저는
1: 찬바람 맞으면 감기 드실까?
0: 네, 감기 걸리시면 또 안 되잖아요.
2: 네,
0: 그래서 그 이런 더위는 괜찮은 것 같아요. 더워도 뭐 네. 흥겨운 노래인데 이걸 좀 빠르게 속도 한 번만 빠르게 해서 시간이 얼마 없어요.
1: 빠르게 하면은요. 네. 구수한 맛이 없어요.
0: 구수한 맛이요?
1: 네.
0: 지금
1: 덩 이게 구수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난 시간에 제가 좀 빨리 했거든요.
0: 네.
1: 네.
0: 없어요.
1: 아리랑 아리 이렇게 하니까
0: 네.
1: 장단이
0: 너무 빨라서 네.
1: 제가 집에 돌아가서 한번 들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빨리 하니까
0: 네.
1: 그 깊은 맛이 하나도 없고
0: 네.
1: 그렇더라고요.
0: 아, 그래서 너무 느리지도 말고
1: 덩 따끔따
0: 그 너무 느리면 또 더 졸리다고 하실까봐.
3: 네,
0: 네. 네. 그럼요. 네.
1: 근데 장단을 노래... 살리려면은 속도를 조금 늦춰야 네. 될 것 같아서 좀 늦게 했습니다.
0: 닭꽃물 네. 이러니까
1: 아니, 그러면 안 되고.
0: 졸리잖아요.
1: 닭꽃물 덩
0: 하세요.
1: 가사가 어떨까?
0: 그렇죠. 속도 조금만.
1: 네.
0: 아유 한 절만 하세요.

0: 효과가 좋을 것 같네요.
1: 그렇죠. 그렇죠. 너무 느려도 네. 지금 너무 느려도? 젖어 있는 상태에서. 네.
2: 아 그래도 네. 뭐 오늘 보니까 괜찮죠? 여러분들이 이 8절을 네. 다 이제 터득을 하셨으니까 네. 너무 기분 좋습니다.
1: 잘하셨어요.
2: 네네. 어 선생님도 벌써... 기분 좋죠.
1: 그럼요. 네. 저는 매일 좋아요.
2: 네, 매일 좋아요.
1: 그 금요일 특히 더 좋습니다.
2: 그래요. 그럼... 다음 금요일을 기대해 봅시다.
1: 그럼요. 네네. 그래서 은근히 지난 아까도 지난주를 또 어제라고 아,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다음 주를 또 손꼽아 기다리는 건 네. 오래 시간이 걸리지만
2: 내일 만난다고 예, 생각하고
1: 내일 만난다고 생각하면 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2: 그럼요.
1: 네. 자, 건강하시고요. 오늘도 리용건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2: 수고하셨어요.
1: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3: 감사합니다.
1: 네.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삼아리랑 연변 대학예술학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삼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엄이란이었습니다.

장문천의 씁쓸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오중전에서 박고가 이민위원회 주석자리를 만들더니만은 나한테 그 일을 맡으라고 했어. 그런데 맡고 보니 영 이상한 자리였어. 게다가 모태동의 소베트 주석이어서 정부 일을 도맡아 했는데 내가 가는 바람에 할 일이 없어져 버렸어. 나도 밀어내고 모태동도 내쳤으니 정말 일석이조였지. 일이 그렇게 된 거로군요. 왕가사는 생각에 빠지었다. 장문철이 나직이 말했다. 그리고 한 번은 리덕의 말을 전하던데 지금도 그게 무슨 뜻으로 한 말인지 알 수가 없어. 무슨 말이길래요? 왕가상이 맑은 눈을 반짝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리덕이 역에서 일할 때는 역시 모스크바에서 온 동지를 믿어야 한다고 했다는데 우리끼리는 부딪히지 말라는 뜻이지 싶었어. 그게 무슨 말이지? 왕가상이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당에서 어찌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떤 패거리나 개인을 파뜨는 게 아니라 진리를 따져야죠. 그렇소.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따라야. 장문천도 다짐하듯 말했다. 그때 방문이 삐걱 열리었다. 조울래가 싱글벙글 웃으며 들어섰다. 검고 순많은 수염이 가슴에 멋지게 드리워 있었다. 그는 방 안을 훑어보고 나서 고개를 들고 천장에 매달린 등을 보며 말을 했다. 이 집은 참 좋군. 누가 살던 집이랍니까? 마부의 집이라고 합디다. 마부? 졸대가 고개를 갸웃거리었다. 정말입니다. 주소장한테는 시집도 못 보낼 만큼 아주 못생긴 노이 동생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주서성이 결국 노이 동생을 자기 마부한테 시집을 보냈대요. 그런데 그 운 좋은 마부가 료장으로 올라갔답니다. 그 말에 주울래가 웃음을 터뜨리었다. 모두석은 어디 갔습니까?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하자질한테 갔습니다. 의료대에서 전화가 왔는데 당금 아이를 낳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몸을 풀어야 하다니 여성 동지들이 정말 고생 많습니다. 주울래가 한숨을 쉬며 침대에 앉았다. 왕가상이 말했다. 금방 락보 동지하고 얘기를 좀 해봤는데 청추국 회의를 되도록 빨리 여는 게 좋겠습니다. 주울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안 그래도 이제 박구한테 가서 말했습니다. 그러자고 하더군요. 보고서는 바꾸도록 쓰라고 했습니다. 날 보고도 몇 마디 하라고 하던데. 그러더니 주울래가 물었다. 아쉽게도 주석이 없군요. 이번 회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의 생각을 좀 들어봤습니까? 그 동지 역시 토론 범위를 너무 넓히지 말았으면 했습니다. 군사 문제에 집중하자고 말입니다. 왕가상은 자기가 잘 알아듣게 말하지 못한 것 같아서 한마디 보탰다. 그러니까 정치 노선에 대해서는 먼저 언급하지 말자는 얘기지요. 조울래는 짙은 눈썹을 찌푸리고 한참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좀 더 쉽게 풀 수 있겠습니다. 전화벨이 울리었다. 왕가상이 수화기를 들고 통화를 하더니 웃으면서 전화기를 조울래에게 건넸다. 동지는 가는 곳마다 전화가 떨어오는군요. 수화기를 받아든 주울래는

몇 마디 듣지 않고 얼굴 빛이 확 바뀌어야 한다.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돌아가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수화기를 쾅 놓았다. 정말 영문 모를 일만 생기는군. 주울레가 성을 내며 말했다. 이 리덕이란 사람 좀 보세요. 정여준 집이 마음에 안 든다고 성질 부리면서 마구 총을 쏘아 댄다는군요. 정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입니까? 더 이상 그냥 도서를 안 됩니다. 몰아내야 합니다. 난 먼저 가봐야겠습니다. 모두석이 오면 다시 오지요. 주울레는 손을 젓고는 빠른 걸음으로 집을 나섰다. 전투적 가정은 갈등으로 복잡하다. 하지만 역사는 말한다. 비 온 뒤에는 언제나 해가 뜬다고. 필연과 우연은 늘 재미있게 연결이 된다. 필연성은 예측할 수는 있지만 우연성은 그 어떤 천재라도 예측할 수가 없다. 이를테면 1935년 1월 15일에 열린 중국공산당 정치국 확대회의가 국민당군 사단장 백휘장의 집에서 열일이라고는 누구도 생각지 못했다. 백휘장 자신도 절대 생각하지 못했지만 모태똥 주울레와 같은 인물들도 생각하지 못했다. 백휘장은 왕가리얼 밑에 있는 사장이었다. 1932년에 공사를 끝낸 이 호화론 저택은 완전히 귀양에는 왕가리얼의 층집 양식을 본다는 것이었다. 집 둘레에는 넓은 복도가 있고 모두 아치형 조각으로 보기 좋게 장식이 되어 있었다. 왕가렐의 집과 다른 점이라면 한층이 낮을 뿐이었다. 그래도 주은이 성에 있는 낡고 자그만 층집들의 대면은 당무리 가운데선 두루미 같았다. 거울처럼 반짝거리는 검은 대문에 들어서면 마음을 위로하는 집이라는 현판이 달린 동근 문이 보이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먼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쉬어가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겨울은 해가 짧았다. 저녁을 먹은 지 얼마 안 되어 땅더미가 지었다. 호위병들은 천장에 매달린 석유등에 불을 달았다. 2층에는 노른 객실은 귤색 불빛으로 가득 찼다. 큰 화로도 가져다 놓고 숯을 담아 반 공기를 데웠다. 방 한가운데는 검고 기다란 상이 놓여 있었고 그 곁으로 정교하게 만든 검정색 등나무 의자 12개가 나란히 늘어서 있었다. 벽에는 시계도 걸려 있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이 회의를 위해 마련되어 있는 듯했다. 장정을 시작한 뒤로 이처럼 아늑한 환경은 처음이었다. 회의실에 들어선 정치국 위원들과 확대회에 초청이 된 홍군 고위급 장령들은 모두 웃는 낯이었다. 회의장에는 즐겁고 따뜻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공산당의 가풍을 따르면 본디 이래야 했다. 이제 열리게 될 회의는 심각하고 엄숙하며 서로 맞서야 하는 것이었지만 아직 불안한 조짐은 보이지 않았다. 집안은 웃음으로 차넘치였다. 호위병들이 반듯하게 줄을 맞추어 의자를 놓아두었지만 유격 생활이 몸에 밴 사람들인지라 제 마음대로 끌어다 널찍하게 놓고 자유롭게 앉았다. 너무 딱딱하고 틀에 박힌 생활은 이제는 그들의 성격과 맞지를 않았다. 오늘 회의의 사회자는 총석이 박고였다. 곁에는 주울레, 주덕, 진훈이 앉았다. 모태똥은 왕가상 장문천과 나란히 창문 곁에 앉았는데 머리가 더부룩하게 길었고 얼굴도 여전히 파리했지만 마음은 가벼워 보이었다. 스스럼 없이 웃고 말하는 품이 중요한 회의를 앞둔 사람 같지를 않았다. 등발, 류석이,

박의 풍 같은 정치국 후보 위원들과 확대회의에 초청이 된 고위급 장령인 류백승, 리부촌, 림표, 서병진, 팽덕회, 양상곤, 리탁연, 주황비서장 등소평이 큰 상 둘레로 여기저기 앉아있었다. 리덕은 멀리 방문옥에 앉아 줄 담배만 피워댔다. 자욱한 담배 연기만큼이나 그의 근심도 짙어 보였다. 곁에는 통역관 오수곤이 앉아있었다. 박고는 재능에 뛰어난 젊은이였다. 생각이 예민하고 막스 레닌주의 밝았다. 전에 주황섭의 독구역에 회의 때마다 입을 열기만 하면 무슨 말이든 막힘이 없었고 논리적인 설명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다. 게다가 영어와 로우로 막스 레닌의 책을 단락체로 인용할 때면 회의장에서는 늘 폭풍우 같은 박수가 쏟아지었다. 하지만 젊은 나이에 큰일을 맡다 보니 평소에 어딘가 우쭐하는 데가 있었다. 오늘도 여전히 자부심에 차 있었지만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이었다. 사실 누구든 궁지에 몰리면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기란 힘든 노릇이다. 박구는 상강을 건넌 뒤로 동지들이 뒤에서 수군거리거나 앞에서 불만스럽게 따지는 이야기를 꽤나 들어왔다. 오늘 회의도 여러 사람의 제의에 의해 열리게 된 데다가 보고도 다른 사람이 최초에 준비한 것이다. 그러니 불안한 마음이 없을 리가 없었다. 자명종이 다섯 번 울리자 조울래가 박호의 귓전에 나직이 속삭이었다. 시작합시다. 박고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방을 한번 빙 둘러보고는 회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5차 반포위 토부를 돌아보며 라는 제목으로 보고를 했다. 그는 사중전회일에 당중이 세운 정책과 전략이 모두 정확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주황소베트 구역을 포기한 원인을 꼽으면서 여러 가지 외부 상황을 내로들었다. 먼저 5차 반포위 토벌이 이전에 치른 반포위 토벌과 다른 점을 강조했다. 제국조의 열강이 국민당에 엄청난 원조를 쏟아부어 국민당 군대가 새로운 군사 장비를 갖추고 100만이라는 병력을 동원했고 주황 근거지를 공격해온 병력만 50만이 되는 데다가 또 군사 고문의 지도를 받기 때문에 홍군이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내부 요인으로는 백색지대 인민들과 병사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턱없이 부족했고 홍군이 동일된 전략과 의지로 서로 힘을 모으지 못했다는 점을 꼽았다. 이러한 약점들 때문에 국민당 군대의 5차 포위 토벌을 막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박고는 보고를 하면서도 쉬지 않고 담배를 피워냈다. 그는 자우룩한 담배 연기 속에서 보고를 끝냈다. 동지들, 이 보고서는 너무 급하게 쓴 것이라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동지들이 볼셰비크 정신으로 비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은 박고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무척 마음이 쓰였다. 마치 작품을 내놓고 독자의 판단을 기다리는 가련한 작가가 된 듯했다. 회의장에는 냉엄한 침묵이 흘렀다. 언제나 박고의 지도를 따라오던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주왕국석이 하계풍은 도정신하여 회의장 안에 있는 얼굴들을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그들의 표정에서 반응을 읽으려고 애쓰는 듯했다. 이제 주울래가 보고할 차례였다. 그는 단호한 얼굴로 차분하게 말을 꺼냈다. 주울래의 보고는 박고의 보고에 비하여 한 가지가 분명히 달랐다. 주울래는 5차 반포위 토벌 투쟁에서 승리하지 못한 원인으로 내부 요인을 훨씬 많이 꼽았다. 지도자 자신이 군사 로선을 정하면서 잘못을 저질렀다고 솔직히 털어놓은 것이다.
우리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비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는 회의장에 모인 동지들을 둘러보며 침통하게 말했다. 제 결함과 잘못이 큽니다.

0: 진실했다. 사람들의 눈길은 모두 그에게로 쏠리었다. 공산당원이란 워낙 이런 거야. 모두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대. 이 순간 모든 얼음덩이가 스르르 녹는 듯 싶었다. 사람들은 그가 모태똥 주덕과 마찬가지로 군사를 움직일 때는 기동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모태똥을 대신하여 일방명군 총정치비원을 맡아 주덕과 함께 적의 4차 포위 토벌에 맞섰을 때 홍군은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그 뒤 주울레와 주덕은 중심도시를 빼앗는 문제로 临시중앙정부와 맞서게 되면서 전방을 주의하는 주도권을 빼앗기고 말았다. 리덕이 주황소베트 구역에 들어온 뒤로 모순은 더욱 깊어지었다. 마침내 1933년 말 리덕은 전방에 대한 지휘를 통일한다는 핑계로 중국 공산당 주한국의 결정을 거쳐 중국 홍군 총사령부와 일방명군 사령부를 없애고 전방 본부를 중앙혁명군사위원회 밑에 두었다. 그리하여 박고와 리덕이 부대를 직접 지휘하게 되었다. 형편이 그런데도 오늘 주울레가 성실하게 책임을 지겠다고 하니 사람들은 더욱 그를 우러러 볼 수밖에 없었다. 이어 장문천이 무거운 얼굴로 말을 이었다. 모태똥 왕가상과 미리 의견을 나눈 뒤에 꼼꼼하게 준비한 발언이었다. 장문천의 우렁우렁한 발언은 박고의 보고와 심각하면서도 날카롭게 대립되는 진행을 이루었다. 회의장의 분위기는 긴장이 더해갔다.
1: 제가 몇 마디 하겠습니다.
0: 모태똥은 웃으며 장터에 놓인 낡은 범람 곱부를 들고 물을 마시었다. 그러더니 한 손에는 간추린 원고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담배를 낀 채 말을 꺼냈다. 다른 때는 원고 없이 연설을 하곤 했지만 오늘은 특별히 준비를 한 것이 분명했다.

장편소설 대장정 1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현대 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종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각종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의 건강 자문 프로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건류의 보신환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다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 곽 구매하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코엔자임 Q10 여덟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한 곽을 더 특별히 증정해 드립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건류의 보신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는 약을 많이 소개해드립니다. 여러 가지 약을 소개해드린데 우리 회사에는 이런 소개해드리고 싶은 약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서 건류의 보신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데 그렇게 하도 많은 약 중에서 왜서 건류의 보신환을 소개해드리는가 보면은 일단 이 건류의 보신환에는 제약회사가 좋습니다. 제약공장이가 우리나라 또 세계적으로도 이미 유명해졌고 오래된 제약공장 산둥둥어어조라는 제약공장에서 만든 건류의 보신환입니다. 여러분들 약을 이 소개받을 때는 우처 선생이 제약공장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해드리는가 또 제약공장을 많이 자랑하는가 자랑하지 않는가 이것도 봐야 됩니다. 똑같은 이름을 가진 약들은 시중에 많습니다. 심장약이든 뭐 뇌경색약이든 그러나 그 제약공장이 유명한 제약공장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이거는 직접적으로 약이 효능하고 효과를 보는가 못 보는가에 관계됩니다. 때문에 제약회사를 많이 소개하고 자랑하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 건류보신환 같은 약들은 여러 가지 병치료에 쓸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건망증이 오고 또 기억력 감퇴증으로 인해서 내가 이게 치매 오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다 할 때에는 우리 CT나 MR의 해보면 머리에 보면은 노바이스 빙변이라는 이런 진단과 또 여러 가지 뇌조직 위축이 이미 와서 이 머리에 소리도 나고 머리가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이런 뇌조직 위축 거종 왔다 할 때는 그 전에 이미 쓰

0: 시 콩팥이 허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고가병, 요추관만 털출, 무릎관절염, 그 외에도 경추병, 견주염 이런 고가병뿐만 아니라 소변이 작고 밤소변에 여러 번 일어나게 되고 소변을 봐도 품이 일고 시원하지 못하고 심지어 신염이란 이런 진단, 방광염 진단, 전립선염 진단 이런 진단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이런 분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1: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랭계랍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신다.
0: 예.
2: 나도 지금 녹음실 부서 있으면서 이렇게 머리 어지럼증이 많이 나타나고 머리 항상 이게 내진탕 온 것처럼 머리 띠나고 이랬댔습니다.
0: 예.
2: 그래서 예전에는 약방에 약을 같이 다 먹기는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 효과 낫지 않지 어지럼증이 자꾸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는 지금 방송에서 강의하는 건네보신화를 지금 싸서 먹고 있는데 한 일주일 먹은 게 효과 그렇게 빠르대다. 엄청 빠른다.
0: 이야기 좋습니다. 예.
2: 예. 그래서 앉았다 일어나면 막 집이 빙빙 돌아가면서 난 어지럼증 난 특별히 심한다. 빈혈다 미스면서.
0: 예.
2: 그랬던 게 이거 일주일 먹은 게 인차 머리 막아지면 어지럼증 인차 나서 아예 나타난다. 응?
0: 그렇죠. 직접적으로 뇌 조직에 영향을 공급하는 약이 되어놨어요. 예. 뇌세포가 다 예. 줄어들고 없어지고 뇌세포가 손상 왔을 때는 예. 이런 약을 잡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지럼증 치료해야 됩니다.
2: 예. 어쩐지 뭐 일어나서 막 번져질까봐 예. 무서워 붙잡아야 변수 화장실에다가 이랬는데 그정상이 좋아서 너무 좋습니다 지금.
0: 네.
2: 예. 예. 그리고 뭐니까 눈도 어쩐지 막 뜨기 바빴댔습니다. 근데 그것도 좋아지고. 예. 예. 예. 그 다음에는 뭔가 뭐 요즘엔 또 소변에서 뭐 자꾸 잤더라 맘도 나지만
0: 예.
2: 낮에도 자꾸 저녁에는 더 잤을 때도 조금 배가 차고 예. 손이 차면 그렇더라 맘도 근데 그게 많이 좋아지죠. 이제 뭐니까 신장 도신해서 그러는지 그게 많이 좋아지죠.
0: 예. 특히 그래. 살 사람들은 이런 약 예. 써줘야 돼요.
2: 나는 효과 빨아줬는데 그런 소리 그래서
0: 예.
2: 그냥 소리 났댔습니다. 윙 소리 났는데 근데 거기 저녁에 딱 낮에는 막 하이비 먹는데 댕겨가면 조금 났는데 저녁에 딱 누워 자자면 거기 괭 무슨 윙 소리 확 난단 말이고 진도 아이들 다 말고 죽겠다 영민하면서 그러니까 소리 나는 게 정말 많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요즘에는.
0: 예.
2: 그래서 지금 이제 약은 해서 뭐니 많이 아이 쌌댔습니다. 그래서 효과 좋지 특별히 빠른 때로 나 먹어보면 쌌는데 일주일 먹기 그렇게 좋으니까 나 오늘 좋으니까 더 먹자고 저 짜자버렸다. 근데 보니까 이 공장에서 큰 공장에서 만든 제작한 약이니까 아무튼 다를 때가 다른 약보다.
0: 이 약은 믿고 쓸만합니다.
2: 예.
0: 또 어제 제약공장은 대단한 제약공장.
2: 예. 그러니까 큰 예. 공장이라면 이래더라 말이야. 예. 어느 소속사. 예. 이게 내 계속 먹자 오늘도 배달 받겠습니다.
0: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2: 예.
1: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번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네,
1: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이 약을 소개드리면서 우리 꼭 알아야 될 의학 지식이 뭐인가 하면은 콩팥이 양기 문제입니다. 우리 몸에는 양기하고 음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음양이 평형을 잃는다 할 때에는 몸에 병이 생깁니다. 자연도 그렇습니다. 자연도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낮을 양이라 말하고 밤을 음이라고 말합니다. 양지 쪽이 있으면 산도 그렇지 않습니까? 양지 쪽이 있으면 음지 쪽이 있고 우리 그렇지 않고 낮에 해가 뜨고 밤에 달이 뜨는데 낮에 해가 아예 뜨고 계속 달이 뜬다고 생각을 해보시오. 세상 이 만물이 잘할 수 없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3: 네. 저도 지금 권예보시안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0: 네.
3: 네. 내가 이제 한번 온 후로부터, 예, 그냥 혈압이 파동이 많아 놓으니까, 예, 머리가 그냥 뻥하면 아프고, 어지럼증이 자꾸 나고, 심장도 좋지 않고, 예, 경력도 없고 해서, 예, 이 약, 저 약 써도 이제 크게 허전이 없어서, 예, 민바르 선생님 강의를 듣고, 지금 권예보시안을 이제 한,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네.
3: 예, 그런 게 지금 이 약 먹은다부터 예, 이게 혈압이 온정되는 게 알립니다, 지금.
0: 네가 건전하자면 혈관이 건강해야 됩니다. 이래서 피가 맑아지고 혈관이 건강한 약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고혈압이 있다, 뇌경색이 있다, 심장병이 있다 이런 사람들 효과 잘

0: 옵니다.
1: 네, 그러나 어지럼증이 굴이 나던 게 어지럼증이 없어지고 경력이 많이 좋아지고 예, 머리 맑아지니 영 정신이 나는 게 지금 알린다 지금.
0: 네, 그렇습니다.
1: 네, 법에 사수가 많아서 예, 전화기 뭐 화장실이 갔다 왔다 하니까 잠을 못 자니까 머리 막 더기 뭔가 머리도 멍하지 눈도 부어였고 그러던 게 예, 이야 먹는다 뭐 소변 사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으니까 예, 잠을 얻은 영점아 통잠을 자나 닮이 없습니다 지.
0: 이야기 그 잠이 잘 자는 신경 불안 이런 치료제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종약으로의. 예, 이래서 잠은 못 잔다, 그냥 짜증이 난다, 건망증이 있다 이런 사람들 특히도 좋은 이야기.
1: 아니 그래 잠을 잘 자니야 정말 살 것 같습니다 지금. 예, 기분이 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거 그동안에 활동이 있다니 활동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0: 예. 우리 활동 우리 방송 시작될 때면 계속 말씀드리는데 일단 열 꽉 싸면 여덟 각이 그리고 그 더 드리는 Q10이라는 이 성분이 좋습니다. Q10도 이렇게 전화하고 참가하신 분들 우리 아홉 각 신하 드리고 이 다섯 각 싸도 세 각 드리고 들었습니다.
1: 와 그렇습니까? 그럼 이 우리 남편과 둘이 먹길래 이게 열 꽉 싸는 이 활동에 참가하자 그런다.
0: 예, 그게 좋습니다. 이만한 약에 이렇게 산조인이 들어가고 비싼 약이 다 들어갔는데 이 가격이다 하면은 열 꽉에 여덟 꽉을 싸면 거반 절반 값이 내리지.
1: 예, 예, 선생님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세요.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네, 우리 몸의 양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양기나 음기나 다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 몸에 양기가 부족하다 할 때는 전체적인 대사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신진대사가. 신진대사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나쁜 거는 배출하고 좋은 영양 성분은 세포가 흡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신진대사입니다. 몸에 양기가 부족할 때는 이런 대사가 우리 몸에서 진행이 못 됩니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3: 예. 근데 보시나요? 저는 이전 이야기 광고 이전 나왔습니다. 이 방송에.
0: 네, 이 레벨로 나왔습니다. 네, 다른 네, 방송에 나온 거는 이 산동 악교 제약 공장께 아닙니다.
3: 네, 맞습니다. 이전 이야기 네, 이야기 나왔습니다. 이거 여기다 쓴 건 전노 부서원이라고는 뇌를 건강하게 하고 또 건강도 보양하게 이렇게 써, 이렇게 예, 예. 썼단 말이에요. 그게 머리가 저는 항상 어지럽고 예. 어지럽고 휑하고 예. 아침에 일어나면 더 했는데 그때 이거 쓰니까 예. 많이 효과 좋았어요. 그리고
0: 예.
3: 콩팥도 좋았어요. 예. 저는 사업에 예. 시원하게 안 나가고 거품이 그때 밤새에 자주 왔습니다. 이거 쓰니까 예. 사업에 시원하게 나가고 예. 거품 있는 게 없어져요. 이전에 밤사업에 한 6배, 7배 됐습니다. 그런 게, 예. 그런 게 그때 쓰고 나 한 10달 썼는가?
0: 예.
3: 밤사업에도 많이 다들 한 번이나 되고, 그래, 이번에 또 이야기 나오니까, 이야기도 쓰자고 그랬는데, 이번에.
0: 예. 소변에 도품이 나간다, 그 다음에 전열선 미대 있다, 여도염 있다, 선시, 콩팥이 허하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녹용이나 홍삼이나 이런 약이 들어갔을 때, 그러면서 음양 평형을 잡아주는 약이 들어간 이 약을 쓰게 되면은 다른 약에서 보지 못한 효과 봅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3: 예. 예, 알겠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우리 선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콩팥이 양기란 전체 우리 몸이 살아가는 데서 꼭 필요한 특히 신진대사를 한다거나 머리가 어지럽다 할 때는 콩팥이 양기가 허해서 우리 몸의 기를 머리에 거정 순환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전체 우리 몸이 이 기가 순환할 수 있게끔 돌과주는 힘이 이 발동기 힘이가 콩팥이 양기 문제입니다. 양기라는 게 이렇습니다. 그래서 손발이 특히 시린 사람들, 특히 발이 시린 사람들, 발이 시리다는 거는 혈액이 발걷은 가지 못한다. 왜서 혈액이 발걷은 가지 못하는가? 이 양기가 부족하게 되면은 우리 몸의 전체적인 온기가 돌지 못한다. 집안도 그렇습니다. 이 온기가 돌아야 되지 찬 기운만 돈다 할 때는 사람이 오래 살 수 없는 집입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예,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예. 근데 보시 화는 선생님이 강의하신 거 듣고서 이거는 지하공사에 너무 좋고, 그러면 저도 이렇게 우리 언니 썼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하공사에 좋다고 우리 언니 신에 조금 적인다. 좀 당뇨병도 있고, 연세도서 같이 둘이지 않아요. 그래, 이게 자꾸 그저 신에 적이 일어서서 그래, 선생님과. 전문의 이렇게 물어보고 이게 치료될 수 있대서 우리는 이제 보는 손이 잠 자자고 잠 자자고 그다음에 기력이용 좋아지고 그다음 뭐니까 이게 심해 조식이 그래서 밤에 일어나 계속 다각질 그게 없어졌단다 그 딸이 얘기하는 게
1: 저기 치료되는 이야기입니다 치매도
0: 예 치매 저기 선생님 된다 했죠 굉장히 이렇습니다 그래 완전히 그렇게 이렇지는 계속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 예. 나도 그게 좋다니까 이제 한 야들에 먹었는데 늘 많이 너무 편안한다 선생님이라고 뭐니까 네. 마음이 편해 네. 많이 너무 편해 언제나 마음 편안하지 못 무슨 일이 없는데 마음이 참 편안하지 못한 게 맞습니다. 정말 이게 대세입니다 예 그리고 네. 그다음에 기억력도 좀 없고 예 잠 못 잤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한 일주일 좀 야들에서 이제 잠 잘 자고 마음 편안할까 예 그래서 무슨 일이 없는가 평소 어머니 그래서 예 어머 마음 편하고 어머니 편안하다 말입니다 네. 그래 이번 우리 학교에 두 집이 싸길래 싸서 그럼 열 가게 아들 가겠습니까
1: 예, 이 상조인에다, 령골에다, 예. 사인에다가 이게 다 들어간 약이 없습니다, 저만에. 그리고 이전에도 다른 방송을 통해서 동네보신환이라는 약이 소개됐댔습니다. 그런데
0: 예,
1: 약이 아닙니다. 이 중어 예. 의조 지하공장에서 만든 금리보시화는 우리 방송에서는 처음입니다.
0: 예, 공사에 예. 관계 많습니다.
1: 예, 예, 그렇죠. 예,
0: 수고하셔.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배달하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의학을 소개해드리면서 우리 그 설명드려야 될 의학상식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콩밭이 양기 부족. 이거는 우리 몸이 만병을 불러올 수 있는 원인이다 이 말입니다.
2: 네. 그래서 우리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네.
3: 예, 저도 지금 전번에 강의 듣고서 시간 강의 듣고서 이 건네 보시하니 내 약사 썼는데 지금 내 증상한 게 제가 머리가 항상 깽하는데 뒤뒤뒤 뻣뻣하고 그리고 저 이 기억력이가 자꾸 저 잊어먹게 된다면 같은 데 네. 찾아갔다네 이런 증상 그리고 또 이 신장이 항상 황황하고 막 불안하게 하고 여러 가지인데 그래서 네. 이 상품을 이야기해서 공장에서 이게 정말 제일 처음 나 정말 중국에서 제일 처음 만 공장에게 제약 공장에게 생산한 게 임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저희가 여러 가지니까 어쩌면 약이 좋다는 게 세원약이 나오면 꼭 바꾼다고 합니다
1: 네, 이 약은 확실히 좋습니다
3: 예 나이가 드니까 자꾸 변한 거지 옛날에는 뭐 어디가나 오면 물러나는데 지금 대회 자꾸 첨부를 한다고 합니다
1: 점점 심해지죠
3: 예 그러니까 아이스 많이 된다고 합니다 예. 예. 예, 여러 사람들 이제 들어볼까요? 심해 증상도 좋고, 예, 여러 가지. 확실히, 정신상에 지금 내내 생각하는데 기분이 좋다고 하면 돼.
1: 예.
3: 안 좋은 얘기, 솔직하게 크게 알겠지만, 항상, 그, 운동을 하면 기분이, 그런 증상, 우울증 이런 증상이 심하다고 합니다.
1: 예, 이 시간이 돼서 그런데, 예. 이 약을 꾸준히 쓰십시오. 더 좋은
3: 예.
1: 겁니다. 예.
3: 선생님 아까 이 강의 힘에 듣고 드려요. 저는 예. 약은, 이 약, 암약은 허탈시키고,
2: 네.
3: 예, 이런 약은 유심했어요.
2: 그래요?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고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제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국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제에서 주요 성분만 추

0: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 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전력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오늘 역시 우리 용지강 구복액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 네.
2: 이제는 4월에 들어서면서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예. 우리 중의에서는 계절에 따라서 병을 치료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간이나 콩팥이 이 계절을 따라서 양간하거나 우리 콩팥을 자양하거나 이럴 때 우리 몸이 건강을 찾는 데서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오장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간부터 시작해서 심장, 비장, 그 다음에 폐, 콩팥 이게 오장이 됩니다. 중에서는 이 오장을 말할 때 특히 간부터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간이가 든든해야 우리 심장이 좋아지고 심장이 든든한 사람들 비위가 좋습니다. 비위가 좋은 사람들 따라서 폐가 좋아지고 폐가 좋으면 콩팥이 좋고 콩팥이 좋으면 간이 좋고 이런 샹성샹크라는 도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계절도 오장하고 오계절이라고 말합니다. 중에서는 계절을 사계절이라고 합니다. 예? 오계절입니다. 그럼 어느 계절이 한 해 더 있는가? 늦은 여름, 늦은 여름하고 가을이 들어서는 이때를 우리 비장이 계절이라고 말하면서 오장하고 오계절이 맞먹는 이런 걸로 우리 그 맞춰갑니다. 예? 그래서 봄이 오면은 우리 간을 양간하는 데서 아주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오행학에서 보면은 간에는 나무목, 나무에 속합니다. 목이란 말입니다. 봄이 오면은 우리 자연에서도 어떻습니까? 식수를 하지 않습니까? 나무를 심는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젊은 농촌에 나가서 이 오사청년절 전후를 해서 4월 5 청년 이때는 나무 심는 방학도 있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이렇게 자연과 맞춰서 나가면서 우리 오장을 양한다 할 때는 아주 여러 가지 이런 면역력 제고라든가 원기 회복이라든가 무병장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방면에서 꼭 추천드릴 약은 용기입간구복액입니다. 용기입간구복액은 오색용지가 들어가면서 용지하면은 또 멸천가지 중약제 가운데서 간에 제일 좋은 약이가 용지입니다. 그것도 오색천년용지제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국가적으로 제일 아직까지 발달한 기술을 이용해서 뭐 옛날처럼 그저 환우제 먹고 가루내서 캡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오색용지를 비롯해서 겨고람이라든가 구기자라든가 이런 중약제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서 700돌돈이라는 제일 작은 원자로 만든 약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3: 어머니가 지방간도 있고 당남도 안 좋아해. 항상 소화되고 입이 썩었고 그리고 옆구리 처벌해서 밥을 잘 먹지 못하는 날이 없습니다. 이래도 우리.
2: 예.
3: 그래 방송 선생님 강의 듣고 어딘지 구백을 듣고 먹고 있는데 왜 소화 잘 되고 기름지 옷을 먹으면 그래 소화 안 되면 지금 속이 소화 잘 되고 속이 아니, 몇 이런 증상이 없습니다.
2: 네, 그럴 겁니다. 그런 효과 봅니다.
3: 그래, 밥을 잘 먹으니 사람 맥이 나고, 이래, 900원 내 좀, 속다만 먹고 검사했는데, 잠에도 정상되고, 푸푸남이 밤사벨이 영만 했습니다. 대뻐지 화장실 댕겼는데, 이게, 900원 먹은 후부터, 밤사벨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 네.
3: 인터넷은 한번 본 서변에 조금씩 나가는 게, 이거 약 쓴다부터 서변에 많아지면, 현재 들어도 나는 효과도 없지, 이게 단기적으로 먹을 수 있는 약이라니까, 이거 계속 꾸준히 먹을 예산입니다.
2: 선택의 약하고 병이 맞아서 선택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

0: 굉장히 동파를 사용하고 간을 양간하는 약이기 때문에 환자분 장기적으로 쓴다 할 땐 또 다른 효과도 봅니다.
1: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도 우리께서 먹겠습니다. 예.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1: 예. 고사님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네. 그래서 우리 사람이 늙어가게 되면은 그냥 운동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것만 갖고는 잘 안 됩니다. 이미 병이 들었단 말입니다. 이럴 때는 약이 힘을 빌어야 되죠. 이 약은 OTC 약으로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아주 흡수력이 좋은 약이고 그와 같이 또 흡수력만 좋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적은 약입니다. 이래서 국가에서부터 국약 비준번호 특수한 비준번호 고혈중증 B로 되어 있는 B 그것도 20으로 되어 있는 약입니다. 우리 용기깐 구복액을 쓰면서 많은 분들이 나눠준 이 병은 치료 알되리라고 생각했다고 뭐 치료해본 해봐도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그냥 그 도레미더라 이럴 때 있었죠. 예?
2: 네.
0: 그런데
2: 당분랭이란
0: 구복액을 쓰면서
2: 네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2: 네.
3: 네. 예, 저는 명기 입간 구복액을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0: 예. 예,
3: 어째서 이거 복용했는가 하면, 그런, 저는 이 맹감은 위 세게 안 좋고, 밤에 자지 못합니다.
0: 예.
3: 네, 예, 그리고 이 맹감에, 소변 자수가 어찌도 다음주에 한 100번 댕기다 나면 자지 못하고, 예, 그 다음에 머리 흐릿흐분하고, 그래서, 어디나 다 아프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약을 탄 것도 잘 말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령기 입간 구복액을 복용한 다음부터는 확실히 이게 좀 더 효과 용 좋더라 말입니다.
0: 네.
3: 네. 잠을 잘 자고 이거 복용한다. 잠 잘 자고 그 다음에 소변 차수가 적고 이래까지 그런 완에 이튿날 아침에 일어난 몸이 온것뿐하다 말입니다. 어찌도 좋지. 네. 네. 그리고 이 위 아픈 것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도 이전보다 많이 먹고 확실히 이 명기관 구복약은 확실히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한 데는 최고라고 봅니다.
0: 네.
3: 네. 그래서 예, 이 어느 한 대달 먹었습니다. 이거 복용했습니다.
0: 네. 많이 드셨습니다.
3: 네. 네. 그래서 나는 이제 이거 예, 우리 맹감은 언니 같이 이거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또 배달받자고 그랬다.
0: 같이 쓰는 분들은 12각을 구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12각에 전화하니까.
3: 네.
0: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3: 네.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3: 5012797.
2: 네, 네.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설명 계속 주시죠.
0: 네. 이래서 우리 약을 선택하는 데서 어떤 약을 선택할 것인가. 특히 우리 간하고 콩팥이 나쁜 사람들은 약물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약이라고 썼는데 도로 간이나 콩팥이 나빠진단 말입니다. 이거 좀 심각하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소염제라든가 감기 왔을 때 감기약이라든가 수면제라든가 예, 장기적으로 먹는 혈압약이라든가 이게 다 간을 손상 줍니다.
2: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나사한정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여면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우천입니다. 첫 번째 들려드릴 곡은 석화 작사 강연중 작곡의 위할머니입니다. 어린 시절 위할머니 폼처럼 포근하고 정겨운 멜로디와 가사로 우리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불러지킨 이 곡을 이용광 가수 노래로 함께 들어보십시오.

다음 곡은 허복순 작사 손을 잡고의 그대 나에게입니다.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과 사랑이 담긴 이 노래는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달해줍니다. 강선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강철웅 작사 병강 작곡의 여보여보 고마워입니다. 부부간의 진심 어린 감사와 사랑이 담긴 이 곡은 평소에 하지 못한 고마워를 노래로 표현해주는 따뜻한 곡입니다. 병강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재미있는 마치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소중하게 이어져 갑니다. 김진홍 작사 최군 작곡의 인연은 강물처럼을 들려드릴게요. 천물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삶 속에는 때론 외로움이나 그리움이 찾아오지만 그럴 때마다 떠오르는 소중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김철아 작사, 정남 작곡의 가끔 오는 그런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한 곡입니다. 이설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친구와의 따뜻한 만남을 표현한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영근 작사 작곡의 반갑다 친구야, 차미령 최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명가의 정다운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지속되는 강우에 대비해 도나시는 비상 대응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도나시는 대중을 최우선으로 생명을 최우선으로라는 핵심 원칙 하에 홍수 및 태풍 방지 조치를 전면적으로 시행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도나시는 재해 대처 사업을 앞당겨 배치하여 안전 생산 및 홍수 방지 업무 회의와 지질 재해 방지 전문 회의를 열고 위험 요소 점검, 비상 훈련, 물자 비축 등 업무를 사전에 추진하도록 명확히 요구했습니다. 관할 부문 및 산사태 피해가 빈번한 지역에서는 사전에 여러 차례 전면 점검을 하고 위험 지점을 대상으로 기록부를 작성하며 책임자와 피난 이송 경로를 명확히 했습니다.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는 향촌 홍수방지 대피구조 기반을 든든히 다졌는데요. 위험경보가 발령되자 소방구조 인원들은 고령 노인과 움직임이 불편한 대중을 부축하거나 어버 호송하여 대피소로 대피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빠르게 주민들의 생활용품과 비상장비를 수송하고 临시 거주지를 신속히 설치하며 기초생활보장 물자들을 충분히 배급함으로써 그들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각종 구호 작업을 능률적이고 질서 있게 추진했습니다. 덕분에 송강 하촌 촌민들은 대부분 대피를 마쳤습니다. 관련 부문은 24시간 근무제로 촌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예정인데요. 도나시 승리가도 민화사회구역에서는 각항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업무 책임을 전면적으로 강화해 관할 지역의 안전방어선을 견고히 구축하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했습니다.

특별업무 배치 회의를 소집하고 55명으로 구성된 홍수방지 돌격대를 조직했으며 7개의 주요 순찰구역을 지정하여 수시로 안전을 점검했습니다. 한편 지세가 낮고 침수가 발생하기 쉬운 807곳에 홍수방지 모래주머니를 쌓고 독거노인, 단층집 주민 등 위험에 노출된 주민 15명을 사전에 대피시켰습니다.

도나지 민주가도 리먼 사회구역에서는 지질재해 위험지점, 침수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가정을 찾아 사전에 대피하도록 권유함으로써 대중들의 생명재산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네, 계속해 다음 소식입니다. 도시 침수가 갑자기 발생했을 때 과학적인 피난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보행자는 무엇보다 감전 및 추락 사고를 예방해야겠습니다. 물에 잠긴 도로를 통행할 때는 반드시 가로등, 교통신호등, 배전함 등 전력시설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고인물 루전으로 인한 감전 사고를 막아야 합니다. 동시에 도로 상황을 수시로 살피고 수심이 불분명한 곳은 가급적으로 피해야겠습니다.

떨어지고 수위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재시동을 시도하지 말고 과감히 차를 버리고 탈출해야 합니다. 차가 물에 빠진 상태에서 수압으로 차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즉시 안전망치나 유리파쇄기로 측면 유리 모서리를 깨뜨리고 차에서 탈출해 빠르게 지지가 높은 곳으로 이동해야겠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여행은 겉모습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돈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낯선 길을 걷다 보면 조급한 마음을 가라앉히게 되고 작은 풍경 속에서 행복을 찾게 되거든요. 가끔 여행을 통해 흔들리는 마음을 다 잡아주기도 하고 삶의 방향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기도 해줍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이라면 어디든 아름다운 여행지가 아닐까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광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길의 대표적 아침 시장으로서 연길 사람들의 생활 기억을 담고 있는 새 소상시장 교통편 대폭 개선됐다고 하는데요. 연길시 공공버스 집단은 미리 계획하고 로선을 최적화하는 한편 운행버스를 증가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소상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보장하게 됩니다. 새 소상시장은 삼꽃거리 서쪽, 원달 주거단지 북쪽, 연지파 강반 동쪽에 위치했으며 현 주소에서 약 1.4km 떨어져 있습니다. 소상시장 이전에 발맞춰 연결시 공공버스 집단은 미리 6선, 23선, 50선 세 갈래 버스 로선을 최적화했는데요. 공공버스를 기존의 26대에서 29대로 늘렸고 출퇴근 시간대 운행 횟수를 90여 회에서 120여 회로 증가했으며 매일 운송 정원을 연인수로 7천여 명에서 9천여 명으로 상승시켜 전체 운송력을 약 33% 증가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새 소상시장을 더욱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게 되며 따라서 아침 장보기와 변경도시 정취를 만끽하는 특별한 추억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무형문화유산을 잇다 코너가 이어집니다.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무형문화, 그 깊이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 전통의 숨결과 현대 감각이 만나 펼쳐지는 특별한 이야기. 무형문화유산을 잇다 코너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코너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을 되새기고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정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공간인데요. 전통 음악, 춤, 공예, 의식, 구전문학 등 다양한 무형문화의 매력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그 가치를 오늘날의 삶과 연결해보는 시간을 선사합니다. 단순한 과거의 추억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문화를 소개해서 이곳을 찾아주는 관광객분들과 함께 무형문화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의 멋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오늘은 어떤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알아볼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0: 네, 오늘도 연변 무형문화유산 전문가죠. 성원이신 박영일 선생님과 함께 할 텐데요. 네,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 연변 조선족 자치주 무형문화유산 조선족 수천놀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수천놀이, 어떤 놀이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그 수천은 역사가 아주 오랜 조선족이 지는 겨루기 민속놀이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수투라고 하는데 민간에서는 천번을 놀아야 수가 한번 나온다 해서 수천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0: 네.

0: 수천 천번을 놀아야 수가 한번 나온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군요. 그럼 언제부터 이 노래를 해왔는지 궁금해지네요.
1: 네, 그 수천의 기원에서는 정확한 문헌 기록이 없지만 그 수천록이 두번목과 아주 비슷한 점으로 봐서 전국 명나라 시기 마도라는 노래도구가 전해진 후 개발된 것이 아닐까 하고 추측합니다.
0: 그렇군요. 주로 어느 지역에서 많이 전해진 놀이죠?
1: 예, 그 민간 조사에 의하면 연변의 용정 지역에서 특별히 많이 성행하였으며
0: 네.
1: 지금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용정지 삼합진에서는 노인들이 한가할 때는 수천놀이를 한다고 합니다. 수천에는 유급천과 사업천이 있는데 도선도들 속에서 보편적으로 리행되는 수천 유급천이며 이물천이라고도 또 부릅니다.
0: 네, 수천 놀이는 도대체 어떻게 어떤 도구를 가지고 하는지요?
1: 네, 그 수천 놀이 도구는 보통 그 백지를 몇 겹 붙여서 만들기도 하고 탄대나 나무 껍질을 얇게 깎아서 만들거나 짐승 가죽을 오래서 만들기도 합니다. 수천의 그 규격은 길이 18 내지 20cm, 너비 1 내지 1.5cm인 장방형이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0: 네, 그럼 카드놀이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겠나요?
1: 예.
0: 네. 수초는 어떻게 제작됐는지요?
1: 예. 그 만드는 방법을 보면 먼저 백지를 찬물에다가 오랫동안 불린 후 큰 병에다가 몇 번 감고 방치질을 한 후 칼로 오래냅니다.
0: 네.
1: 다음 그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음지에다가 말린 후에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려놨는데 마지막에 들깨 기름을 바르고 따뜻한 그 보호막에다 며칠 동안 말려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표면이 반들반들하게 윤기가 나면서 종이가 일어나지 않고 오래 견딘다고 합니다. 수천이 글자가 그리면 보통 마을에서 학식이 있고 서화에 응통한 사람이 그리는 것이 상례이지만 일부 농촌에서는 일자 무식인 노인들도 수천이 글자와 그림은 아주 잘 그렸습니다.
0: 네, 거기에다 글자, 그림을 그려놓고 놀이를 하는 거군요. 그렇다면 어떻게 놀이를 하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수천은 보통 네 사람이 노는데 아주 마주 앉은 사람이 한 편입니다. 그 놀이 방법은 여러 가지이며 또한 비교적 복잡하면서도 흥미롭습니다.
0: 네.
1: 예, 연변 지역에서 유행된 유급천은 동합 80장으로 이루어졌으며 매 장마다 모두 상응한 글자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수천은 크게 성, 마, 당, 토, 인, 어, 조, 치 8개의 도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매목에 1부터 10까지 10장으로 동합 80장이 됩니다.
0: 네.
1: 장이 장수는
0: 그렇죠?
1: 예. 저기 성이 장수는 극성, 마이 장수는 줄말, 장이 장수는 호당, 토이 장수는 적토, 인이 장수는 화인, 의 장수는 용어, 조의 장수는 봉도, 시의 장수는 장치라고 부릅니다. 수천 80목 가운데서 힘이 제일 센 패를 도장 혹은 도통이라 부르는 게 즉 1인을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특별한 것은 도장은 80목 수천 가운데서 장수를 줄일 수 있으나 다른 병졸들은 줄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0: 네, 80장이나 되는 것 다 일일이 기억해야 하겠네요. 그럼 승부결음은 최종 어떻게 정해지는지요?
1: 예, 지금 그 수천의 이름들이 복잡한 이름 대해서 젊은이들 잘 모릅니다.
0: 네.
1: 예, 그래서 설명하다 보면 복잡해서 그건 처음에는 잠시 안 하고요. 예.
0: 네.
1: 수천의 그 승부결음에서 성마당 돈을 1부터 올려먹는데 이를 젊어서 먹는다 하고 인어조치는 10부터 내리먹는데 이를 늙어서 먹는다고 합니다. 수천놀이를 시작하여 해를 나눌 때 이상분이나 손님을 존중하여 먼저 배를 뜨게 하고 그 다음 판부터는 이진편이 먼저 뜹니다. 수천목을 뜰 때 돌림으로 7회 뜨는데 처음 6회는 한 번에 석장, 마지막에는 두 장씩 뜹니다. 그러면 네 사람이 20장씩 가지고 노는 셈이 됩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 알아볼까요?
1: 예.

0: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연변 무형문화유산 전문가죠. 송은이신 박영일 선생님과 함께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 연변 조선족 자치주 무형문화유산 조선족 수천 노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놀이에서도 연장자를 존경하는 풍속을 지켜가네요. 그럼 놀이 방법에는 여러 가지 규칙이 있다면서요. 계속해 말씀 부탁드릴게요.
1: 어르신 존경하는 이 풍량속을 놀이

0: 앞으로 지켜갑니다. 먼저 한몫 먹기를 합니다. 이는 한 사람이 한 번에 한 잔씩 되고 이긴 사람이 그 넉장을 먹는 그런 방법이랍니다.
1: 네.
0: 그다음부터는 같은 방법으로 수천 몫을 먹기를 합니다. 이렇게 11몫을 먼저 먹는 편이 이기는데 혼자서 11몫을 다 먹어도 안 되고 자기 편에서 적어도 한 몫을 먹어야만 승부에서 이기게 됩니다.
1: 네.
0: 예, 수천 놀이 과정에 다섯 번째 장을 뽑을 때 자체로 자기 수천 몫을 뽑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에서 계속 뽑아야 됩니다. 수천 결이면 빚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500차 가량 하면 한 판 정도 비울 수 있는데 승부 결인 만큼 방법을 대해서 무승부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1: 네, 그렇겠죠. 이 필경 겨루기인 만큼 무승부는 없어야겠죠. 그렇다면 이런 놀이를 통해서 어떤 것을 개발받나요?
0: 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변화한 무쌍한 판가름에 대처하게 하고 사고력을 높여주면서 놀이를 더욱 흥미롭게 합니다. 수천놀이에서는 수천목을 뽑아내기보다는 마지막 총화가 더욱 흥미진진하고 적대적인데 때로는 서로 얼굴을 막 붙이면서 서로 다투기도 합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수천놀이에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이길 수 있을까요?
0: 예, 수천 승부 결음에서는 반드시 판단, 처리, 림기 응변과 유인전술을 잘 하면서 군사를 움직여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1: 네.
0: 수천놀이는 도전판과 달리 재미와 오락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수천놀이판이 벌어지면 그곳은 매우 흥성해집니다. 노인들은 수천놀이에서 콧노래를 부르거나 음도가 있기에 소리내어 노래곡을 부르기도 하는데 이를 수천불림이라고 합니다. 수천목 팔일장인데 거의 매장마다 상응한 이런 불림 가사가 있습니다.
1: 네, 매 수천목마다 상응한 가사말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어떤 가사말인지 궁금해지네요.
0: 예, 그 몇 가지만 실례드려 말하겠습니다.
1: 네.
0: 예, 수천에서 일성은 별 하나를 말하는데 가사에 그 말이 이렇습니다. 백수 함전 심플로라 이렇게 한 뒤에
1: 네.
0: 이 뜻을 해석하면 나이 많고 늙어도 아이 때 마음이 그대로 있다는 뜻이 됩니다.
1: 네.
0: 예. 그 다음에, 다른 말은 또 있는데, 줄말은 수천성 한 마리 몇백 리 가는가라고 하고, 장은 그 노루 말한데, 흥하는 백발을 경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적토는 빨간 토끼를 말하는데,
1: 네.
0: 적격 강루의 소방파도 가는가. 또 사흘은 고기를 말합니다.
1: 네.
0: 사흘이 봄바람이 흰 날이라 나는구나. 3일은 사람을 말하는데 3일형 솔밭에 호범인이 나왔구나. 사토는 토끼를 말하는데 사천관을 지키던 조맹덕이로구나 라고 이렇듯 말합니다.
1: 네. 가사말이 참 다양하네요.
0: 네. 이런 수천불림은 자기 편에 대한 어떤 암시도 없으며 수천놀이에서 형세가 유리한데 유리할 때는 흥이 나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1: 네, 조선족 수천놀이는 농촌 주민들, 특히 노인층들이 즐기는 독특한 휴식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0: 그렇습니다. 수천놀이는 전통 오락 문화의 하나로서 옛날 사람들은 명절이나 한가한 틈에 어른들끼리 둘러앉아 수천을 치며 여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네뛰기, 널뛰기, 스름 등 젊은이들이 노래와 구분되어 노인층만 독특한 휴식 방식으로 당시 농촌 주민들의 생활 풍경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문화적 증거입니다.
1: 네, 카드를 치며 점수를 겨루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은 서로 일상을 나누고 고민을 털어놓으며 유대를 다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네요.
0: 그렇습니다. 이는 조선족 공동체의 화합을 다지는 소통 동로였으며 타지에서 와서 정착한 민족으로서 이지하며 살아온 따뜻한 정서를 담고 있습니다.
1: 네, 무형문화유산 전문가죠. 성원이신 박영일 선생님과 함께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 독특한 전통놀이를 통해 연변의 특색 있는 민족문화를 알아가는 수천놀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여행의 재미는 유명한 명소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낯선 사람과의 우연한 만남, 예상하지 못한 소소한 에피소드, 말이 통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따뜻한 정이 진짜 여행의 보물입니다. 길에서 겪는 작은 일, 웃겼던 일, 따뜻한 모든 이야기가 여행 마치고 돌아온 뒤에도 오래 기억에 남기 마련이죠. 여러분은 이런 여행 한번 다녀오시면 어떠실까요? 네, 이 시간 프로기획과 편집의 오미란, 진행의 리나였습니다.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김동진 작사, 박철국 작곡의 인향자 가수가 부른 우리네 인생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참모습을 노래하는데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릴 적 철없이 다투고 금방 화해하고 서로의 집에 드나들며 함께 뛰어놀던 소꿉친구를 떠올리게 하는 가요. 허용도 작사 작곡의 전성길 가수가 부른 소꿉친구를 전해드립니다.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떠나는 들러리의 즐거움을 경쾌하고 상쾌한 선율로 그려냈습니다. 황문선 작사, 리경득 작곡의 즐거운 들러리를 여성인창으로 전해드립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우리 삶의 중심은 언제나 가족이고, 가정의 행복은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하루에도 수많은 고민이 생기죠. 오늘 방송에서는 자녀 양육에 꼭 필요한 핵심 정보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코너.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가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유용한 생활정보 나누는 시간인데요. 가정의 행복을 바라는 모든 분들 지금부터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클럽. 저는 이금입니다.

부모님들이라면 누구나 다 내 자녀가 주변이 뚜렷하고 바른 아이로 자랐으면 하고 바라고 있죠. 그러면 부모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런 말을 많이 해주라고 하는데요. 주변이

있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 부모님들이 자주 해야 하는 말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입니다. 너의 생각이 중요해. 사랑하는 아이야, 내 생각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단다. 우리는 내가 너 자신을 표현하는 걸 듣는 게 좋단다.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필요는 없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면 돼. 옷, 장난감,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 순서까지도 모두 너만의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언제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단다. 만약 너의 생각이 우리와 다르더라도 과감하게 말하렴. 우리가 귀담아 들어줄게. 슬프고 화가 나고 두려운 감정들도 모두 말해도 돼. 우리 함께 방법 찾아보자.

다음으로는 이런 말을 자주 해주라고 하는데요. 바로 너는 거절할 권리가 있어. 사랑하는 아이야, 착함은 소중한 자질이지만 착함에는 날카로움이 있어야 한단다. 만약 다른 사람의 말투와 행동이 너를 불편하게 만든다면 너는 대담하게 거절할 수 있어. 환심을 싸서 얻은 친구는 진정한 친구가 아니란다. 너의 의사를 존중하는 사람만이 깊이 사귈 가치가 있고 대담하게 아니요라고 말하고 불합리한 요구를 거절하는 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책임의 표현이란다.

연습해서 자주 해줘야 하는 말입니다. 실수할까봐 두려워 시도조차 못하면 안 된단다. 사랑하는 아이야, 실수할까봐 두려워 발언하지 못하고 시도하지 못하는 건 안 된단다. 잘못해도 상관없으니 제때에 우리한테 알려주면 어떻게 바로잡고 보완할지 함께 고려해 볼 수 있단다. 마지막으로 자주 해줘야 하는 말입니다. 남들보다 빨리 달릴 필요는 없어. 어제보다 오늘 더 진보하면 돼. 사랑하는 아이야, 이 세상에는 항상 너보다 똑똑하고 너보다 예쁘고 너보다 빨리 달리는 사람들이 있단다. 다른 사람만 쳐다보면 자기 발걸음이 흐트러질 수 있어. 진정한 우수함이란 남보다 뛰어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자신보다 나아지는 것이란다. 나 자신의 강점과 독특한 우세가 있고 자신이 맡은 일에 집중하고 노력하는 과정을 즐기면 그것으로 충분하단다. 너를 사랑하는 건 너이기 때문이지 내가 100점을 받아서가 아니란다. 사랑하는 아이야, 내가 1등을 해도 우리는 너를 사랑하고 내가 꼴찌를 해도 우리는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착하고 의젓할 때도 너를 사랑하지만 가끔 화를 낼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아빠 엄마의 너에 대한 사랑은 아무런 부가 조건이 없기에 너는 너 자신이 되기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너를 사랑하는 우리의 몫으로 남겨두렴.

운동은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는 기본 활동입니다. 운동과 건강, 서로 뗄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린이 연령별 운동 지침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아이들은 어른과는 달리 성장 단계에 따라 움직임의 발달 특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나이에 따라 운동 중점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항경전기 3세에서 6세 아이들입니다. 이 연령대의 아이들에게는 노는 것이 곧 운동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놀이활동 속에서 자유롭게 탐색해야 하는 시기인데요. 서로 붙잡고 쫓아다니면서 반응과 조정 능력을 키우고 등반을 통해 통제와 안정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부모님이 코치가 아닌 놀이 파트너가 돼야 한다는 것인데요. 함께 자전거를 타거나 추격 게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운동을 유도하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항경전 아동이 하루에 최소 3시간 이상 활동하고 그중 1시간은 중고강도에 도달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학교 단계 6세에서 12세 아이들입니다. 이 시기에는 폭넓게 경험하며 자신의 흥미를 찾아가는 게 중요한데요. 이 연령대 아이들은 매일 1시간씩 중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하고 주 3일 동안 근육과 골격을 단련하는 게 좋습니다. 6세에서 8세는 놀이를 통해 달리기, 뛰기, 던지기, 받기 등 기본 동작을 익힐 수 있고요. 9세에서 12세는 오래 앉아있는 걸 피하고 쉬는 시간 3분 내지 5분 동안 활동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주 3회 코어 운동, 하체 근력 향상 운동, 줄넘기나 구기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이 체육 수업을 충분히 진행하고 가정에서는 TV나 스마트폰, 패드와 같이 전자기기 화면을 보는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중학교 단계 12세에서 18세 청소년들입니다. 이 시기는 학업 스트레스가 큰데요. 운동이 스트레스 완화와 인지 및 정신 건강 증진에 특히 중요합니다. 매 수업 사이에 3분 내지 5분씩 빠르게 걷기, 스트레칭 또는 스쿼트를 권장합니다. 매일 1시간씩 중고강도 운동을 하고 농구 축구팀 종목에 적절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중 훈련, 탄력 밴드 등 체력 연습도 적절히 추가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과체중 비만인 아이들인데요. 이런 아이들은 운동할 때 더욱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먼저 의학적 평가를 통해 운동 위험을 제거하고 초기에는 수영이나 자전거 같은 저충격 유산소 운동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체력이 개선된 후에 저항력, 탄력 밴드 등 저부하 근력 훈련을 점차 늘려가야 하겠죠.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AI 시대 우리 아이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 화제인 AI, 교육 현장에서도 빠르게 보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AI를 자주 사용하면 학생의 사고력이 활발해질까요? 아니면 느려질까요? 영국 네이처 웹사이트는 많은 사람들이 AI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이 변화하는 세상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AI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게 학생들의 독립적인 사고와 비판적 사고 발전을 저해하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AI 도구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진정으로 더 많은 지식을 얻었을까요? 학업 역량에 대한 희비가 엇갈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최근 연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청와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AI를 공부에 사용하는 학생들은 초기 수업 후 테스트에서 비사용자보다 우수했지만 이 3주 후에는 오히려 점수가 뒤처졌다고 합니다. 단기적인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학습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미디어 연구소는 처음으로 뇌과학 연구를 통해 AI 보조 글쓰기가 뇌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냈는데요. AI에 의존해 글쓰기 과제를 수행하는 학생들의 두뇌 활동도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엔토픽의 분석 데이터를 보면 100만 건의 학생과 AI 대화 중 거의 절반의 학생이 직접 답안이나 기성 내용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는 AI가 오히려 학생들의 사고를 대신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교무처장 라비 벨람콘다는 이러한 우려가 과장됐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계산기가 기초연산을 대체한 것처럼 특정 작업을 AI에 맡기는 게 오히려 뇌에 더 높은 수준의 사고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AI의 사용에 대한 연구

부분의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사용 방식이었어요. AI는 사고를 대신해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심층적 사고를 촉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도 있죠. 교육의 핵심은 AI의 사용을 통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와 학습 열정을 진정으로 이끌어내는 데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번 주부터 여름방학이 시작됐죠. 그런데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많은 학부모님들의 고민도 함께 찾아옵니다. 아이가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면서 하루 일과가 흐트러지고 야외 활동 시간은 급감한 반면에 드라마를 보거나 게임을 하며 입이 멈추지 않다 보니 어느새 뱃살이 나오죠. 북경시 질병예방통제센터는 방학기간 중 일부 중학생들의 에너지 섭취와 소모 불균형이 심각해지므로 부모가 반드시 아이들이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습관을 기르도록 도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방학 비만의 원인으로 환경과 습관의 이중적 영향을 꼽습니다. 가족 모임과 간식이 많아지고 고지방 고탄수화물 음식을 쉽게 접하게 되며 날씨가 더워지면 야외 활동이 줄고 전자기기 사용으로 오래 앉아있는 시간이 6시간에서 8시간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할까요? 아이가 성장 발달의 관건기에 있음을 고려할 때 절식은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핵심은 제대로 먹이는 것입니다. 식탁을 조색판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 다양한 색깔의 음식에는 각기 다른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어 포만감을 높일 뿐더러 고지방, 고당분 음식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식도 지혜롭게 관리해야 합니다. 감자칩이나 초콜릿은 주 1회 내지 2회로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싫어하는 아이들에게는 게임으로 접근해보세요. 운동을 엄마 아빠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 간 게임으로 만들어서 아이가 즐겁게 칼로리를 소모하게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생활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부모와 아이가 함께 여름방학 일과표를 작성해 밤샘과 늦잠을 피하고 규칙적인 생활로 신진대사를 안정시키는 게 비만 예방의 지름길입니다.

네, 지금까지 행복한 가정 만들기 코너를 통해 자녀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드리자면 우선 내 자녀 주변이 있는 아이로 키우자면 부모들의 언어가 참 중요하죠. 다음으로 아이의 나이에 맞는 운동 지침을 알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죠. 또 계속해서 AI는 도구일 뿐 우리 아이의 창의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를 키우는 건 여전히 부모와 교사의 역할이 크다는 점입니다. 끝으로 방학비만 예방은 일상생활 속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아이를 키우는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오늘 나눈 정보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부모가 돼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조문화산책의 윤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지능시대 사색의 힘을 길러주는 책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백숭이 쓴 또 오세요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 백숭은 다큐멘터리 감독입니다. 련행성 안산의 로 공업지대에서 태어난 그는 11살의 부모를 따라 서안으로 이주했습니다. 고향에 대한 기억, 사회 급속한 발전 속에서 느끼는 혼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 등이 그를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르게 합니다. 이 책에서 그는 그를 렌즈로 삼고 고향의 현재와 과거 및 시대의 격변이 사회의 여러 면에 미치는 충격, 그리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 가족의 처지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때 익숙했던 가까운 친척과 친구, 거리와 풍경이 바래지고 흐릿해졌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선명하고 구체적인 현재로 다가오면서 그에게 새롭고 객관적인 시각을 선사해줍니다. 어떤 것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지지만 어떤 것들은 글과 함께 남게 됩니다. 저자는 글쓰기를 통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성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배달음식 신왕 개병의 첫 비호우 문집입니다. 이번에 그는 응축된 시행 사이에서 벗어나 매 식구가 탄생하기 전으로 돌아가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놓습니다. 그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의지하며 살아온 부모의 사랑, 고난 속에서도 굳건했던 어머니 포성진의 생애를 기록함으로써 그 시대 여성들이 공동으로 겪었던 상황을 비춰줍니다. 그는 부모와 함께 한 마지막 시간에 세세한 부분들을 회상하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젊은 시절을 떠올립니다. 또 배고픔 속에서도 단순한 기쁨을 찾을 수 있었던 어린 시절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이 책은 어머니의 이름이기도 한 성진이라는 제목처럼 길고도 고단했던 삶 속에서 평생을 거쳐 마침내 고난을 따뜻하고 반짝이는 진주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풍족한 세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에 태어난 젊은이들은 어떻게 자기와 세계를 인식할까요? 풍족한 세대는 이헌봉과 양맹이 합작해 쓴 신작으로 개혁개방 이후 물질적으로 풍족한 환경에서 성장한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출생한 군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책은 해당 세대와 그 부모 세대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성장 경로와 자기 구축 과정을 보여주면서 세대 간의 인지 차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상업 발전, 과학기술 갱신, 매체 변화와 오락문화 전환이 이 군체 세계관에 주는 영향을 다룹니다. 그 속에서 영영후가 빈곤을 겪지 않은 첫 세대로서 교육 경쟁에서 70후 부모 계층의 초조함으로 인한 내부 공격에 직면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경쟁을 배제하면서도 필사적으로 도전해야 이길 수 있다는 사회적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AI는 구경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영국의 나이젤 투는 저명한 인공지능 기업가입니다. 현재 인공지능에 관한 많은 과학보고서 가운데 이 책은 독특한 특징과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은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것이 우리를 도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 발전을 어떻게 통제해야 하는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가 뜨겁게 논의하는 화제에 대한 토론이든 물러나고 작가는 늘 개인의 경력과 체험을 결부해 흥미진진하게 이야기해 나갑니다. 또 차분하게 읽을 수 있고 설득력이 있어 독자들에게 깊은 깨달음도 안겨줍니다. 다음으로 다정한 서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는 볼스카의 작가 올가 토가르추크가 노벨상을 수상한 후 처음 출간한 책입니다. 책에는 6편의 에세이와 6편의 강연록이 실렸는데 각각의 텍스트를 관통하는 일관된 주제는 문학과 글쓰기입니다. 읽기에서 출발해 쓰기에 이르기까지 저자의 다채로운 문학적 로종을 따라 가느라면 어느 순간 그의 작업실에 초대되어 한 편의 소설이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하게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작가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던 방대한 독서 이력과 예술적 취향뿐만 아니라 현재 시도 중인 새로운 문학적 실험들과 놀랍도록 독창적인 상상력도 엿볼 수 있습니다. 책 표지의 꽃과 잎새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넝쿨 속에서 소심스레 윤곽을 드러낸 인간의 실루엣, 가운데가 텅 비어 성별도 나이도 인종도 알 수 없는 이 신비한 형체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연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일부분이며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가 궁극적으로 자연의 품속임을 일깨워줍니다. 이번에는 볼스카이 작가 올가 토가르추크의 대표작인 방랑자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여행 그리고 떠남과 관련된 100여 편이 넘는 짧고 긴 다양한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휴가를 떠났다가 느닷없이 부인과 아이를 잃어버린 남자, 죽어가는 첫사랑으로부터 은밀한 부탁을 받고 수십 년 만에 모국을 방문하는 연구원, 장애인 아들을 보살피며 고단한 삶을 살다가 일상에서 탈출해 지하철역 노숙자로 살아가는 여인, 프랑스에서 사망한 쇼팽의 심장을 몰래 숨긴 채 모국인 볼스카로 돌아온 쇼팽의 누이, 다리를 절단한 뒤 정신착란증에 시달리는 해부학자, 지중해 유람선으로 생애 마지막 여행을 떠나는 그리스 문명의 권위자, 어딘가로부터 무엇인가로부터 누군가로부터 혹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려는 사람들, 아니면 어딘가를 무엇을 누군가를 혹은 자기 자신을 향해 다다르려 애쓰는 사람들, 이렇듯 끊임없이 움직이고 이동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각양각색의 이야기가 시공간을 넘나들며 펼쳐집니다. 모스크바의 지하철역 주변에서 로스카는 정체 모를 로파의 에피소드를 통해 저자는 사람이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물러 어떤 장소나 사물에 얽매이게 되면 근본적으로 나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역설합니다. 방랑자들은 여러 이야기를 직조한 다성적 구성을 취하고 있는 별무리 소설입니다. 불과 10여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텍스트도 있고 긴 분량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행기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실은 독자로 하여금 한 문장 한 문장 곱씹듯이 읽으며 사색을 하도록 유도하는

철학적인 이야기들입니다. 또 읽을 때마다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텍스트이기도 합니다. 장르 또한 다양해서 여행 일지나 탐방기는 물론 편지나 강연록 형식의 글들도 공존합니다. 그 중에서 인체나 내장기관을 전시한 박물관에 대한 관람 기록은 추리물처럼 팽팽한 긴장감을 자아냅니다. 오랜 시간 비행기를 기다리며 공항에서 쓴 에세이도 있고 바쁜 요정을 쪼개 기차역에서 무릎 위에 책을 받쳐놓고 족지에 휘갈려 쓴 단상도 있습니다. 트렁크에 담긴 구겨진 짐처럼 두서없고 혼란스러운 형태로 다채로운 에피소드가 쉼없이 라열됩니다. 각각의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주인공들 또한 시간적, 공간적으로 서로 단절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작품 전체를 놓고 보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지점이 발견됩니다. 공항에서 여행객들이 끊임없이 서로 마주치고 스쳐 지나가는 풍경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에피소드의 후속 스토리가 뒷부분에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의 에피소드가 끝날 때쯤 다음 에피소드의 공간적 배경에 대한 단서가 은밀하게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단서를 찾아보고 서로 연결되는 요소들을 찾아보는 것도 이 책을 읽는 또 다른 재미가 됩니다. 이 책에서 부단히 회자되는 여행이란 단순히 바다를 건너고 대륙을 횡단하는 물리적인 이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향한 여행, 묻어두었던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려는 시도, 시련과 고통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과정 또한 이 방대한 여정에 포함됩니다. 독자 입장에서 이 책을 통해 직접 가보지 못한 이국적인 장소들을 간접적으로 방문해보고 다양한 정보를 접하게 되는 것, 지구촌 곳곳에서 여러 흥미로운 인물과 그들의 생애 단면을 만날 수 있다는 것 또한 일종의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따라가며 독자들은 잠시 여행자가 된 것처럼 깊이 몰입하게 되고 저자의 천재적인 통찰에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2018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토카루 축구는 일찍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타인과 교감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야말로 글쓰기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그의 작품 세계는 본질적으로 경계와 단절을 허무는 글쓰기를 통한 타자를 향한 공감과 연민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대표작이 바로 방랑자들입니다. 우리는 생이 시작된 순간부터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적 한계에 때로는 쫓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책의 제목인 방랑자들이란 궁극적으로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프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순간의 부주의가 평생을 무너뜨립니다. 전기 히터 옆 휴지, 무심코 던진 담배 꽁초, 작은 불씨가 재앙이 됩니다. 잠깐 확인하셨나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주방가스 밸브 잠금, 수도꼭지 닫기, 소중한 삶을 지키는 건 우리의 작은 습관입니다. 오늘 바로 실천하세요.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포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중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20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6월 초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 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 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 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 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 광장, 4시 20분 주부 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 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 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 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 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사람들은 익숙함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같은 길, 같은 음식, 같은 대화에 익숙해지만 진짜 삶은 낯설매 가장자리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처음 만나는 사람과의 어색한 침묵 속에, 처음 도전하는 일의 두려움 속에, 처음 느끼는 감정의 혼란 속에 삶은 더 빛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산책 이어가겠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여 물걸레질 할 때마다 사무실 한켠에 방치된 의자가 거추장스럽고 안쓰럽다. 마음 같아서는 밖에 쓰레기 무지에 당근 버리고 싶지만 회사의 고정 재산이어서 처분 못한다. 덕분에 비좁은 사무실에서 임자 없는 의자는 추방당하지 않았다. 조금 낡긴 해도 검은 가죽 시트와 등받이가 푹신해 보였다. 아직도 얼마든지 주인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의자였다. 문득 버려진 의자 주인들의 얼굴이 떠오르며 지난번 자그만 가구점에서 본 의자들이 생각났다. 횡댕그레한 공간에 크고 작고 둥글고 넓적하고 높고 낮은 여러 가지 의자들이 질서 없이 쌓여 있었다. 저마다 애타게 주인을 기다리는 신세였다. 의자들의 운명이 은근히 신경 쓰였다. 그 가운데서 강아지 인형, 토끼 인형이 댕그랗게 앉아있는 의자는 허상의 자리를 빼앗긴 인간의 모습을 그려보게 했다. 의자는 옷다움으로 인체와 가장 밀착된 물건이다. 우리의 일상은 거의 의자와 함께한다. 집에서는 식탁 의자와 소파, 학교에서는 나무 의자, 사무실에서는 등 의자, 비행기, 기차, 자동차, 공공버스와 음식점, 도서관, 영화관 등 어느 곳에나 다 의자가 있다. 우리의 일상이 온통 의자로 이루어져 있다. 의자는 인간이 삶에 차지하는 비중만큼 상징성이 매우 크다. 역사를 보면 의자는 신분과 권력을 표시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갤런 크런처의 의자를 보면 미국에서 산업혁명 이후 앉아사는 노동이 증가한 데서 원인을 찾는다. 사무실의 노동자들은 의자에 앉아 작업 환경에 맞게 몸을 길들이며 일을 한다. 표준화된 사무실의 풍경들은 민주성보다는 생산성을 위해 고안된 장치였다. 직급의 차이는 의자의 크기와 안락한 등받이의 여부로 구별됐다. 의자의 일반화가 산업혁명과 함께 했던 탓에 의자는 근대화의 상징이 되었다. 의자는 계급, 명예, 아름다움, 작업 능률, 규칙, 휴식 등에 얽매인 문명의 상징인 것이다. 어떤 의자에 앉느냐에 따라 인간의 관계는 달라진다. 의자를 볼 때마다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인간의 자리이다. 폭신폭신한 고급 가죽 소파에 위험스레 앉아있는 부장님, 높직한 회전 의자에 배포유하게 앉아있는 사장님, 앙증맞은 의자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는 공무원, 딱딱한 나무 의자에 앉아 열심히 신을 깊고 있는 사나이. 의자는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의 신분을 대신한다. 때문에 누구나 더 편안하고 더 고급스럽고 더 높은 의자에 앉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향상된 삶을 영위하려 한다. 임금이 앉는 용상이 한 나라의 절대 권력을 상징하듯이 고급 가죽 소파와 회전 의자와 나무 의자 등은 부와 명예, 권위 같은 것을 스스로 연상하게 한다. 권력의 서열과 의자는 정확히 일치했다. 버려진 의자도 한때는 윤기 흐르던 시절이 있었다. 의자는 세월이 뼈마디를 관통하며 지나가도 이를 악물고 억척스레 살아왔다. 가끔 삐걱이는 신음소리가 새어나와도 용케 참아왔다. 헌데 지금은 주인 없이 버림을 받았다. 의자의 주인들은 이런저런 일로 떠나버리고 아직 의자에 맞는 주인이 없어서인지 쓸쓸하게 처박혀 있다.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웬일인지 누구나 온역신을 피하듯이 의자를 멀리한다. 습기에 발을 담그고 자오르기 먼지를 뒤집어 쓰고 살점이 떨어져도 아무런 불평도 반항도 없이 묵묵히 침묵하고 있다. 사명을 다하면 버려져야 할 의자지만 아직 버리긴 너무 이르고 아까운 의자가 애처롭다. 고흐의 그림 의자와 파이프에는 의자의 사람 대신 파이프가 조심스레 누워있다. 쓸쓸하고 외로운 정서가 진하게 배어나온다. 파이프는 인간의 흔적을 암시하며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인간의 삶과 꿈과 허탈 등 말이다. 파이프에서는 담배 연기가 몰몰 피어오를 듯하고 곧 돌아올 주인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처럼 보고 있다. 고우의 의자는 자기 부정의 분위기를 강하게 풍긴다. 자기 부정은 자연스레 세상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갈수록 부조리를 조장한다. 가족의 해체와 인간 소외, 황금 만능주의, 이기주의 등 여러 사회 현상들은 인간의 존재가 왜곡되고 부정되는 공황적 경험을 자주하게 한다.
고우의 고독은 그만이 고독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소외를 대변한 것이다. 만약 고우가 현대인이라면 의자에 인장을 위험설에 올려놓지 않았을까? 인장은 권력과 지위, 청렴과 부패, 부유와 빈곤, 사랑과 증오 등 사회의 이모저모를 대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 의자에 앉아도 일상과 사업에서 효율만 높으면 되는데 인간은 공연히 지체 높은 의자만 갈망하고 탐내면서 살아온 것 같다. 인간은 한 생에서 자기를 위하여 또 타인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하기에 한 인간의 생명은 그 자신뿐만 아닌 타인에게도 속하는 것이다. 생명의 참뜻은 지체 높은 의자에 앉는 것이 아니다. 생과 함께 부여된 책임과 보다 넓은 사회적 관계에 있다. 가령 누군가 다른 사람과 사회를 위하여 유익한 일을 할 수 있을 때 더 높은 의자에 앉기를 지나치게 소망하다가 되려 너무 일찍 사회의 버림을 받게 되면 그것은 가정이나 사회에 너무 미안한 일이다. 어려움, 고통, 불행, 억울함, 권력과 지위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거나 타락하여 삶의 의욕을 잃으면 안 된다. 삶은 어디까지나 아름다우며 생명은 그 어떤 정황에서도 소중한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는 더 많은 것을 사랑함에 있고 더 많은 것을 책임짐에 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체는 자기의 수명과 의무를 다하면 버려지기 마련이다. 인간도 버려지려고 태어나고 버려지려고 살고 버려지려고 죽는다. 세상에 무엇이든 결국 버려지지 않는 것은 없다. 그러나 풍파많은 세월의 역경 속에서 너무 이르게 자기의 수명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중도에서 망가져 쓰러져가는 삶은 애달프다. 내 삶이 고급 가죽 소파나 눕직한 회전 의자가 아니라 딱딱한 나무 의자라도 다리가 든든한 의자, 끄덕없는 의자가 됐으면 좋겠다. 버려진 의자처럼 새 삶을 찾지 못하고 딱지 붙은 인생은 살지 말아야겠다.

나무 소필입니다. 황향숙의 소필, 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청소를 하다가 문득 북쪽 베란다 괴 속에 처박혀 있는 거치장스럽게 넓죽하니 퍼진 커다란 몸체 키를 보면서 불현듯 엄마가 떠올라 마음이 아프게 찔렸다. 키에 해진 손잡이를 보면 수많은 세월 속에 부대껴 볼품없이 돼버린 엄마의 손이 보이고 한올이 한올이 가느다란 실에 꽁꽁 묶여온 키의 몸체를 보면 가족을 향한 사랑과 정성의 실에 꽁꽁 묶여온 채 살아온 엄마가 보인다. 사실 이사오던 날 장식한 새 집에 어울리지 않는 것 안아서 베란다 괴소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것이다. 바쁠 땐 키를 꺼내 쓰다가도 평시엔 거추장스러워 구석에 처박아둔 채 잊고 지낸 일상이 많았던 것처럼 내가 엄마고도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엄마는 항상 식구들에게 자신의 모든 걸 고스란히 바치면서도 언제 한번 자기 존재 가치를 나타내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초라해진 자신으로 하여 식구들이 불편해할까봐 염려하셨지만 나는 종례로 엄마의 마음 같은 걸 헤아려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았다. 남들이 누군가 물으면 옆집 아줌마라고 해라. 기숙사 생활하는 딸이 목에 걸려 기름떡 몇 개를 들고 일하던 맵시 그대로 몇십 미를 걸어와서 그것을 손에 쥐어주면서도 자신의 옷차림에 딸의 얼굴이 깎일까 염려하여 하시던 말이다. 나는 그때 엄마의 사랑을 친구들에게도 나눠주기 아까워 가슴에 꼭히 안고 있다가 다 식어서야 고장고장해진 기름떡을 꾸역꾸역 울면서 눈물과 함께 삼켰었다. 지질이 가난했었던 그 옛날에도 우리 아빠에게는 한양 신사처럼 깔끔하게 양복을 차려입혔다. 향운동회가 있었던 어느 해일이다. 우리 자매에게 새옷 지어줄 돈이 없어서 엄마는 자신의 유일한 값진 옷이었던 연분홍 꽃뿌리 첫날 치마까지 싹둑 잘라서 우리 자매에게 치마를 해입혔다. 활짝 핀 연분홍 진달래 꽃같이 예쁜 우리 자매 치마는 전 운동장의 눈길을 모았다. 그때는 지금처럼 예쁜 옷이 흔할 때가 아니고 무릎이나 엉덩이에 구멍이 생기면 천을 덧대어 기워입는 것은 보통 일이었다. 운동장에 불은 눈길을 한몸에 지니고 둥둥 뜬 기분으로 온 하루 운동장을 누비고 다니다가 저녁 역회야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엄마는 기운 양말에 해진 옷을 입고 집 우란에서 조민한 쌀을 키로 다듬고 계셨다. 그때 우리는 철

무지어서 엄마는 원래 구경을 싫어하는 줄로만 알았었다. 키로 다듬어진 쌀밥을 먹으면서 키의 손길을 느끼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져본 적 없듯이 우리는 세상에 둘도 없는 엄마의 사랑을 먹고 크면서 또 감사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고 뜨거운 사랑인 줄은 더구나 몰랐었다. 지저분한 쌀을 다듬어내는 키처럼 엄마는 항상 사랑의 입김으로 자식에게서 잘못을 골라 날려버리셨다. 자잘한 돌 하나, 부스러진 뇌 하나 빠뜨리지 않고 날려보내는 키처럼 엄마의 눈길은 내 걸음새 하나, 못마땅한 작은 소행 하나도 용서하지 않으셨다. 마지는 부모와도 같은데 큰 언니가 돼가지고 동생들의 어리광 하나 못 받아주냐. 아빠가 집 밥상에 앉지 않으셨는데 너희들이 먼저 앉다니. 얼굴빛만 보고도 우리가 속으로 뭘 생각하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엄마가 무섭다고만 생각했지 그것이 엄마만이 가질 수 있는 모성인 줄은 몰랐었다. 엄마는 세상에서 좋은 것은 다 우리에게 주지 못해 안쓰러워하셨으나 해진 옷, 우리가 먹다 남은 밥, 지어는 우리가 지은 죄까지 다 껴안으셨다. 엄마는 우리가 키를 쓰고 옆집에 소금 끓여 갔을 때 옆집 아줌마가 뿌리는 소금을 막아주고 매를 대신 맞아주던 키 같은 존재였다. 스케이트를 무척이나 타고 싶었던 남동생이 앞집 바자에 걸려있는 스케이트를 주인 몰래 가져다 놓았을 때 재산머리를 조아리며 사과하던 엄마. 내가 남의 채소밭을 우리 밭인 줄로 알고 줄당콩을 잘못 따왔을 때도 엄마는 우리가 한 번도 못 먹어본 포독수수를 한 솥에 가득 가져다 갚아주고도 죄송하다며 머리 조아려 재삼 사과했다. 엄마도 외할머니에겐 우리처럼 귀한 존재였을 것이다. 하지만 엄마라는 이름을 가진 후에는 오직 우리 얼굴의 웃음만을 위해 한 가정을 가슴에 담고 사랑으로 기나긴 세월을 기질하셨다. 정녕 강변에 실실이 늘어져 가느다란 허리를 하느작거리는 황홀했던 청춘은 엄마에게도 있었으련만. 시인이나 화가의 눈길을 끌었던 버드나무 가지가 한올이 한올이 묶여져 저렇게 키가 되었듯이 숱한 총각들의 눈길을 한몸에 모으면서 마을에서 꽃으로 불렸다는 엄마는 가정만을 위하여 사랑을 한올이 한올이 내놓으며 키 같은 존재로 되었다. 우리는 엄마도 예쁜 여인이라는 것을 잊고 살았었다. 아니, 화장을 좋아하는 여자라는 자체마저도 잊고 있었고 가르르 웃는 동심이 파묻혀 있는 줄도 몰랐었다. 우리는 엄마가 주는 것은 받기만 했고 그것을 응당한 일로 생각했으며 엄마의 가슴속 깊이 숨겨둔 소망 같은 건 생각도 하지 않았었다. 오죽했으면 어른이 될 때까지도 엄마가 과자를 엄청 좋아한다는 것을 깜짝 몰랐을까. 내가 엄마가 되어서야 엄마의 그 말없는 희생이 진하게 가슴에 안겨온다. 그래서 엄마가 더 존경스럽고 어릴 때 모르고 받았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아프게 느껴졌기에 엄마를 닮은 길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자잘한 돌조각이나 건물 그리고 티 같은 것을 다듬어 항상 밥그릇에 찰진 밥만을 올려놓던 엄마의 삶이 아픔으로 다가서기도 한다. 혼신을 다하여 사랑만을 가족들 마음의 밥상에 올려놓으려 한 엄마의 삶을 쾌히 복수하면서도 어쩐지 엄마가 누리지 못하고 간 그 삶이 가슴에 맺혀 그 삶에서 무엇을 깨쳐야 한다는 생각에 티 아닌 티 하나 골라본다. 오늘도 나는 엄마에 대한 추억을 담아놓고 사색으로 기질하면서 땡글땡글 구우는 그리움만 남겨본다. 이 시간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위험에 부딪혔을 때 절대 재물에 미련을 두지 맙시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꼭 명심하고 과학적으로 대피합시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박독준 작사 선홍범 작곡의 사랑으로 가는 길 보내드립니다.

계속하여 리령영 작사 김태국 작곡의 복된 살림 이루었네 준비했는데요. 알뜰하고 화목하게 가정을 꾸려 행복한 삶을 일구는 모습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안영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선풍금을 타는 총각의 모습이 어우러져 생동감 넘치는 가요. 김창석 작사, 동희철 작곡의 선풍금 타는 총각. 김선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세월이 흘러도 잊지 못하는 옛 기억. 바로 추억이죠. 추억의 노래는 지나온 날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노래하며 마음속 깊은 그리움을 일깨워줍니다. 석화 작사 한병락 작곡의 추억의 노래. 황영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원어연 작사 성기화 작곡의 마음을 나누세요 보내드립니다. 마음을 열어 함께하는 삶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가요 뒤설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리흥국 작사 박세성 작곡의 아버지 산 어머니가 보내드립니다. 산처럼 든든하신 아버지, 강처럼 너그러우신 어머니를 노래한 품이 있는 예술가요. 오늘은 김지협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소화기 내과, 내분비 내과, 신장 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조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복.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이야기에서 주주와 친구들은 커다란 코끼리 거북을 만나 소중한 우정을 쌓고 함께 공원문으로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동안 주주와 친구들은 두꺼비 아저씨와 악어 아가씨의 따뜻한 도움을 받으며 여러 동물

친구들을 만나 소중한 인연을 맺었죠. 또 유익한 지식도 배우고 신나는 모험을 겪으며 즐거운 노래 대결도 보고 알찬 시간을 보냈어요. 오늘은 바로 이 특별한 모험의 마지막 이야기, 주주의 여행 모험 마지막 회가 시작될 거예요.

0: 맞아요. 세 친구는 코끼리 거북의 등 위에서 공원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앞으로의 여정에 설렘과 기대를 품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풀리지 못한 의문이 많이 남아있었어요. 코끼리 거북이 왜 이 공원에 오게 됐는지, 그 비밀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난번에 났던 큰 도마뱀이 다시 나타나 또 다른 위험을 불러오지는 않을지 아직 궁금한 점이 가득해요.
1: 과연 주주와 친구들은 무사히 이 공원을 떠나 동물 친구들의 따뜻한 마음을 간직한 채 소중한 추억을 안고 되돌아갈 수 있을까요? 코끼리 거북의 숨겨진 비밀은 과연 밝혀지게 될까요? 그럼 주주의 여행 모험 마지막 회 지금부터 함께 만나볼까요? 저마다 제주 기어 나네요. 주주의 여행 모험기 제8장 도마도 대사.

0: 새로운 친구를 만나니 또 다른 새로운 즐거움이 가득했어요. 주주와 친구들은 코끼리 거북의 등에 앉아 이것저것 궁금한 것들을 하나씩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코끼리 거북이 말했어요. 나는 토마토를 심으러 이 공원에 왔어요.
1: 모두 의아한 눈빛으로 코끼리 거북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토마토를 심으러 왔다고요? 토마토를 어떻게 심는데요?
0: 코끼리 거북이 말했어요.
1: 나는 중태평양에 위치한 가라파고스 군도에서 왔어요. 이 섬에는 아주 특별한 토마토가 자라고 있는데 잘 익으면 색상이 정말 예쁘고 맛도 좋을 뿐만 아니라 관상용으로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이 토마토를 옮겨 심어 키우려 하고 있어요.
0: 그렇군요. 그런데 그게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1: 내가 그 토마토를 옮겨 심을 수 있어요.
0: 정말인가요? 혹시 마법을 쓸 수 있는 건가요? 추주가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1: 이때 아그 아가씨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번뜩 깨달은 듯 코끼리 거북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설마 당신이 그분인가요?
0: 얼마 전 동물원에서 토마토 심는 전문가 한 분을 모셔왔는데 모두들 그를 토마토 대사라고 불렀어요. 그 토마토 대사는 특별한 토마토 씨앗을 가져와 향기롭고 달콤한 토마토를 심었다고 했어요.
1: 아그 아가씨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바로 그 토마토 대사가 눈앞에 있는 이 우직하고 큰 산 같은 코끼리 거북이라는 사실을요.
0: 코끼리 거북은 직접 토마토 씨앗을 가져와 이곳에 심는 과정을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1: 가라파고스 군도의 토마토 씨앗을 내가 배 속에 머금어서 가져와요. 아, 그리고 배설물과 함께 씨앗을 땅에 뿌리면 시간이 지나서 싱그러운 토마토 새싹이 자라나죠.
0: 네, 그 과정은 좀 별로인데요. 쟁쟁이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1: 쉿, 예의를 갖춰야 해, 쟁쟁아.
0: 주주가 쟁쟁이에게 낮은 목소리로 귀띔했어요. 그러자 코끼리 거북이 웃으며 말했어요.
1: 괜찮아요. 충분히 이상하게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자연에서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토마토가 널리 퍼져 자라나는 자연의 방법이거든요.
0: 그 말을 듣고 모두 호탕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미처 몰랐어요. 그렇게 웃고 떠드는 사이 멀지 않은 덤불 속에서 사악한 눈동자 하나가 조용히 그들을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0: 조조의 여행 모험기 제9장 가장 뜨거운 리별식.
1: 여러분, 두꺼비 아저씨 사진을 가실래요? 아그 아가씨가 갑자기 물었어요. 그러자 주주가 가장 먼저 소리쳤어요.
2: 네, 갖고 싶어요. 저 주세요. 그런데 두꺼비 아저씨가 방금 사진 찍는 걸 싫어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1: 좀 수줍어 하긴 하지만 내가 예전에 몇 장 찍어둔 사진이 있거든요. 아그 아가씨는 사진 한 장을 꺼내 주주에게 건네주었어요.
2: 이 사진 정말 좋아요. 두꺼비 아저씨가 웃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1: 주주가 사진을 들여다보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때 멀리서 학치 도마뱀이 기어오며 말을 걸었어요. 저기 실례합니다.
2: 오, 당신은 무슨 동물이에요? 총군이 물었어요. 학치 도마뱀은 총군의 물음에 대답하는 대신 먼저 주주 곁으로 기어와 물었어요.
3: 안녕하세요. 주주님 맞으시죠?
1: 네, 저를 어떻게 아세요? 주주가 의아해했어요.
3: 저는 학치 도마뱀이라고 해요. 두꺼비 아저씨께서 주주님을 찾으라고 하셨어요.
1: 학치 도마뱀은 등 뒤에서 카메라를 꺼내 들며 말했어요.
0: 두꺼비 아저씨께서 제게 주주님의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주주님이 정말 착하고 예쁘다고 하시면서 사진 한 장 꼭 간직하고 싶으시다고 하셨어요.
1: 그러자 쟁쟁이가 서둘러 물었어요.
2: 저는요? 두꺼비 아저씨께서 저도 칭찬해 주셨어요?
1: 학치 도마뱀이 머리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3: 네, 두꺼비 아저씨께서 쟁쟁이님은 정말 귀엽고 호기심 가득한 날다람쥐라고 하셨어요.
1: 그러자 총군도 자기만 빠질까봐 조급해서 물었어요.
2: 저는요?
3: 총군님은 정말 개구쟁이라고 하셨어요.
1: 학치 도마뱀이 말했어요. 그러자 총군이 살짝 실망한 듯 고개를 떨구었어요. 학치 도마뱀이 이어 말했어요.
3: 그리고 정말 용감하다고 하셨어요.
1: 그 말에 총군은 기분이 훨씬 나아지고 다시 용기가 생겼어요. 이 공원에 들어오면서 악어 아가씨도 무서웠고 대형 얼룩뱀도 두려웠는데 두꺼비 아저씨가 자신을 용감하다고 칭찬해주자 총군은 마음속으로 앞으로 두려워도 용감하게 맞서겠다고 다짐했어요.
3: 자, 다 같이 사진 찍어요.
0: 학치 도마뱀이 카메라를 땅에 설치해 놓으며 말했어요.
1: 저도 끼워주세요. 아그 아가씨는 사진 찍는 걸 정말 좋아해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3: 당연이죠. 아그 아가씨가 맞으면 안 되죠.
1: 학치 도마뱀은 친절하게 말하며 아그 아가씨를 안내했어요.
0: 학치 도마뱀이 카메라 초점을 맞추고 사진을 찍으려는 순간 갑자기 멀리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2: 살려주세요! 두꺼비 아저씨가 다치셨어요!
1: 두꺼비 아저씨가 다쳤다는 말에 모두 생각할 틈도 없이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달려갔어요. 아그 아가씨와 학치 도마뱀은 걸음이 좀 더 빨라 얼마 지나지 않아 코끼리 거북과 주주 일행을 뒤에 남겨두었어요. 코끼리 거북도 힘껏 기어갔지만 발이 갑자기 뭔가에 휘감겼어요. 바로 대형 얼룩뱀이었어요. 대형 얼룩뱀은 줄곧 주주와 친구들을 몰래 뒤에서 따라왔던 것이에요.
0: 대형 얼룩뱀은 혀를 날름거리며 긴 꼬리로 주주와 친구들을 에워쌌어요. 이젠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칠 틈도 없었어요. 그때 총군이 용감하게 앞으로 나와 주주와 쟁쟁이를 자신의 뒤로 숨겨 보호했어요.

0: 대형 얼룩뱀이 커다란 입을 벌리는 것을 보고 힘껏 숨을 참은 뒤 그대로 힘차게 대형 얼룩뱀의 뱃속으로 돌진했어요.
1: 총구나! 주주와 쟁쟁이가 함께 외쳤어요. 총구나! 그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불렀어요. 그러자 곧바로 총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걱정 마! 나 지금 대형 얼룩뱀 뱃속에 있어!
0: 총군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기이한 일이 벌어졌어요. 대형 얼룩뱀 배가 왼쪽으로 불룩해졌다가 오른쪽으로 불룩 튀어나오고 앞으로 부풀었다 뒤로도 부풀었어요. 대형 얼룩뱀은 너무 아파서 코끼리 코북퉁에서 땅으로 굴러떨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꼼짝도 하지 못하게 됐어요.
1: 총군은 대형 얼룩뱀 뱃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몸속 태엽장치를 가득 담아놨어요. 그리고 대형 얼룩뱀 배를 깊은 동굴처럼 여기며 마음껏 이리저리 움직였던 거예요. 아무도 당해내지 못했던 대형 얼룩뱀을 로봇 강아지 총건이가 멋지게 제압했어요.
0: 이제 그는 정말 용감한 기계 강아지가 됐어요. 두꺼비 아저씨의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고 총건은 정말 대단하고 용감했어요.
1: 총건이 대형 얼룩뱀 입에서 기어나올 때 악지도마뱀과 아가씨도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악지도마뱀은 방금 있었던 일을 듣고 재빨리 카메라를 들고 총군을 향해 셔터를 누르며 말했어요. 여기 봐주세요, 총군님.
0: 총군은 이 걸어다니지 않는 공원에서 씩씩하게 걸어가는 모습으로 사진 한 장을 남겼어요. 이 사진은 용감한 모험을 증명하는 소중한 사진이었어요.
1: 두꺼비 아저씨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이제 드디어 진짜 이별할 시간이었어요. 아가 아가씨는 자신의 선글라스를 쟁쟁이에게 씌워주고 분홍색 리본을 주주 머리에 예쁘게 묶어주었어요. 그들은 서로 꼭 껴안았어요. 작은 빗방울 합창단 친구들도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며 따뜻하게 그들을 배웅했어요.
0: 주주와 쟁쟁이와 총건이 함께 그들을 보며 소리쳤어요.
2: 안녕히 계세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0: 그러자 공원의 동물들도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3: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덕분에 우리도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꼭 놀러 오세요.
0: 주주와 친구들은 이제 량서류와 파충류 공원을 떠나 길을 걷고 있었어요. 주주는 참지 못하고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내 한 장씩 넘겨보았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어느새 새로운 카멜레온 사진 한 장이 사진 속에 섞여 있었어요.
1: 주주는 바로 알았어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작은 용이 몰래 자신의 주머니에 사진을 넣어준 것이라는 거요. 이 사진 속 카멜레온은 마침내 주변 색깔과 다르게 특별한 색으로 변해 있었고 사진 정중앙에서 귀여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0: 주주는 사진을 보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한 기분이 들었어요. 여행은 정말 아름다워요.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감탄했어요. 이제 주주는 소중한 두 친구와 함께 또 새롭고 멋진 여행을 펼치게 될 거예요.

0: 친구들 주주의 여행 모험은 이제 모두 끝났어요. 새 친구는 이번 여행에서 많은 지식을 배우고 소중한 친구도 만나고 여러 위험을 두르며 무사히 공원을 떠났어요.
1: 이번 모험을 통해서 주주와 친구들은 겉모습보다 진심 어린 내면이 더 소중하다는 것, 각자의 장점을 살리는 방법, 그리고 친구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운 위험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정말 의미 있는 모험이었죠? 네, 오늘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이 시간 프로교육의 류청화 선생님, 방송 담당의 김민혜 리봉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 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2: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 너에게 꽃 한 송이를 준비했습니다. 나무는 뿌리가 깊을수록 더 단단한 법이죠.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이 노래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중이는 환자들의 건강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이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이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조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주민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중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을 잘 보내셨습니까?
1: 네, 덕분에요.
0: 네,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은 예, 기회를 빌어가지고 예, 길태중이 문진부에서 여러 가지 질병을 잘 치료해가지고 소문을 놓고 있는 강철수 주임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0: 네.
1: 강철수 주임은 중이 서의 림상경험을 40여 년이나 갖춘 분인데 일찍이 장춘중약원을 졸업하고 퇴직하기 전에는 주약에는 연변에 있는 화룡시 중의원에서 주임 사업을 했습니다. 퇴직을 한 다음에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의 특별 요청을 받고 매일같이 환자들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질병들을 비교적 잘 치료합니다.
0: 네.
1: 심뇌혈관계통질병 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관심병, 심교통에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에 그리고 면풍에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소화교통질병 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만성위염, 특히는 위축성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만성간염, 담낭염, 변비, 설사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호흡계통질병 치료에서 보게 되면 오랜 기침으로 고생할 수 있는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만성폐염, 폐내결절, 흉막염에 인후염, 비염에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비뇨계통질병 치료에서도 소문을 놓고 있는데요. 만성신염이라든가 신결석에 한우로 쓴 지혜란데 적약에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하고요. 또한 결절성 종류성 병변 치료에도 특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유선 결절에 임파선 정대 지궁지뢰에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그리고 부인과 질병 치료에서도 조회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성분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월경불조라든가 통경이라든가 북루라든가 갱년기 종합증에 그리고 골관절계통 질병 치료에서 아주 소문을 놓고 있는데요. 조약에는 말이죠. 환자의 병세에 따라서 중약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변증 논치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진찰한 후에 첨약을 제어드리고 또한 환자의 말이죠. 병세에 따라서

0: 특히는 골관절계통의 질병을 치료할 때 친구료법을 결합하는데 그 치료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1: 네.
0: 여기에 보게 되면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이라든가 경견종합증에 요추간판 돌출증, 퇴행성 관절염에 그리고 족근통 이런 여러 가지 말이죠. 병증들을 잘 치료해서 소문을 놓고 있는데 오늘은 이 강철수 선생님과의 골관절계통이 질병을 잘 치료한다는데 우리 여기에 대해서 좀 대화를 해봅시다.
1: 네.
0: 우리 골관절계통 질병을 연구를 해보게 되면 허리 다리가 아프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청년의 어른들을 놓고 본다 할 때 허리 다리가 아파서 고생하는 분들이 35% 정도로 차지합니다.
1: 네.
0: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서 이 불호수가 점점 더 높아지는데요. 60세 좌우의 분들을 보게 되면 대략의 70% 이상을 차지하고요. 70세 이상 되는 분들을 놓고 본다 할 때 85% 이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현대의학적 각도에 따라서 중노년 분들이 허리다리가 아픈 병증이 어떤 질병으로 말이죠 나타나게 됐는가 우리 알아봅시다. 우리 첫째로 놓고 본다 할 때 요투 하는데 어떤 분들은 들어봤었죠. 요추간판 돌출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 허리다리가 몹시 아파납니다. 이 간판이라 할 경우에는 말이죠. 수액이라든가 섬유안이라든가 연골반으로 조성됐는데 각종 원인으로 인해서 말이죠. 이 간판에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보게 되면 이 간판을 조성하는 섬유안이가 말이죠. 파괴됩니다. 파괴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수액이 말이죠. 그 파괴된 곳으로부터 흘러나와서 말이죠. 주위에 있는 인근 조직을 말이죠. 자극을 주거나 압박을 할 때 있습니다. 보통의 생리해박적 각도에서 보게 되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요추에 말이죠. 이 요투라는 것이 발생할 기회가 많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자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두 분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극대종을 가려고 합니다. 거기 병원 환자입니다.
0: 예, 어느 분을 보입니까?
2: 그 박이사 모르신 이사의
0: 박창호 선생님 그래요.
2: 뭐.
0: 어떤 상황입니까?
2: 그래서 네, 한 번 가보겠습니다.
0: 예.
2: 머리 흉하고 무슨 골이 얻어맞은 것 같고 정신이 안 나고 나 빗별이 희한게 이래서 모든 방면에 각종 병이 많습니다. 변비도 있고 무슨 많은데 한 번에 이것저것 갖다 먹어봤습니다. 근데 효과 좀 많이 알깁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은 또 저기 가려고 하는데 형 이사 선생님 형 용합되다. 용합되다. 용합되다. 그래서 정말 내 감촉이 됩니다. 어떻게 용한지 정말 기쁩니다. 그래서 내 오늘 가려고 합니다.
0: 예, 그냥 오십시오. 연결 다 됐습니다.
2: 수고하세요.
0: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남편이 한국에서 일하고 금방 돌아왔는데 지금 여러 가지 아픈 데 많단다. 어깨도 아프고 발이 저리고 아프고 손끝이 저리고 해서 많이 애를 먹고 있다가 저기 원장 선생님한테 배웠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정말 용합니다. 내고 보고서리 더 얘기를 하는 게 딱딱 짚어내는 게 어찌 용하신지 그래 약 몇 번 썼는데 지금 많이 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저린 거는 좀 낫은데 그 어깨 저기 아픈 게 그거 좀 낫지 않았어요. 오늘 가서 좀 약도 짓고 진도 맞고 하자고 예약해 주세요.
0: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3: 선생님 감사합니다.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0: 저는
4: 좀 이렇게 대 주변에 다니면서 그 박창호 지금

0: 선생님 약을 꾸준히 지금 쓰고 있는데 중요한 게 이 심장이 이제 가깝하면서 조금만 이렇게 뭔가 뭐 장판다거나 뭐 어쩌지 이 숨이 올라오는 것 같아갖고 병원에가 몇 번씩 검사해봐도 문제는 없다고 예 스신덴트 해도 문제 없고 뭐 검사해도 문제는 없다는데 내 본신에는 좀 가깝하고 숨도 차고 예 영 이렇게 예, 자기 마음속으로 이렇게 심장이 모범이 생긴 것 같은데 아이디어 갖고 나도 이렇게 방송 듣고 박창호 선생님한테 가서 지금 한 세 번 썼습니다 약을.
1: 예.
0: 확실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
1: 예.
0: 아까 것도 많이 없어지고 뭐 숨이 막 차고 이러던 것도 지금 많이 온전됐습니다.
1: 예.
0: 그래서 예, 네 아무래도 이렇게 삼복이 돼서 어찌까 하다 그래도 건강하게 하려면 약을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1: 예.
0: 예. 그래서 내 지금 박창호 선생님한테 가서 또 약을 더 지우려고 예 그럽니다.
1: 예. 예, 그냥 예, 오십시오. 예, 연결 예, 예, 다 했습니다. 예,
0: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예, 저 박성호 주임 선생님 오늘 예약하려고 합니다.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3: 위 그냥 쓰림에 아프던 게 어제 아랫배 그냥 아픔에 설사 두문두문 이렇게 나간다.
1: 네.
3: 그래서 이 두 번 썼습니다 약을 두 번 네. 썼는데 많이 좋아졌는데 이제 좀 더 쓰려고 그랬다.
1: 예. 네. 그냥 하세요.
3: 예. 예. 전번에 예. 그런 게 많이 저 배 아픈 건 났습니다. 근데 설사 조금씩 아직 나간다.
1: 예. 예.
3: 게, 오늘 오전에 가겠습니다.
1: 예, 예, 연결됐습니다.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그 강철수 선생님 배우려고 하는데, 그냥 관절 구기가 너무 아파가지고, 뭔가, 내 친구하고 둘이 치료하는데 그 안에 효과 용도 담아온다. 근데 내 주머니 돈 한 개 진도 맞고 약 먹은데 괜찮다. 오늘 가서 진도 맞으려고 가려고 그랬다.
1: 예, 오세요. 예. 연계 다 됐습니다. 예.
4: 네, 수고하세요.
1: 예, 안녕히 계세요.
2: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5: 안녕하십니까. 예. 어딘가 내내서,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1: 예.
5: 아들이 지금 내일 반지 지금 병입니다. 여러 날 병을 못 봤습니다.
1: 예.
5: 그래서 지금 그 바쁜 거 좀 어디 병비를 빨리 해결할 거 먼저 해결하고 보이장 그랬다.
1: 예. 왔다 갔습니까? 한 번도 아이 왔습니까?
5: 아이 왔습니다. 우리 아들은 젊었습니다. 내 지금 아들하고 같이 아 있는데 말아야 몰랐습니다. 이때까지.
1: 예.
5: 오늘 바빠서 전화를 걸렸는데.
1: 예, 그러면 오늘 소개라는 그, 저, 강철수 선생을 찾으세요.
5: 아니, 그 무슨, 박윤정 선생이라고 그
1: 다. 예, 있습니다. 다 잘 치료합니다.
5: 그, 이, 내, 그냥 내에서 뭐니까, 라디오 들른다 말입니다. 그래서 들린다.
1: 예, 예.
5: 그래, 그 선생은 어떻게 오전에 가야 됩니까?
1: 예, 박윤덕 주임은 오전만 문진하길래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예.
5: 그럼 이따 선생님은 오전 오다 합니까?
1: 어느 선생님입니까? 강철수 선생님입니까? 예, 어서 노 다 합니다.
5: 그리고 한 사람 내 또 손 보이기 쉽게 그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 두 사람 이야기 해주시오.
1: 예,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5: 예.
1: 예. 예. 건강하세요.
5: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한 가지 좀 문의합시다.
1: 예.
6: 무릎 관절이 아픈데 어느 선생님을 보이면 되겠습니까?
1: 아,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강주임을 찾으세요.
6: 예.
1: 강철수의?
6: 알겠습니다. 예.
1: 예. 예, 예.
2: 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7: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7: 선생님 한 가지 문의합시다.
1: 예.
7: 저기 북경에서 오는 환자가 어느 때 옵니까?
1: 아, 그 2765-000에 한번 연락하세요.
7: 아, 시다 이 무슨 상황인가 하면 이 우리 아바이가 있잖아.
1: 예.
7: 다리가 있잖아. 지네 유리일인 것은 그렇게 바삭바삭하면서 지네 아파가지고 저리 걸지 못합니다. 작년 5월달부터 이제 7월 댕기는데 지네 댕기도 안 되겠거나 시다 붓기.

0: 예, 또 한 자를 좀 보여줄까 하네. 그래, 그랬는데.
1: 예, 그, 저, 이제 전화번호를 기억하셨죠, 예?
0: 예, 그건 압니다, 예.
1: 예, 거기다 연락 주시면 그분이 어느 때 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예?
0: 아, 예, 그렇습니까?
1: 예, 예, 예.
0: 예. 예, 그럼 알겠습니다.
1: 예, 예,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맞습니까?
2: 네.
1: 예, 맞습니다.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3: 예, 나는 예, 허리 전에 통선하고요. 무릎이 전에 통선한다. 예, 봤던 것이 다, 온몸이 난 다 붓깁니다.
1: 어, 예. 심하구만.
3: 예. 예. 강철수 선생님 약을 쓰고 예, 돈 났습니다.
1: 예.
3: 심도 맞고 예, 많은 효과를 많이 받았습니다.
1: 예.
3: 더 먹으려고 예약하다고 그랬습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3: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급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5: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5: 예, 수고하십니다. 예.
1: 예.
5: 예. 저는 예, 이 발 뒤축이 어떻게 돼서 이거 무슨 뭐 바늘로 쏙쏙 찌름 갖고 맙시 이게 아파 죽겠어요. 이거 너무 아파가지고.
1: 예, 예.
5: 그리고 이거 발등, 이제 발바닥 쪽이 또 땅 위에 이렇게 딛고 그러면 무슨 해면도 있는 것처럼 푹신푹신한 감도 들고 예.
1: 네.
5: 영이 이상해요 이거. 그리고 이 발 뒤축도 이거 뭐 줄이 막 붙이고 하여튼 열통시 세게 난다 이거 지금.
1: 예, 예.
5: 그래가지고 이거 저 방송 듣다가 저 기태중의 그 광고를 듣고 강철수 선생님이 거기 뭐니까 그 친구도 받고 첨약도 좀 쩔어 먹었습니다.
1: 예, 예.
5: 예, 예. 그래요. 하여튼 지나보니 효과 좀 예, 나는 같아가지고 오늘 또 예약하려고 가보려고 또 저기
1: 예.
5: 전화하는 길이.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예, 오세요. 예, 예.
5: 예, 예. 수고하십시오.
1: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그러니까 이제 방금 전화하신 분처럼에 그렇게 아픈 걸 갖다가서래 하늘로 주근퉁이라는데
2: 네.
1: 예, 발 뒤꿈치에 예, 주근퉁 이런 병증이 있습니다.
2: 네, 아까 요리를 디딘 것처럼
1: 예, 예,
2: 네,
1: 그런 감이 난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원인으로 인해서 예, 발 뒤꿈치에 있는 근골이에
2: 네.
1: 예, 근골에 있는 결절주의 연조직이 있는데 예, 모든 원인으로 인해서 급성이라든가 만성 손해를 받습니다.
2: 네.
1: 이렇게 되면 그런 증세가 마치도에 유리를 디디는 감을 느끼는 통증이 옵니다.
2: 네, 고통이죠.
1: 예, 고통이 심할 땐 아예 걸을 수가 없습니다.
2: 네.
1: 예, 서거 있거나 예, 걸거나 할 때 그 증상이 가에 예, 더 명확해진단 말입니다.
2: 네.
1: 어떤 분들은 또 예, 그 부위가 말이죠. 예, 아프고 부원하는 현상까지 예, 나타납니다.
2: 네.
1: 예, 이런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적지 않은데 우리 강주임원에 하나는 말이죠. 예, 중요하게 측색을 살려가지고 첨약을 지어드리고 그다음에 환자의 병서에 따라서 친구료법을 하는데 이 말이죠. 양자를 결합하게 되면 그 치료 효과가 더 뚜렷합니다.
2: 네.
1: 많은 분들이 반영하고 있거든요.
2: 네.
1: 아까의 요추간판 돌출증에 대해서 말하다가 중단됐는데 이 요추간판 돌출증이 심할 때는 허리 다리가 몹시 아프고 예, 활동 저해를 받습니다. 예, 허리를 말죠. 예, 구부리거나 펴거나 돌리거나 예, 다 영향이 있습니다. 예.

그 주위에 말이죠. 예, 좌골신경이 있는데 어떨 때는요 좌골신경을 자극을 주거나 압박할 때 있어요. 예, 우리 인체에서 보게 되면 예, 좌골신경이라는 것이 가장 굵은 신경조직인데 예, 주위에는 요조부나 말이죠. 척수, 골반 그리고 다리까지 이것이 먼저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좌골신경통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예, 왕왕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래로 줄이 쫙쫙 붙이며 아파납니다. 이걸 네. 의학에서는 방사성의 방사성 통증이라 합니다. 아, 그리고 또 예, 많은 분들이 이걸 말죠. 예, 들어보지 못했는데 하늘로 마의 선징이라 합니다. 말꼬리 신경이라고 예,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신경을 자극을 주거나 압박을 하게 되면 또 어떤 증세를 보이는가 하게 되면 대소변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 어떤 분들은 대변을 보거나 소변을 보는데 저해를 받습니다. 예, 변비증이라든가 예, 이런 저해를 받고 그와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대소변을 보는 것이 말이죠. 예, 모르게 나간단 말입니다. 실금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보통의 이 교투로 인해서 말이죠. 병증이 더 심한 분들이 이런 증세를 보일 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허리다리 아픈 병증에서 보게 되면 현대의학 진단에서의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허리다리가 몹시 아파날 수 있습니다. 진단학에서는 비대성 관절염이라고도 하고요. 증식성 관절염. 골성 구싱이라는데 관절염이라고도 진단을 합니다. 50세 이상 되는 중노년 분들 속에서 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할 기회가 많는데 부위도 또 말이죠. 손에 있는 관절이라든가 관관절이라든가 무릎관절이라든가 척추라든가 이런 부위에 말이죠.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이 주약에는 내세가 계심에 따라서 관절에 있는 연고리가 퇴화되면서 퇴행성 개변을 가져오면서 이런 증세가 나타나는데 그 말이죠. 퇴화된 관절 부위가 하나는 부원하고 하나는 아파나고 이러기 때문에 말이죠. 활동저해를 몹시 받습니다. 50세 좌우의 분들을 보게 되면 대략 50% 정도를 차지합니다. 60세 좌우의 분들을 보게 되면 불어수가 높아지는데 70% 그리고 연령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면 80% 심지어는 90%로 이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허리다리 아픈 병증을 우리 관찰해 보게 되면 샤자이라 하는데 요추관 협착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 허리다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이 요추관에 문제가 생기는데 특히 협착이 좁아진다고 해도 좋습니다. 이럴 때기 되면 그 부근에 있는 척수라든가 신경근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죠. 자극을 두거나 압박할 때 말이죠. 허리다리가 몹시 아프고 마비되고 저리고 심지어는 말이죠. 통증이 심해지면서 이런 활동이 몹시 저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구두수승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년세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 말이죠. 골질에 말이죠. 문제가 발생합니다. 량이 적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쉽게 말이죠. 파괴를 받습니다. 이래할 때 말이죠. 허리다리가 몹시 아프고 특히 내세가 계실 때는 말이죠. 골절 현상이 있습니다. 구저에 최근에도 제가 말이죠. 친구들이 어머니가 이런 정황에 처한 것을 목격했는데 어머니 집에 어머니가 뭐 번져졌는가 사실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다 년세가 계심으로 인해서 말이죠. 구두수송의 골질소송증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골절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직업하고 자세 일할 때 노동을 할 때 자세하고 또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

0: 그래서 허리다리가 아픕니다. 보통의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분들이 허리라는 이 부위를 말죠. 장기적으로 말이죠. 쓴 분들이 있습니다. 직업관계로 허리 기운을 쓴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허리에 힘을 주면서 노동을 할 때 특히 보게 되면 자세가 말이죠. 타당하지 못하다 할 경우에는 이 말이죠. 요지 노선으로 인해서 말이죠. 허리다리가 몹시 아파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의학에서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천지번이라 하는데 선, 콩팥이라 합니다. 선 죽으란 말이가 있습니다. 이 선천지번인 콩팥이가 말이죠. 이 뼈를 주관해 주는데 낸세가 계심에 따라서 이 선 죽으하는 말이죠. 이 힘이가 말이죠. 능력이가 하강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는데도 좋지만은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는데 사실에 이 골관절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병원에 온 다음에 문진을 해보게 되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 많은 이사들 보입니다. 중의도 보였고 서의도 보였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효과가 그닥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우리의 여우나의 선주프라고의 허리라는 것은 선천지번인 콩팥지가 말이죠. 들어있는 이런 부위입니다. 붓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천지번인 콩팥을 말이죠. 자양하는 것이 이 말이죠. 골관절계통의 질병을 말이죠. 예방하는데도 치료하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콩팥을 말이죠. 자양하자게 되면 체질에 따라서 말이죠. 어떤 분들은 말이죠. 진구이선치활이라든가 어떤 분들은 또 류의 띠황활이라든가 부선 장선 전환이라든가 이런 말이죠. 약들을 잡을 필요가 있는데 물론 어느 약을 잡수어야 되겠는가 하는 말이죠. 꼭 우리 길태중립 문진부에 오셔서 이런 강철수 선생도 좋고 박인덕 주임도 좋고 이런 말이죠. 진맥을 잘하는 분들은 데서 진맥을 한 다음에 이분들이 결정 짓습니다. 도대체 어느 것이 부족한가. 선의 음양이 있습니다. 음이 부족한가 양이 부족한가 여기에 따라서 말이죠. 첨약을 자세도 좋고 이런 이제 방금 저 말씀 올린 그런 말이죠. 중청요에 이런 거 잡사도 좋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저에게 골관절교통의 질병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는데 꼭 주의를 불러일으키길 바랍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태중이 문진부 지점은 연길시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오늘도 많은 환자분들께서 건강을 되찾길 바라면서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국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당중앙 공무원과 성당위 성정부의 홍수 방지 사업 관련 조치 요구에 따라 여러 방면의 역량을 통괄하고 봉사 보장을 강화해 재해 후 복구와 재건 사업을 다그쳐 세밀하고 실속 있게 들어지어 한마음 한뜻으로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재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농촌 비해 군중들의 생산생활 회복 상황을 매우 걱정했습니다. 그는 배초구진 봉림촌에 들어가 마을길을 따라 쓰레기 운반과 감탕 제거 진척 상황을 현지에서 살펴보고 농경지 비해 면적, 기초시설 파손 등 상황을 상세히 료했습니다. 앞서 내린 강한 비와 상류에서 흘러든 물의 영향으로 마을의 옥수수밭과 콩밭의 작물이 쓰러지고 하천 양안과 밭두렁 사이에는 고목과 부러진 나무가지, 생활쓰레기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피해 군중들을 조직 동원해 생산 자구를 전개하고 농업기술 일꾼을 선발 파견해 1:1 기술 지도를 전개해야 합니다. 현지 실정에 맞게 농가들이 생장 주기가 짧은 잎남새 등 단기 작물을 보충 재배하거나 다른 작물로 바꿔 재배하도록 인도해 농업 손실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농업보험 현장 조사와 손해 확정, 배상금 지급 사업을 앞당기고 주동적으로 농가를 찾아가 피해 상황을 확정하도록 도와 배상금이 신속히 농가에 직접 전달되도록 주동해 농가들의 재해 후 생산 회복 신심을 높여야 합니다. 왕청진 춘화촌에는 담벽에 홍수가 잠겼던 물자국이 여전히 뚜렷이 보였습니다. 호가복은 진창이 된 마을길을 따라 걸으면서 무작위로 초민들의 집에 들어가 피해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초민들과 기관 간부, 공안경찰,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합쳐 감탕과 잔물을 제거하는 모습을 본 호가복은 이를 긍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감탕 제거 사업을 깊이 있고 세밀하게 전개해야 합니다. 집 앞뒤 마당, 논밭의 수로, 드락 구석 등 부위에 초점을 맞추고 기계 설비를 통괄적으로 배치하며 인력과 물력을 합리하게 조직해 감탕 운반과 쓰레기, 잔물 제거를 다그치고 마을의 깨끗한 모습을 하루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소독 살균 사업을 다그쳐 실속 있게 들어주고 음용수원, 물에 잠겼던 주방과 화장실에 대한 소독 처리를 중점적으로 강화해 재해 후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대흥구진에서 호가복은 상하 1호 교에 올라 물 흐름 상황을 살펴보고 교량 파손 상태와 하천의 홍수 배출 능력에 관한 소개를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그는 신속히 응급 조치를 취하고 파손 등급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며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는 전제에서 긴급 보수 진척을 다그쳐 주민들의 출행 안전과 하천의 홍수 배출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이어 전교령진 구산촌을 찾아 철도 배수로의 배수 및 감탕 제거 진척 상황을 살펴보면서 저지대, 지하통과 배수로, 논밭 등 물이 쉽게 고이는 지점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배수 설비와 감탕 제거 역량을 통괄적으로 배치해 고인 물과 감탕을 신속히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춘향 저수지에서 호가복은 댐 위에 올라 수문 상황과 물 흐름을 살펴보고 저수 상황을 상세히 료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댐체, 여수로, 개폐 설비 등 관건 부위에 대한 감측과 순찰 횟수를 늘려 각종 위험 우환을 제때 조사해 조기 발견, 조기 경보, 조기 처리를 실현해야 합니다. 상하류와 좌우 량안을 통괄적으로 고려하고 규정에 따라 저수지 방류량을 조절하며 홍수방지 여유 용량을 미리 확보해 이후 강우 날씨에 침착하게 대응하고 증수기를 안전하게 넘기기 위한 생명선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호가복은 홍수 상황이 기업 생산에 미친 영향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왕청 북방세멘트위원 회사를 찾아 기업 책임자와 깊이 교류하고 기업의 피해 상황을 문의했습니다. 가야하 수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영향으로 기업의 원자재 운송 철도 전용선이 끊기고 전력 공급 계통이 파손됐다는 정황을 요해한 호가복은 기업에서 서둘러 중국 건재그룹 본부의 복구 대상을 신청하고 본부의 자금 지원과 대상 리반 비준을 쟁취해 하루빨리 재건을 마치고 통차하도록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주및 현급 정부에서는 한 걸음 앞서가 전방에서 봉사하고 심양철도국이 조사 설계와 시공 진입 등 면에서 큰 지지를 제공하도록 적극 협조하며 백방으로 기업이 난관을 넘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사 지도 과정의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태풍 바비가 홍수 재해를 일으킨 이래
왕청현

0: 과 각 관련 방면에서는 명령을 받자 즉시 움직이고 연속 분투했으며 광범한 기층 간부들은 일터를 지키고 충실히 직책을 수행해 군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힘있게 보장했습니다. 현재 왕청현의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은 이미 재해 후 복구 건설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주 및 현급 각 부문 및 지도 간부들은 재해 후 복구 건설 책임을 확고히 짊어지고 피로와 실증을 느끼는 사상을 견결히 극복해야 합니다. 진심과 정성을 다해 피해 군중의 어려움과 요구를 해결하고 피해 지역의 생산 생활 질서를 하루빨리 회복하며 집 재건 등 후속 사업을 힘써 잘 틀어져야 합니다. 배수 작업을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도시구역의 거리와 골목, 지하 공간, 논밭, 하천과 도랑 등 물이 고인 지점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배수 설비와 전문 역량을 통괄적으로 배치하며 구역별, 구간별 책임제를 실시해 강제 배수 작업을 전개함으로써 감탕 제거와 정돈, 환경 소독 등 사업에 막힘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감탕과 장애물 제거 난관 공략전을 힘써 전개해야 합니다. 간부와 군중, 자원봉사자들의 역량과 자원을 통괄하고 홍수가 물러간 뒤의 간선도로, 뒷골목과 집 앞뒤마당 등 지점에 대해 주단식 청소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쓰레기 운반과 처리 사업을 추진해 깨끗하고 정갈한 생활 환경을 신속히 회복하고 군중이 악취를 맡지 않고 진흙을 밟지 않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위생 방역 사업을 확실히 잘해야 합니다. 한 곳의 감탕을 제거하면 한 곳을 소독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물에 잠겼던 장소를 전면적으로 소독 살균해야 합니다. 음용수원지 집중 안치점과 가축가금 사육구역에 대한 감축과 소독을 강화해 재해 후 환경안전과 군중의 신체 건강을 확보해야 합니다. 파손된 기초시설을 서둘러 복구해야 합니다. 전력, 급수, 통신, 도로, 관망 등 파손된 기초시설의 기본 상황을 조속히 정리하고 전문 시공 대우를 조직해 유리한 날씨를 다잡아 긴급 보수함으로써 군중의 기본 생활과 사회의 질서 있는 운행을 효과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1년의 수해 복구 건설 대상을 정밀하게 계획하고 포장해야 합니다. 수해를 입은 제방, 파손된 도로와 교량, 농촌, 전력망 등 기초시설 분해를 기밀히 둘러싸고 상급과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소통 접목하며 가진 방법을 다해 정책적 우대와 자금 지원을 쟁취함으로써 재해 후 복구 건설과 향촌 진흥의 유력한 기초적 버팀목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 지도 일꾼 두경국, 우혜생, 주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 동지와 왕청현 당정 주요 책임 동지들이 참가했습니다.
1: 7월 19일 연길 수상시장이 개업식을 가졌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고 짙은 생활의 정취가 감도는 도시 상업명소가 정식으로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했음을 의미합니다.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주당이 석인 호가복이 개업식에 참석해 개업을 선포했습니다. 무용, 장삼춤, 여성 이중창 도라지, 노래와 춤, 연변의 혼 등 문예 종목들이 연이어 펼쳐지면서 개업식이 정식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개업식에서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연길시 당위석인 왕길보와 연변 동방 수상 주야시장 유한회사 책임자 최병춘이 선후해 축사와 발언을 했습니다. 이어 호가복이 연길 수상시장 개업을 선포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우렁찬 박수 소리가 터져나오고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시장은 소식을 듣고 찾아온 시민과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새롭게 단장된 시장 안으로 앞다투어 들어가 곧바로 구경하고 맛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짙은 생활의 정취 속에서 연변의 정통 음식을 마음껏 맛보고 새 수상시장의 새로운 활력을 느꼈습니다. 새로 건설된 연길수상시장은 인파로 북적이고 매우 흥성했습니다. 각종 특색 음식 매대에서는 구수한 향기가 피어올랐고 소문을 듣고 찾아와 맛을 보고 기념사진을 남기려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호가복은 행사에 참석한 주 및 연길시 지도 일꾼들과 함께 시장 매대를 돌아보면서 상인들과 친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입주 소감과 개업 준비, 경영 전망 등을 상세히 문의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수상시장은 연길의 생활 정취를 대표하는 명소이자 문화 관광 명함으로서 광범한 시민들의 생활 기억을 담고 있으며 외지 관광객들이 연변의 서민 문화를 료애하고 연변의 매력과 풍정을 느끼는 독특한 창고이기도 합니다. 새로 건설된 연길수상시장은 기초시설과 경영환경이 전면적으로 개선돼 상인들의 혁신 창업과 안정적인 경영에 량질의 플랫폼을 제공했습니다. 여러 상가와 점포 경영자들은 새로 마련된 영업환경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성실과 신용을 견지하며 법과 규정에 따라 경영해야 합니다. 식자재 구매와 가공 제작 등 관문을 엄격히 통제하고 정통적인 맛과 믿음직한 품질, 따뜻한 봉사로 단골 손님을 붙잡고 새로운 손님들을 끌어들여 장사가 더욱 흥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또 식사 중인 시민과 관광객들과 교류하면서 새 시장의 전반적인 환경과 경영 방식 배치, 식사 체험 등에 대한 소감을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그는 모두가 계속해 시장의 발전에 관심을 돌리고 지지하며 이 정통적인 연변의 맛과 활기찬 생활의 정취를 더 많은 친척, 친구들과 공유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맛을 찾아 기꺼이 찾아오기를 바랐습니다. 호가복은 시장을 돌아보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연길 씨는 운영기업과 함께 이번 개혁을 계기로 높은 수준으로 위치를 정하고 정밀한 운영을 견지하며 체험 전경과 업태를 지속적으로 풍부히 하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합니다. 수상시장을 도시의 형상을 보여주고 민속의 매력을 과시하는 아름다운 명함으로 건설해야 합니다. 시장의 규범화 관리를 잘 들어주고 시장 내부 각층의 장식 품격과 업태 배치를 최적화하며 안내 표식과 간판 등 관건적인 세부 사항을 한층 완선해야 합니다. 외부 매대에 대한 통일적인 계획과 개조 승격을 중점적으로 강화해 생활의 활기가 넘치면서도 품격 있는 고품질 시장을 힘써 조성해야 합니다. 보행교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고 사업과 진척을 앞당겨 하루빨리 완공해 사용에 투입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서민 거리와 골목을 강변 풍경과 더욱 잘 이어주고 짙은 생활의 정취가 다리 회랑을 따라 퍼져나가고 들끓는 인기와 관광객들이 시장에 모여들도록 해야 합니다. 기능 확대와 품질 재고를 중시하고 커피와 베이커리, 간편식과 차 음료, 문화창작 수공예 등 새로운 업태를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시장 기능을 지속적으로 풍부히 하고 품질과 내실을 높이며 시장이 음식 체험, 레저 쇼핑, 기념 촬영과 관광 등이 결합된 복합형 문화관광거리로 전환, 발전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시민과 관광객들의 다원화되고 개성화된 소비 수요를 더욱 잘 만족시키고 현지 시민들이 자주 찾고 외지 관광객들이 반드시 찾는 인터넷 인기 명소로 힘써 건설해야 합니다. 새롭게 모습을 드러낸 연길수상시장은 삼꽃거리 서쪽 연지파 동쪽 기슭에 위치해 있으며 건축면적은 12,300평방미터이고 총 850개의 매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중 1층과 2층은 기존의 전경재현의 중시를 돌려 옛 시장의 생활 정취가 짙고 떠들썩하던 분위기를 그대로 되살렸습니다. 3층은 현재 계획 설계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독서와 조용한 휴식, 여가, 상무 상담 등 기능을 도입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음식을 맛보는 한편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 지도 일꾼 허복군 리 씨가 조직소 관련 부문 주요 책임 동지들과 연길시 기관 간부 대표들이 개업식에 참가했습니다.
0: 연일 우리 주 여러 지역에서는 신속하게 재해 복구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기관 간부, 자원봉사자, 직능 부문 등 여러 방면의 힘을 합쳐 감당 제거, 환경 소독, 기업 생산 복구 등 재반 사업을 전개해 이민 대중의 생산 생활 질서를 전력으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왕청현 당민원 당원 선봉대, 청년 간부 선봉대, 자원봉사대, 공안 간부 경찰 등 여러 봉사 역량을 조직하고 5천여 명의 당원 간부와 기층 군중을 동원해 재해구조 일선에서 감탕을 제거하고 쓰레기를 청소하는 등 복구 작업을 펼쳤습니다. 왕청현 당원 자원봉사자 류흠입니다. 당원 선봉대의 일원으로 천교령진에 와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자원봉사자로서 젊은이들의 열정과 당원의 담당을 발휘해 재해복구 공략전에서 전력을 다해 승리할 것입니다. 홍수가 지나간 후 전염병 발생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왕청현 질병예방통제중심에서는 전 현의 중점 침수지역과 림시안치 지점에 대해 전방위적인 소독작업을 실시해 전염병 전파 사슬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왕청현 질병예방통제중심 공회 주석 리령입니다. 재해 후 소독 규정에 따라 발사 소독액을 배합해 대피소의 화장실, 침수구역, 쓰레기 적치장에 대해 전면적인 소독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왕청의 홍수가 발생한 후 주당위 통전부, 주공상업연합회, 길림유특생물, 연변작가협회 등 여러 애심단위, 기업 및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식수, 편의면 등 생활물자를 재해지역에 전달해 재해복구에 온기를 더했습니다. 안도현 교통운수국은 긴급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주민들의 안전한 출행을 전력으로 보장했습니다. 량병진 동림촌에서 20여 명 일꾼들이 주야로 분전하며 도로와 교량 복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안도 길성건축공정위원회사 종업원 진윤붕입니다. 다리목 아래 판자가 물에 휩쓸려 내려가 텅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공중에 떠있는 콘크리트를 깨고 모래와 자갈로 메워 주민들이 먼저 통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도현 량병진 동림촌 촌민 왕숭란입니다. 다리가 통하니 기분도 좋아지고 다리를 세워 보수했다고 하니 시름이 놓입니다. 도문시 당미 조직부에서는 13개 당문 선봉대를 긴급 조직하고 400여 명의 기관 당원 가무들을 재해 일선으로 파견해 감탕 제거, 방역 소독, 물자 보장 등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민생을 보장하고 재해 복구 진척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1: 7월 18일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제5라운드 경기가 펼쳐진 가운데 연변 대표팀은 홈에서 대련 대표팀과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2팀은 팽팽하게 접전했습니다. 경기 1분경 연변 대표팀 수비에 빈틈이 생긴 기회를 타 대련 대표팀 장설용이 페널티 박스에서 밀어넣기 슛으로 선제골을 터뜨려 1대0으로 앞섰습니다. 10분경 연변 대표팀 정천기가 박스로 돌파해 강슛을 날렸지만 골키퍼에게 막혔습니다. 23분경 연변 대표팀 임건웅이 프리킥 기회에 직접 슛을 날렸으나 골대를 빗나갔습니다. 전반전 연변 대표팀은 0대1로 뒤처졌습니다. 후반 들어 63분경 연변 대표팀 리지니가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렸고 정천기가 강슛을 때렸으나 골대를 스쳐 지났습니다. 이후 VAR 판독을 거쳐 주심이 대련 대표팀 선수의 반칙을 인정하고 페널티킥을 선언했습니다. 왕호율이 키코로 나서 골을 성공시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75분경 임건웅이 프리킥 기회에 직접 슛으로 연결했으나 골키퍼에게 막혔습니다. 82분경 임건웅이 프리킥 기회에 공을 박스 안으로 올렸고 리지니가 헤딩으로 연결했지만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최종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윤걸 김민혜였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풍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방송 스페셜.
1: 방송 스페셜.

우리 민족의 역사 교육 문화 발전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전문가 학자들과 함께 광범위하게 토론하고 그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시민의식 제고, 지역사회 발전과 민족사회 발전의 취지를 둔 토크식 프로그램 방송 스페셜 많은 분들의 관심 기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송 스페셜 코너에서 인사드리는 아나운서 서태만입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상 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는 일기예보에 따르면요,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적은 비가 내리던 데로부터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동풍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섭씨 28도, 밤 최저기온은 섭씨 19도겠습니다. 우리 조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0: 올해는 홍군 장정 승리 9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36년부터 2026년까지 90년의 세월이 흘렀고 2만 5천리 길의 긴 여정은 이미 피를 흘리며 싸운 역사에서 민족의 혈맥이 새겨진 정신적 좌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 생방송세는요, 연면주당이 당학교 리마 교수님이 나와 계십니다. 함께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역사적 세부 사항부터 현대적 실천까지, 정신적 핵심부터 시대적 전승까지 함께 그 세계를 뒤흔든 원정을 돌아보고, 장정정신이 이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생생한 생명력을 발휘하는지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면주당의 당학교 리마 교수님을 저희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올해는 홍군장정승리 90주년이 되는 해로서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형식의 기념행사를 열고 있잖아요. 네. 이세 시대 청년들은 교과서나 영화 작품을 통해서만이 장장 알게 됐지만 이 원정의 역사적 배경과 우림을 직접적으로 느끼라는 건 사실 느끼기는 쉽지 않죠. 네. 지난 역사, 이 당사 연구에 깊이 몰두해 오신 지 오래되신 분이 리마 교수님이신데요. 당시 홍군이 왜 이 장정의 길을 택하게 됐는지, 그리고 또 이 원정의 어려움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지 한 말씀 해 주실까요?
1: 네. 예, 우리 이 장정을 이해하려면 먼저 1934년이 그 역사적 현상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0: 네.
1: 예, 당시 중앙 소베트 지역은 제5차 반포의 토벌에서 실패하여 거의 90% 이상이 근거지를 상실하였습니다. 게다가 국민당 군대는 우세한 병력으로 층층이 진격하여 소베트 지역의 생존 공간을 계속 압축했습니다. 때문에 당시 전략적 이동을 하지 않으면 홍군은 완전히 포위되고 전멸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예, 우리가 말하는 이 장정은 능동적으로 선택한 행군이 아니라 생사의 위기에서 혁명이 불씨를 벗어나고 새로운 출로를 찾기 위해 내린 고된 선택이었습니다.
0: 네.
1: 예, 많은 사람들은 장정이라는 이 두 글자를 떠올릴 때 그저 홍군이 2만 5천리를 걸었다는 이 정도까지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그 당시 여러 방면군이 총체 로정이 11만 리를 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할 것이고 또 그 로정이 얼마나 험난한지를 잘 모를 것입니다. 저는 당시 원본 전보 그리고 전사들이 일기 그리고 후대의 구술 역사 자료를 많이 살펴봤는데 그 고난은 정말 전방위적이었습니다.
0: 네.
1: 첫째는 적의 포위와 추격이었습니다. 국민당이 수십만 군대가 공중에서는 전투기로 정찰과 폭격을 진행했고 육지에서는 망망한 대군으로 층층이 봉쇄하였으며 홍군은 거의 매일 전투 중에 또 행군해야 했고 평균 300m마다 한 명의 전사가 희생되었습니다. 둘째는 극도로 악랄한 조건이 자연 환경이었습니다. 그중 제일 힘든 것은 설산과 소지를 넘을 때였는데 설산을 지날 때 그 해발고가 4,000m를 넘었고 공기가 극도로 희복하였으며 많은 전사들은 겨울 옷도 없이 얇은 옷을 입고 설산에 올라가 그 극한 속에서 손가락과 발가락이 얼어 시꺼멓게 변했고 가다가 힘들어도 감히 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앉기만 하면 얼어서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소지를 지날 때 또 온통 습지가 널려 있어 한 발짝만 잘못 디뎌도 진흙탕에 휩쓸려 들어갔고 그리고 굶주림에 시달릴 때면 나무 껍질을 벗겨먹거나 가죽띠를 끓여먹었습니다. 바로 이런 고난 속에서 수많은 젊은 생명들이 그 황망한 처지에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욱 어려운 것은 당시 당내 사상이 아직 통일되지 않았고 또 로선 문제에 대한 논쟁이 줄곧 존재해 왔으며 홍군은 한편으로는 외부의 적

0: 그리고 악랄한 환경과 도쟁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앞길이 막막한 상태에서 정확한 방향을 찾아야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거의 살아남을 수 없는 조건하에서 헌군은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나와 이 인류 역사상 위대한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1: 네.
0: 저는 요 몇 년 동안 장성연선이 대부분 유적지를 돌아다녀봤는데
1: 네.
0: 거기에서 강서우두라고 이곳은 우리 홍군 장정이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1: 네.
0: 거기에서 저는 홍군이 강을 건널 때 사용했던 문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나무 무늬에는 아직도 당시 물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천 서북이 초지에서 당지 고향 사람들은 저에게 지금까지도 가끔 당년이 홍군들이 남긴 범랑 그릇이 파편을 파낼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러한 실물들은 그 어떤 문자보다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유적지에서 우리는 장정이라는 두 글자의 배후에 수많은 청년들이 생명으로 닦아놓은 길이 있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1: 네, 우리가 자주 말하는 장정 정신에 관해서 많은 자료들에서도 아주 풍부한 그 내포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장정 정신의 가장 핵심적인 내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 네, 장정 정신이 핵심적인 내포는 수선 첫째로 전국 인민과 중화민족이 근본 리익을 모든 것보다 높게 보고 혁명의 리상과 신념을 확고히 하여 정의 사업이 필연적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렇게 많은 17세, 18세의 홍군 전사들이 분명히 자신이 승리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앞으로 돌진하는 것을 견지하였습니다. 그 어떤 물질적인 경려보다 마음속이 그 신앙의 힘에 의지하죠. 그들은 자신이 견지하는 길이 후손들이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믿었지요. 이것은 장정 정신이 령헌이자 또 우리 당이 모든 정신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선입니다. 둘째로는 나라를 구하고 인민을 구하기 위해 그 어떤 어려움과 험난함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희생을 아끼지 않은 혁명 영웅주의입니다. 장정의 길에는 쉬움이라는 이 두 글자는 없었습니다. 모든 승리는 수많은 분투와 고초를 통해 이룩한 것입니다.
1: 네.
0: 특히 로전교를 탈출할 때 우리가 알다시피 전사들은 시뻘겋게 달아오른 쇠사슬을 잡고 앞으로 돌진하여야 했습니다. 그 당시 발 밑에는 새싹이 흐르는 대도하이고 맞은편은 적들이 기관총이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정신이 없이는 전혀 돌진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만난을 제거하여 승리를 쟁취하자 하는 정신력은 그 후 줄곧 우리 당의 뼛속에 새겨졌습니다.
1: 네.
0: 실제로 독립자주 실사구시를 견지하고 모든 것을 실제 하나입니다.
1: 네. 그래요. 그렇다면은요, 이 장정 정신, 이 장정 정신은 우리 당의 정신 계보에 있는 뭐 다른 정신, 뭐 예를 들어서 연한 정신이다, 또 뭐 빈곤 퇴치 정신 등과 어떤 계승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0: 네, 사실 우리 이 장정 정신을 뿌리에 비유한다면, 그 후에 우리 연한 정신이라든가 항미원조 정신, 그리고 빈곤 퇴치 난관 돌파 정신은 모두 장정 정신이 기타 부동한 역사 단계에서의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빈곤 퇴치 난간 돌파에서 우리 수백만 간부들이 기층에 뿌리를 내리고 조건이 가장 어려운 곳에서 난관 돌파를 하는 것이 바로 새 시대 우리 설찬을 오르고 토지를 건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질적으로 모두 백성들의 리익을 위한 것으로서 곤란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사구시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1: 살펴보고 싶은데요. 연변에 다민족이 모여서 사는 변경지역으로서 부동한 역사적 시기마다 이 장정정신은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요, 혁명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이 연변이 땅에서 장정정신이 어떻게 전승이 되어왔는지 한번 좀 쭉 돌아보고 정리를 해 주실까요?
0: 네. 우리 이 맥락은 제가 여러 해 동안 정리한 것으로서 추상적인 선이 아니라 여러 민족 대중이 진실한 이야기로 이어진 것입니다.
1: 네네.
0: 첫 번째 단계는 혁명 전쟁 시기로 장정 정신과

0: 연변이 항일투쟁, 해방투쟁이 깊이 융합되었습니다. 1936년 10월 홍군 3대 주력이 휘능에서 휘합한 소식이 지하교통선을 통해 동만이 깊은 삼림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동부 항일전군 제2군의 전사들은 모닥불 주위에 모여 나무가지로 새하얀 눈 위에 비뚤비뚤한 장정 로선도를 그렸고 모두가 관내의 홍군이 그어온 2만 5천의 장정이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갔다 라고 열렬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순간 영하 30도의 추운 밤은 뜨거운 열기로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해방전쟁 시기에는 연변에서 약 5만 명이 조선족 청년이 군대에 가입하여 동북에서 해남도까지 전투를 벌였으며 많은 병사들이 영원히 전장에 남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전사들 몸에서 흐르는 장정이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은 바로 장정 정신이 직접적인 연장선이었습니다. 그들도 자신이 장정기를 걸어 새 중국이 탄생을 위해 두만강 기석에서 남아하여 전국 각지 전장에 열혈을 쏟았습니다. 저는 혁명열사 릉원에서 은화한 조선족 전사의 묘비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는 광서 전장에서 전사했으며 그의 주머니에는 고향에서 가져온 반쯤 된 찰떡이 꼬당꼬당하게 말라 굳어진 대로 들어있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세종국 성립 이후의 건설 시기입니다. 그때 연변은 배급 대흥의 상황이었고 전장에서 돌아온 많은 로병사들이 장정 정신이 토대를 지니고 연변이 산지대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당시 장도 철도 우리 연변 구간을 건설하기 위해 여러 민족 인민들이 야간을 가리지 않고 공사장에서 일했고 대형 기계가 없이 모두가 손으로 돌을 옮기고 어깨로 치목을 나르며 또 겨울에는 영하 20도가 넘는 추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손에 동상을 입어 피가 터져도 어렵다는 말을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의 백화 림업 노동자들은 공활한 장백산 숲속에서 개간을 하고 나무를 심어 한때 황무지였던 산을 홍송나무 숲으로 변모시켰는데 이는 홍군 장정에서의 홍군이 설산을 넘고 초지를 건널 수 있다면 우리는 장백산에서 가원을 건설할 수 있다는 믿음에 힘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리모 노동자 중 한 명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안도현 출신으로 그가 말하기를 그때 공사장에서 모두 가장 좋아하던 노래가 바로 조선어로 번역된 장정 조곡이었으며 홍군은 원정이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가락이 울려 퍼질 때마다 모든 사람들은 무궁한 힘이 솟아올랐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개혁개방 이후부터 오늘날의 새로운 시대에 이르기까지입니다. 연변이 간부와 대중은 장정 정신을 변강 건설과 수호의 실천 행동으로 전환했습니다. 우리는 평강병원에서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치는 연변이 쌀을 장생했고 과수원에서는 새콤달콤하고 즙이 많은 사과배를 육성했습니다. 그리고 국경 관광을 발전시켜 한때 우리 항일연군이 비밀진영이었던 것들을 홍색교양기지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경 검문소 경찰들은 수십 년 동안 일관되게 국경선을 지키며 병강의 안전을 수호해왔습니다. 여러분은 그 어떤 시대든 연변 사람들이 아무리 큰 어려움에 처해도 당시 홍군 장정 이야기나 지역 항일연군 선배들의 업적을 떠올리면 넘을 수 없는 곤란이 없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장정 정신이 연변에서의 생명력입니다. 그것은 결코 벽에 걸린 구호가 아니라 여러 민족 대중이 뼛속에 새겨진 행동 준칙입니다.
1: 네. 장정정신. 이런 장정정신이 세대를 초월해서 우리 사회의 청년들의 마음속에까지 깊이 뿌리 내리게끔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현재 많은 젊은이들이 대부분 인터넷 환경에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접촉한 정보로는 뭐 아주 다번적이겠죠. 이 90년 전에 이 역사에 대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너무 멀다고 느끼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이 부동한 연령대 학원들의 강의를 할 때 이 젊은이들이 제기하게 되는 뭐 비교적 첨예한 문제에 여러 번 부딪혀 본 적도 있겠죠?
0: 네, 맞습니다. 제가 강의를 진행할 때

0: 가끔 젊은이들이 질문을 받았는데 한 분은 한 젊은 수강생이 일어서서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 선생님, 당연히 공군 전사들은 대부분 저와 같은 연령대라서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안정된 생활을 놔두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든 길을 걸었습니까? 예,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바라는 거죠? 예,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 이러한 물음에 저는 당시 큰 대도리보다는 그 수강생에게 직접 장부 계산을 해주었습니다. 당년에 장정에 참가한 홍군 전사들은 평균 연령이 20세도 안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25세까지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근본 혁명이 승리하고 좋은 나날을 향수하는 그날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무엇을 바라는가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자신이 부귀 영화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후대들이 그들과 같은 고생을 더지 더는 하지 않아도 되며 그들이 받은 죄를 더는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었습니다.
1: 네.
0: 또 어떤 젊은이들은 지금 우리는 생활 조건이 이렇게 좋으니 더는 설산을 넘고 초지를 건널 필요가 없다. 때문에 장정정치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장정은 종래로 과거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며 진행형의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1: 네.
0: 당신이 오늘날 일터에서 부딪힌 난제, 과학연구에서 돌파하기 힘든 난관, 기층에서 해결해야 할 백성들이 난사, 이 모든 것들은 모두 당신이 걸어야 할 자신이 장정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1: 네.
0: 당연히 홍군이 장정의 길에 오른 것은 나라를 구하고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새로운 장정을 하는 것은 민족 부흥을 위한 것입니다. 량자를 볼 때 본질적으로 돌파해야 할 관문이라든가 통과해야 할 고비로부터 볼 때 정신적인 난이도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지.
0: 예, 저는 요 몇 년 동안 가끔씩 우리 학교나 사회구역 등지에 가서 장정 이야기를 강의했는데 젊은이들은 장정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하고 거리감을 두는 강의 방식을 좋아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 네네.
0: 만약 그들에게 홍군 전사들이 하루에 콩 한 알만 먹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아마 별다른 감수를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당시 홍군은 당신처럼 노래를 부르기 좋아하는 어린 전사로서 풀밭을 지날 때 자신이 먹을 것을 그들보다 더 어린 부상자에게 나눠주고 자신은 결국 굶주림 때문에 길가에 기원해 넘어졌다. 이런 세부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 젊은이들은 단번에 공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많은 젊은이들은 주동적으로 장정 주제의 내용을 주제로 한 우리 짧은 동영상 형식을 플랫폼에 옮기는 이런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젊은이들은 장정으로 선을 따라 직접 자가용을 몰고 현지 변화들을 찍어 올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네티즌들이 댓글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원래 장정이 우리와 이렇게 가깝구나. 저는 이런 현상들이 아주 좋다고 봅니다.
1: 네. 대장정 뭐 이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 먹먹하게 안겨지요. 뭐 25세까지 거의 전투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거의 미흡하지 않습니까? 젊은 청춘을 조국에 바치는 그 정세. 현재 많은 학교들에서도 장정 승리 90주년을 기념을 하는 주제 활동을 다다서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주제 반회, 강연, 뭐 경연, 그리고 홍색 연학 등이 따라다니는데요. 교수님, 우리가 그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정 정신을 전수할 때 가장 피민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어떤 활동 형식이 진정으로 장정 정신을 아이들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0: 네. 우리 여러 학교들에서 지금 다양한 형식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제가 보건대는 가장 피민해야 할 두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형식주의입니다. 우리가 일단 활동을 조직할 때 모두 인원수만 강조하고 또 사진을 찍고 떠들썩하게 이렇게 활동을 전개하고 나중에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과도한 오락화로서 때때로 우리 장정의 역사를 우리 한어로 류량 미마라고 합니다. 이 역사를 류량 미마로 여기고 함부로 개편하여

0: 그 역사 자체의 음숙성을 많이 해소했습니다.
1: 네.
0: 예, 우리는 예, 이런 기념 행사를 임무로 만들어서는 안 되며 우리 아이의 각도에 서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고 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 역사를 살아 숨쉬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제가 귀주의 어느 한 학교에서 진행한 활동을 본 적이 있는데
1: 네.
0: 그들은 아이들을 교실에 앉아 강의만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많은 아이들한테 임무를 보치했습니다. 그 임무가 바로 예, 집에 돌아가 가족과 관련된 장정 이야기 혹은 가족들이 들은 장정에 관련된 전설 이야기 예, 이 모든 것을 정리해 오게 했습니다. 그중 한 아이는 예, 이러한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바로 자신이 예, 할아버지께서 당시 예, 귀주에서 총간부로 있었는데 예, 그 총간부가 도로를 건설할 때 예, 그 과정에서 특별히 단단한 돌을 발견하였답니다. 예, 이 돌이 도로를 건설함에 있어서 큰 저해 역량으로 되었죠. 그래서 예, 전 촌민들이 예, 륜번으로 예, 거의 보름을 파서야 그 돌을 움직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럼 그때 그 할아버지는 당시 예, 홍군은 로종교의 수사술도 예, 어려움 없이 돌진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돌을 움직이는 것이 무슨 힘이 들겠느냐 예, 이렇게 말했답니다. 예, 이렇게 볼 때 장정정신은 예, 교과서의 예, 단 한마디가 아니라 자기 집 가족, 자기 주변이 일과 관련되어 있기에 그 아이는 자연히 그 깊숙이 기억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또 어떤 학교에서는 예, 아이들을 조직하여 장정 수첩을 만들어 예, 그들이 스스로 자료를 조사하고 예, 당연히 전역 로선을 그리고 또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예, 장정 식구를 뵙기게 하고 예, 자기가 홍색 기념관에 가서 참관한 입장권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자신이 직접 손을 쓰는 과정이 바로 주동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으로서 예, 다른 사람이 말을 듣는 것보다 예, 인상이 훨씬 깊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장정 정신을 전승함에 있어서 정례로 아이에게 지식을 많이 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들이 마음속에 씨앗을 묻어 그들이 성장한 후 예, 어려움에 부딪힐 때면 당년에 예, 한 시대의 젊은이들이 지금보다 만배 어려운 조건에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 자신도 쉽게 패배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1: 그럼요. 이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는 이 많은 대사를 겪었고 또 빈곤 퇴치 난관 돌파에서도 이 전면적인 승리를 거두게 됐고요. 이 전면적으로 또 초유사회를 건설해 왔으며 과학기술 분야에서 끊임없이 여러 난제들을 돌파했는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뭐 실제상 모든 새로운 시대의 장정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0: 네, 네 맞습니다.
1: 앞에서도 이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렇다면 이 장정 정신이 현재 구체적인 실천에서 본다면 어떻게 구현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 주변에 뭐 그 레일을 결합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0: 네, 네. 예, 빈곤 퇴치 난관 돌파는 바로 우리 새로운 시대의 가장 생동감 있는 장정입니다.
1: 네.
0: 예, 당연히 우리 몇 백만 명이 전 조제 간부들이 전국에서 또 가장 빈벽하고 가장 빈곤한 산지대들과 예, 난관 돌파에 기여를 했죠. 예, 그중 어떤 지방에는 길이 통하지 않고 예, 심지어 물 공급과 전기 공급마저도 없었습니다. 예, 이러한 예, 앙리란 조건하에서 그들은 대중들을 이끌고 산업을 모색하고 예, 대중을 도와 집을 짓고 도로를 건설해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부딪힌 어려움은 예, 당년보다 조금 더 적지 않았습니다.
1: 네.
0: 예, 제가 한 빈곤 촌에 가서 조사 연구를 하였는데 그 마을이 로 당지부서기께서 저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연히 농촌의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예, 간부들은 촌민들을 이끌고 심지어 벼랑 끝에서 길을 뚫었는데 예, 두 손이 물집이 한층 또 한층 터졌지만 예, 아무도 예, 그 고생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마음속에는 단지 예,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당연히 홍군이 2만 5천리도 다 걸을 수 있었는데 우리는 자신이 진문어구에서 닦는 길도 성사할 수 없단 말인가. 예, 나중에 그들은 정말 도로를 개통하고 또 마을이 특색 농산품을 이 도로를 통해서 운송하여 백성들의 생활이 점차 부유해졌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장정정신에서 역경과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실사구시속으로 새로운 길을 개통하고

0: 익숙한 당대 판본이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의 과학연구 일꾼들은 최근 몇 년간 우주비행, 서편, 신편이 그리고 신에너지 등 분야에서 0으로부터 시작하여 난관 돌파를 하였는데 그중 많은 핵심 기술은 우리가 스스로 모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한 우주비행 분야의 젊은 공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팀은 기술 난제를 공략하기 위해 몇 달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 견디었는데 수십 가지 방안을 시험해봤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모두들 함덕이 매우 컸는데 후에 그 우리 팀이 장정 기념관을 참관하러 갔는데 당시 홍군이 상강 전투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나중에 한 걸음 한 걸음씩 정확한 방향을 찾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모두들 단번에 다시 힘을 얻어 마침내 난제를 해결했습니다. 90년 전이 그 정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장정 도시는 종래로 벽에 걸린 표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1: 네.
0: 오늘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그 당시 홍군 장정 정신을 가지고 신념을 확고히 하고 실사구시하며 모든 사람을 단결하여 함께 앞으로 돌진하기만 하면 뚫을 수 없는 고비가 없습니다.
1: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세대가 이 장정정신을 전승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지향점을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새로운 시대의 장정의 길을 잘 걷자 하는 말을 어떻게 구호해서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제가 보기에 가장 핵심적인 지향점은 영원히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당시 홍군이 장성을 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중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홍군 장정이 시작점이었던 강서 우두에서 제가 무엇을 발견하는가 하면 당시 우리 한 로인이 자신이 사망된 후 사용하려던 그 관이 있죠. 관에 사용하는 그 목재가 있었는데 이 목재를 서슴없이 우리 홍군에게 선사했습니다.
1: 네.
0: 이런 점들을 볼 때 저는 정말 많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새로운 장정을 함에 있어서 모든 사업의 출발점도 모두 백성들이 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학교에서 강의할 때 늘 학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매일 장정 정신을 입에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수중이 사업을 잘 완수하고 백성들이 매 한 가지 일을 잘 해결하는 것이 바로 장정정신을 전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0: 예를 들어 만약 기층 간부라면 마을이 로인들이 양로 방면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동적으로 찾아가 그들을 도와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만약 선생님이라면 반에서 성적이 우수하지 않은 그 어떤 아이도 포기하지 말아야 하고, 의사라면 진찰을 받으러 오는 모든 환자를 진지하게 대하고, 기업이 직원으로서는 자신이 기술 수준을 지속하러 다듬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보기에는 매우 평범하고 작은 일들이지만 함께 모아놓고 보면 바로 우리 시대의 새로운 장정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이 천지를 놀라게 하는 큰일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자리에서 당시 홍군이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며 신앙을 위해 앞으로 돌진하는 정신을 견지한다면 새로운 장정기를 잘 걷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기층의 당원 간부들은 조건이 어려운 곳에서 한 번 사업하면 10여 년이라는 시간을 겪게 됩니다. 그들은 천지를 놀라게 할 만한 성적은 없었으나 자신이 책임진 마을을 질서정연하게 다스려 백성들의 나날을 점점 더 번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날의 홍군이 아니겠습니까?
1: 네.
0: 90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물질적 조건은 많이 좋아졌지만 항상 인민의 이익을 첫자리에 놓아야 한다는 초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1: 그렇죠. 세월이 아무리 흐르고 변해도 이 장정정신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비추고 지금 그 어떤 곤란도 곤란이 아니라 봐야 되죠.
0: 네,
1: 그에
0: 맞습니다.
1: 비하면
0: 예,
1: 그런 마음 그런 자.

0: 세면은 뭘 못해내는가, 뭐, 네. 자기 스스로도 분투 노력하고, 조국을 위해서, 뭐, 나라를 위해서, 고향을 위해서, 예. 못할 일이 없죠.
1: 그런, 네, 네, 맞습니다.
0: 그런 마음 자세. 그래서 올해는요, 이 장정 승리 90주년이라는 해, 이 전국에 각지에서 많은 기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방들에서 보게 되면 장정 주제 독서 공유회를 개최하고 또 어떤 지방에서는 장정시 낭독 대회를 조직을 했으며 또 어떤 지방들에서는 많은 홍색 문의 제품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전파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이 장정 정신이 줄곧 전해지고 또 90년이 지나도 뭐 여전히 그 후에 뭐 젊은이들에게 기억이 되도록 할 수 있을지 뭐 90년, 100년 뭐 이렇게 쭉 가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아로새기고 조국 사랑, 네. 나라 사랑. 네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1: 네네네. 맞습니다. 예. 저는 현재 이렇게 많은 신선하고 다양한 전파 방식이 있는 데 대해서 예, 아주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그 전에 우리는 예, 장정 이야기를 전수할 때 예, 주로 책이나 수업에 의거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 전통적인 수업 방식에 큰 호기심을 갖지 않는 것, 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반면에 우리 현재 젊은이들은 우리 짧은 동영상이라거나 그리고 대본 우리 한으로 쥐벌사 예, 그리고 문창 제품으로 우리 장정의 이야기를 갈수록 생동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는 우리 많은 또 이 당원 예, 당지부들에서는 예, 그 당시 우리 그 준위회의가 소집되었던 이런 곳에 가서 당시 준위회의의 상황을 예, 그 무엇인가 하면 극본으로서 예, 연출을 하는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예, 우리 홍군 장정 과정에서 준위회의에서 부딪혔던 문제들을 하나 이렇게 예, 공유하고 싶은데 준위회의는 모두 6차례 회의로 이렇게 예, 구성되었습니다. 그중 우리 한 차례 회의에는 전역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만약 이 전역을 치르게 된다면 아마도 우리 당 역사를 다시 고쳤어야 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 우리 모태동 동지께서 정확한 결책으로 우리 이 당의 이 생사를 생사 전망으로부터 이렇게 에, 새로운 출로를 찾게끔 하였는데 그 당시 이 장면을 우리 어느 한 지부에서는 극본으로서 연극을 하게 하였는데 이 극본 연극을 통해서 우리 당원들은 우리 령도 간부들이 결책을 내림에 있어서 얼마나 예, 중요한 것을 절실히 느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런 리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우리 장정 주제의 책갈피를 본 적이 있는데 예, 그 후에 당년에 홍군이 쓴 표어가 인쇄되어 있고 또 그들이 그런 로선이 있었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서적을 간수하고 자신이 책상에 놓으면서 또 매번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그 역사를 떠올리게 되는데 예, 이것이 바로 특별히 좋은 전파라고 예, 봅니다.
0: 네.
1: 또 어떤 지방에서는 장정시 송독회 우리 한으로 장정 주시 송독회라고 하는데 이것을 개최하여 신도 당원들이 함께 모태동 동지가 당년에 쓴 장정시사를 읽었는데 로 세대들이 젊은이들을 데리고 우렁찬 식구 속에서 그 세월을 돌아보았습니다.
0: 네.
1: 이런 세대 간의 전달은 특히 큰 힘을 부여하였습니다.
0: 그렇죠.
1: 장정 정신이 계속 전해지도록 하려면 예, 우선 낡은 것을 고수해서는 안 되며 영혼이 일관적인 방식으로만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며 또 예, 시대의 발걸음에 맞추어 따라가야 하며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언어, 예, 좋아하는 형식으로 역사의 핵심적 내포를 벗어나고 또 외적인 부분을 끊임없이 갱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근본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방적으로 우리 트래픽, 류량을 얻기 위해 역사를 함부로 개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역사적 사실을 존중하는 기초상에서 또 끊임없이 새로운 세부사항이라거나 새로운 각도를 발굴하여 서로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 모두 장정 이야기에서 자신이 현재 생활과의 연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 또 90년이 지나면 장정 승리 180주년이 됩니다.
0: 네.
1: 예, 그때 가면 예, 그때의 젊은이들은 아마 우리 오늘날의 현재 생활조차도 매우 멀다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0: 예.
1: 예, 그러나 예, 그들이 자신이 인생에서 또 어려움에 부딪힐 때

0: 포기하지 않고 또 정의로운 사업을 위해 노력하기를 원하며 현재의 평화와 생활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한 그것은 장성공신이 진성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그 당시 로종교를 탈취하는 장면을 떠올린다 할 때 그 당시 우리 로종교는 현재 안전한 다리와는 달리 그 어떤 나무판도 없고 단지 우리 그 쇠사슬에 매달려서 한 발짝 한 발짝씩 이렇게 전진하였다는 이런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떠올린다면 아마도 그 장정정신에서의 영혼을 터득할 수 있지 않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 시대가 해야 할 일은 그 로종교에서의 그 쇠사슬의 나무판을 하나하나씩 바통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시대가 해야 할 일은 손에 든 이 바통을 안정하게 접수하고 진실한 장정 이야기를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어 90년 전부터 전해온 이 정신력이 영원히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1: 네, 오늘도 잘 마시기나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직접 그저 90년 전의 이야기를 또 시간 나시는 대로 탐방도 하시면서 우리 이마 교수님 다녀오셨는데 정말 역사 속에서 오늘 내일을 알아가면서 정말 근본을 다시 찾게 되고 잊지 말아야 된다는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90년 세월 2만 5천리의 발자국여 이미 설산 초지에서 오늘날 우리 발밑에 한 채 땅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장정정신은 종료로 기념관에 진열된 전시품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혈맥 속에 흐르는 말이죠. 힘으로 대고했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좋은 시간 달려봤습니다. 여러분 돌아오시고 다시 인사드리죠.
2: 북경시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